이것이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상하게 되는 것도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잘못 쓰기 때문에 그못쓴 마음이 올라가기 때문에 입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참 이건 말로다가 이름을 지어서 말로 할수 없는 그 사건들입니다. 모두가. 그래서 될수 있으면 마음을 잘 쓰십시오. 꿈을 꾸더라도 마음 한 생각 잘 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또는 그냥 나는 중생이니까 모자라니까 내가 힘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우주와 직결되어 있고 가설이 되어 있고 다 내가 용도에 따라서 끌어쓸 수 있는 자본이 나한테 모두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지수화풍이 이 바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도 끌어쓸 수가 있는 용도가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지수화풍이 없으면은 에너지를 방출시킬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허나 내가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모든 게 지수화풍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지수화풍으로 살고 있고, 지수화풍으로 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모두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일체 만물 만생이 그냥 자동적으로 통신이 되고, 뜻으로 다 통신이 돼서 전부 만물이, 전부 개개인이 짹짹짹짹만 해도 이건 무슨 소리구나 하고서 전부 따라옵니다. 모이자 하면 모이고, 흩어지자 하면 흩어지고, 요거를 요거 뭐 먹을 것이 저기 있으니 가자 하면은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로만 우리 생각에, 우리 차원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만 해서 우리 잣대에 재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두 정말 풍부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깔보지 마라. 뭐든지 네 스승으로 알아라. 알더라도 두드려가면서 가거라. 알더라도 물어가면서 가거라. 이런 겁니다. 배우는 사람으로서는 모두 스승으로 알고 그래야지 또 내의 모든 은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은혜를 갖기 위해서는 한치도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모든 만물에게 만물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보고 듣고 배울 수가 없었으니까. 상대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배울 수가 없었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었으니까. 모두가 나는 은혜로운 사람들이고 은혜로운 생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이지 모두 은혜를 갚는 게 되고 정법으로 꼭 나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법을 배우는 것이 대승이다 한다면 대승법이다 이런다면은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 행위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승법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항상 널려가는, 그 넓혀가는. 마음은 한계가 따로 없어요. 무슨 우주가 한계가 있다, 삼천 대천세계가 한계가 있다, 이런 것도 없고,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넘어가고, 넘어간다는 소리조차도 언어를 붙일 수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가 첫때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게 지금 마음을 그렇게 넓게 쓰면서 그 넓게 쓰는 마음도 바로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하죠. 나쁜 게 들어왔을 때는 너만이 나쁜 게 들어오게 하는 것도 너니까 좋게 들어오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거긴 와라. 또 잘 돼서 들어오는 건 아유 참 감사하구나 하는 거를 느끼면서 거긴 와라. 그래야 모든 컴퓨터에 입력됐던 것이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면서 새로이 자꾸 나온다. 그러니까 이 도리를 즉흥적으로 진짜로 이게 뿌리라면 항아리가 뿌리라면 싹은 몸입니다. 이 싹은 이 뿌리로 인해서 전체가 삽니다. 그런데 뿌리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뿌리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분이나 수분이나 철분 모두를 갖다 흡수해서 에너지를 올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건 자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으로 나온 이 자체의 이 몸 자체는 바로 공기력과 그 태양력을 바로 흡수하니까 거기에 또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즉 말하자면 우리가 정맥과 동맥이 서로의 그 돌아가면서 살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는 거는 자기 뿌리를 믿어야만 되는데 그래서 믿어서 뿌리야 너 에너지를 요만큼 에너지를 흡수할 거를 이만큼 좀 흡수해서 올려보내다 하는 거나 진배 없는 겁니다. 용도를 너무 잘 아니까 말입니다. 싹이 생각하는 걸 뿌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고 그저 예를 들어서 몸이 하나가 턱 쓰러졌다 이런다면 그냥 발광을 합니다. 침착하게 너가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 살리는 것도 너 죽이는 것도 너다. 죽을 때가 됐으면 애나 어른이나 다 죽는 거지만은 죽게 하는 것도 너고 살리게 하는 것도 너니까 너가 알아서 해야 하고 그냥 죽는 거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모두가 이게 한데 그냥 그 빈손과 빈발이 그냥 송두리째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온 몸의 그 모든 의식들을 작용케 해서 이걸 낳게 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금방 아이고 주인공 이랬다가 금방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저쪽에 누구 부르고 누구 저거하고 누구 찾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마음이 있다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켜보고 내가 한 군역에서 나오는 거 한 군역에서 한 군역에다 틀어놓으면서 입력을 시키면서 모든 거를 거기다 전제하고 부지런히 뛴다면 뛰는 자체도 바로 거기니까 뛰게 하는 것도 그놈이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오다 보면 때로는 아휴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 이거를 어떻게 해피리면 이런 걸 보고 살게끔 했나 하면서 아주 비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럴 때 야 이와임은 왜 비참한 생각이 들게 하냐 합니다. 그러면 다시 바뀌어지죠. 이 마음이라는 게 죄가 없는 거라 그렇게 순간순간 찰나찰나 바꿔도 바꿔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 공부하는데 우리가 몽땅 다

갖다가 이렇게 놓는다면 오히려 안에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천재의 전자 살든 나를 발견해내지 못하거든요. 즉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마음대로 지리고 내고 할 수가 있어야만이 이것은 심성과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물질과학이지 심성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질과학이 발전을 시킨다면 바로 이것만 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너 자신이 지금 사는 자신이 아니라 전제에 살던 너부터 발견해라. 그러면 모두 찰나찰나 들고 나는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생명이 없는 거든지 생명이 있는 거든지 보이는 거든지 안 보이는 거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해놓고 모두를 둘 아니게 할 수 있다. 둘 아니게 볼 수 있고 둘 아니게 작용할 수 있고 이래야 우주하고도 직결이 된 줄 알고 이렇게 아주 광대한 법이며 정말 부처님 법 미라기 보담도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 법이고 우리들 법이자 부처님 법입니다. 이 광대한 법을 부처님이 먼저 깨달아서 우리들한테 너희들은 세세생생의 이 도리를 모르면 자유인이 될 수 없느니라. 그리고 평등공법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돌 하나 어느 거 그 버릴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전체가 다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0: 여주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 봉축대법회가 5월 16일에 봉행됩니다. 이날 연등문화체험을 비롯한 다채로운 식전 문화행사가 오후 1시부터 개최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구람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조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귀의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저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026년 평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평산강 연등문화축제 봄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한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져 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하반냐 바라미.
1: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찰 음식의 인기가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건강한 음식을 찾다 보니까 사찰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0: 스님.
1: 네.
0: 아, 스님 모자가.
1: 네.
0: 아, 장, 저희 작년 12월에 만났는데 그때는 무슨 모자 쓰고 오셨어요? 털 모자.
2: 털 모자.
0: 예. 근데 오늘 쓰고 오신 모자는?
2: 예, 풀 모자.
0: 풀 모자.
2: 네. 아, 드셔 보실래요?
0: 너무 예쁩니다. 예. 어, 안 들어. 안 들어.
2: 어,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
0: 아, 스님은
2: 네.
0: 모자가 진짜 잘 어울리세요.
2: 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이거 생전 처음.
0: 아니, 그리고 스님은 스님을 보면
2: 네.
0: 엄청 귀여우신데 거기에 플러스 모자까지 쓰시니까 더 귀여우세요.
2: 아,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제가 한 턱 내야 될 것 같아요.
0: 스님도
2: 네.
0: 스님을 사찰 음식을 알려주신 스승님이 계시죠?
2: 네. 아, 네. 저희는 저희 연사 스님이신데 아마 이분께서는 첫 우리가 만났던 분 누구시죠? 첫 명장이로.
0: 아, 선재 스님.
2: 예, 네, 선재 스님 제자이고요. 굉장히 젊으신 분이시죠.
0: 아, 젊으세요?
2: 예.
0: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2: 와, 오. 와, 사찰이 너무 예쁜데요?
0: 그러니까요.
2: 예.
0: 되게 작고.
2: 예, 아담하고.
0: 아담하고.
2: 어, 스님 저기 채마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리로 가시죠.
0: 저분이 스님인가요?
2: 어, 스님!

0: 안녕하세요.
1: 오, 스님. 안녕하세요.
2: 어서 안녕하세요.
1: 오, 스님.
2: 아, 네.
3: 어,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스님. 오랜만이에요. 네. 스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3: 네, 오늘 셰프님이랑 스님께 네. 해드릴 네. 어, 식재료 지금 아. 하고 있어요. 조금 도와주실래요?
1: 예.
3: 어, 네. 어,
1: 네. 이거 열무.
3: 네네.
1: 열무랑 열은 배추예요, 스님?
3: 네, 열무랑 단배추예요.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여기 물김치 담궈가지고 드리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0: 아, 스님 텃밭이 네. 아담한데 엄청 풍성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텃밭에서 기르고 캐서 이렇게 직접 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3: 그렇죠.
0: 네.
3: 근데 저도 네. 이제 출가하고 나서 어, 텃밭을 기르는 그게 참 로망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 작은 텃밭이 생기고 나니까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보고 싶은 거예요.
0: 진짜 좋네요.
3: 계절 맞춰서 요거 지나고 나면은
2: 상추.
3: 고추, 상추, 아. 네 이런 거 가지 이런 거를 심게 되죠.
2: 아, 스님이 드실 거 신도님이 드실 거.
3: 네네 같이. 아.

0: 저기 장독대도 있는데 혹시 장도 혹시 담그시나요?
1: 네, 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올해 두 단지에 두 말 정도 담아봤어요. 여기 고로쇠 간장인데요. 이렇게
2: 와 간장 다 잘 익어가네요. 네. 와
1: 올해 제가 당을 담으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게 됐거든요. 아, 여기는 고로쇠, 저기는 주경 간장.
3: 주경으로.
2: 주경 간장. 네. 언제 가르세요?
1: 하나는 한 90일쯤에 뜨고 하나는 1년을 묵혔다가 뜨기도 하거든요.
2: 이거 맛보러 오고 싶어요.
1: 아, 스님 언제든지 오세요. 그리고 저 복숭아가 이걸 무렵에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0: 7월이나 8월에 와야죠. 예.

0: 네.
1: 간단하게 저기 한번 사찰 한번 소개해 주시면.
0: 아, 네네. 저희 요 함창 관음사는 1919년도에 함창 포교당으로 이게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시내에 있다가 76년도에 도로가 나면서 이쪽으로 이전이 됐어요. 그때 이제 관음사로.
1: 와, 스님 저 1976년생이에요. 네, 와.
2: 자기 사찰 원하는
1: 그러니까요. 와, 너무 좋습니다.
0: 네.
2: 이게 좀
0: 저희 그 대웅전에는 법당에는 그 아미타 회상도가 경북 유형유산으로 돼 있어요.
2: 그러면 여기가 사찰 중에 굉장히 유례가 있는 사찰이네요.
0: 네, 그렇죠. 아주 오래된 불자님들이
2: 어쩐지
0: 함께하고
2: 굉장히
0: 있습니다.
2: 기운이 에너지가 너무 예뻐요.
0: 고맙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2: 오늘 음식 잘 만드실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올
0: 네.
1: 순 없잖아요. 제가 공양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2: 스님을 위해서.
0: 그래요.
1: 저도 공양 드리고 스님한테 사찰
2: 전
1: 음식도.
2: 저기요.
1: 네.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완성됩니다.
2: 작은 마음이 모여 큰 감동을 전합니다.
0: 060-800의 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화이팅!
2: 화이팅!

0: 오늘은 경윤스님을 위하여 또 공양을 올릴 음식을
1: 맞습니다.
0: 만들어야 되는데
1: 오늘 공양을 준비를 해왔는데 네. 공양을 드리기 전에 네. 목이 좀 출출하지?
0: 아 예. 어, 근데 이게 있어요.
1: 자 이거 스님 거. 아이고 아이고. 자 우리.
0: 아유 감사합니다.
1: 재료 본연의 콩의
0: 본연의 맛. 사찰 음식 같아요.
1: 아 사찰 음식 같아요?
0: 네. 네.
1: 자 오늘 공양 음식은
0: 네.
1: 또 프랑스 요리를 또 준비를 해왔고 같습니다.
0: 아 예.
1: 하지만 아니, 살짝 변형을 했죠.
0: 아니 제가 보니까 폼 맞나? 폼이 안 나?
1: 폼 안 나. 네. 폼무 안 나.
0: 폼무 안 나.
1: 네. 아. 원래 프랑스어로 감자가 폼무 드 떼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0: 네.
1: 거기서 이제 떼흐가 땅인데 네. 그건 빼고 앞에 폼무. 폼무 안 나라는 감자 요리를 감자 파이죠.
0: 예.
1: 그걸 약간 사찰식으로 제가 재해석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감자.
0: 네.
1: 감자는 한 1kg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감자를 필러로 까서
0: 네.
1: 이렇게 갈변되지 않게 소금물에 좀 담가놨습니다.
0: 네.
1: 요거를 채칼에.
0: 네.
1: 감자랑 감자를 이렇게 겹겹이 싸가지고 네. 만든 음식입니다.
0: 그럼 자. 이 슬라이스 한 것을 튀기지 않고 오븐도 사용 안 하고?
1: 맞습니다.
0: 예.
1: 네. 한번 슬라이스 한 거를 물로 한번 전분기를 네. 날려주고 물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0: 네.
1: 감자 전분을
0: 네.
1: 뿌려주세요. 이게 이제 감자가 서로서로 네. 이렇게 겹겹이 쌓이면서 잘 굳게 하기 위해서
0: 통감자를 사용하면 안 되나요?
1: 통감자로 해도 되는데 이 슬라이스를 얇게 해서 이렇게 파이를 만드는 이유는 그 사이사이에 여러 겹이 있어서 식감이 좀 독특해요. 그냥 통으로 먹는 것도 맛있는데 이게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간 형태죠.
0: 예, 오, 진짜 많이 들어가네요.
1: 네. 그리고 감자의 간을 좀 맛소금을 통해서 살짝
0: 간 소금
1: 해줄 거예요.
0: 예.
1: 소금을 넣으면 이제 수분을 제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자에서 또 수분이 조금씩 올라오겠죠.
0: 네.
1: 그러면서 전분이 녹으면서 이게 조금 끈적끈적한 상태로 감자 전분이 전체적으로 녹게 됩니다. 네. 이제 감자가 소금이 들어가고 전분이 들어가서 조금 끈기가 생겼어요.
0: 네.
1: 그거를 파이트라는
0: 네.
1: 파이만 쓰는 틀이에요.
0: 오븐에 들어간 틀.
1: 네네네. 여기다가
0: 이게 좀 다른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1: 네네.
0: 사찰에 쓰는 이제 수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1: 아,
0: 이게 뭐냐 하면
1: 네.
0: 인연과 조건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1: 네네.
0: 그러니까 그게 그 본모양이냐 그런 말이 있는데요.
1: 네.
0: 이게 아마 셰프가 이렇게 만드는 음식들이 또 이 모양대로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다른 음식이 창출이 되니까
1: 아.
0: 아마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0: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사찰 음식 하면서 어떻게 변형할까, 어떤 의미를 담을까를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연을 말씀해 주시니까 참 의미가 남다르네요.
1: 예.
0: 네.
1: 12 이런 생각을 할줄 몰랐는데요.
0: 하여튼 이렇게 해서 겹겹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계속 쌓겠습니다. 이렇게 감자 1kg가 요 작아 보이는 틀에 다 들어갔어요. 하여튼 최대한 이 상태에서 또 최대한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잘 쪄질 수 있도록 또 수분이 증발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1시간 정도 감자를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성이 이만저만 들어가는 게 아닌 것
0: 아,
1: 같아요.
0: 이 감자 파에가 정훈 스님
1: 엄청 좋아하시겠는데요.
0: 감동 드려야 되겠네.
1: 와, 김이 모록모록 나는 게 이거 끌까요?
0: 아, 뜨거워!
1: 어우, 야. 깜짝 놀랐어.
0: 자, 안 뜨겁습니다. 넣어보겠습니다.
1: 오,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되니? 아, 다 익었구나.
0: 이렇게 조금은 더 단단해졌어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세게
1: 뜨거워.
0: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1: 이게 겹겹이 다 붙어야 되는 거고.
0: 맞아요. 이게
1: 누름.
0: 그 베이커리에서 쓰는 파티시에들이 쓰는 누름 돌이거든요. 먹는 건 아니고
1: 먹고 싶어요, 이거.
0: 네, 무게가 있어요.
1: 초콜릿 같아.
0: 그래서 이 누름 돌을
1: 아작나겠어요, 이빨이.
0: 여기 두고 세 개를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해서 한 3시간 정도. 자, 스님. 3시간.
1: 너무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나 생각이
0: 꾹
1: 들어요.
0: 눌렸습니다.
1: 음식이. 금방 떨어지네요.
0: 네, 이렇게 해서.
1: 와, 잘 떨어지는데요?
0: 자, 이렇게 한번 칼로 한 다음에. 자,
1: 와.
0: 와, 빠졌습니다.
1: 와, 이게
0: 이야,
1: 다 감자네.
0: 단단하게 겹겹이 쌓여서.
1: 오.
0: 일단 단면을 한번
1: 아니.
0: 보여드릴게요. 단면.
1: 우와. 와, 진짜 멋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기름이 이 안에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0: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름 온도를 보통 이제 T 온도가 한 170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한 180도 온도로 해서 빠르게 튀겨내야지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1: 아우, 이 고소한 향이
0: 네.
1: 너무. 야, 겹겹이 쌓인 이 기름에 감자가 어떻게 변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져.
0: 모양 예쁘죠? 이렇게

0: 준비가 됐으니까 스님 요거는 네. 엄나무순. 야 근데 네. 개두릅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죠?
1: 아 이게 진짜 최상을 사.
0: 최상을?
1: 네 지금 나물이 최상이라. 근데 사람들이 잘못 개두릅을 센 것을 먹으면 죽어요.
0: 아 죽어요?
1: 네.
0: 그 정도로 독성이
1: 센 거예요. 살짝 데쳐서 먹어도 이게 배앓이를 해요.
0: 아 그러면 이거는 네 조금 아삭한 식감을 살리기보다는 네, 그냥 완전히 익히는 게
1: 제 음식에 50%를 하시면 돼요.
0: 이렇게 개두릅 완성되었고
1: 네.
0: 요거를 갖고 왔어요.

0: 보통 이탈리아나 프랑스는 바질 페스토로.
1: 맞아요.
0: 바질 그거 같아요.
2: 그쵸. 한번 향 맡아보시죠.
0: 바질 냄새나 한 향도 안 나고.
2: 제가 그래도 이제 두릅 철이니까.
0: 네.
2: 지금 준비한 건 개두릅. 요건 참두릅이에요.
0: 아, 참두릅.
2: 네. 제가 먹어보니까 참두릅이 개두릅보다는 조금 씁쓸한 맛이 좀 더 있더라고요. 강한 맛이. 요건 조금 연하고요. 좀 약간 색깔이 다르긴 한데.
0: 두릅은 참두릅이라고 보통 말 안 하고 그냥 두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2: 그래서 개두릅에다가 참두릅의 씁쓸함을 살짝 입히려고 이렇게 갈아왔어요. 오일이랑 참두릅이랑 잣 넣어가지고.
0: 아, 잣까지?
2: 네네. 플리팅 완성하겠습니다.
0: 네. 와, 궁금한데요? 이게 어떤 그림이 나올지.
2: 뭐 그냥 예쁘게 담아주시면 돼요.
0: 아.
2: 그 다음에 아까 두릅을 페스토를 살짝 넣어가지고 살짝 버무려 줄게요.

0: 짜잔.
1: 이렇게 하고 와. 마지막에 네. 감자에 네. 소금 살짝 뿌려서 네.
0: 방꼬치
1: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스님과 셰프님께서 저에게 맛있는 공양을 준비해 주신다고 해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스님께 또 셰프님께 맛보여 드리고 싶은 통 두부 장아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부를 생각보다 좀 크게 잘라 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제가 잘라놨는데 이 두부를 기름 두른 팬에 좀 노릇노릇하게 좀 굽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를 노릇하게 굽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두부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기름기도 조금 닦고 통에 바로 담으시면 돼요. 장아찌라서 간장이 이렇게 좀 담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깊은 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부의 불, 간장을 한번 끓여볼게요. 지금 여기에 채소를 조금 준비하고요. 전통 간장, 그다음 조청. 조청을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재료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스님들이 표고버섯, 뭐 다시마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여기 다시마도 좀 넣어주시고 그다음 표고버섯. 여기 대추를 준비를 했는데 사철에는 대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양념에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이거 준비할 때 우리 생강을 이렇게 편으로 조금 썰어가지고 넣어주면 굉장히 향이 좋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자, 조청을 좀 이렇게 잘 녹여서 생강의 맛이나 대추 맛, 그리고 표고버섯, 다시마, 이 맛들이 충분히 우러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통두부 장아찌를 드셔보게 하고 싶은 이유가 생각보다 통두부 장아찌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찰의 전통 간장의 짭조름한 맛과 또 두부의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두부 속의 부드러움을 굉장히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이렇게 두부 하나 더 달라고 할 정도로 되게 매력적인 그런 조리법이기도 하고 또 음식인 것 같아요. 셰프님이랑 우리 법성스님이 좋아하셔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자, 간장이 이렇게 맛있게 끓여지고 있는데 이때 불을 조금 낮춰서 조금 더 대추나 나무 부재료에 맛이 배어 나오게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간장하고 요걸 이대로 부어주시면 돼요. 두부장아찌가 다 완성이 됐는데 금방 드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요거를 한 2, 3일 정도 숙성시키고 나서 드시면은 굉장히 이제 밥도둑 같은 그런 두부장아찌가 될 것 같습니다. 통두부장아찌 완성입니다.

0: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완성됩니다.
1: 작은 마음 모여 큰 감동을 전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화이팅!
3: 화이팅!
2: 제가 출가한 절에서 처음 맛봤던 사찰 음식에 매력에 푹 빠지게 됐던 그... 들어보셨어요?
4: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2: 아, 그래요?
4: 네.
1: 스트레스 제일 많이 풀고 가는.
2: 셰프님 뭐 스트레스가 있으셨어요?
4: 아, 스트레스는 아니고요.
2: 네. 너무 잘 두드리시는데. 굉장히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비밀 레시피가 하나 더 있어요. 야. 색다른 전병의 모양을 보실 거예요.
4: 야, 네. 기대됩니다.
2: 지혜 한 스푼? 우리가 원래 둥글게 하는 거를 전병으로 다 알고 있지만
3: 네.
2: 이렇게 음식을 하게 된 계기는 살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 스승님을 통해서 사찰 음식을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몸도 건강해지고 전화 받으셔야 되는데 요즘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네, 스님, 경훈입니다.
5: 스님, 안녕하세요. 법송입니다.
2: 부처님과 네네. 스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음식은 생명이다 라는 게 있어요.
6: 음식은 생명?
2: 네. 저는 사찰 음식을 그런 아픔이 있거나 힘든 분들한테는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건강한 음식 드셔야 된다. 건강한 음식. 그러니까 먹어야 치료할 수 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가 창립 11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명상 각 분야를 대표하는 4인 공동대표 체제를 구축하고 K명상의 대중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경찰청에서 봉축점등법회가 열렸습니다. 합장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긴 경찰 불자들은 포도리, 포순이, 장엄 등을 밝히며 시민 안전을 다짐했습니다. 남양주 봉선사의 도심포교 거점이 될 전법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지 매입부터 7년의 세월에 걸려 완공된 전법회관은 지역민을 위한 교양 문화, 체험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경산 지역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비와 화합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시민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며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고 제등 행렬을 펼쳤습니다. 동국대 학생들이 하루 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오롯이 자신을 돌아보는 특별한 무문관에 들어갔습니다. 한평 남짓한 텐트 속에서 철저히 무건을 지키면서 내면과 마주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15년 출범한 한국명상 지도자협회가 창립 11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명상 각 분야를 대표

0: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협회가 4인 공동대표 체제를 공식 출범하며 제2의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공동대표는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해인 선명상센터 원장 정혜 스님, 마하 윗바사나 명상원 김열권 원장, 한국 MBSR 마음챙김연구소 안희영 소장입니다.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쌓아온 출제가자의 결집은 명상 대중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 전통 수행법인 선과 윗바사나부터 현대과학적 명상인 MBSR까지 불교 명상 전 영역을 아우르는 드림팀이 구성됐다는 평가입니다.
1: 31개 단체, 우리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와 또 총본장 스님께서 주창하시는 선명상이 함께 결합을 한다면은 한국 불교의 새로운 희망이 되지 않을까.
2: 지친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 바로 명상입니다.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0: 재가 지도자들도 합세하면서 승가에 깊이 있는 수행에 다양성과 트렌드를 더해 명상 보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다양한 사람들이 하는 명상법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명상법들이 어떻게 만나서 잘 화합하면서 이 시대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인가.
4: 현대에 맞는 그런 수행법을 결합해서 현대인들한테 맞는 그런 수행법을 제공하고자.
0: 출범 직후 협회 임원진들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이 국민 마음 평안을 위해 선명상을 주창하고 있는 만큼 협회가 종단과 발맞춰 역할을 해준다면 선명상의 가치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5: 세계적인 추세도 있고 또 국내에도 이제 명상에 대한 그 관심도 높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해나가면 그런 이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0: 협회는 다음 달 28일 조계사에서 창립 11주년 기념 한국 명상 지도자 포럼을 열어 개편 이후 첫 공식 행사를 치를 전망입니다. 이번 체제 개편이 각 대표가 가진 고유의 전문성이 모여 명상 교육의 표준화와 저변 확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6: 부처님 모신 날을 앞두고 각계각층의 자비 나눔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행도 동참했습니다. 최위집 KB국민은행 강북영업추진그룹 부행장 등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봉축희사금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사회적 책임을 당부하며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최위집 부행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교계의 자비 나눔 실천에 동참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했다며 자비가 온 세상에 가득하길 발언했습니다. 최근 신도증 현대화와 디지털 포교 시스템 구축 등 금융권과 협력을 강화해가고 있는 조계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불기 1570년 불자 대상에 황석영 작가, 황창현 국보 디자인 대표, 박명성 신시컴퍼니 예술감독, 김상겸 국가대표 스노보드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장길산, 바리대기 등을 집필한 황석영 작가는 불교적 사유를 문학으로 구현해 독자와 불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황창현 대표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화재 복구에 헌신하며 공간을 연기의 장으로 재탄생시켰고 박명성 감독은 2024 불교도 대법회를 총지휘하며 전통 의례를 현대적 예술축제로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상겸 선수는 108배 정진을 통해 마음을 다스려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은메달이란 쾌거를 일궈냈습니다. 불자대상 시상식은 오는 24일 조계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경찰청에서 봉축 점등법회가 열렸습니다. 거수 경례 대신 합장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긴 경찰 불자들은 포도리와 포순이 장엄 등을 밝히며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7: 평소라며 엄격한 규율 속에 거수 경례가 오갔을 서울경찰청 대강당. 부처님 오신 날을 일주일 앞두고 걸린 괴불 앞에 불자 경찰들이 가슴 앞에 두 손을 정중히 모읍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들은 이날만큼은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서울 지역 불자 경찰들이 어

0: 제 봉축 점등 법회를 봉행하며 나라의 안녕과 시민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1: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시민의 아픔과 고통을 따뜻하게 감싸는 희망의 등불로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부대중 여러분의 발언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0: 부처님 전에 경찰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평안을 발언하는 스님들의 헌화와 축원이 이어지고 조기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성웅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헌신이 곧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 세우는 정법의 실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쁜 일상에서도 잠시 멈춰 선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스스로 마음의 등불을 밝히길 당부했습니다.
2: 내가 먼저 표현해야 시민의 효능에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는 밝은 지혜는 복잡한 현장. 가장 올바르고 정의로운 길을 나서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0: 이날 꾸준한 포교 활동으로 경찰 조직의 정서 함양과 화합에 기여한 관문사 재무 견문 스님과 봉은사 사회국장 사면 스님 등 다섯 명의 스님에게 감사장이 전달됐습니다. 불교계 역시 돈독한 신심으로 모범이 된 김현수 서울경찰청 불교회 봉사부장 등 다섯 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3: 그동안 문수보살의 지혜와 관음보살의 자비와 지장보살의 대원력을 실천해온 경찰 불자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슬기롭게 헤쳐나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0: 법회를 마친 참석 대중은 1층 로비로 자리를 옮겨 포도리와 포순이 장엄 등의 불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겠다는 의미를 담은 큰 귀의 불빛이 켜지자 경찰관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봐야 한다는 가르침을 되새긴 경찰 불자들은 시민 곁에서 함께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4: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의 도심포교 거점이 될 전법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지 매입부터 7년의 세월에 걸쳐 완공된 이 전법회관은 지역민을 위한 교양, 문화, 체험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5: 수도권 지하철 4호선의 시종점, 진점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들어선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봉선사가 교구 차원의 도심포교 확대를 목표로 2019년 부지를 매입해 착공한 전법회관인데 7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엔 시민을 위한 사찰 음식 체험관과 생활문화 체험관을 갖췄고 기도와 수행을 돕는 여법한 법당이 들어섰습니다. 봉선사에서 불과 5km 떨어진 전법회관은 학교, 공공도서관과 함께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해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6: 봉선사 전통 속에 도심 전법 도량의 한 일원이 되어 발전하려면 어른 스님들의 가르침과 모든 불자님들의 관심이 있어야 할 곳이라 생각합니다.
5: 전법회관 개원법회엔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을 비롯한 교구 대중 스님들이 동참해 도심포교 원력을 다졌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마련하고 하자 보수를 하느라 긴 세월이 걸린 만큼 스님들은 전법회관이 보다 내실을 갖춘 도량으로 거듭나길 기원했습니다.
7: 식당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손님이 안 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맛을 내면은 초가집이라도 많은 대중들이 모인다고 생각됩니다.
5: 봉선사의 오랜 역사를 지켜보아온 스님들은 수십 년 전 먹을 것마저 다른 절에서 빌려왔던 과거를 회상하며 이제는 달라진 교구 위상을 강조했습니다. 어른 스님들의 가르침과 보살핌 아래 교구가 크게 성장했듯이 지역사회에 그 공덕을 회향하자는 뜻을 세운 겁니다.
8: 다음 주지 스님이 이렇게 이제 채워놓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주지심 오셔가지고 물심 양모는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태어지까지 끌어주신 것만 해도.
9: 광동이 여기 가까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도 거듭나기를 바람하지 않고.
5: 봉선사 전법회관은 다음 달부터 수면 무호흡증 개선을 위한 시민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문화 강좌 제공에 나섭니다.
10: 정말 열성적으로 전법 포교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0: 전하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교구 대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창건한 도심포교도량은 인구 10만 명 진접읍에 법륜을 굴리는 안식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오대산 월정사가 지난 10일 대법륜전 앞마당에서 오대산 예술법석 월정 달을 쓸 달을 개최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열린 이번 공연은 오대산의 동서남북 중대 다섯 봉우리를 물과 꽃, 나무와 달, 님과 깨달음 등으로 상징화해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일부 시로 만나는 오대의 봄날은 배우 박정자 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상중, 서희숙 배우와 튀르키예 출신 시인 등이 무대에 올라 물과 생명, 치유를 주제로 한 시를 낭송했습니다. 또 배우 유준상 씨도 깜짝 등장해 자작곡 그냥 바람 한번 분 것처럼 등을 선보이며 축제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주지 정념 스님은 예술법석이 종교의 문턱을 넘어 예술적 영성을 통해 삶을 정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경산 지역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비와 화합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시민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며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고 제등 행렬을 펼치며 부처님 오신 뜻을 시민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형형색색 연등이 어둠이 내리앉은 도심 하늘을 환하게 수놓습니다. 경산불교총연합회가 지난 9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경산실내체육관 어기마당에서 자비의 불빛을 밝히며 세상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4: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을 밝히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통해서 괴로움을 이기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부처님과 귀한 인연을 맺는 성스러운
3: 점등식에 앞서 연합회가 준비한 국악공연과 축하 무대가 봉축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으며 시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발언하는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참석 대중은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봉축표 아래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을 다짐했습니다.
5: 서로를 이기려 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자비의 실천, 그리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통찰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가치입니다.
3: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었습니다. 가수들의 흥겨운 무대와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질 때마다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과 불자들은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고 박수를 보내며 봉축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점등식 이후에는 시내 주요 구간을 도는 제등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연등을 들고 거리 행진에 나선 시민들은 봉축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지역 사회의 곳곳에 퍼져나길 기원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담은 연등이 경산 도심을 밝힌 밤, 시민들과 함께한 봉축의 빛은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새겼습니다. 경산불교 총연합회 연등문화축제는 오는 22일 밤 9시 BTN 라디오 울림앱과 유튜브 BTN 라디오를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2: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람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 동국대 학생들이 하루 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오롯이 자신을 돌아보는 특별한 무문관에 들어갔습니다. 한평 남짓한 텐트 속에서 침묵 속 자기 내면과 마주한 순간 양유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4층에 마련된 선명상홀. 성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법한 작은 텐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세상과 단절된 한평 남짓한 무문관이 펼쳐집니다. 동국대가 건학 12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청년 무문관 하루 수행. 학부생과 대학원생 총 20명이 핸드폰도 반납한 채 참가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가부좌를 틀고 양손을 가볍게 겹쳐 배꼽 아래에 두며 선정인을 취합니다. 휴대전화의 진동도 쉴 새 없이 쏟아지는 SNS 알림도 없는 곳에서 디지털 피로를 벗어던지고 자기 내면과 마주합니다. 수행 중에는 철저히 무건을 지키고 식사는 전통 수행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도시락 공양으로 해결하는 청년 무문관. 동국대 종학연구소가 주관해온 서울국제명상엑스포의 노하우를 대학 현장에 적용한 결과물입니다.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바쁜 일상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자신을 관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7: 10시부터 5시까지 핸드폰을 떨어뜨려

0: 놓고 자기 자신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빗바사나도 좋고 가나선도 좋고 자기를 온전히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1: 무문관 수행에 앞서 진행된 입제식에서 정각원장 재정스님은 참여자들에게 마음의 본질을 일깨우는 법문을 전했습니다. 스님은 마음은 늘 대상을 갈구하며 탐진치에 빠지기 쉽다고 경계하며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깨달음을 닦을 기반이 돼 있는 사람은 마음을 밖으로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참가자들이 밖이 아닌 오롯이 내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접 호흡법을 지도하며 수행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2: 외적인 대상을 삼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고 진정한 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과연 그렇습니까? 별 생각 다 들 거예요. 그걸 모으는 연습을 호흡으로 통일하란 말이에요.
1: 끊임없는 알람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잠시 멈춰선 청년들. 침묵의 문을 열고 들어간 텐트 안에서 동국인들이 어떤 답을 찾아 나올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서울 은평구의 천년고찰 진관사가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따뜻한 지원을 실천했습니다. 진관사는 어제 제139회 동국대학교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금으로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장학금은 동국대 열린전공학부의 불교 동아리 무념무상 부원 8명과 진관사가 추천한 장학생 2명 등 총 10명에게 각 100만 원씩 전달됐습니다.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은 청년 없는 종교에는 미래가 없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인재로 성장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동관 스님은 지역뿐 아니라 다문화와 전통, 현대까지 아우르는 곳이 진관사라며 학생들이 훌륭한 미래 불자가 되길 서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 대중의 마음을 두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때론 소외된 이웃의 곁에서 목소리 하나로 포교의 최전선을 지켜온 대한불자 가수회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웅장하고 맑은 찬불가. 객석을 가득 메운 불자들이 박수로 화답하며 한마음으로 환호합니다. 노래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온 대한불자 가수회가 지난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창립 36주년 기념법회와 축하공연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전 포교원장 해총스님과 문화부장 성원스님, 불자가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5: 음성고향으로서 포교하는 것은 이 이상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수행하고 수행한 것을 많은 사람한테 논해가지고 행복을 전하는 것이 불자 가수의 앞장서서 하는 일이고.
4: 해총 스님은 불자 가수들이 단순히 가수를 넘어 노래로 부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전법사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성원 스님은 오랜 시간 한결같은 원력과 진심으로 불교 문화 포교에 앞장서온 불자 가수회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6: 대중문화와 불교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많은 이들이 불교 문화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공연 활동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뜻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4: 불자 가수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운영진에게 상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나훈아 회장은 청정한 불심으로 함께해준 김대영 문화국장, 김현호 행사위원장 등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7: 어차피 인생은 그 순간을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오늘 즐기는 마음으로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시간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4: 36년간 한결같은 원력으로 불교 대중화에 앞장서온 대한불자 가수회. 대중에게 친숙한 불교 문화를 전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음성 공양은 문화포교의 중심에서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오대산 월정사 금강경 봉찬 기도회가 자비보시 행보로 따뜻한 훈풍을 전하고 있습니다. 금강경 봉찬 기도회는 지난 11일 불교 의례 전승의 요람인 어산 작법학교를 방문해 확인

를 위한 장학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해에 이어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의 적극적인 후원과 구화산 성지 순례팀과 삼사 순례팀 등 기도회 회원들의 정성이 모여 마련됐습니다. 금강경 봉천 기도회 신행실장 해묵 스님은 정념 스님의 원력과 순례팀들의 마음이 합쳐져 소중한 정재가 마련됐다며 학인 스님들의 배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어산 작법학교 학장 법안 스님은 지난해보다 증액된 장학금 덕분에 학인 스님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의례 학습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전통 수행과 현대 명상의 결합으로 우리 사회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갈 새로운 여정이 국민들의 마음 치유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오늘 우리도 고요히 내면을 마주하는 명상의 시간을 잊지 말고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5월 13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삼모전 일일

사기에 지종유고 예수여 공곡지전성 무한무종약 칭담인월

충성 금정 총립 모모사 총립 내중 노소

인등사팔 연등기도 성지 참배동 참리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천재망중중 무진삼보자존웅건자법안기묘원자우보기 설명이항의에 청종홍의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조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심 영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출이 왕환 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 이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해 볼려 사연해 볼
4: 연불 좀 듣고 싶은데.
5: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 수 있잖아요.
6: 84,000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7: 네!
8: 대무릎도?
6: 관절 복음!
8: 걸을 때도?
6: 관절 복음!
9: 일할 때도?
6: 관절 복음!
9: 내 어깨도?
6: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10: 주원료 MSN,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11: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12: 관절복음 정말 좋아요.
11: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13: 관절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4: 아빠 최고.
15: 관절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6: 선택하길 잘했어요.
11: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6: 관절 고민? 관절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10: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오는 5월 24일 양주 청년사에서 열리는 이번 법요식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9-3450번입니다.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각사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경찰 가족을 위한 봉축대법회를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경찰 가족과 함께하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보각사 032-522-8131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0: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2570 부산 연등내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빛의 향연, 부산 연등문화제가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송성현 광장을 화려한 전통 등의 불빛으로 밝힙니다. 5월 16일 토요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는 어울림 한마당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연등 행렬이 펼쳐집니다. 희망과 화합의 등을 밝히는 2570 부산연등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창녕 청년사에서는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요식과 효잔치 음악회를 봉행합니다. 오전 11시 봉축법요식에 이어 오후 1시 효잔치 음악회에는 강문경, 금잔디, 박구윤, 정정아 등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55-521-218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0: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가 오는 5월 16일에 진행됩니다. 제등 행렬은 오후 7시 시민복지타운에서 시작해 탑동광장에서 회향합니다. 또한 5월 16일까지 봉축등도 아름답게 전시돼 있습니다. 연등 행렬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창조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5월 16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봉축점등식 및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상주불교 사업연합회는 상주시 경제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일회상 처처에 모였거든 소림굴 조사가풍 어찌 멀리 좌절소냐. 청사는 묵묵하고 녹수는 잔잔한데 청풍이 설설하니 이 어떠한 소식인가 일리지평 나 둔중에.

영산 해상 불보살 시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같이 엄한 계율 틀끝 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제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모여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너라.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든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구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하몰산 백양선원에서 오련 포단 거일념 홀로 좌복 위에 우뚝한 모양으로 앉아 화두에 일념 집중하니 의단 동로 방광해 화두 의심 덩어리만 홀로 드러나고 지혜 광명 나타나네. 제조 경성 활금조 우는 새 소리 풍경 소리로 오늘 아침 도량이 활발하고 일조 청풍 자왕래 선방에 한 줄기 청풍이 스스로 불어오고 불어가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살 십지품에 대해서 제가 바톤을 받고 주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한의지에 보시에 대한 환희지는 보시를 주로 설명하는 겁니다만은 환희지는 그동안에 부처님께서 위대한 그 공덕을 보살들이 쭉 설명하고 보살들이 기분이 좋아서 환희에 뜬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시작되는 십지품 화엄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품이 바로 십지품입니다. 합장하시고 항기대 원심 원견어제불 호지제불바 섭취

타불 항기 대원심 항상 대원심 큰 원력의 마음을 일으켜서 원견어 재불이라 원큰대 모든 부처님을 친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의미는 바로 우리도 부처님같이 되기 위한 그런 원력으로 부처님을 믿고 배우고 익힙니다. 그래서 호지제 불법이라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보호를 해야 됩니다. 출가 스님이나 제가 보살님이나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불자로서 부처님의 법을 잘 보호하고 오래오래 개성이 되어서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이 부처님의 그 아름다움, 부처님의 그 거룩한 진리를 깨달아서 그래서 일체 중생이 개공성불도 다 깨달음을 이루어 흔히 용락하는 그날을 우리는 바라고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섭취대선도라, 대선도는 큰 신선의 도를 섭취한다, 이룬다, 그런 것은 섭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일체 중생이 개공성불도 하는 그게 섭취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중생들이, 모든 생명들이 다

주님의 깨우침에 하나가 되어서 마음에 있는 비료의 부피를 환하게 확 드러내면은 이 세상이 환히 밝아진다는 거예요. 큰 즐거운 세상이 됩니다. 상세.

상생여시원 항상 이와 같은 원력을 세워서 수행 재성행이라 재성행을 수행하면 재성행이라는 것은 가장 수성한 수행입니다. 가장 수성한 수성행은 우리 모두가 항상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닦아서 마음에 가려진 번뇌망상의 때를 자꾸 씻어내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일컬으며 부르며 씻어내고 간시연보살을 부르며 씻어내고 지장보살을 부르며 씻어내고 이먹고 참선을 하면서 씻어내고 그래서 자꾸 닦고 닦고 씻고 씻고 씻고 닦아서 닦을 것이 없고 씻을 것이 없이 환하게 깨끗하게 되면은 모든 음력이 싹 없어지면은 그걸 도노돈수라 그네게 뭘로 깨달아 뭘로 다 없어졌다 일체 물든 그 번뇌망상이 싹 없어졌다. 그래서 성숙제 중생이라 모든 중생들이 모든 군생들이 다 성숙되어서 푹 익어져서 음정불국토라 불국토가 다 장엄되고 깨끗하게 있을 자리에서 모두가 다 자기 노릇을 하면서 큰 것은 큰 것대로 파란 것은 파란 것대로 노른 것은 노른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모든 형형색색들이 다 각기 다 자기 노릇을 하되 조금도 사사모해라 걸림이 없어요. 일일이 낱낱이 어떤 형상이든 걸림이 없이 다 자기 노릇을 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가장 즐겁고 한의로운 경지로다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구지로 넘어가면은 지계 계율을 청정하게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시원력을 세우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마음에 있는 그 때 오염된 현상을 자꾸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되냐? 계율을 잘 가져야 된다. 그래. 계율을 잘 지키면은 깨끗해집니다. 율사 스님들이 보통 보면 잘 살거든요. 이 세계에서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들을 보면요 참 존경스럽고 얼굴이 깨끗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눈이 아주 맑고 밝습니다. 그런데 계율을 잘 안 지키면은 눈이 침침하고 물론 나이 많아지면은 으름으름 해가지고 잘 안 보긴 해요. 그거는 연식이 있어서 할 수 없어. 이게 기능의 연식이 조금 오래되면은 자꾸 이렇게 바꿀 때가 되거든요. 바꿀 때가 돼.

그래서 할 수 없더라고 보니까. 나도 요 자꾸 이게 눈이 이래 지금 이매질 때가 있고 그래. 그런데 바꿀 때는 바꾸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수행 정진해야 된다. 주차.

주차성취계공덕. 주차는 이 바로 이 구지의 두 번째 그 10주에 두 번째 주에서 성취계공덕이라 계율의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 두 번째 계율의 성취를 위해서는, 계의 공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원리 살생 분리해 멀리해야 된다. 무엇을? 살생을 멀리하고 또 분리해라. 번거롭게 해롭게 하는 것을 멀리하고 또 영리 투도급 사업이라 남의 물건을 훔치는 또 살짝 눈 가리는 그런 것을 멀리하고 사음 남의 모욕 주고 또 그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것을 멀리하고 망악성계 무이어라 망령된 말이나 악구 욕을 하거나 혹은 괴리 삐딱하게 얘기하는 그런 것 그래가지고 이간질 붙이는 것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는 다 이롭지 못한 말이기 때문에 다 멀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들어서 이 세상을 전부 어지럽게 하거든요. 그래서 불탐재물 상자민하니 이 재물을 탐하지 말고 항상 자민 자비롭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정도 직심 무첨이라 바른 도를 바른 마음을 잘 가졌어 무첨첨이라 아첨하지 말고 아첨하지 말고 거짓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람이요 논어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가난해도 아첨하지 말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 잘 살아도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 공자님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험사만 극조유라 위험한 것은 멀리 떠나고 또 암만을 멀리 버리고 조유해야 된다. 아주 부드럽게 잘 감싸줘야 된다. 그래서 이교이행 불방일이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의지해가지고 수행하면 불방일이야. 게으르지 않게 된다. 게으르면 안 되거든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되 항상 부지런히 부지런히 살아야 그게 행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그는 계율이지.

회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성질을 바짝바짝 내거든요. 성질을 바짝바짝 내니까 세 번째 발광지가 딱 오는데 그건 인욕이야. 인욕. 참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세상을 참고 살아야 됩니다. 성질 나도 참아야지요. 하루를 참으면은 열흘이 변하다고. 참는 게 세상에 제일 좋은 겁니다. 인욕하는 것이. 예. 그래서 세 번째 발광지 개송을 한번 다 노래를 해봅시다. 보살

보살주차 발광지 보살이 이 발광지에 머물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재행법 고무상이라. 재행에 무상한 고의 법을 잘 봐야 된다. 잘 관찰해야 된다. 관재행법 재행은 다 무상한 것이니 부정 백에 속기멸이라. 부정한 것은 백에하는 것이라. 이 물러나고 무너지는 것이라. 그게 부정한 것은요, 속히 귀멸하는 것이라. 멸해서 없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무견무주, 경고한 것도 없고 오래 머무는 것도 없고 왕래한 것도 없는 것이라. 항상 변하고 있는 것이라. 그러니 우리가 그 무상의 도리를 잘 알면은, 무상한 도리를 잘 알면은 참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아야 돼. 참으면은요 참 편합니다. 참으면은 어쨌든 참아야 됩니다. 그저 누가 약을 살살살살 올리더라도 니는 약을 올리라. 내가 뭐 니 약 올린다고 내가 거기 유혹될 것 같냐? 예. 금강경의 마지막 은간 벗겨선 그 앞에 개송 앞에요. 불취의상 여여부동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거기에 유혹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유혹되지 말아라. 유혹되면은 살짝 넘어갑니다. 살짝 넘어오면 얼씨구나 좋다 해가지고 싹 그저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걸 잘 몰라요. 저거 약을 올리고 하는 것도 저건 나를 유혹하는 거다 해가지고 살짝 넘어가고 해야지요. 안 되거든요. 법구경에 그런 말도 있거든요. 법구 비유경에 나온 말입니다. 아들이 강아지가 쫄쫄쫄쫄쫄쫄 따라다니다가 먹여 와서 자꾸 이제 뭐 얻어 먹으려고 샀거든. 그러니까 아들이 강아지를 나가! 따라! 해서 이제 강아지도 그 감정이 있는 거라 쨍쨍 하다가 탁 물었어. 물으니까 이게 나를 물어? 그래가지고 막 작대기로 가지고 계속 강아지를 패는 거라. 패니까 걔는 또 계속 갱갱거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얘야 걔가 니를 문다고. 네가 걔를 물면은 그러면 너는 뭐가 되느냐? 그러니 걔가 문다고 해서 강아지가 문다고 해서 네가 강아지를 물면 되겠느냐? 강아지를 때리지 말고 강아지

를 이게 거두어 주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은 원한은 더 늘어난다고 그러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제4 염해지로 넘어가야 돼요. 정진으로 넘어가자. 우리 참으면은 뭐 세상이 편십니다. 요새 뭐 세상 사람들이 못 참아가지고 자꾸 남을 욕하고 막 해가지고 헐뜯고 해서 세상이 시끄러워지잖아요. 그게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번째 넘어가면은 염해지는 정진이야. 부지런히 노력해야 됩니다. 게을러지 말아야 됩니다. 시덕 염지 정세력 생열애가 영불태 불법성 신불계 관

예, 타불 시등염지정세력이라 비로소 등 오른다. 어떻게? 어디에 오르냐? 염해지에 오르면 정세력이라 세력이 강화된다. 세력, 힘이 아주 좋아진다. 그러면은 생열애가 영불태라 열애가에 태어나서 영원히 불태 물러나지 않게 되느니라. 그래서 불법성 신불기하니 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신불개라.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어. 그래서 간법무상 우육이라. 법을 딱 안에서 무상 무육이라. 항상 변함이 없는 진리. 있고 없음이 없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 진리에 부합된다. 그게 열애 부처님. 열애 부처님은요 오고 가고 하는 게 없습니다. 타타 같아요. 오도 가도 하는 거예요. 그래 여시여, 여시. 그 여시 금 여시라. 그러면 옛날도 여시 여시, 지금도 여시 여시, 미래도 여시 여시. 그러면은 뭐 세상 만사 오케이 통할. 좋은 겁니다. 그래서 관세성계음 유생하면은 세상에 성계 이루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은 음유생이라 업으로부터 생겨난다 하는 것을 잘 가라면은 생사열반 찰등업이라 생사열반도 다 모든 것이 업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간전우제역 관진하면은 전우제를 과거를 가나고 현재를 가나고 전부 다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그 현상을 잘 가나면은 여시 수행생 불가라. 이와 같이 수행하면 불가 부처님 가문에 태어난다 하는 것은 부처님의 권속이 되고 부처님과 같이 된다, 함께 살게 된다는 말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부지런히 정진해야 됩니다. 정진해야 돼. 자꾸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배고프다는 것도 지가 찾아 챙기면 되는 거지. 말만 가지고 배고프다고 하고 앉아있으면 뭐 해요. 요새 애들 갖다가 교육을 잘 못 시키가지고요. 남편들끼리 먹을지는 모르고 지 양말도 빨지도 모른대요. 요새 절에 오는 요새 행자들도 저 집에서 양말을 잘 안 빨아가지고요. 절에서 양말 빨아입고 저 전부 세탁하고 전부 빨래해 입으라 하니까 어려워요. 힘들어.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애들 갖다가 양말은 네가 빨아입어. 속옷도 네가 빨아입어. 그러고 살살 기르면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청소도 네 방 청소는 네가 해라. 그 화장실 청소도 해라 하고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요새는 학교에서도 청소를 안 시키는가 봐요. 옛날에는 초등학교에 그 돌리가면서 청소 다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아마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다 청소하고 학생들은 공부만 하고 책보따리만 시책이가 가쁘는가 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요새 교육이 전부 사람을 게을게 만드는 거라. 참 게을게 만드는 거라. 해야 돼요. 청소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청소하는 게. 청소함으로써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밝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이 세상에 수행하는 것이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게 좀 어제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그전에는 육아 만드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풀 쓰는 거요 마두라고 이게 마두 우리 저 거기 저 용상방에 마두라고 있죠. 마두라고 있는 게 뭐냐 스님들 풀 쓰는 게거든요. 옛날에는 풀옷을 해가지고 풀미기기 때문에 풀 쓰는 그 소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 어제 내가 그 배웠어. 그 전에 풀을 그냥 써서 하긴 했는데 요 우리 수자스님이요 명신스님 수자스님이 그 풀 쓰는 걸 확실하게 내한테 가르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에 내는 그걸 잘 몰랐어요. 왜냐 나는 뭐 요 큰절에 학교 다니다고 맨날 입고 그래가지고 큰절 소임을 잘 안 살아가 잘 몰랐는데 마두 풀 쓰는 건 알긴 알지만은 잘 몰랐어. 풀 쓰는 방법을. 그런데 아, 그 스님 얘기 들으니까 풀을 잘 쓸고 뭐 이런 뭐 문창호지 이런 거 바르고 하려고 하면은 찹쌀을 갖다가 한 열흘 동안 푹 썩이서 담근대요. 푹 썩이 담그고 또 날마다 물을 또 갈아줘야 된다는 거야. 또 갈아주고 또 붓고 또 갈아주고 또 버글버글버글버글 그 이제 끓어가지고 일어나면 또 하고 그러면은 그놈을 가지고 다 하고서는 풀을 써가지고도 하는데 그걸 푹싹이 놓으면 찹쌀풀이 그 최고래요. 찹쌀풀이. 그걸 갖다가 푹 썩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마루 가루를 말라놨다가 그걸 가지고 나중에 풀을 쓴다는 거예요. 풀을 써가지고 하면은요 오가라들지 않는데요. 포구를 해도 오가라들지 않는데요. 아 그거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가야 돼. 그래 나는 배추김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배추김치. 배추김치 해가지고 물론 푹김치도 한번 먹는 거는 괜찮지만은 생절이 그런 거. 푹 익어야 되거든요. 익어서 그게 곰삭아야 거기 이제 맛이 있는 거라. 그래 찹쌀풀도 가지고 자반도 만들고 김자반도 만들고 미역자반도 만들고 저 뭐 가죽자반도 만들고 그랬는데요. 그게 삭은 풀을 해가지고 하면은요 부풀이가 푹 일어나거든. 부풀이 일어나는 걸 또 다시 딱 가라앉혀가지고 또 하면은 또 일어나면은 또 가라앉히고 그래가지고 하면은 그게 아주 아삭아삭아삭하고 참 맛있대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만들어봐요. 내가 어제 배웠습니다.
그게 이제 게을

때는 그리 못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죠. 이제 다섯 번째는 넘어가면은 난성지야. 난성지는 자 선정이야. 참선하고 또 그러는 건데 보살조차 제오지 근수 성상 청정도

타불 보살주차 보살은 제5 난성지에 머물러서 전수성상 청정도라. 자꾸 전수한다는 굴르고 굴르고 굴르고 자꾸 굴러서 성상 청정도라. 아주 수성한 청정도에 이르게 되면 지구 불로 불태전이라. 마음이 부처님의 법을 더 구해서 불태전 물러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염사자비 무염근이라. 항상 마음에 자비 힘을 염원해서 불염근이라. 싫어하거나 게으른 것이 없어진다. 예. 그래 이제 그러면은 싫어하거나 게으른 것이 없으니까 참선을 하고 정근을 하고 염불을 해도 항상 마음에 이게 신심이 나는 거예요. 환희심이 나는 거라요. 그래서 법성 본공 무재상이라. 법의 성품은 본래 공에서 무재상이라. 어떤 모습이든지 걸릴 게 없고 재상. 유여허공 분별이라. 마치 허공과 같아서 분별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초제의 지착 절 언도하니 모든 지착 가지고 집착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절 언도라. 언어가 말할 것도 없어요. 다 끊어져 버리니 진심평 진실 평등 상청정이라. 진실해서 항상 평등하기 때문에 항상 청정한 것이다. 그러면은 마음이 고요하고 아름다워진다. 내가 요번에 설에요 시를 하나 썼습니다.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를 이제 보너스로 하나 읽어줄게요. 제목은 뭐냐면 깨어나라 하는 제목이요. 깨어나라. 태양이 언제 어두운 적 있던가, 시간이 언제 머문 적이 있던가, 거울이 언제 차별한 적 있던가, 내 마음의 자성도 그러하다네. 묵은 해가 본래 없는데 새해가 어찌 새해가 어디 있으랴. 세월 가고 옴이 없는데 어찌 세월을 탓하랴. 나의 본래 자성 청정한 것을 부지불식 간에 오염시켜 놓고 객진 장난에 놀아나면서 내가 아닌 남 탓만 하누나. 가만가만히 살펴보라.

찰나 찰나 곧 깨어나리. 바로 듣고 바로 보면 밝은 실상 나타나리. 지난 일 탓도 말고 시비는 더욱 말라. 자기 허물 감춘다고 무명업식 지워지지 않네. 태양 같은 밝고 따뜻한 마음, 물같이 부드럽고 겸허한 자비, 바람처럼 소유하지 않는 자유, 오직 수행으로 청정자성 밝히세. 이게 내가 설에 신년 병진년, 병호년, 병호년이 병은 불입니다. 불. 남쪽입니다. 환히 밝은 것이라. 오는 또 오도 불이거든요. 그런데 말띠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붉은 말이라 그러는데, 붉은 것은 밝은 것을 의미하고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요, 밝은 지혜로 사는 해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자면은 마음이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허를 날아다닐 수 있는, 세상에 걸림이 없는 그런 마음의 평화를 갖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제 오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와 하나 되는 연등회. 5월 16일 오후 4시 30분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7시 연등불의 빛이 흥인지문 종로 조개사를 밝히고 오후 9시 30분부터는 국적을 넘어 서로 손을 맞잡고 화합의 장을 나누는 대동 한마당이 종각 사거리에서 펼쳐집니다. 5월 17일 한국의 미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전통 문화마당과 공연마당이 이어지고 오후 7시에는 신나는 무대들로 이루어진 연등놀이로 화려한 연등회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펼쳐지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연등회. 평안과 화합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세계 1화 하나인 세상은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 꽃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서로 등지고 공격하며 미워하는 세상은 고통스럽고 불행합니다. 화합과 협력으로 행복한 하나인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날개가 있어 하늘을 날고, 부리가 있어 먹이를 먹으며, 발톱이 있어 가지에 앉습니다. 그중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없으면 새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슬픔도 아픔도 기쁨도 모두 나의 일부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그 모습 그대로가 수행의 출발입니다. 부처님은 자기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고 법구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고 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온전한 새처럼 하늘을 나는 존재입니다. 하늘로 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어떻게 내려놓아야 합니까?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버림에서 시작되지 않고 품는 데서 시작됩니다. 분노를 보고도 미워하지 않고 슬픔을 알아차리고도 숨기지 않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일체 중생은 본래 부처니라. 하엄경에서 부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중생의 어둠 속에서 눈을 감지 말고 그 속에서 빛을 보세요. 있는 그대로 안아줄 때 자비는 꽃처럼 피어납니다. 죄와 악, 사라져야 할 것인가요? 죄가 사라지면 이곳은 극락이 될까요? 악이 사라지면 우리는 부처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악을 없애려는 순간 그것은 그림자가 되어 따라옵니다. 번뇌는 즉 보리다. 번뇌는 즉 깨달음이다. 능엄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찰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죄를 없애기보다 그 속에서 자비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를 믿고 천천히 가면 자기가 성장하고 자기에 대한 신뢰가 자랍니다. 자신을 향한 신뢰가 가치를 탄생시키고 자기를 변신시켜 갑니다.

여주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 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개금복장

0: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개금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안산불교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6회 세계불교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을 비롯해 불교문화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480-8887번입니다. 강화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 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매

이 수행이 명상이 결국은 부처님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당신이 체험했던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다 보면. 그래서 당신 삶과 이 수행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행만 들어서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또 어떨 때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런 게 분명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고타마 부타의 생애를 보면 좀더 이렇게 살이 붙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서 항상 같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개념 적용해서 이제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모든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 그거에 이제 제목에서도 사티파사나라는 게그 파사나가 결국은 신수신법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순간에 사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괴로움으로 가지 않는 그런 예방도 되고 또 괴로움에 빠졌을 때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도 가장 중요한 건 사티다. 그래서 그럼 이 사티를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어떻게 사티를 수행할 것인가? 일상에서 그 방법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 놓은 게이 개념 적용이 되겠습니다. 개념 적용에는 서문이라고 있어요. 서문. 이 서문이 그 길지가 않은데 우리는 이제 만나면 삼기하고 반야심경 하듯이 이제 그 부처님 수행 문화 그대로 하는 남방에는 만나면 삼기하고 이 서문을 반야심경처럼 그렇게 항상 독경을 합니다. 잠깐 소개하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꾸루 지방의 깜마사 담마라는 꾸루족들의 읍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이 경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설했는가? 그래서 지금 명상으로 알려진 모든 것은 이곳에서 세종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요 부분이 우리가 명상을 하면 뭐가 좋아지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명상을 해서 뭘 해? 이게 이제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목적대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분명하게 명상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체크할 것이 딱 나와 있어요. 하나는 청정이고, 청정은 이제 우리가 어떤 번뇌에 물들었을 때 거기서 우리가 물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고 근심과 탄식 이 부분이 이제 스트레스로 보면 근심은 이제 아직 생기지 않은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으로 하면 불안, 걱정에 해당이 되고, 근심과 탄식을 이제 걷는다고 하는데, 요즘에 스트레스 장애로 보면, 진단으로 보면, 근심이 이제 곧 불안, 걱정이잖아요. 탄식이. 요즘 가장 많이 스트레스로 영향을 미치는 우울 장애인 거죠. 그래서 불안 장애와 우울 장애를 극복

할수 있다. 여기에 이제 명상을 하면 그런 효과가 반드시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참고해서 명상을 그 우울장애에 접목을 해서 노력하고 프로그램화된 게 이제 명상을 기반으로 한그 우울증 치료라 해서 MBCT라고. 그리고 이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체적 고통으로 가는 것을 좀 관리해 보는 것, 명상으로 하는 것을 안내하는 게 이제 MBSR, 존 카바트진의 MBSR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에 알려진 이런 명상 프로그램들이 결국은 명상으로 이런 근심과 탄식, 또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이런 것을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대체해보는, 이게 이제 일상에 전해진, 프로그램화돼서 전해진 게전 세계의 명상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는, 우리가 스트레스 대처를 뭐다 하지만, 그게 옳은 방법으로 이제 길을 잘못 찾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고통을 반복하는 그걸 윤회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방법으로 했을 때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명상을 공부하는 해야 되는 우리가 이유다 이렇게 설명하면 딱 맞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사념처라고 하는데 사념처는 우리가 일상 모든 일상인데 그걸 이제 몸으로 경험하는 거하고 또 보통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또 법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놨어요. 그래서 네 가지가 결국은, 매 순간에, 24시간 매 순간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내내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사띠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잘 대해야 된다.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우리를 괴로움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그걸 통해서, 명상을 할 수가 있고, 명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명상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무상함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번뇌로부터 이제 번뇌의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그래서 더 이상 번뇌가 나타나더라도, 그거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이제 길에 갈수 있다. 그래서 명상은 그냥 멍하게 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대상이 필요가 없으면 이 신수신분 네 가지로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명상을 해야지 한다면 일단 우리가 보통 뭐 멍하다라고 하는 거 일단 이제 잡고 있는 걸 내려놓기 위한 것이고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엔 집중을 해야 돼요. 대상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할 거냐? 그게 이제 몸으로는 대충 대부분 이제 뭐 호흡이 되기도 하고 뭐 걷기 명상이 되기도 하고. 또 오감 명상이 되기도 하고 몸으로 경험하는 거.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도 이제 프로그램의 반은 몸으로 훈련하는 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이제 고진멸도 치유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관찰하는가, 어떻게 명상하는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명상하는가. 그게 이제 여섯 문에는
몸으로 경험.

하는 것, 몸으로 경험하는 것에서는 그거에서 그것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딱한 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명상을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그 대상에서, 내가 만난 대상에서 대상을 관찰하며 머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아요. 그러면 뭐 몸으로 경험한다면 내가 이제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이제 통증이 있어요. 느낌이죠, 이제. 느낌이 있을 때 명상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느낌에서 느낌을 이 말은 이제 그 느낌이 일어났을 때 바로 나중에 더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게 근심으로 가는 미래로 가는 거고 그때 내가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런 탄식으로 이두 가지 길로 가는 것을 가지 않는 것이 그거에서 그것을이란 뜻이죠, 이제. 그래서 그 대상에 거기서 더 가지 말을 하는 거죠. 그거에서 그 느낌에서 느낌을 머물러라는 거예요, 주의를. 그 느낌에서 느낌을 이제 어떻게 관찰하냐? 관찰의 내용은 다 똑같이 나와요. 그것이 발생하는 거, 느낌이 처음에 커지는 거,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 안 하고 여기서 이제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걱정하고 후회하고, 근데 거기서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관찰하는 거, 이것이 느낌에서 느낌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이게 명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명상을 잘 하지 않는 것은 이 사라지는 걸잘 보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근데 다 후렴구에도 나오지만 반드시 관찰이라는 것은 일어난 것을 사라지는 과정을 봐야 그래야 일어난 것은 사라지는구나. 발생한 것은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모든 것은 재행무상이다. 모든 것은 재행은 이제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신수신법을 한문으로 하면 재행이 되는 거죠. 재행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으려면 이 재행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서 사라지는구나를 관찰을 하지 않으면 무상이라고 하는 깨달음을까지 갈 수가 없는 거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무상을 깨달으면 뭘 깨닫냐? 무상을 깨닫고. 무상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무아를 깨닫는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런 것이 다, 번뇌이다. 라고 하는 게 삼법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부처님이 알려준 길이 이사념처 수행이라는 거죠. 명상하는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뭐뭐에서 뭐뭇을 관찰하며 머문다. 라고 하는 게,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에서 대상을 바로 이제 그것이 일어나서 사라질 때까지 관찰하는 것. 그것이 명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부처님도 한세 번을 꼭 해요. 여기 고타마부타의 생애에 보면 그런 마음이 나타나면 또 그런 느낌이 나타나면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느낌이 왔구나. 그리고 그것을 사라질 때까지 관찰하고, 그 다음에 또한 번, 똑같은 걸또한번 하고, 또한번 하고. 그래서, 세 번을, 그거를 관찰을 하면, 이제 그런 같은 느낌이 오더라도, 같은 화나 같은 슬픔이 오더라도, 그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정도가, 스트레스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몸으로 겪는 고통, 마음으로 겪는 불안, 또 우울 이런 거를 대처하는 방법으로 우리한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서문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세상은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오원이고 뭐 신수신법이고 다 그걸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을 경험하는 순간에 그래서 바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좋아하면은 또 그것이 또 잃을까 봐 걱정하고 싫어하면 그것이 또 떠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또 그것이 또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은 다 이렇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토대로 해서 커지는 나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이 생기면 뿌려지면 이제 그거 싹이 두 싹이 나서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번뇌도 이렇게 일상에서 만나는 것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때 우리가, 이제 알아차리고, 그거에서 그것을 관찰을 하면 그것은 거기서 불이 꺼지는데, 거기서 우리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못 알아차리고, 그걸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괴로움으로,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 주의사항으로 이제 그런 마음이 나타나더라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곳으로 따라가지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이 말이 나와요.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이렇게. 근면하게는 그걸 놓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대상으로 했으면 호흡을 들숨날숨을 놓치지 말고 또 걸음으로 하면 발을 드는 거 내리는 걸 놓치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챙긴다는 거는 알아차림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하려고 노력해라는 거예요. 뭐뭐 하는구나 이게 알아차림의 언어라고 하니까 그렇게 계속하는 것을 명상을 한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게 서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명상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서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이고, 이 명상을 잘 열심히 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이 서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오감 명상을 하는 것은 요 안에 보면 신수신법 안에 이제 법 안에 보면 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명상을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명상하는가이고 뒤에 법 부분에는 괴로움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괴로울 때는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치유의 과정이 사성제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부분에 아까 말한 그런 괴로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몸으로 경험하는 거, 마음으로 경험하는 뭐 근심, 탄식, 절망 다 진단지가 말하자면 그 부분이에요. 정말로 2500년 전에 마음 치유의 이론 체계를 딱 세운 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집이 원인이거든요. 원인이 그러면 가래라고 하는데 갈구하고 원하는 마음. 이 가래가 생기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 대념 적용에 나옵니다. 집 부분에. 그럼 가래가 어떻게 생기냐? 눈으로 대상을 볼 때, 아, 그 빛깔이나 색깔이나 모양이 너무 좋아. 우리가 뭐 어디 어떤 분 이제 그릇 좋아하는 분은 그릇을 보는 순간에 어때요? 바로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저걸 어떻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못 가질까 봐 걱정하고 또못 가지고 나면 또 후회하고. 그래서 어디까지가 그러면 우리가 괴로움으로 가지 않는 길인가? 보면 이제 눈으로 그 그릇을 봤을 때, 아, 너무 좋아.

요거까지는 하버드대 연구하는 분, 내가 좀 하시는 분들 0.3초 걸린다는 거라. 그러니까 0.3초는 아무도 조절할 수, 그거는 부처님도 똑같아요. 그러면 아, 이 그릇을 눈으로 볼 때, 아, 너무 좋아. 요런 마음이 일어났구나라고 요때 알아차림을 하면 그 다음 마음으로 안 가잖아요. 그것을 못 가질까봐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근심, 탄식, 뭐 이런 괴로움을 안 간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서 돌아서야 되냐? 부처님이 돌아선다는 법문을 많이 하거든요. 언제 돌아서냐? 그런 마음이 일어날, 오온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서 더 가지 말아라. 돌아서라. 이것을 연습하는 게 육근, 육경, 12처 수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진멸도에서는 집에서 그 고로, 괴로움으로 가지 않게 하는, 그 고진멸도 때 멸이, 거기서 그것이, 그것도 거기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질 때까지 멸은 그것이 일어났을 그때 그걸 대상으로 명상을 하는 게 멸의 과정이에요. 이제 괴로움이 있을 때 원인을 보고 원인을 대상으로 명상을 하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요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사성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연습을 일상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일상에서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게 오감 명상이에요. 오감 명상.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눈으로 이제 그릇을 봤을 때 내가 너무 좋아. 그러면 아 이 좋은 느낌은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느낌이 어디서 왔지? 그러면 주위를 다시 눈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 빛깔이나 모양에 가져가고, 거기서 이 마음이 왔구나. 이렇게 이것을 돌아가는 거를 3번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힘이, 그 집착으로, 그 가래로 가는 힘이 현격하게 세 번만 하면 거의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했던 방식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습하기에 제일 좋은 게 오감 명상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하는 게 차를 마시는 거잖아요. 차를 마시는 걸로 고까지만 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빛깔을 보면 아 이런 빛깔이구나까지만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런 빛깔이구나. 그럼 더는 안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냄새를 맡으면, 아, 향이 너무 좋구나 하면은, 이 향이 어디서, 이 향이 좋구나 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 왔지?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코를 주위를 두고, 그 다음에 그 향을 주위를 두고, 그 다음에, 아, 여기서 이제 이 향이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하는 게 왔구나.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거죠. 다시 가서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우리한테 항상 노출되어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럴 때 그런 마음들이 오온이 일어나니까 이럴 때 더 가지 않는 어찌 보면 예방법이고 그걸 일상에서 늘 수행을 해라 라고 그 전해주는 게이 오감명상 훈련이라고 수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차와 함께하는 오감명상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게 우리 일상인데 일상에서 번뇌로 가지 않는 명상으로는 이 오감명상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여러 맛을 보고 또 촉감을 해서 그런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더 이상 번뇌로 가지 않는 그것을 이제 연습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오면 차를 보고

빛깔을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빛깔이구나까지만 알아차립니다. 또 향을 맡으면 이런 향이구나 라고까지만 합니다. 또 맛을 볼 때도 이런 맛이구나까지만 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제 차가우면 움직임을 계속 알아차리면서 차를 자기 잔에 따릅니다.

차를 마시고 명상을 하는 것이 같은 느낌이다 해서 다선일미라고 해요. 계속 깨어있기 때문에 다선일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차를 대상으로 명상을 하겠습니다. 잔을 잡아주세요. 자, 차의 빛깔과 모양을 보고 어떤 모양이구나, 어떤 빛깔이구나를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차잔을 잡았을 때 차가 손의 느낌이 따뜻한지, 따뜻하다면 따뜻하구나라고 하는 알아차림이 있도록 합니다. 충분히 알아차렸으면 이제 코로 가져가서 향을 맡아봅니다. 향을 맡을 때도 이런 향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만을 분명히 합니다. 충분히 했으면 이제 혀로 맛을 볼 텐데 입 안에 한 모금 머금고 충분하게 이런 맛이구나를 알아차림하고 그 후에 목에 넘깁니다.

목에 넘어가서 아랫배에 따뜻한 느낌이 차가 도달한 느낌을 몸의 느낌을 느낍니다. 자, 이제 한 모금 더 하는데 다시 빛깔을 한번 보고 이런 빛깔이구나, 이런 모양이구나, 향을 또 맡고 이런 향이구나, 다음에 입에 머물고 맛을 보고 삼킵니다.

따뜻한 느낌이 전해지는지, 위에 도달한 느낌이 어떤지 충분히 알아차리고, 자, 이제 그릇을 내리고, 편안하게 앉습니다. 호흡을 들숨 날숨을 주의를 두고 온 몸에서 느끼는 차향과 맛을 몸의 느낌을 살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오감을 경험하는 데에만 있습니다. 아,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냄새이구나, 이런 맛이구나, 이런 몸의 느낌이구나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알아차림이 이어질수록 우리 마음은 본래는 잦아들고 집중력은 더 좋아지고 우리 마음은 순수하고 맑아진다고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차와 움직임 명상이 같이 되어 움직일 때는 항상 알아차림을 하고 움직입니다.

자, 한 번 더. 참명상을 해야지라고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찰잔을 듭니다. 차의 모양과 빛깔을 보고 아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빛깔이구나 분명하고 명료하게 봅니다. 네, 코로 가져가서 향을 이런 향이구나 분명하게 알아차립니다. 이제 한 모금 마시고 맛을 충분히 경험합니다.

목을 넘겼을 때 위에 도달해서 온몸에 퍼져나가는 몸의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빛깔을 보고 또 모양을 알아차립니다.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빛깔이구나. 코로 가져가서 향을 맡고 이런 향이구나. 그리고 입안에 한 모금 머물고 이런 맛이구나를 충분히 알아차립니다.

목농림을 하고 아랫배에 차가 도달하면 온몸에 어떤 느낌이 전해지는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몸을 편안하게 하고 들숨 날숨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보고 듣고 맛볼 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잡아서 많이 끌려갑니다. 우리의 평온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이런 오감을 잘 알아차리고 그거에서 그것을 관찰하는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번뇌로

0: 끌려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명상이 되겠습니다. 하는 동안 느낌이 어땠는지 잠깐 얘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이쪽에 선생님 먼저.
1: 아,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차 맛을 보는데 아까 스님께서 혀끝에서 느끼라고 하셔서 혀끝에서 느껴지는 그 쌉싸한 그 맛과 그리고 다 먹고 난 뒤에도 그 혀에서 계속 그 단맛이 계속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먹을 때와 두 번째 먹었을 때 맛이 또 조금은 달랐어요. 그래서 매번 이 맛을 느끼는 것도 계속 바뀌고 변화하구나라는 것을 좀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2: 저는 차를 마시면서 똘똘똘 소리가 무척 청아하게 잘 들렸어요. 그 소리 때문에 마음이 따라서 맑아지는 느낌? 네,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1: 네. 네, 저는 스님께서 눈으로 보는 거에 주의를 두라고 하셨을 때 이 잠겨져 있는 차가 약간 좀 이상하게 흔들리는 것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보이는 거에서 아, 내 손이 흔들리는구나 라는 거를 또 알아차림을 했는데 두 번째 들었을 때는 그 흔들리는 모양보다는 그 차에 아주 미묘하게 약간 그 노란 색깔이 눈에 더 잘 들어갔습니다.
3: 그래서 차를 만졌을 때 되게 따뜻한 온기가 이제 몸을 이렇게 손을 타고 올라가면서 온몸이 저와 차와 하나가 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제 내려놓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그 과정을 관찰할 수 있으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0: 저도 이제 차를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경험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계속 그 과정상에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계속 사띠가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계속 깨어 있을 수 있고 깨어 있는 게 자꾸 이어질수록 우리는 식이 맑아지고 번뇌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를 마신다는 것이 그 차를 마시는 데에 맛과 향과 어떤 그 느낌 이런 것에 이제 집중을 할수록 번뇌는 사그라들고 번뇌가 약해질수록 번뇌는 힘을 잃고 오히려 집중력은 더 커지는 이런 길이 이제 명상의 길이고 차를 대상으로 하는 오감 명상이 되겠습니다.

0: 우리가 산다는 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늘 파도가 오듯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데 그런 파도들이 올 때 내가 나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을 때는 작은 파도가 와도 우리는 넘어지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명상을 통해서 그런 번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오히려 그 번뇌를 극복하고 그걸 통해서 지혜가 나고 깨달음으로 가고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그런 삶의 길로 가는 게 부처님이 알려준 부다의 명상의 길이라고 봅니다. 함께 이 길을 갑시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0: 있습니다. 그동안 정의 선언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승인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의 선언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예선호는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대름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여주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마당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 봉축대법회가 5월 16일에 봉행됩니다. 이날 연등문화체험을 비롯한 다채로운 식전문화행사가 오후 1시부터 개최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0: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부따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부따회 1855-0108번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 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면을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풍면은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불법승 구호와 함께 제막을 하겠습니다. 제가 불법승 선창을 하면 큰 소리로 따라 하시면서 제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법승

0: 희망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스님의 기도에 가피를 입은 아이가 그런 생각이 들고.
2: 스님이 아니었어요.

0: 새가 둥지를 틀듯 천성산 동쪽 기암절벽에 오롯이 깃들어 있는 미탐. 이곳은 신라 원효대사와 인연이 깊은 기도도량이다. 화엄경을 설법하여 1,000명의 대중을 모두 득독케 한 원효대사가 천성산에 89암자를 세웠는데 그중 한 곳이 바로 미타암이다. 원효의 빛나는 사상이 대중을 비추는 이 미타암에서 태용스님은 출가를 결심했다.
1: 부모님이 이제 일찍이 세상을 떠시고 그 이제 참 고행을 많이 했어요.
2: 예.
1: 형님 이제 집에서 크면서 고행을 많이 했는데 그래 세상에 가서 뭘 그 한 17살까지 뭘 해도 항상 마음이 그쪽이 안 있고
2: 예.
1: 이제 그 조실 복무했기 때문에 설설한 그런 게 항상 남아 있어서 예. 가끔 이렇게 먼 산을 차려보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래 나도 뭐 절에 가서 부모님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다가 그래 마쳤으면 좋겠나 그래 입산할 생각을 했거든요.
0: 미타암에 주석하시던 활산 성수 대종사를 스승으로 불문에 발을 들여놓았다. 미타암에서의 행자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다른 행자들에 비해 공부가 더뎠다.
3: 잔디도 이제 많이 컸네요. 잔디도 많이 컸어요.
0: 출가의 회의를 품던 제자 태용 스님에게 스승은 말없이 경책하셨다. 눕는 것조차 수행자에게는 사치라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스승. 일렁이는 세상 번뇌를 끊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3: 너 닦으면 도인 앞으로 많이 나겠습니다.
4: 그래, 수행 지금 한번 생각해봐라.
3: 예. 그래 이제 좋은 터로 잡아서 모두 도인이 많이 나면 이제 모두 중생들 도 닦으라고 이래 건강하게 하라고 약사 여래님 모시고
0: 하루라도 자기를 속이지 말고 항상 깨어있으라 했던 스승 성수 대종사. 그 말씀을 따라 태용 스님은 철저하게 참선에 들었다.
5: 노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 번씩 하셨어요. 이 손자인 저를 붙잡고 네 스님은 하나밖에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시키면 다른 상자들은 1시간 11시까지 해라 하면은 55분에 내려오고 57분에 내려오고 58분에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우리 스님은 11시 10분에 내려오셨답니다. 그러면서 그 열심히 하셨던 걸다가
0: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했던가. 태용 스님의 수행이 익어갈수록 성품도 변해갔다. 조금씩 삿되고 어리석은 탐진치를 씻어내자 나와 남이 하나임을 깨닫게 됐다.
6: 제가 이렇게 두 번째 나갔다가 세 번째 왔을 때 뭐라 그러셨나? 마당에 제가 관음하는 마당에 탁 꿇었거든요. 첫 마디에 뭐라 그러냐? 제가 마음이 엄청 무거웠거든요. 그렇게 말도 없이 나갔다가 그렇게 온다는 건 안 받아주니까 분명히 퇴짜 받을 것 뻔한데 무릎꿇고 스님 좋았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한 바퀴 휙 돌고 왔나 그 말에 내 마음에 있던 그 무게짐이 그 한 말씀에 싹 그냥 봄바로처럼 싹 날아가 그렇게 스님은 너무 자비로워서
0: 계를 수지한 태용 스님은 통도사와 범어사 강원에서 부처님이 베푼 가르침인 일대 시교를 받다. 배운 것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은 스님은 수행을 위해 더 깊은 산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오대산 상원사에 가기로 결심했다.

0: 7년간의 치열했던 상원사에서의 수행 결사. 오직 좌복 위에서 공부하고 그 위에 죽으리라던 수자 태웅 스님은 무자를 화두로 삼았다. 자신에게 물으면 참선이지만 꽃에게 물으면 그것은 삿된 것이리라. 자기 안에서 의심을 품고 답을 구했다.
1: 제가 볼 때는 그 스님은 기도로 등력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기도하는 음성이 아주 차분히 가라앉아가지고 뭐 감흥을 준다고 할까, 그 즉 연불산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스님 연불 들어보면은 막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0: 경남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해동선원. 불자건 불자가 아니건 승소 구분 없이 개방한 참선 기도 도량이다. 묵은 땅에서는 새 사람이 나지 않는다는 성수 대종사의 신념과 태웅 스님의 불사 원력으로 쓸모 없어진 시설을 전법 도량으로 장엄한 곳이다.
2: 태웅 큰 스님의 또 원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 선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참선 도량으로 일구어서 도인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성수 큰 스님이나 태웅 큰 스님의 원력은 똑같습니다. 제가 성주 상자로서 이제 그 두 분의 원력이 또 저의 원력이 되기도 합니다.
0: 2002년 폐교를 개조해 세운 도량. 불사 과정을 태웅 스님이 하나하나 꼼꼼히 챙겼다. 돌 하나 옮기고 앉히는데도 온 정성을 기울이며 운동장 한가운데 통일 대부를 세우고 그 대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석탑과 불상을 장엄했다. 해동선원은 선불장이다. 선불장이란 사람을 키우는 도량. 법당이나 종 만드는 불사가 아닌 사람 만드는 불사를 하겠다는 태웅 스님의 의지가 묻어있다. 수행의 걸음을 멈춘 것은 아니었다. 허투름 없었던 삶. 불사와 수행은 하나였다. 이것이 바로 선방 수자였던 태웅 스님이 불사의 길을 걷게 된 이유다.
3: 많은 사람을 포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 하셔서 고생을 그렇게 하시고 많은 세월을 모든 물질을 당신들 쓰시고 싶은 거 뭐 일체 안 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원력이 좀 매듭을 맺어서 결실을 맺어서 하시는 뜻하는 바가 누군가가 와서 그걸 이루어줬으면 좋겠어요.
0: 한국 3대 사찰 중 하나인 양산 통도사. 신라 자작율사에 의해 창건되어 한국 불교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천년 고찰이다. 이곳에서 가장 큰 법당인 설법전에서 화엄세계 문이 열렸다. 통도사를 대표하는 화엄살림 대법회.
4: 내 자신도 잘 가꾸고 내 집안도 잘 다스리고.
0: 광대한 불법의 진술을 담은 화엄경을 주제로 전국 대덕 스님들의 법문이 이어지는 30일간의 대장정. 전국에서 운집한 수많은 사부 대중들의 열기가 설법전에 가득하다.
5: 또 늙음이 있고 병들어서 아픈 것이 있고
4: 태웅 스님이 뭐 날라 들어가지고 막 그걸 다 설립하도록

0: 했거든요. 그건 그 당시로 봐서는 지금은 뭐 있으니까 있는 것 같다 하지. 그 당시에 없을 때는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굉장히 절실한 일이고 그 설립한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일이고 그리고 대학불사지요 뭐.
1: 법당이 비좁아 규모 있는 법회조차 열기 어려웠던 시절. 1988년 주지로 부임한 태웅 스님이 불사를 계획했다.
2: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지어졌어요? 그걸 상향을 해놓고 밤에 밤새도록 앉았어요.
3: 예.
2: 그 마당에 정말로 앞에 마당에 왔다 갔다가 너무 감동해서.
1: 동시 수용인은 2,000명. 국내 단일 목조 건물로는 가장 큰 규모의 법당이다. 불사 이후 설법전은 화엄 산림법회 같은 큰 법회는 물론 대규모 불교 전통의식이 열릴 때마다 강당의 역할을 하는 전각으로 자리매김했다. 불사 원만 성취 뒤에는 태웅 스님의 남다른 추진력이 있었다.
0: 누구든지 원력이 있었다 있죠. 있어도 그렇게 안 되거든. 안 되는데 이 스님은 그런 불사를 뭐 어렵지 않게 남북에는 보여줄 정도로 잘 해내요.
1: 행여 훼손될까 우려가 많았던 불사였지만 고찰의 문화재와 스님의 대작 불사는 회통하며 과거와 미래를 잇는 문화유산이 되었다.
4: 하여튼 통도사의 그동안의 역사 가운데서 근래에 와서 중창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정도로 확장되어졌다는 거죠. 스님께서 보여주신 건 좀 중장기적인 그런 큰 안목, 또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통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1: 도사 주지 태웅 스님은 사찰내 불사뿐 아니라 인재 불사에도 관심을 쏟았다. 흰 천에 물감이 스며드는 것처럼 저항 없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시기인 유아기에 주목했다. 인구 감소의 위기 속에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스님은 통도사 유치원을 개원했다. 불교의 미래가 천진불에게 달려있다는 앞선 안목이었다. 시대를 이끌었던 성각자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사회복지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 자비원을 개설하고 불교의 효사상을 실천하는 장을 열었다. 그리고 20여 년, 태웅 스님이 뿌린 노인복지의 씨앗은 지역사회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5: 이 사회복지법인이 태동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마중물 역할을 하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태영 스님께서는 뭐 물론 스님들인데도 잘 하셨지만은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에게도 정말로 자비심으로서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근자에 보기 드문 그런 어른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1: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BTN 불교 TV는 지난 1995년 세계 최초 불교 전문 방송국으로 첫 송출을 시작했다. 불자들이 안방에서 부처님의 법음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 포교의 발자취를 남겨왔다. 대덕 스님의 법문과 다큐멘터리에서부터 현장감 넘치는 불교계 뉴스 그리고 호국 불교 드라마 제작까지 한국 불교의 새 역사를 써내려온 BTN 불교 TV. 사상 유례없던 방송불사의 첫걸음에는 시대를 앞선 태웅 대종사의 원력이 있었다.

0: 이 개국의 그 힘을 쓴 정도가 아니고 스님이 아니었으면 불교TV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 이 우리나라가 지금 급하게 문명의 변환점에 오가 있잖아요. 그 변환점에서 불교TV가 그래도 다른 종교보다도 앞서서 불교TV를 열 수 있었다는 것은 이 태흥 스님의 선견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 각 가정의 텔레비전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매일 거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설법하고 산사의 풍경 소리, 목탁 소리를 듣는 것은 절 한 채 짓는 것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절 한 채 짓는 것이고 집집마다 부처님 한분 모시는 일이다.

0: 1995년 3월 1일 태영 스님은 영상 포교에 새 시대를 열었다. 감동과 설렘이 가득했던 역사적 순간. 500여 명의 사부 대중들이 개막의 기쁨을 함께했다. 집집마다 TV 한 대가 전부 포교당이여 불자가 주인되는 방송시대가 개막한 것이다.
1: 동도사 주지이시던 태응 스님이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하셨고
0: 개막이 곧 원만 성취는 아니었다. 영상 매체로 기본 틀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적 안정이 중요했다. 방송 장비 도입에서 인력 수급에 이르기까지 전문 방송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절 살림을 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 그 시절이 가장 힘들었노라고 회고하시던 태웅 스님은 주식 청약서를 들고 전국에 사찰을 누볐다. 힘든 시기였지만 십시일반 동참이 이루어졌다.
2: 그래 스님하고 사찰마다 거의 다 당했어요. 밤브레드 들고 불교TV 미디어 방송이 나가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 그 절마다 많은 호응을 받고 뭐 오늘 있었다 봐야지요. 그래서 불교TV가 본사에서도 큰 한라산과 같이 뭐 전국에 전파되었다고 난 자랑스럽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3: 보명스님과 심산스님, 수연스님이 정학당 태응 대종사를 추모하며 BTN 불교TV에 발전기금을 전달했습니다.
0: 미디어 포교는 불교의 미래다. 법체는 가고 아니 계시지만 태웅 스님의 후학들은 여전히 그 뜻을 계승하고 있다. 불자들의 성원과 사랑 속에 26살이 된 불교TV 또한 스님의 포교 원력을 이어가고 있다. TV 채널을 넘어 불교 라디오 울림, 유튜브, 홈페이지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방송의 영역을 확대하고 진정한 불자들의 방송이 되어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
4: 불자라면 교건명하고 사실은 우리 육바람이 있다시피 항상 조건 없이 베풀어야 하고 또 절도를 지켜야 하고 또 항상 정진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불자가 되는 길은 오직 그러다 보면 지혜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으니까 오직 그걸 항상 강조를 하셨어요.

0: 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국에서 온 스님이 교민과 유학생에게 꼭 필요한 법문을 펼치는데 무엇보다 비워야 합니다. 갓난아이가 되어야 해요. 한국에서의 위치에 집착하지 말라는 사자후다. 부처님께 귀의하는 소중한 시간. 서광사 신도들은 오랫동안 정진하고 싶지만 무릎이 맞닿을 정도로 협소한 법당이 버겁다고 호소했다.
1: 우리가 이제 염원을 했죠.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이 세대를 위해서 그 사명감을 갖고 좀 어떻게 무슨 부처님을 좀 모시고 어떻게 좀 정기적으로 법회를 좀 가질 수 없나 이제 굉장히 염원을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고요.
2: 또 국내도 뭐 중요하지만은 전 세계에 또 그 나라 사람들을 우리 조계종으로 출가시키서 그래서 다 중을 만들어가 그 나라에 갖다 꼽는 거라요. 우리가 가서 그 말배하려면 안 돼요. 뭐 그래 하시겠지만은 그게 시급해요.
0: 태용 스님은 한국식 사찰 건립에 대한 교민들의 열망을 한국 사회에 전했다. 통도사 법회에서 해외 대작불사를 공개하고 신도들을 설득했다. 스님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감동한 통도사의 신도들의 동참과 교계에 관심이 쏠렸다. 해외 포교의 일선에서 새로운 선불장 불사가 시작된 것이다.
3: 없던 곳에 부처님 그 도량이 생긴다는 건요. 그 신도들, 불자들한테는 그 너무 큰 선물입니다. 서광사라는 그 법당이 생기고 도량이 생기니까는 그 교민들의 그 불자들은 뭐 환희용약할 정도의 그 아주 기쁨으로 다가왔지요.
0: 사전 준비만 3년이 소요됐다. 행여 불사 아닌 공사가 될까? 현지 건축가를 한국에 초빙해 한국식 사찰 건립을 전수했다. 큰 건축은 현지인이 맡아서 하되 불성이 살아있어야 하는 단청과 벽화 등은 한국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오랜 노력 끝에 무늬만 불교가 아닌 한국 불가의 가풍이 오롯한 서광사가 완성됐다. 일부러 서광사를 찾아오는 외국인도 생겼다. 그 옛날 태웅 스님이 놓은 주춧돌이 지금 서광사를 해외 포교의 구심점으로 성장시켰다.
4: 서광사를 창건하면서 스님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캐나다 가서 농사를 많이 짓는데 농사 지으면서 밭에 가자 안 그러고 골프 치러 가자 그랬어요. 또 농사 일 자체를 항상 수행의 일부로 생각하고 누가 스님은 맨날 농사만 짓습니까 하니까 이 자체가 수행이다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5: 지금부터 불기 2562년 5월 14일 정학당 태응대 종사님의 연결식을 봉행하겠습니다.
0: 지난 2018년 5월 14일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살았던 정학당 태웅 대종사가 입적하셨다. 세수 78세, 출가한 지 62년. 수행자는 늘 정직하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당부를 남긴 채 대자유의 길로 떠나신 태웅 대종사. 통도사 앞마당에는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려는 애도의 물결이 가득했다. 연결식에 이어 법구 상여가 다비장으로 향했다. 잠시도 게으른 삶을 용납하지 않았던 태웅 대종사. 이제 모든 짐 내려놓으소서. 부디 정토에서 극락 왕생하시옵소서.

후학들의 발언이 깊어지는 찰나, 자성의 등이 불을 밝힌다. 수행으로 얻는 지혜는 중생 구제의 원력이 되어 해탈의 길을 비춘다. 태웅 스님이 밝힌 자비의

0: 백색 만화공 평생 흙이 등길이 익시고 행자 한 번째 신방상 길고를
1: 아주 넉넉하고 푸근하고 온화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 많은 일들을 하시려고 하면 때로는 좀 힘겨움도 계셨겠지만 늘 모든 사람에게 그 온화함 자체로서 다가가셨던 분이라 어쩌면 이 시대의 살아있는 보살이 아니셨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What's the most important in his life is his direction, right? Direction is very important. His direction was just to help others all the time. So if we can live our life in this direction, not necessarily do things he did, because that's difficult. And I heard him saying he was not very happy that he had to build so many things. Now, he said one time to somebody that he's not a monk, he's a builder. He built many things, but he didn't build for himself, you know, only to help others.
3: 동도사 산내 암자 중 하나인 관음 기도도량 관음암. 관음암에는 태웅 스님의 마지막 자리가 그대로 보존돼 있다. 방이 작아 불편하진 않을까. 관음암 주지이자 맛상좌인 보명 스님은 늘 신경이 쓰였다. 하지만 태웅 스님은 방이 크다며 크게 만족하셨다고 한다.
4: 선생님 명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사제들을 잘 보살피고 그까지 관음암을 잘 불사하는데 쉼이 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도들이 다 화목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쨌든 나도 큰 스님처럼 이제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 말하면 희생. 불사도 하고 대중에 희생을 해야 되는 거.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0: 경남 하왕산 개슬기에 자리 잡고 있는 도성암은 염불 잘하는 도량으로 유명하다. 잔잔한 스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복잡한 마음은 어느새 사라진다. 염불 소리 높이는 대유 스님은 태웅 스님의 상주하다. 스승 태웅 스님은 염불 잘하는 스님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마음으로 부처를 부르며 한 생각을 일으켰다. 시주의 은혜를 입었으면 무생명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출가자의 본분 사일터. 상좌 대효 스님의 염불 소리가 스승과 닮아 있다.
1: 이 시주들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 다 여기 공과 먹는 사람도 지역문이 다 보이는 거라고 시주밥 공짜로 먹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해주고 오시는 분들 네, 축은 잘해드리고 정성껏 주관 잘하고 기도 잘해주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하면서 공법은 먹지 마라 그러면서 시주돈이 얼마 시주

0: 우리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 열흘 앞으로 다가온 태홍 스님 열반 2주기. 그 법석에 문도들이 뜻을 모아 스승의 부도를 제막하기로 한 것이다. 스승의 이름은 어디쯤 새겨야 할까? 종탑 형태가 밋밋해서 덧댄 문양이 튀지는 않을까? 일일이 크기까지 점검하며 부도탑 제작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는데. 장엄불사 경험 많은 스승의 부도이기에 살펴보는 제자의 눈길이 섬세하다.
2: 2주기에 추모다례가 끝나고 나면은 부도 전에 저희 스님 부도를 모시게 됩니다. 한 몇 달간 조성 기간을 두고 힘혈을 기울여서 잘 조성을 했습니다. 아마 부도 전에 모시게 되면은 아주 기분이 좋을 것 같고 다 상자된 도리로서 마음이 한쪽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1: 통도사의 본물이 들어가는 4월. 이른 아침부터 태홍 스님의 상좌들이 도량에 들어섰다. 통도사 방장 스님 친견의 시간. 부도탑 봉안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종단의 큰 어른에게 고마움을 고하는 자리다.
3: 정말 그 행적에 비해서 요새 말로 너무 안 알아주는 거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스님들이 만분의 일이라도 그 스님의 업적이 사표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좀 노력 좀 하소서.

0: 선지식 친견을 마친 상좌들의 발길이 살법전에 멈추었다. 오늘은 통도사 역사상 처음으로 산중도제를 봉행하는 뜻깊은 날이다. 근현대 원적에 든 산중 스님들의 추모제를 통합한 중계 산중도제가 봉행됐다. 시대의 선지식이었던 초우, 현산, 경화, 홍법 스님과 함께 태웅 대종사의 열반 2주기를 추모하는 의식이다. 통도사 역대 조사의 반열에선 정학당 태웅 대종사의 자취가 장엄한 법당에 들이온다. 여러 문도들과 신도들이 한 곳에 모였어도 비좁음이 없는 설법전. 코로나19로 어선한 시절이기에 장엄한 법당이 더 빛을 발한다. 산중도제에 이어 정학당 태웅 대종사의 부도탑 제막식이 거행됐다.
1: 불, 불, 법, 법, 승. 네, 제막하겠습니다. 큰 박수.
0: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태웅 대종사의 부도탑은 통도사를 대표하는 고승, 대덕 스님들의 부도와 나란히 부도전에 봉안됐다.
2: 여러 어른 스님과 또한 대중 스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스님 부도를 조성하는데 방장 스님과 주지 스님께서 많이 도와주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더욱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대중 스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따뜻한 미소를 닮은 햇살이 부도원을 비춘다.

0: 불지종찰의 역사에 새로운 지평이 된 태웅대종사의 부도탑 불사. 바로 지금 이곳에는 윤회의 길이 열린다.
1: 늘 가슴에 멍멍한 여울이 남습니다. 많은 곳에 불자들하고 인연을 맺어서 해외에도 그렇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던 훌륭한 스님으로 기억됩니다.
2: 마지막에 전부 이제 나무 코트 하나 또 입으면 응? 그 막 화장막에 가면 제한 좀 되고 땅에 묻으면 뭐 허간 좀 되고 그런 허무한 인생에 우리가 눈을 부르시고 깔찌 뜯고 오늘 가래비고 이래 이 세상이 사는 거 아니 경쟁 속에 응? 예. 또 이제 다음 기회에 또 만나 뵙고 지극하게 하면은 어떤 어려움도 다 성취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불합시다.
0: 집착의 구름 걷어낸 지혜를 무충생들에게 고루 나누었다. 자비의 손길 지나는 자리마다 한 발 앞선 시대가 열렸다. 온 세상이 수행장이라며 세계를 누볐던 태웅 대종사. 열반 3년. 인욕의 회색옷을 입고 쇠쇠생생 수행자의 길을 걷겠다는 태웅 대종사의 자분자분한 목소리가 영축산에 내려앉는다.
3: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4: 네!
5: 대무릎도?
3: 관절 복응!
6: 걸을 때도?
3: 관절복응!
7: 일할 때도?
3: 관절복응!
7: 내 어깨도?
3: 관절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8: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9: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10: 관절 복응 정말 좋아요.
9: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11: 관절 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2: 아빠 최고.
13: 관절 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4: 선택하길 잘했어요.
9: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3: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2026년 형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0: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선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울산 노순사 주지 해암입니다. 우리 곁에 지혜의 등불로 오신 부처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뜻을 모두가 본래의 부처이고 세상의 주인공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를 보듬는 마음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성불하십시오.
1: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오는 5월 24일 양주 청년사에서 열리는 이번 법요식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9-3450번입니다.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공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각사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경찰 가족을 위한 봉축 대법회를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경찰 가족과 함께하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보각사 032522-8131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2: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0: 잠이란 내가 해탈 열반을 얻은 뒤에 일체 중생을 해탈 열반으로 이끌겠다라는 네.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끊임없이 실천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가득하죠.
1: 네. 자, 오늘도 한 분이라도 더 우리 부처님 법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난 23일 군포교회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계룡대 홍제사에서 낙성 법회와 봉불식을 봉행했는데요. 오늘은 홍제사 불사의 숨은 주역을 한 분 귀하게 모셨습니다. 금강화 이미수 불자님 만나보겠습니다.

0: 금강왕 이민수 불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먼저 네. 우리 불자 가족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2: 저는 그 대전에 불자님들을 모시고 33 간음성지 전국 33 간음성지 순례를 하고 다니는 인솔자 금강화 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민숙 불자님이 홍제사 네. 화주보살님으로 그 역할이 굉장히 크셨다고 합니다. 스님 화주라는 말이 정말 귀하고 예 좋은 말이잖아요.
1: 그렇죠. 예. 이제 그 보살들 대승 보살이 할 역할을 네. 화주라 합니다. 이 화주라는 말은 이끌어서 변화시켜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0: 아.
1: 무슨 말이냐면 비불자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끌어서 불자로 만들다. 또 두 번째는 업장이 많고 공덕이 없어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불자들을 공덕을 지을 기회로 안내해서 공덕을 짓게 하다.
0: 예예.
1: 또 세 번째는 이제 그 우리 중생들이 생사 윤회 고통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해탈 열반의 길로

0: 이끌고 안내하다.
1: 야.
0: 이런 모습이 화주 네. 역할입니다.
1: 그러니까 될 화자를 쓰나 보네요, 스님. 네, 그렇죠?
0: 네, 될 화자. 오.
1: 네. 아, 그런 의미가 있는지 아셨습니까, 부사님?
2: 몰랐어요.
1: 훌륭하십니다. 자, 홍제사 불사에 100명을 동참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언하시고 100일 기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2: 아, 그 홍제사 절을 지을 때 그 장군 보살님 한 분이 제가 신원사의 총무 회장 소임을 볼 때 그 주지 스님, 중하 스님하고 한번 이 절에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네네. 인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홍제사에 현지 답사를 갔어요.
1: 대단하시네요. 근데
2: 이 절을 가서 이제 어린이 법당을 먼저 제가
1: 둘러보시고
2: 둘러보고 법당을 들어갔는데 법당에 하얀 석고 부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여기는 군부대라 아마 맑고 청정한 하얀 석고 부처님을 모셨나 보다.
1: 의미가 있나 이제 생각하셨어요.
2: 공정함 가는 오세암에는 그 백이 관세음 보살님을 모셨는데 여기는 하얀 석고 부처님을 모신 뜻이 있나 보다. 그러고 있는 차에 주지 스님이 법당을

0: 금강경 책을
1: 놓고
0: 세 권을 놓고 제가 108배를 하면서 원을 세웠어요. 부처님, 제가 이 홍제사 부처님 불사하는 과정에 장애가 없도록 부처님 자비광명으로 저를 굽어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108배를 하고 금강경 스님 따라서 읽고 관세음보살 보문품 읽고 그렇게 하고 권선문을 딱 들고 이마에 들고 부처님한테 108배 절을 이제 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금강경 회향을 하고 그 뒤로도 계속 스님하고 이어져서 홍제사 절에 기도를 하러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리고 주지 스님한테, 스님, 저는 여기 홍제사 신도들한테 제가 화주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회향할 때까지, 부처님 본전불 회향할 때까지 제가 이 홍제사에서 머문 바 없이 응모소주 이생기심, 금강경에서 나오는 그 대목과 같이 저 살고 싶습니다.
1: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100일
0: 100일 딱
1: 동안?
0: 했어요.
1: 딱 100일 동안?
0: 딱 100일 동안에서 100명 화주를 제가 했습니다. 100일 딱 되는 날 끝나더라고요.
2: 그
1: 대단하시다.
2: 궁법당이라서 부처님도 되게 이제 크실 건데.
0: 아, 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 어마어마한.
0: 대불이에요, 대불.
1: 네, 이렇게 홍제사 스님들과 여기 계신 금강왕 임희숙 불자님, 그 밖에 또 불사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군포교의 새로운 거점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스님.
2: 그럼요. 이 군포교가 갈수록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포교를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나 학생 젊은이들에게
1: 네.
2: 포교할 수 있는 장이 없습니다.
1: 맞아요.
2: 워낙 바쁘거든요. 학교 아이들도 바쁘고, 또 젊은이들도 직장 생활하기 바쁘고 해서. 그런데 이제 군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전법을 알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종단에서도 그렇고, 스님들도 군포교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1: 그렇죠.
2: 우리 불교 불자님들이 이제 평균 연령대 계속 너무 좀 높아져서 걱정이 많거든요.
1: 아, 홍제사 불사만으로도 이제 엄청난 공덕을 지으셨거든요.
2: 네.
1: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공주 신원사에서 무려 12년간
0: 네.
1: 어마어마한 불사를 하셨다면서요.
0: 네.
1: 12년이 걸렸으며, 스님, 가히 짐작은 됩니다만,
2: 그렇죠.
1: 예,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0: 아, 그 신원사에서는 일주문 앞에 해태상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저 혼자 화주를 다 받아가지고 해태상도 세웠고, 또그 안에 포대화상을 모셔놓은 부처님 사리봉안을 조금 해놓으셨어요. 그 포대화상의 석등도 제가 화주를 했고요. 또 천수 관세음보살님도 화주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내에 중하스님하고 저하고 손길 안 닿는 곳 없이 불자들이 요즘에 편안하게 신원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건 대종사 중하스님하고 저하고 그큰 스님이 많이 열심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뒤를 따라서 스님의 말씀 듣고 화주도 했고, 또 제일 행복한 것은 등호남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 전기를 놓았는데, 그때도 놓기가 어려웠는데요. 중하스님이 시키는 대로만 제가 해가지고 등호남에 전기도 나서 요즘에 신도들이 편안하게 올라다니면서 전기 있는 곳에 기도할 수 있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신원사에도 마지막에 제가 회향하고 나오면서 그 버스를 코로나 때 차가 없었어요.
1: 맞아요. 다
0: 시청에 차가 끊겼어.
1: 끊겼잖아요.
0: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는데 스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대형 버스를 싸게 구입하도록 해서 요즘에 노보살님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전기가 들어와서 감사하고, 이제 세 번째는 홍제사에서 제가 이군 장병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 군인 가족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불자들이 군인 병사들한테 잘 해가지고 포교를 잘해서 전법을 대대적으로 홍제사에 오셔서 해주면 우리 불교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0: 좋은 종교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다.
1: 아유,
2: 신원사에서 한 불사공덕으로 불보살님들이 홍제사 불탈 사람은 금강화보살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글로 안내해 주신 것 같고,
1: 그러게요.
0: 맞습니다.
2: 아마 홍제사에서 불사하는 것이 어쩌면 더 훨씬 더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2: 아마 우리 금강화보살님은 이제 불보살님들에게도 유명해졌고, 또 우리 군승법사님들에게도 아마 유명해지실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예. 이 정도 원력이면 스님, 우리 불교와의 그 불법의 인연이 정말 깊으신 분이
2: 아주
1: 아닐까.
2: 깊으신 분이죠.
1: 예. 절엔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0: 제가 21살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 21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2: 그러게요.
1: 가족이
0: 학교
1: 다 함께
0: 졸업하고
1: 다니거나.
0: 직장을 나와가지고 등산을 갔다가 그 대둔산에 있는 산에 등산을 갔다가 보천 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2: 큰스님이나.
0: 한 30년 정도 스님 그냥 옆으로 다니면서 하다가 스님이 108살에 열반하시고 제가 이제 스님이 열반하신 뒤로 화엄사에서 다비식하고 그때 이제 중화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신혼사에 와서 12년 동안 이렇게
1: 아니,
0: 화주도 하고
1: 아드님 업고 다니셨다면서요?
0: 애기 지금 우리 아들이 작은 아들 아가씨 때부터 다니기는 했는데 남편이 이제 공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령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보령에 2년 살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애기 얻고 한
1: 세상에.
0: 3살, 3개월 정도 된 애기 얻고 제가 그 절을 다녔어요.
2: 불사는 특히 이제 그 태고사 얘기하셨잖아요. 도촌 큰스님께서. 태고사 불사를 도촌 큰스님이 다 하신
0: 네,
2: 거거든요.
0: 그랬는데 그쪽에는 불사를 저는 안 했습니다. 그냥 스님만 옆으로
2: 그것도
0: 다니면서.
2: 인연이죠.
1: 그럼요.
2: 아이고. 도촌 스님 시작으로 이제 불교와 인연을 맺었고, 그 과정 중에 많은 인연 있는 분들이 큰 스님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0: 예, 원행 스님도 계시고요. 지금 오대산 월정사에 계시는 원행 스님하고도 제가 인연이 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편이 제복을 입는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스님이 대전에 오시면 항상 저희 남편 사무실에 이렇게 오시면 스님이 왔다 가시면 그날 사건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늘 스님한테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스님 열반하셔서 다비식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1: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겠어요. 삼십산 관음에 앞서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0: 이제 신혼사에 계시던 그 대종사 스님께서 중화 스님께서 아직은 내가 힘이 있는데 주지 소임을 내려놓는 게좀 그러니까 그렇다 말씀을 하셔서 삼십산 관음성지 순례도 다니고 또 선빵 공부하는 스님들한테도 가면 좋겠다. 금강화보살님이 그거를 놓지 말고 신원사에서 선빵을 다녔으니까 그거를 계속 이어서 해주면 좋겠다 해서 2012년도서부터 우리 중화스님 상자스님이 12년도에 그 마곡사라는 절에
2: 네, 마법사.
0: 처음 대만 계시다가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선빵에 계셔서 그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선빵을 그냥 다니면서
2: 공양 다니셨네.
1: 대중공양
0: 그냥
1: 올리신
0: 그때는
1: 거예요?
0: 뭐 대중공양 과일 양말 스님들 옷 스님 좋아하시는 거 이런 거 해드렸어요.
1: 아유.
0: 그래서 삼십산 관음성지 순례를 만행화 보살님하고 둘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 9월 달이 이제 3년.
2: 회향이에요.
0: 예. 그래서 원래는 만당 스님이 불교사업단에 계실 때 그쪽에서 회향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또 복이 없으니까 스님이 그렇게 우리를 놓고 가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홍제사 부처님 복장식 끝나면 우리 군포교도 생각을 하고 해서 여법하게 그 우리 100명이든 200명이든 그 신도들을 데리고 홍제사 군법당에서 삼십산
1: 해야겠다.
0: 관음성지 회향을 군법사님들과 또 우리 그 모시고 다니는 법사님들 두분 모시고 여법하게 하려고 제가 구상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1: 아유, 원합니다.
2: 아이고, 네.

0: 불사면 불사. 그렇죠. 스님들 뒷바라지 지극정성으로 하셨습니다. 거기다 기도와 순례까지 신신나게 다녔으니까 그동안 뭐 기도 갚이 뭐셀수 없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1: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저희는 아들이 둘인데, 다 애들이 남매 나가지고, 요즘은 아이들이 아기를 안 날라고 하는데, 저희는 딸
0: 맞아요.
1: 하나, 아들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나가지고, 행복한 그 가족이에요. 아직 아이들한테 포교는 제가 못했어요. 하나, 애들한테는 항상 이야기를 하지요. 엄마는, 너희들 자식도 중요하지만 나는 부처님 불법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들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니까 나는 부처님의 내 몸을 귀히 했노라. 그러니까 나한테 엄마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너희들 열심히 살고 나는 부처님한테 귀하고 살다가 갈란다. 예.
0: 어머님의 그 뜻을 충분히, 예, 알고 계시고, 아마 함께 그 길을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님, 어떻게
2: 그래요.
0: 생각하세요?
2: 이제 그 훈습이라 하거든요. 이제
0: 훈습.
2: 부모님이 이렇게 절에 다니면 젊은 이제 자녀들이 직접 오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본인들이 이제 나이를 더 먹어서 아이들이 본인 아이들이 뭐 20대가 된다든지 본인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때 관음기도 하시고 절에 가시더라. 그때 보니까 이런 경전을 읽더라. 이래가지고 본인들도 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진실한 불자가 되죠.
0: 금강한 불자님께서 이제 부따회를 통해서 또 방송 포교불사에도 좀 동참해 주시라 말씀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마음 움직이고 또 인연을 맺지 않을까 싶거든요. 귀한 화주보살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희가 지금 저희 그 사돈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이제 그 교회를 다니셨는데 항상 여기 경기도에 있는 아들이 경기도에 살거든요. 그래서 초파일 되면 며느리한테 일부러 처음에는 제가 등값을 내줬는데 그 사돈이 이제 같이 따르고 다닐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 니드를 했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홍제사 그 본존불 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우리 사돈한테도 얘기해서 사돈 우리가 인연이 됐으니까 우리 사위로 맞이한 우리 아들, 며느리로 맞이한 우리 딸 그렇게 우리가 인연이 됐으니까 좋은 복장 불사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부처님한테 복장 불사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사돈이 쾌히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불사가 불사면 불사, 공양이면 공양, 보시면 보시. 이런 게 인연이 됐을 때 그거를 하면은 반드시 그 가족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2: 아,
1: 생각해요.
2: 그럼요.
1: 그래서 우리 항상 BTN 방송국에서 BTN 방송은 우리는 꼭 학교를 가야지만 학원비를 내야지만 수강료를 내야지만 공부할 수 있는데 우리 BTN은 돈 하나도 안 내고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2: 그렇죠.
1: 또 좋은 이야기도 들어서 우리가 깨닫고 또 도반도 좋은 도반도 만나고 또 우리 목종스님 같이 이렇게 큰 스님 만나면 법문도 듣고
0: 맞습니다.
2: 아이고,
0: 그래서
1: 고맙죠. 이 BTN에 보시아라는 저런 이렇게 그것이 뜨면은 항상 인연 달때 어디가 뭐 예를 들어서 불이 났었는데 불우이웃돈께 성금을 받는다. 또 어떤 절이 불이 났으니 불우이웃돈께 성금을 한다. 그럴 때는 아낌없이 요즘 우리 밖에 나가서 커피 한잔 먹어도 5천 원, 만 원이에요. 그런 돈 아끼지 말고 BTN 방송국에서 나오거든. 이돈 주머니에서 꺼내서 5천 원 BTN에 보시하시면 500만 원이 들어온다라는 그거를 저는 가피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인연이 닿으면 BTN 방송국에 이렇게 수강료 내고 공짜로 법문 들으려고 하지 말고,
2: 맞습니다.
1: 절에
0: 맞습니다.
1: 가서 1,000원짜리 불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방송

0: 방송에도 이렇게 돈을 내주시면 방송이 우리 불교가 잘 활성화도 잘될 것이고 또 군포교에 애들한테 간식도 맛있는 것도 줄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인연 닿으면 BTN 방송국에 인연 맺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부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2: 그러게요.
1: 네, 1850108번 전화 한 통이면 되니까요. 많은 분들 동참하시고 인연 맺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금강어 보살님께 우리 프로그램 공통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로서 자, 어떨 때 특히 자긍심,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0: 아, 제가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기는 한데요.
1: 네.
0: 젊었을 때는 법복을 입고 법복 바지를 입고 나가면 부끄럽고 제가 그릇도 안 되는데 이런 스님들 옷을 흉내내고 다니나 이런 마음을 갖고 항상 죄스럽게 생각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지금은 당당하게 저는 부처님한테 귀의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옷을 입고 다니면 좋은 일도 있고, 또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서운 사람이 없다. 우리가 산에 가면은 짐승은 안 무서워요. 사람이 무섭지. 그러나 이 승복을 입고 어디든지 가면 부처님이 항상 우리의 어두운 길에서도 등불을 밝혀주고, 뒤에도 부처님이 굽어 살펴 주셔서 좋은 일이 있다 생각하고, 우리 33 가늠성지 순례단들이 이 프로그램을
1: 네.
0: 혹시 보시고 계시다면 아낌없이 BTN 방송국에 우리 전화 한 통화로 인연 맺어주시고, 또 우리가 5월 달에 지금 33 가늠성지 순례를 가는데요.
1: 예.
0: 우리 오래된 의성의 고운사가 불이
2: 예,
0: 나서
2: 맞아요.
0: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불자님들은 이 방송을 보시면 의성 고운사 절에 또 BTN 방송국에 군포교에 많은 도움이 돼주는 불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부살님 발언이 그동안에 지은 공덕, 기도, 또 불보살님의 가피,
1: 네.
2: 다 원만하게 다 성취하실 것 같습니다. 예.
0: 감사합니다, 스님.
1: 아, 무엇보다 내가 법복을 입고 이 법복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자긍심, 자부심.
2: 맞아요.
1: 예. 저도 언젠가 한번 꼭 느껴보고 있을 수 있도록 예, 더 정진하고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사님, 앞으로도 이제 하실 일들 많으실 것 같아요. 33 가늠에 쭉 이어가셔야 되고, 또 9월에 또 회향식도 있으시고요. 앞으로도 바쁘시겠지만 늘 건강관리 잘하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나오셔서 그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예,
0: 건강하십시오.
2: 부처님들 건강하십시오.
1: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님,
2: 네.
1: 아, 정말 이런 분도 계시구나. 범접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보살님께서 우리가 또 실천해 하고 또 공덕 쌓을 일들 많이 짚어주고
2: 네,
1: 가셨습니다. 예,
2: 맞습니다.
1: 어떠셨어요?
2: 저런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불교가 면면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저런 분들의 원력이 한국 불교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1: 그럼요.
2: 너무 항상
1: 예.
2: 감사드리고, 저런 불자님들을 본받아서 우리 불자들도 함께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앞서 이제 커피 한 잔도 이제 5천 원만 원이다. 그걸 생각하면 예, 법보시 할수 있는 그 공덕 여러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1850108번, 1850108번으로 부따의 가족이 되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방송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 185에 0108번 바로 공덕을 짓는 번호입니다.
1: 예.
2: 또 나의 행복을 이끌어주는 번호이고요. 좋은 건 널리 널리 알려야겠죠.
1: 네.
2: 가족들, 도반들, 이웃들 요즘은 반려동물을 위해서도 부따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1: 네.
2: 직접 가입도 해주시고 아울러 권선의 공덕도 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아, 스님, 이제 예. 불심이 깊은 집에서 태어나는 것도 참 큰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아유, 그럼요. 우리가 이제 이생에 올 때 부귀 영화의 조건을 갖춘 금수저.
1: 네. 네.
2: 중요하죠.
1: 네.
2: 그렇지만 그것은 이번 생에서의 행복은 보장할 수 있지 다음 생에서의 행복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1: 맞습니다.
2: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한 그 집안에 환생한다는 것은 이번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 또 다음 생, 언젠가는 이 생사윤회 고통에서 벗어나서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인 해탈 열반의 길로 갈 수 있는 토대이거든요.
1: 아.
2: 그러니까 너무 귀중한 복입니다.
1: 해탈 열반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패스트 트랙?
2: 그럼요.
1: 이 될 네, 수도 맞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초대 손님이 바로 온 가족이 정말 불심이 대단하신 집안에서 나고 자란 분이십니다. 중국에서 한 10여 년 동안 유학을 하셨고요. 돌아와서 우리 불교계 안팎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유영수 불자님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유영수 불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네.
0: 이제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실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이고 대한불교 천태종 구인사 신도입니다.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네,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0: 야, 아니 이제 온 가족이 이제 정말 신실한 불자 집안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 동생분이시를 먼저 우리 비태인과 인연을 맺으셨더라고요. 부타와에서 진행하는 절로 갈까.
2: 네, 맞습니다.
0: 예, 동생분이 참여하셨고 네. 언니도 한번 방송 출연했으면 좋겠다. 네. 저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변에 이제 훌륭한 도반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죠.
1: 맞아요.
0: 예, 네. 여러분이 주인공인 이 시간 동생의 추천을 이렇게 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네.
0: 흔쾌히 좀 나가겠다 마음이 내어지던가요? 어떠셨어요?
2: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네, 상황이었고요.
0: 네.
2: 그리고 저희 집에서조차도 제 동생이 절로 갈까라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0: 비밀로 나오셨어요?
2: 네, 혼자 조용히 중요한 일정이 일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고등교육학과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없는 전공이고요.
0: 네. 그러니까
2: 일반 교육학과는 좀 다릅니다.
0: 어떻게 다르는가요?
2: 네, 예를 들어서 좀 가장 넓게 이제 이해를 하자면 이제 개발도상국의 교육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인프라 구축을 선진국의 모형을 얼만큼 적용시키는 킬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 과목에 가장 좀 필드에 꽂혔었고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이제 돌아가는 교육적인 시스템이나 아니면 구축 모형이나 패러다임이나 사상적인 것들이 있어요. 특히
0: 네네.
2: 저는 이제 북유럽 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
1: 네.
2: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가장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지.
0: 와.
2: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는 이제 대기업의 이제 인사국과 관련. 네, 내지는 이제 모든 나라에 이제 다 이제 분포되어 있는 뭐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대학원 교육에
0: 예.
2: 대한 이제 전반적인 네,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0: 굉장히 크게 다루네요,
1: 그렇죠.
0: 정말.
1: 네네. 폭넓게.
2: 예. 네네.
0: 그게 만족이 잘 되시던가요, 공부가?
2: 저는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석사가 너무 재밌었어서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을 이어갔는데 박사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쪽으로 레이더망이 열려서 제가 박사 과정은 수료까지만 했습니다.
0: 수료까지만 하고
2: 네.
0: 졸업은 아직
2: 졸업은
0: 안 하셨고
2: 예. 이제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0: 그렇죠.
2: 네.
0: 아니 그렇게 많은 것을 또 공부하시고 나서 돌아오신 다음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예.
2: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0: 정말요?
1: 그런데 어떻게?
0: 어떤 인연으로 다시?
2: 두 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미세먼지 오염 농도가
1: 예.
2: 엄청 심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0: 심했어.
2: 네,
0: 예.
2: 그때 사실 정말 그 화생방 마스크라고 하나요? 거의 그걸 써야 하나라는 정도로 마스크로도 도저히 출퇴근

0: 흔히 불가능할 정도로.
1: 현재는 더 심했군요,
0: 네.
1: 확실히.
0: 그래서 아예 이 치수가 뜨지 않을 정도로 수치가 그 정도였습니다.
1: 아,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0: 네, 더 이상 살수 없다. 네,
1: 잘
0: 그래서.
1: 오셨습니다.
0: 아, 그런가요? 그럴까요?
1: 예. 아이들 가르치는 건 어떠세요? 또 다른 분야인데.
0: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아이들의 사고방식에서 제가 더 많이 배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순수하고 정말 배우려고 하는 그 열망에서 조금 더 쉽게 중국어나 조금 더 쉽게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 줄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끊임없이 주말도 반납하고 좀 달렸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영어 학원은 조금 제가 좀 고사하고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국어 선생님으로 막.
1: 그럼 영어도 가르치시고 중국어도 가르치시고 하신
0: 네.
1: 거예요?
2: 다재다능하시네요. 그 구인사에서 일을 도움 주셨다고.
0: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일단 템플스테이를 만약에 구인사에서 진행을 하면 이제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신 이제 비구니스님께서 조금 통번역 지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영어나 제가 이제 중국어 통번역 지원을 했었고요. 이제 그건 이제 단기성이었는데 작년에는 좀 길었습니다, 사실. 작년 원래는 연초부터 사실은 제가 구인사에서 가장 일찍 19, 20살 때부터 알고 지내시던 이제 비구니스님께서 이제 많이 연로해지셨는데 이제 박물관 담당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께서 원래 부탁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저랑 알고 지낸 지 처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삼보당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로 자꾸 너의 이름이 떠오른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대 남대충 대조사 이제 네, 100주년 또 기념 프로젝트가 또 지금 잡혀 있는데 혹시 도울 수 있니라고 연락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소름이 끼쳤던 거는 이제 그분 그 스님께서 비구니 스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실 당시에 저는 사실 한국을 좀
1: 아,
0: 떠날까?
1: 이제 좀 떠나볼까? 다시
0: 다시
1: 떠나보자.
0: 또. 그래서 싱가포르 SNU 이제 박사 과정 이미 교수님 프로필을 사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전공도 막 찾고 있었고. 근데 그런 차에 전화가 갑자기 오셔서 첫 마디가 여보세요가 아니라 너 혹시 해외 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무에게도 말을
2: 안
0: 한 적이
2: 했는데.
0: 없는데, 어떻게 아시죠? 저 비행기 태워주시나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작년 봄이었었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구인사를 올수 있으면 뭐 가보자가 돼서, 본격적으로는 네, 여름 때부터,
1: 여름부터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0: 올해 1월 말까지 있었습니다.
1: 와, 여름부터 한 6개월 이상을 예, 구인사에서 스님께서 붙잡아 두셨어요.
0: 저도 원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대, 저희는 이제 부처님이라고 이제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대 부처님 이제 관련된 자료 일단은 다 하나하나씩 같이 이제 공부하고
1: 공부도
0: 배워가면서,
1: 하고,
0: 네. 그 다음에 또 그곳에 계시는 이제 박물관 화계사님들, 그 다음 이제 실장님들, 네. 같이 이제 일을 배우면서, 전시회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전시회가 굉장히 너무 잘 이제 끝났습니다.
2: 근데
0: 아직도
2: 이제
0: 전시 중에서 지금.
2: 우리가 교육 받잖아요. 교육은 교육을 받아서 지식이라든지 기능을 습득을 해서 내가 행복을 찾기 위한 과정이에요.
0: 맞습니다.
2: 그런데 그 행복을 찾는 과정이 이제 현대인들은 직장인 취업한다든지 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 행복의 조건들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의 조건들이 사실은 불완전하고 유한하죠. 우리의 삶이 늙고 병들고 죽음이 오면 어떤 것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떤 조건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할수 없거든요.
1: 그렇죠. 예,
2: 그래서
1: 맞습니다.
2: 가장 완성된 그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해탈 열반을 얻는 거예요.
0: 그러니까
2: 우리가 이제 배움은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공부를 했고

0: 다양한 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1: 네.
0: 그것들을 다 성취한다 해도 언젠가는 나이를 먹게 되고 언젠가는 늦고 병들고 될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그때는 해결이 안 되죠.
1: 그런데 네.
0: 부처님의 가르침 당장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조건에 비하면 열악하거나 네. 부족해요.
1: 네.
0: 그렇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목적인 행복으로 가는 데는 네. 가장 지름길이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님들이라든지 불교에 귀화하신 분들 보면
1: 네.
0: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1: 네.
0: 근데 그 경험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1: 네.
0: 이제 더 나은 지혜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1: 네.
0: 출가를 해서 그 경험들을 사용하게 돼요. 그 공부들을 네. 그때는 그 길을 하다가 이거는 아니야 라고 네. 보였는데
1: 네.
0: 실제 들어와서 사용하게 돼요. 훨씬 더 효과적이죠.
1: 네.
0: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보살님도 유영수 보살님도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2: 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3: 네, 저는 사실 이제 정말 순수한 마음에 왜냐면 받은 가피가 저희가 좀 많이 커서 네. 가족들이 그래서 제가 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상이었는데 왜냐하면 태어나 처음으로 그렇게 가사를 이제 첫대종 구인사 비구스님께서 이제 박물관 이제 가장 정문으로 정말 날짜 시간 다 정해서 정말 그대로 이제 이걸 다 이렇게 받아서 오시는 모습 또 이제 그 비구스님께서 또 직접 스승님이 또 이제 이대 부처님이셨고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흰 장갑 끼고 이제 마치 이제 부처님을 맞이한 어떤 예우를
1: 예. 네,
3: 갖추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사가 이제 앞뒤 다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센터의 중앙에 전시를 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다행이다 이제라도 약간 자부심도 크게 느꼈던
1: 네,
3: 네.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0: 아, 좋은 경험하셨네.
3: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1: 자, 온 가족이 이제 신심 깊은 천태 불자, 천태종 네. 신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 인연은 또 어떻게 시작됐나요?
3: 너무 사실 오늘 오기 전까지도 이건 저희 아버지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안에서 늘 이야기를 나누던 어느 일화를
0: 네.
3: 우연한 기회에 아버지께서 스스로 어떻게 구인사를 오셨는지를 이야기하시던 게 녹음이 된 부분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1: 예, 예.
3: 네, 일단은 그건 지금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어떤 네, 뭐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건 없으셔서 일단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친할머니께서 네, 일단 굉장히 불심이 깊으셨으시고 네, 조계종 불심이 특히 깊으셨고요. 굉장히 깊으셔서 할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도 늘 평생 네, 절에 늘 의지하셨었고
1: 예, 예.
3: 친할아버지께서 조금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한 60년대 때 저희 아버지 근데 그럴수록 더 네, 굉장히 불심이 크셨고 제가 사실 친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맞벌이셔서
1: 네, 네,
3: 그런데
1: 네.
3: 제 기억 속에도 그렇고 저희 집의 앨범에도 늘 그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0: 네.
3: 천수경
0: 네, 맞아요.
3: 맞나요, 스님? 전 네. 아직도 그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네. 그 아무런 반주 없이
0: 네.
3: 정말 그 어떤 비구 스님의 목소리가
0: 네.
3: 저는 두 살 때부터 들었던 그게 기억이 있어요.
1: 진짜.
3: 네, 세 살, 네 살 때 내내 그러면서 약간 중간에 새 소리 잠깐 나는 거
0: 네, 예, 맞아요.
3: 맞아요? 네. 이건 정말 그때 그 소리 들어본 사람 아니면 모를 텐데 그게 저희 할머니께서 유일하게 즐겨하시는 음악이셨어요.
0: 사실 BTN 네. 불교 TV가 나오기 전에는
3: 네.
0: 우리 노사님들이
3: 네.
0: 그 테이프 하나 구해서
1: 네. 테이프.
0: 아침부터 시작해서
3: 맞아요.
0: 계속 저녁까지
3: 네.
0: 들으시는 게
3: 네.
0: 일상이었어요.
3: 네.
0: 근데 요즘에 BTN TV가 나오니까 불교 TV를 시작부터 들어서
3: 네.
0: 저녁 마칠 때까지
3: 네.
0: 하루 종일 틀어놓는 게 이제 우리 불자님들의 일상이
3: 네.
0: 됐어요.
3: 네, 그 색깔도 기억이 납니다.
0: 네.
3: 천수경에서 약간 연노라색
0: 네.
3: 맞나요? 다 기억이 나요. 그게 제 장난감이었던 것 같아요. 늘 다섯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었고

0: 그 이제는 좀 궁금해요. 그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1: 할머니께서
2: 그
1: 어머님.
2: 이제 천수경 내용도 이렇게 들어보면
0: 네.
2: 특히 이제 우리 노후살인들이 많이 드시는 게 천수경,
1: 네.
2: 그다음에 뭐 이제 금강경,
1: 금강경.
2: 가끔은 지장경,
0: 네, 맞아요.
2: 이런 것들 많이 들으세요. 그 들어보면 들으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그러한 고통이나 힘들고 어려움을
1: 네.
2: 해소하죠.
1: 아,
2: 우리가
1: 그렇죠.
2: 노래를 듣는 것처럼
0: 네.
2: 노래를 듣는 거는 잠시 해소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0: 네.
2: 그런데 경을 계속 들으면
0: 네.
2: 이게 이제 처음에는 모르는 분들은 저 이상한 소리를 왜 듣지? 그걸
0: 네.
2: 생각하는데 그걸 알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들으시면 그 듣는 만큼 마음이 정화가 되거든요. 스스로 나는 이러한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 혹은 나는 이걸 이겨낼 거야. 나는 내 삶이 왜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걸 억지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정화가 돼요. 힐링이 되는 거죠.
0: 네.
2: 그래서 그 우리 불자님들이 새벽부터 계속 듣는 거예요, 이게. 그럼 자신도 모르게 이제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독소 백편 의자인이라고.
0: 예.
2: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처럼
0: 네.
2: 하다 보니까 점점 알게 되고 그 의미를 막 가슴으로 이제 느끼게 돼요. 그래서 듣습니다.
0: 사실 정말 그 말씀에 너무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2: 네.
0: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는 이제 교육열이 워낙 높으셔서
1: 네.
0: 이제 시골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의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쭉 시켜
1: 그
0: 주셨었거든요.
1: 당시에.
0: 네. 그런데
1: 와.
0: 이제 재단이 다 교회의 재단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배움이 일단 꼭 필요하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저희 아버지는 사실 이제 교회의 재단에 학교를 나오셨어요. 중대 보고 나오셨거든요.
2: 특이하네요.
0: 네. 그런데 아버지께서 최근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나는 늘 교회가 불편했다라고. 네. 그리고 나서 모든 성경이나 이런 어떤 찬송가 이런 것들을 다 지금도 기억을 하시지만은
2: 네.
0: 그냥 그건 글자일 뿐이고.
2: 맞아요.
1: 마음으로 와닿고 스며들진 않더라 이런 말씀이신
0: 네.
1: 거죠?
0: 실제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그렇게 다니시는 그 어떤 불교의 인연이 아버지에게 바로 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저한테 이제 고모 할머니. 네. 고모 할머니께서 이제 서울 천태종 명락사에 가장 첫 번째 네. 만들어주신 분이세요.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하셨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명락사가 이제 봉천역에 있지만,
1: 네네.
0: 그때는 이제 남부지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건물 하나 빌려서 이제 서울대 입구에 있었고, 이제 60만 원 정도를 저희 고모 할머니께서 직접 저를 일단은 세우는데 동참하셨다고, 그래서 명락사가 이어졌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2: 큰 시주자시네요,
0: 아,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물론 할머니의 영향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상경해서 고모 할머님을 이제 찾아뵙고 실제 고모 할머니께서 당시에 이제 구인사를 다니시는 걸 보시면서 이제 다니시게 되셨다. 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세요.
2: 온 집안이 다 불심이 아주 깊으시네요.
0: 예. 감사합니다.
2: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0: 네,
2: 하기가.
0: 그런 것 같아요. 네.
1: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구인사 다니신 거예요?
0: 네, 저는 태어나 보니까 제가 이미 구인사 신도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의 일화가 조금 더 특이하긴 합니다.
2: 네.
0: 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일본 천리교를 원래 믿는
2: 예, 천리교 있어요.
0: 집안이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스님? 네, 저는 잘 몰랐는데 근데 이제 외할머니께서 천리교를 다니셨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서울로 이제 유학을 오시면서 서울에도 이제 신길동에 천리교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 있는 이제 관리하시는 이제 보살님이랑 이제 인연을 맺어서 이제 계속 다니시다가
1: 네.
0: 좀 신기한 거는 저희 아버지랑 28일 만에 결혼하셨거든요.
1: 어떻게 28일 만에
2: 그야말로
1: 결혼을 해요? 네.
2: 딱
1: 와,
2: 보자마자 이렇게
1: 초고속. 네. 와.
0: 근데 정말 그 신기한 건두 분이 처음 보셨을 때,
1: 네.
0: 그러니까 처음 만나신 날도 28일이었고요. 28일 만에 결혼하셨고, 참고로 제가 생일이 28일입니다.
1: 어머나.

0: 그리고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28살이 되던 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 아닌데도 무한한 사랑을 많이 주셨거든요. 혼도 안 내시고. 근데 두 분이 만나셨을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 나는 천리교를 다녀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대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아니 뭐 그 정도야 뭐 괜찮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네. 아버지께서는 기억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1: 아, 그런 네. 대답을 네. 그냥 빨리 네. 결혼하고 싶으신 거지.
0: 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네. 아버지께서 그 결혼하시던 해에 네. 짝이 아무도 없으실 때요. 나는 몇 월 며칠 날 결혼할 거야 라고
1: 스스로
0: 달력에 정해놓으시고
1: 어머나
2: 아버님께서
0: 하셨어요 사실은
2: 비범하셨네요
0: 아 그런가요? 네.
2: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생에 인연이 있으면 네. 첫눈에 반한다 하잖아요
0: 네.
2: 첫눈에 딱 보기만 해도 네. 아 저 사람이 나의 평생의 나의 맞아요. 반려자구나 느껴요 그냥 우리가 이제 선을 네. 보고 여러 번 생각해서 하기도 하지만 네. 곧 만남을 오래 지속해서 선택하긴 하지만
0: 네.
2: 그리고 그만큼 인연이 이렇게 아주 야. 깊은 인연은 덜한 거죠 아주 깊은 인연은
0: 네.
2: 보면 바로 알죠 느낌이 아버님이 이제 그런 걸 느끼시고
1: 느낌이 딱 오신 거죠
2: 평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0: 아, 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 해 연초부터 아무도 짝이 없는데 아버지께서 네 그때 아버지께서 나이가 이미 서른이 넘으셨어요 사실
2: 아 그럼 늦게 결혼하신 거예요
1: 네, 맞아요 만혼이셨네요
0: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번 방송을 앞두고 이제 작가님께 이제 사진을 보내드리면서 저도 덕분에 알게 된 사실은 이제 아버지께서 진짜 그 열일하시던 그때 이제 총각 시절에 그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때를 한 번도 안 빠지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70년대 때 그 사진을 보는데 아 진짜 몸으로 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좀 울컥하긴 했습니다.
1: 그
0: 좀.
1: 천태중 연등행렬 정말 유명하잖아요.
0: 네, 네, 네, 네. 오, 막 사다리 막 타고 올라가시고 하는데 주변에서 다 이미 결혼해서 아이 아빠가 돼 있는데 아버지는 네. 근데 그 해에는 나는 몇 월 며칠을 결혼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어머님도 자연스럽게 이제 채태불자가 되신 거죠?
0: 네, 어머니께서는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바로 허니문 베이비로 이제 들어섰는데 문제는 그 이제 천리교도 어쨌든 종교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이제 천리교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보살님 그께서 자꾸 저희 어머니께 이제 찾으러 오시기도 하시고
2: 거기도 되게 우리 대순진리회라는 거 있거든요
0: 네.
2: 우리나라에
0: 네.
2: 좀 비슷해요 우리 내용도 그렇고
0: 그래요 네.
2: 저 포교 방법도 그렇고 네. 상당히 좀 유사한 편이에요
0: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 적극적이죠
2: 네. 네. 엄청 적극적이에요
0: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맹장 수술하셔야 되고 네. 근데 동시에 어머니께서 배도 아프셨고 그래서 그때 저희 이제 할머니께서 친할머니께서 이제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집안의 종교가 두 개여서 결국 그렇게 됐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이렇게 권하지 않으세요 군사 가자 뭐 불교 믿자 이렇게 한 번도 권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어머니께서 주말에 따라 나셨다
1: 네. 스스로만
2: 네. 네. 신념하셨네요
0: 네. 네.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삼배 올리면 나아진다. 이제 노보살님도 말씀을 들으시고 그다음부터는 입덧이랑 이제 복통이 사라지셨다고. 네, 그때 이제 그 즈음에 꿈을 꾸셨는데
1: 그러면 그때 보살님을 혹시 어머니께서 임신하고 계셨죠?
0: 네, 맞아요. 저요.
1: 아, 복통이네요.
2: 복통이네요.
1: 아, 그런가요? 네, 복통이시네요.
2: 태아 때부터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0: 그랬나 봐요. 제 어머니. 그래서 그때 저를 임신하시는 와중에 만삭이셨을 때 꿈에 어머니께서 졸업하신 초등학교가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천리교는 검은색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2: 네.
0: 알고 계시나요, 스님? 저도 봤어요. 근데 너무 무섭던데 막 뛰어다니시는데 뒤에서 잡으려고 하고 근데 위에서 이제 결국엔 저희 어머니가 잡혀서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이제 천리교 교주가 얘기를 하니 위에서 놔줘라. 놔줘야 한다. 이제는 놔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어머니께서 위에 올려다 보셨더니 그분이 관세음보살님이셨다.
1: 네. 그 영험한 네. 네. 불신 깊은 네. 가족의
2: 역시 다르네요.
1: 이야기 역시 다릅니다. 그 자주 가시는 구인사 네. 예 자료.

0: 보면서 말씀 더 나눠보도록
1: 네네네.
0: 할게요. 오, 10월 1일. 몇 년도 10월 1일인가요?
1: 저게 아마 좀 됐어요. 한 2020년 코로나 한
0: 오,
1: 지나서
0: 막 지나서.
1: 네, 였을 거예요. 보정을 하나도 안 했고, 실제 구인사에서 이제 가을이 워낙 날씨가 좋은데,
0: 네네.
1: 지금 보이는 곳이 이제 올라가는 길목, 네,
0: 아침
1: 조사장.
0: 풍경인가요?
1: 네, 맞아요.
0: 이른 아침
1: 그리고
0: 같아요.
1: 지금 광명당, 네, 광명정 같이 있는 곳. 네, 우연찮게도 사람이 없어서 이른 아침에
0: 아니,
1: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0: 거의 무슨 홍보 영상 같아요. 너무 잘 찍으셨는데요?
2: 이
0: 그리고
2: 모습은 무슨
1: 아,
2: 모습이에요?
1: 이거는 사실 제가 스스로 저를 좀 위로하려고 만든 영상인데,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28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좀 오래되셨죠? 근데
0: 돌아가셨어요. 네.
1: 8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구인사에서 이제 생전예수제 이제 수리 영산대제 할때 이제 저희 할머니 이제 올려드리면서 제가 좀, 네, 좋은 곳 가시라고, 네, 발언을 드리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0: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두니까
1: 네.
0: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추억이
1: 네,
0: 되네요.
1: 맞아요. 굉장히 저한테는 좀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0: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소개도 해주시고
2: 그러게요.
0: 너무 잘 봤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이영수 물자님께서 또 틈틈이 무슨 글을 쓰신다고요. 네.
1: 아, 끄적거리는 정도인 것
0: 재능이
2: 같습니다. 도대체 못하는 게
0: 많으십니다.
2: 뭐야?
1: 그냥 끄적거립니다. 네. 제가 이제 대조사전에서 이제 가부좌를 좀 틀고 앉으면 신기하게도 무릎이 안 아프고, 그다음에 시간이 너무 금방 가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그 나무 향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나올 때마다 늘 약간 속으로 좀 욕심이지만 바래보자면, 좀나 혼자 좀 조용히 대조사전 안에 좀 있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쓴, 네, 네,
2: 작품
1: 끄적거리는.
2: 하나 들려주시죠.
0: 그렇죠. 예, 오늘
1: 작품이요?
0: 나오셨으니까.
2: 네.
0: 예.
1: 대조사전 그 품속에 앉아 시원한 피톤치드 향 머금은 순수나무 나를 둘러싸고 늘 그리운 황금빛의 품속에서 내 때묵은 육신과 영혼이 서로 부비며 터져 나오는 그 나지막함. 실로 꿈만 같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으면 현생 속의 모든 나는 이미 버리고 없느니 세상 모든 것은 본래 무인 것을 이대로 시간이 멈추었으면. 광명전 오르는 길목에서 진한 향내음이 스치듯 문득 떠올라 올려보면 정갈하게 올린 검은 머리 아래 드리운 하얀 얼굴 속 옹골매친 두 눈빛은 한치 앞도 알수 없는 불안한 중생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말하는가. 하늘거리며 흔들리는 칼에 베일 듯 날카로운 얇은 그 회색 바람은 차라리 눈물겹다.
0: 와. 오늘 그럼 전문 작가가 썼다고 해도,
1: 아니에요.
2: 근데 출가를 안 하는 게 신기하네.
1: 그 말씀 많이 사실
0: 오,
1: 들었어요. 네, 약간 사실 또 무섭기도 하고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왜 출가를 안 하는지 또 많이 아직도 권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
0: 깨달음의
1: 생각.
0: 깊이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스님도 느끼신 거죠.
2: 네.
0: 예.
2: 근데 이제 출가를 해서 부처님 공부를 하면 더큰 자유를 얻을 수 있죠. 세속에서의 자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의 우리의 삶의 틀을 벗어날 수 없어요.
0: 부모님께서 이제 BTN 정말 사랑하신다고요.
1: 네네.
0: 평소
1: 너무너무 애청자세요.
0: 어떤 프로그램들 그렇게
1: 일단
0: 좋아하시던가요?
1: 드라마 붓다는 뭐 기본이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퇴근하시고 이제 특히 주말에는 늘 BTN을
0: 채널 고정.
1: 틀어놓으십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훨씬 더 처음에 열린 마음이셨어요. 꼭 천태종 절 아니어도 조계종 절이면은 어디 어디 가보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늘 어렸을 때부터 뭐 설악산부터 해서 이제 근처 뭐 강원도 그러니까 되게 특색 있는 건물 이런 쪽 이제 절 암자 오래된 곳 늘 데리고 다니셨고 네 그러니까 기억은 다 못, 뭐 속리산 법주

0: 자부터 해서 뭐, 예.
1: 셀 수 없죠.
0: 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아, 조계종도 이제 되게 뭔가 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가셔서 네, 요즘에 네, 그렇습니다. 여행도 다니시고요.
1: 아, 우리 유영수 불자님께도 이제 우리
0: 네.
1: 프로그램 공통 질문 스님께서 직접 드려주시죠.
2: 그럴까요? 어떨 때 불자로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시는지요?
0: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딱두 가지인 것
1: 두
0: 같습니다.
1: 가지.
0: 첫 번째는 어느 중생에게나 어느 사람들에게나 다 조상은 있을 것이고 그 조상의 귀함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0: 애정은. 그런데 그 조상의 어떤 귀히 여김과 그 애정을 정말 가감 없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 가족처럼 계속 평생을 보듬어 주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또 몸소 많이 느꼈고 늘 가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늘 내가 수행을 또 같이 할수 있다라는. 그래서 올바른 길로 조금 더 혼이 레벨업이 될수 있다라는 확신. 저는 그렇게 두
1: 레벨업.
0: 가지를 생각합니다.
2: 그 불교의 모습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수행해 나가는 그런 근본 의미들을 그런 방편들을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0: 감사합니다.
1: 앞으로 또 어떤 꿈, 발언 갖고 계세요?
0: 제 계획은 사실 아마 내년 3월까지도 만약에 짝이 없다면 저는 한국에는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1: 계속 또 공부를 하길 원하시는 거고요.
0: 공부도 할수 있고 일도 할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한 외국이 있어서 아마 그 나라로 제가 이민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1: 또 이민까지도 생각을 하세요.
0: 지금 주변에 이제 천태종 가까운 스님들은 말리고 계시고요.
1: 아니, 동생분과 같이 또 청년회 활동을
0: 아,
1: 하신다면서요.
0: 관무사 청년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좀 힘을 많이 보태려고는 합니다.
1: 아, 그럼 과연 비행기를 타느냐,
0: 그렇죠.
1: 관무사 청년회 활동을 열심히 하느냐, 이두 가지의 기로에서, 과연 이 다음 또 만나뵐 때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저희가 정말 기대해 보고요.
0: 저도
1: 어떤
0: 궁금합니다.
1: 선택을 하든 항상, 바른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스님?
2: 제가 이제 권해드리면,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삶에서는 우리가 선택을 할때 항상 내게도 도움이 되는 걸 선택하잖아요. 도움이라는 게내 삶의 도움이고, 내 삶의 도움이라는 게더 나은 행복을 얻는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이 삶에서는 경제적 조건이나 혹은 다른 어떤 기타 내 삶에 필요한 조건들을 선택하는 게더 지혜롭다 생각하거든요. 바른 선택이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윤회를 하게 되잖아요. 윤회 과정 중에서의 가장 올바른 선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번 한 생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머지는 내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고,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다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이 기회를 얻기
0: 맞습니다.
2: 위해서 오래도록 과거 생에 노력했던 결과로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제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제 생각에

0: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이 시간은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고요. 직접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 도반분들, 추천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담아서 저희가 방송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0108번, 1850108번 활짝 열려 있고요. 이 번호가 바로 또 법보시를 하는 예, 빠른 네, 길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부따에도 가입하셔서 방송 포기의 주역이 되어주시면 저희도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1: 네, 1850108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신심이 충만해지는 기분이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스님, 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0: 우리 오늘 출연하신 분들과 그런 분들과 우리의 이 삶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가피이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또 그분들을 본받아서 우리 불자님들 더 힘내시고 더 열심히 함께 우리 부처님의 길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네, 봄 햇살처럼 포근하게 또 꽃향기처럼 향기롭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 불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함께 신에 가고
0: 함께 나누는
1: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역시 우리 BTN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 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창령청년사에서는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요식과 효잔치 음악회를 봉행합니다. 오전 11시 봉축법요식에 이어 오후 1시 효잔치 음악회에는 강문경, 금잔디, 박구윤, 정정아 등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55-521-218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가 오는 5월 16일에 진행됩니다. 제등 행렬은 오후 7시 시민복지타운에서 시작해 탑동광장에서 회향합니다. 또한 5월 16일까지 봉축등도 아름답게 전시돼 있습니다. 연등 행렬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창조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5월 16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봉축 점등식 및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상주불교 사업연합회는 상주시 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공덕

0: 쌓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강화도 전등사에서 온 지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일단 내 눈부터 밝혀야 되고 내 스스로 빛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할 수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1: 저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스님. 인도에서는 우리 한 종단의 큰 스님과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을 내주시고 행복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님.
2: 오늘 아침 새벽에 풀밭에 걸어가면은 이슬이 많아가 막 옷이 젖거든. 그 이슬을 갖다가 이제 막대기로 가지고 설 털면서 지나간다 이거라. 지나가면은 옷이 안 벗을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자꾸 지팡이가 이슬 터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걸어 끝내는 수가 많아. 근데 태양이 떠버리면 일체에 다 없어져 보는데, 태양이 뜨는 것이 이제 비교하자면 깨달음이라, 도노라. 한번 깨달아보면 그와 마찬가지라.

0: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래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 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아파트와 빌딩이 빼곡한 도심. 숨가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한복판에 숨겨진 작은 보석 같은 비밀의 정원이 있습니다. 바로 천안 정안사입니다.
1: 지인의 49제 날 절에 갔다가 지금 현재 저희 은사스님을 만났어요. 은사스님께서 절을 보더니 밖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본인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셔서 생각을 해보니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남은 인생 스님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사는

0: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출가하게 됐습니다.
1: 정안사 주지 도겸스님은 9년째 홀로 이 비밀의 정원을 가꾸면서 스님만의 방식으로 부처님법을 전하고 있는데요. 정안사는 수행 도량인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힐링 공간입니다. 혼자서 1인 다역을 하며 정안사를 가꾸고 있는 도겸스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도겸스님이 우리를 맞아준 곳은 전각이 아니라 텃밭이었습니다. 이곳은 스님에게 또 하나의 수행처인 모양입니다.
2: 스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정안사 주지 도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스님의 텃밭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채소들이 한가득입니다.
0: 농사는 힘들기도 하지만 저는 이 싹이 막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싹이 막 올라올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힐링이 돼요. 너무 예쁘고 신기하고 또 이것으로 또 우리가 맛있는 반찬을 해서 신도분들이 먹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행복해요.
1: 수행자와 농사꾼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려다 보니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스님을 돕기 위해서 PD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주니 더할 나위 없이 고맙습니다.
0: 야, 그쪽에 잡고.
3: 네.
0: 둘이 하니까 훨씬 낫네요.
1: 도겸 스님은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신도수가 적은 작은 사찰이다 보니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농사를 또 하나의 수행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텃밭 한쪽에서는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왜 꽃을 따시는 거예요?
0: 이 매화차가 이때가 제일 맛있거든요. 이때 막 몽우리진 거 이렇게 몽우리진 게 맛있어요. 필듯 말듯 이런 몽우리진 걸로 따야 돼요. 그래야 향이 좋아요.
1: 내일 찾아올 도반 스님들에게 매화꽃차를 대접할 모양입니다. 바구니 가득 갖가지 나물과 매화꽃을 따서 돌아오는 스님. 향긋하고 넉넉한 수확에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스님이 이곳 정안사에 주석한 지 9년째인데요. 9년 전, 도겸 스님이 이곳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정안사 풍경은 지금과 사뭇 달랐습니다.
0: 처음 정안사 왔을 때는 법회를 한 10년 동안 안 하셔가지고 완전 폐허였어요. 그래서 내가 와서 할 수 있을까? 부처님 저는 어찌합니까? 이랬는데 처음에는 포기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용기를 주시는 스님이 계셔서 스님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곳에 정착을 하면서 불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법당에 전기도 안 들어왔던 정안사는 9년 사이 환골탈태했습니다. 길 하나를 건너오면 너무나 아름다운 사찰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틈만 나면 정안사를 찾는데요. 언제 찾아와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신도 수는 많지 않지만 예불을 올리는데 소홀함은 없습니다.
4: 법회 때도 오고 심심하면 오고 시간 날 때마다 와요. 우리는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신도들하고 스님하고는 거리가 없어요.
5: 산 속에 있다 보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그럴까?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 일단은 부처님 뵙고 신중님 뵙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고요해지고 그래서 더우는 것 같아요.
1: 봄볕 따스한 곳에 스님과 신도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아침에 캐온 나물을 손질하고 있는데요. 웃음과 감탄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0: 냉이 향이 끝내준다. 응? 진짜 좋아요, 냉이 향. 피디님 냉이 향 맡아볼래요?
6: 자기가
7: 진짜 좋아요.
3: 아니, 그죠?
2: 오, 냉이 너무 향긋해요. 네.

0: 이거 있잖아요. 이 나물 국물에도 이 향이 그냥 나요. 그래서 엄청 맛있어요.
1: 땅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봄나물은 최고의 건강식인데요. 나물을 무치려면 장이 필요합니다. 스님의 보물창고 장독대. 크고 작은 장독 속에는 스님이 직접 담근 간장, 된장, 고추장이 한가득입니다.
0: 제가 정월달에 말날에 저희는 말날에 메주를 담아요. 그래서 이제 한 40일 정도 되면 메주를 건져서 메주는 된장이 되고 그 물은 요 간장이 되는 거예요.
1: 정안산은 스님의 정성과 자연의 기운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공양 시간이 다가오자 재료를 손질하는 스님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스님은 선재 스님에게 사찰 음식을 배웠는데요. 나물을 무칠 때 조금 특별한 양념을 사용합니다.
0: 간장, 개복숭아청. 저는 개복숭아청을 넣습니다.
1: 사찰에서 즐겨 먹는 고수나물.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서 무쳐냅니다.
0: 제가 해준 이 음식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건강한 밥상, 그리고 건강해야 하루하루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배려도 오고, 그래서 저는 신도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으로 맛있는 보약이 되라, 그런 마음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1: 추위를 이겨낸 보약 같은 냉이와 약된장이 만난 냉이 된장국까지. 스님의 손끝에서 뚝딱 맛있는 음식들이 만들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갑니다.
0: 잘 먹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고생하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2: 네. 네.
1: 맛있는 음식과 좋은 사람들, 그리고 편안한 공간. 더 바랄 것이 없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3: 맛이 양념 맛은 배제하고 원재료, 나물 그 주재료 맛을 살려서 해주시니까 맛이 정말 깨끗한 맛이에요. 건강한 맛. 참 행복합니다.
4: 예, 너무너무 맛있고요. 제가 몸이 안 좋았는데 여기 절에 다니면서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와요, 여기를.
1: 정안산은 신도들의 신행생활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책임지는데요. 덕분에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정안산은 정말 마법 같은 공간입니다. 텅 비어있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는 정안사 마당. 오늘은 미술교실입니다. 그림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 고민하는 신도를 보고 스님은 기꺼이 사찰 마당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5: 일단은 저희 공간이니까 고요하고 마음이 가라앉고
6: 뭐랄까 몸이 이게 순화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이게 같이 이제 좋으신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그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행복감을 느껴요.
1: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자세히 관찰하고 몰입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이 또 하나의 수행이 됩니다.
0: 우리 저기 스님들은 꼭 뭐 염불 수행, 뭐 참선 수행 이런 거를 떠나서 일하는 때도 수행이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도 하고 이런 그림 자체도 수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 마음에 닿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그림 하나하나 그릴 때마다. 그래서 저도 이거 하나의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있어요.
1: 그림을 그리면서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도 섬세하게 관찰합니다. 자세히 바라보고

0: 오래 바라보면서 스쳐 지날 때는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림 수업이 끝나자마자 스님은 또다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스님, 또 뭐 하시는 거예요?
1: 요 주변에 참나무가 많아서 거의 다 도토리 나무예요. 그래서 가을에 주워갖고 물에다 한 3일 정도 담궈놨다가 빻아가지고 말려서 이렇게 누구 손님 올 때마다 도토리를 목을 썩어서 대접을 합니다.
0: 도토리를 줍고 불리고 말리고 빻고 가마솥에서 끓여 묵을 쑤기까지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먹긴 쉽지만 만들기는 간단치 않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며 음식을 준비하는 걸 보니 오늘은 귀한 손님이 오려나 봅니다. 도토리 반죽으로 만든 배추전에 향긋한 쑥전까지 스님과 자연의 합작품이 오감을 깨웁니다. 이번에는 두부를 으깨서 볶는데요. 뭘 만들려는 걸까요? 아, 월남쌈이군요. 오늘의 귀빈, 도반 스님들이 도착하셨나 봅니다.
2: 도견사님! 우리 왔어요.
3: 스님.
2: 아이고.
1: 먼 길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2: 오래간만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예.
3: 잘 지내셨어요?
1: 네. 아우, 오늘 내가 바쁜 줄 어떻게 알고 오셨대.
2: 그러게 네? 말이야.
1: 이제 봄이라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좀 도와주고 가셔.
3: 예, 알겠습니다.
2: 아이고, 맛있는 거나 많이 해주시오.
1: 네. 예.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놨어요. 예.
0: 허물없이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오랜 도반은 언제 찾아와도 반갑습니다.
2: 한 5, 6년? 네, 그 정도 됐는데 강원에서 이제 우리가 4년 동안 성가대학에서 4년 동안 함께 이제 공부를 하는 시기에 뭐 같은 뭐 식구나 다름없고 형제나 저 다름이 없죠.
0: 오랜만에 도반 스님들이 오셨는데 스님은 차를 내오는 것이 아니라 호미와 목장갑부터 챙깁니다. 부산과 창원에서 찾아온 도반 스님들은 피곤한 내색도 없이 장갑 끼고 빗자루부터 잡습니다. 가족 같은 도반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을 닦듯이 마당을 쓰는 것. 스님들에게는 일상인데요.
1: 아, 여럿이 하는 게 금방 하네요. 예?
2: 다 했어요, 그냥. 예.
1: 아, 선대 스님 폼 나네요.
3: 스님 여기 감마.
1: 해가 딱 나네, 빗자루질한테. 예.
2: 아니, 찰중 사람 효과가 있구만.
1: 그러게요. 아, 우리 강원회 때 그 두량 쓰던 그 모습이 딱 나오네요. 예?
2: 네. 예.
0: 사찰의 일은 끝이 없습니다. 마당을 쓸고 나니 이제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봄부터 시작된 풀과의 전쟁은 겨울이 올 때까지 계속될 텐데요. 무슨 일이든 정성스럽게 매일 반복하면 그게 곧 수행일 겁니다.
1: 스님 천중 살 때
0: 울력을 끝내고 오는 스님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걸으며 정진할 것입니다. 정안사 마당이 이번엔 다이닝룸으로 변신했습니다.
2: 잘 먹겠습니다.
1: 네. 네, 차린 건 없지만 스님들 오느라 고생하셨는데 많이 드세요.
3: 네. 스님 너무 많이 차리셨어요.
1: 저기 도토리 배추전이에요.
0: 네. 맛있는 음식을 울력하고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는데요. 입안에서 봄 향기가 폭발합니다.
2: 불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님.
3: 응. 스님 지금 오신 지는 지금
2: 9년 됐어요.
3: 9년 동안 이거 불사 다 하신 거잖아요. 대단해요. 네. 대단해. 신심이 너무 장하다, 스님.
2: 고생하셨죠. 박수 한번 치십시오.
1: 부처님 가피로 그래도 불사하는데 그렇게 막 어렵지 않게 그래서
3: 그게 스님 원료가 아니에요.

0: 아니겠어요?
1: 네.
0: 스님 원력이 있으니까.
1: 수녀님 덕분이라고 생각해. 나는 수녀님.
2: 처음에 여기.
0: 그 도겸 스님이 여기 절을 맡을 때 망설였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절이 비어있던 절이다 보니까 10년 정도 비어있으면 거의 폐사 정도 되는 수준의 절인데 들어가기가 솔직히 겁난다. 내가 가서 할 수 있을지 많이 겁난다고 해서 들어가서 3년만 목탁 치면 아마 불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화 통화를 많이 했어요, 그때. 그래서 고민 상담을 조금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3: 9년 만에 정한사가 도심 속 비밀의 정원 같은 아늑한 도량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가피와 신도들의 노력, 그리고 도반 스님들의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식사의 마무리는 어제 따뒀던 매화꽃으로 만든 매화차입니다.
4: 아, 향이 좋네.
5: 진짜 좋다.
0: 나 진짜 매화 향이 좋은데?
3: 도겸 스님이 늘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신도들에게, 도반 스님들에게, 그리고 정한사를 찾아오는 모두에게 이렇게 편안한 시간, 향기로운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서입니다.
6: 정한사가 고요할 정자에다 편안한 안자예요. 힘들고 지치고 할 때마다 오셔서 쉴 수 있는 그런 힐링 공간, 그런 산사가 되어서 도움이 되게, 사는 데에 도움, 어려울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3: 스님의 일상은 한결같습니다. 매일 예불을 올리고 밭에 나가 농사를 짓고, 신도들이 찾아오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는데요. 누가 찾아와도, 언제 찾아와도 따뜻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스님은 오늘도 정성껏 도량을 가꿉니다.
7: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8: 네!
9: 대무릎도?
7: 관절 복응!
9: 걸을 때도?
7: 관절 복응!
10: 일할 때도?
7: 관절 복응!
10: 내 어깨도?
7: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11: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12: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13: 관절 복응 정말 좋아요.
12: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14: 관절 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5: 아빠 최고.
16: 관절 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7: 선택하길 잘했어요.
12: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7: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두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여주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 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개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개금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안산불교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6회 세계불교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을 비롯해 불교문화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480-8887번입니다. 강화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회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1: 네.
0: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0: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자세히 살펴보면요.
2: 네.
0: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2: 네.
1: 자,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을 보시는 왼쪽에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2: 네.
0: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2: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2: 네.
0: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0: 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은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것 같다가
1: 그렇죠.
2: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1: 아,
2: 하니까
1: 너무
2: 마음이 좀
1: 좋다.
2: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 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1: 네.
2: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 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2: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 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그
2: 네.
0: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2: 그러니까요.
0: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화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1: 네.
2: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2: 네, 어머니 연세부터
1: 네.
2: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년.
2: 50년생이시고.
3: 네네.
2: 네, 저희 김욱화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4: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4: 아, 네.

0: 혹시
1: 서서 일을 할 때도
0: 네네
1: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0: 네. 어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1: 네네.
0: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1: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2: 어...
0: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1: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손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0: 네네.
1: 힘들어서.
0: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1: 네.
0: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1: 네네네. 좀 있다가.
0: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1: 네네.
0: 협착증이라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이제 저거를 찍어 보니까.
0: 네.
1: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 그러더라고요. S자로.
0: 네네네네.
1: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0: 네.
1: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0: 어머님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1: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0: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1: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0: 아, 1년쯤 되셨네요.
1: 네,
0: 어머니
1: 네,
0: 그
1: 네.
0: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1: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0: 네.
1: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0: 네.
1: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2: 네.
1: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근육을 키워라.
0: 네네네.
1: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0: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3: 많이 답답하죠.
2: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2: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3: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2: 네.
3: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0: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2: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의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의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1: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예.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2: 네.
3: 67이야.
2: 어허.
1: 60대 후반.
2: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3: 네.
2: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2: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2: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어머님.
3: 예,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0: 네.
3: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3: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3: 입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3: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네.
3: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3: 예예. 그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1: 시술을요?
3: 예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3: 예, 5분도 못 걸어요.
0: 예.
2: 아이고.
1: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3: 예, 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 보셨을까요?
3: 아니, 검사 안 해 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3: 옛날에

0: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2: 그렇죠. 네.
0: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2: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네. 안 됐는데 네.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1: 그러니까요, 네.
0: 예, 예.
2: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0: 예.
2: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0: 네.
2: 정밀검사를 받으시고요. 네.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0: 네.
2: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0: 네.
2: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0: 예, 예.
2: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네, 네.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0: 네,
2: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0: 근데 그때 원장님,
2: 네.
0: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1: 아, 수술 없이.
0: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2: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2: 척추 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 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0: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 중에 하나가 바로 무릎입니다. 걷거나 서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이 모든 움직임에 무릎이 관여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부담이 누적되기 쉬운데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불편한 정도로 시작되지만 이건 방치하다 보면은 자꾸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무릎 통증 치료, 최근 주목받는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1: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우리 인생에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관심이 많으시고 이것저것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많이 찾아보시는데요. 그런데 요즘처럼 건강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런 때에는 내 몸에 맞는 올바른 정보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관절 건강에 올바르고 맞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특히 이제 일상에 많이 관여되는 무릎, 어깨 통증에 대한 고민 갖고 계시다면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의료기술이 진짜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네. 그 AI 기술이 네. 의료적으로도 도입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AI 인공지능으로 검사도 할 수 있다고요?
1: 맞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 환자의 그 엑스레이를 촬영을 통해서 AI 분석을 해서 이 환자가 앞으로 관절염이 어떻게 진행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쉽게 생각하시면 알파고가 진로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0: 네, 무릎의 미래 모습이라고 봐도
1: 되는
0: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이 보통은 수만 가지의 자료를 혼자 학습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해 이렇게 결과를 내는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인데요. 네. 이 인공지능이 무릎의 관절염에 대해서는 관절 간격이 얼마나 좁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리의

0: 정렬 상태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릎 주변에 모서리의 골격이 얼마나 형성되고 있는지, 이세 가지 포인트를 수만 가지의 사진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네. 수만 명 환자들의 사례를 학습한 뒤에 내 무릎의 상태를 판독해 준다는 건데, AI 인공지능이 내 무릎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는 걸까요?
0: 네, 엑스레이를 판독하는 입장에서는 흔들림 없이 보다 정확하고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AI가 한 명의 의사가 진료 보는 것보다는 만 명의 의사가 같이 진료를 본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 네. 아니, 수만 명의 내 무릎 주치의가 생긴다는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유명한 선생님을 이렇게 찾는 이유가, 김상훈 원장님 같은 선생님을 찾는 이유가,
0: 네.
1: 사실 원장님의 경험과 노하우도 초기란 게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이 AI가 사람의 이런 경험치를 따라올 수 있는 걸까요?
0: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진료를 보는 환경이나 아니면 그 진료를 보는 의사의 컨디션을 생각하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명의 환자를 진료를 본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아침 첫 번째 환자를 진료 볼 때의 의사의 그 상태와 컨디션과 100명 마지막 환자를 볼 때의 컨디션은 매우 다를 수가 있고 피로도는 누적돼서 약간의 주의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1: 네.
0: 대신 기계가 AI가 진료를 보고 판독을 하는 거는 이러한 집중력 저하나 오차 없이 0.1mm의 오차도 없이 항상 같은 결과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AI가 사람의 촉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 훨씬 더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운동선수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축구 경기할 때 우리 전반전에 잘 뛰지만 후반전에는
0: 맞습니다.
1: 체력이
0: 체력 저하.
1: 관건이잖아요. AI는 체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장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받으시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0: 사실은 환자분이 진료를 보시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대신 1, 2분 정도 기다리신 후 진료를 보게 되는데, 이 엑스레이를 촬영하시고 대기하시는 1, 2분 동안 AI는 수만 가지의 데이터들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이 환자의 관절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관절염이 진행될 과정, 이런 것들을 미리 학습한 데이터에 비교해서 결과값을 주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보다 안전한 진료를 볼수 있다. 진료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전화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려온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아버님
2: 수고하십니다.
1: 반갑습니다. 네,
2: 예.
1: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2: 저는, 67이고요.
1: 네, 60대 후반.
2: 한 15년 이후에 산에서 운동하다가 무릎을
0: 아,
2: 다쳤는데요.
0: 그러셨구나.
2: 그 동네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뒤로 계속 아프거든요.
1: 계속 15년 동안 계속 통증이 계속되신 거죠?
2: 예,
0: 아버님,
2: 지금까지요.
0: 아버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그렇게 해서 15년 동안 계속 지금도 아프신 거예요?
2: 예, 병원은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는데요. 그게 낫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아프네요. 그래서
0: 그래요.
2: 제가 다리 무릎을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0: 그래요. 아버님,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 예.
0: 아버님, 일단 진료는 보셨잖아요. 그죠?
2: 예.
0: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뭐라 그러시던가요?
2: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연골이 아직 한쪽이 연골이 조금 많이 없는데요.
0: 그래요.
2: 예, 아직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그러고.
0: 아버님, 혹시 MRI 검사는 해보셨어요?
2: 예, 그것도
0: 아, 그래.
2: 해봤는데.
0: 그거 언제 하신 거예요?
2: 그게 작년에 했죠.
0: 작년에. 아버님, 그러시면요. 검사하신 병원 있잖아요. 거기서 MRI 선생님 요거 좀 제가 진료를 보는데 필요하니까 가져가겠습니다. 복사를 신청하셔서 잘 챙기셔서 이제는 꼭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먼저 아버님이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버님이 증상이 좋아지고 안 아픈 게 목적이라 그러면 수술이 아니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2: 아, 그래요?
0: 그런
2: 그러면 저는
0: 방법이
2: 아주
0: 있으니까, 근데 그러려면 아버님이 그동안

0: 치료받으셨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서 진료 볼때 같이 가져가시면 선생님들이 이걸 같이 보고 그동안 아버님이 어떻게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검사 결과를 잘 챙겨서 근처에 무릎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이랑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그런 때만 되면 저한테는 행운이죠.
2: 그럼요. 네. 아버님 지금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 한번 병원 꼭
0: 맞습니다.
2: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지금 이 병원, 저 병원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셨지만 내 무릎의 상태가 제대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2: 진짜 AI 건강검진이 필요하신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0: 그동안 수차례 정밀검사도 받아보셨고 엑스레이 검사 많이 해봤는데 뚜렷한 검사를 듣지 못했다, 결과를 듣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AI 검진을 통해서 이렇게 과잉 진료 없이 한 번의 진료로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 것까지 판단해 줄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 빨리 진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버님, 어르신들도 보기 쉽게 이렇게 성적표처럼 나온대요. 그래서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확인하실 수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받아보셔서 내 무릎의 상태를 먼저 본인이 가장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 80이 넘었어요.
2: 80 되시고. 저희 스튜디오에 김상훈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연결 도와드릴게요.
0: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3: 다리가
0: 네.
3: 많이 안 좋아서
0: 아이고,
3: 그래서 내가
0: 그러셨구나.
3: 이 나이가 많으니까 수술을 하려고
0: 네.
3: 그렇고 그래 안 하고 이걸 좀 견딜 수 있는.
0: 그래, 어머니 병원에는 가보셨고요?
3: 병원에 가까운 병원에서 가가 MRI도 저 사진
0: MRI도
3: 찍고
0: 검사해 보셨어요?
3: 그거 연골 주사 한 3년을 맞아
0: 아,
3: 봤거든요.
0: 그래요? 어머니, 근데
3: 맞아
0: 첫
3: 봐요.
0: 번째는 선생님이 엑스레이 딱 보시고 뭐라 그러세요?
3: 많이 연골이 많이 딸겠다고요.
0: 그쵸. 어머니, 연세 생각하시면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머니, 연골 주사도 맞아 보셨다고요?
3: 연골 주사 한 3년을 맞았어요.
0: 아이고, 3년이나 맞으셨어요?
2: 길게 맞으셨네.
3: 그것도 자꾸 많이 맞으면 안 좋다. 요즘은 안
0: 그쵸.
3: 맞고 이래 베끼고 있어요.
0: 근데 어머니, 연골 주사 처음에 3년 전에 처음 맞으실 때랑 마지막 맞으실 때랑 다르죠?
3: 처음에는 효과가 있대요.
0: 맞아요. 근데 어머니, 연골 주사를 맞아도 처음에는 증상이 좋아지는 게막 좋았다가 나중에는 맞으면 맞을수록 효과가 더 없는 것 같고 약효 기간도 짧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는 관절염으로는 이제는 주사 치료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머니 꼭 수술하는 거 말고 요즘은 줄기세포 주사 치료나 아니면 줄기세포 이식술로도 어머니 연세가 많으신 분도 관절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MRI 검사도 하셨다니까 그 MRI 검사하신 거잘 챙기셔서 진료를 보시면 선생님이 아, 이건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 말고 다른 치료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권유해주는 치료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 수술
0: 그런
3: 안
0: 방법을 좀
3: 하고.
0: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알겠습니다. 자,
3: 예.
2: 어머니 수술이 두려우시죠? 많은 동년배분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근데 요새는 치료법이 워낙 발달하고 다양해져서요.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가 오늘 설명드린 줄기세포 이식술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문병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원장님, 우리 어머님께서 연골 주사를 거의 3년 정도 맞으셨다고 하는데, 3년이나 가능한 치료인가요?
0: 치료하시는 선생님마다 좀 주관적인 그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골 주사 치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행해 보고 증상이 호전이 없으면 다음 치료로 넘어가기 전에 꼭 정밀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아니면 연골 주사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꼭 정밀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무릎인지 아니면 주사 치료로 간단히 좋아질 수 있는 건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치료를 시작하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아마 지금 전화 주신 어머니도 그런 과정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어머니 치료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연골 주사를 맞으실 단계는 지나신 것 같아서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2: 저희가 많은 분들과 전화통화 나눠봤지만 역시나 이 무릎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환이 퇴행성
0: 맞습니다.
2: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진행 단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0: 간단하게 저희가 외래에서 시행할 수 있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의 진행 단계를 구분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보통은 정상관절, 관절염 초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관절염 중간 단계 그리고 관절염 말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게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엑스레이상에서 관절염 초기 증상은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가 정상인 경우에는 증상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엑스레이가 검사를 통해서 관절 간격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관절 모서리에 뼈가 자라나는 골극 현상이 생기면 환자분은 관절염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과정들이 더 심해지면서 관절이 파괴되고 정상관절 범주를 벗어난 변형이 생기게 되면 이때는 관절염 말기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2: 네. TV 보시면서 나 퇴행성 관절염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무슨 치료를 받아야 할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단계에 따라 적합한 치료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초기부터 어떤 치료 받으면 좋을지 한번 정리를 네. 해주시죠.
0: 저희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왜 그러냐 하면 그 단계마다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 관절은 당연히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까 치료할 필요가 없겠지만 관절염 초기 증상에서는 대부분 증상을 조절하는 경우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증식 주사 치료나 이런 간단한 주사 치료로 증상을 좋게 만드는 경우 대부분 가만히 있어도 증상이 좋아지지만 회복 기간을 좀 빨리 하거나 또는 관절염 초기 환자들의 증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증식 주사 치료를 하게 되고요. 중간 단계 환자에서는 진단을 통해서 연골 손상이 경미하거나 크지 않은 경우 이런 때는 관절경 시술을 통해서 연골 재생술을 시행하게 되고 이러한 연골 손상이 광범위하게 동반되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결국은 퇴행성 관절로 말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줄기세포 이식술을 통해서 연골을 살려주는 치료 이런 치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중간 단계에서 치료를 적절히 치료받지 못해서 퇴행성 관절로 말기로 진행되는 분들은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데 같은 인공관절 수술이라도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이나 또는 인공관절을 대체할 수 있는 경골근이부 절골술, 오자다리 교정술을 시행하시면 꼭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지 않으셔도 네.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2: 네.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줄기세포 이식술에 제대혈 줄기세포가 사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거죠?
0: 네. 퇴행성 관절염 중간 단계 이후에서 광범위하게 연골이 손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좀 더 버티세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지만 나이가 젊으시니까 좀 더 버티세요. 아니면 젊은 나이임에도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관절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생기면서 광범위하게 연골 손상이 동반되면 줄기세포 이식술을 통해서 손상된 연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상된 관절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줄기세포를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2: 네.
0: 보통은 내 몸에 있는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극소수의 줄기세포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양이 적기 때문에 효과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게 제대혈 줄기세포, 즉 신생아가 태어나면 탯줄에 있는 엄마 혈액, 에 광범위하게 고농도로 분포되어 있는 줄기세포를 인위적으로 채취해서 저장했다가 연골세포로 분화할 수 있도록 전처치를 해줌으로써 이 연골세포가 환자에게 이식돼서 줄기세포로 분화가 되고 분화된 줄기세포, 연골세포가 연골을 만들어내는 이런 치료 과정을 통해서 손상된 연골을 원래대로 복귀시켜준다. 이런 과정들이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2: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실제 치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중에 최연소 환자가 아닐까
0: 맞습니다.
2: 싶은데 15세 우리 소년의 네. 네. 사례인 것 같은데요. 네.
0: 남자 15세고요.
2: 네.
0: 이 친구는 운동선수입니다. 축구선수이고 경기도 네. 중에 무릎에서 뚝하는 느낌이 들었고
2: 네.
0: 별다른 치료 없이 계속 훈련을 하다가 보니까 한 2, 3개월 지났는데 다리에 자꾸 힘이 빠집니다. 이런 소견을 가지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셨고 MRI 검사를 보니까 시술 전에 왼쪽 무릎의 안쪽에 박리성 골연골염, 뼈와 연골 조직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진단받고 줄기세포 이식술을 시행하게 됐고요. 아, 실제로 줄기세포 이식술은 이런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음에 개발된 치료 방법이기도 한데요. 시술 3개월에 1차 검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0: 있는데 벌써 연골이 다 자라서 손상된 부위를 꽉 채워주고 있는
1: 어머.
0: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아니, 우리 15살 아들, 이렇게 무릎이 좋아진 거잖아요.
0: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실제 시술 장면인데요. 손상된 연골, 그러니까 뼈 조직이 드러난 연골 조직에
1: 네.
0: 인위적으로 저희가 첫 깨끗이 청소를 하고 뼈에 구멍을 내서 마치 모내기 하듯이
1: 네.
0: 그 구멍 하나하나에 줄기세포를 이식해 줬고요. 그 이식해서 젤리처럼 그 농축액이 도포되어 있는 사진이 옆에 보시는 사진입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걸려온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2: 예,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기 60년생이에요.
1: 60년생이시고,
2: 네.
1: 지금 스튜디오에 김상훈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불편하신 곳 말씀해 주세요.
2: 아,
0: 네, 어머니
2: 다리가,
0: 안녕하세요.
2: 네,
0: 네,
2: 안녕하십니까.
0: 어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2: 다리가요.
0: 다리가요?
2: 네.
0: 네, 양쪽이 다 불편하세요?
2: 예, 그런데 오른쪽이 더 아파요.
0: 오른쪽이
2: 오른쪽이.
0: 더 아프시고
2: 네.
0: 병원에는 가보셨고요, 그죠?
2: 예, 갔는데 그냥
0: 네.
2: 연골 주사 맞으면 그때만 조금 잠깐이지.
0: 아, 그래요.
2: 예,
0: 어머니 엑스레이
2: 그래.
0: 찍어봤는데 선생님은 뭐라 그러세요?
2: 뭐 아직까지 수술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아프거든요, 걸어가면은.
0: 네. 근데 주사 맞아도 소용이 없으시고.
2: 네.
0: 근데 어머니 그렇게 아프신 건 얼마나 되셨어요?
2: 아, 되기는 오래됐는데 주사를 안 맞고
0: 네.
2: 지난번에 한번 맞아봤거든요. 그래서
0: 네.
2: 맞을 때만 그렇지 또
0: 아.
2: 조금 있으면 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0: 그래요, 어머니.
2: 네.
0: 그런 경우가 꽤 많으신데, 문제는 엑스레이가 완전히 망가져서, 어머니 이제 수술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 들으시는 분들보다, 엑스레이는 괜찮으신데 아직 좀 버틸 만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듣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그런 분들 중에 연골 주사를 맞았는데도 증상이 호전이 없고 계속 아프신 분들은 계속 연골 주사와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것보다는 정밀 검사를 해서 연골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찾아서 맞춤 치료를 해주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머니가 계속 지금처럼 연골 주사만 맞고 그냥 아플 때만 통증만 조절하시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정밀 검사를 해서 연골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집 근처에 가까운 병원에 무릎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을 찾아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MRI 검사를 해서 연골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또 테두리 만들어주는 연골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가 꼭 수술이 아니어도 맞는 치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2: 만약에 수술하게 되면요.
0: 수술할 수도 있죠. 수술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다 인공관절 수술하는 건 아니고 내시경 치료도 할수 있고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연골을 다시 살려내는 치료도 할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2: 네.
1: 어머니, 무릎이 꼭 수술해야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0: 맞습니다.
1: 전문병원 찾으셔서 나에게 어떤 치료 방법이 잘 맞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어머님께서 무릎에 문제는 생겼는데 통증은 있는데 수술할 단계는 아니다. 이 정도 얘기만 들으신 것 같아요,
0: 그럼요.
1: 병원에서.
0: 네, 그럴 것 같습니다.
1: 만약에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을
0: 맞습니다.
1: 받으셨다면.
0: 그 가까운 병원이라도
1: 네.
0: 저희가 AI 검진, 건강검진을 통해서 아, 환자분의 무릎은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이 내려졌다면 어머니가 걱정 안 하시고 바로 그 선택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좀 늦게 도입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1: 네, 정확하게 내 상태를 알고 치료에 임하셔야 더 정확한 치료 결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2: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2570 부산연등회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빛의 향연. 부산연등문화제가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송성현 광장을 화려한 전통 등의 불빛으로 밝힙니다. 5월 16일 토요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는 어울림 한마당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연등 행렬이 펼쳐집니다. 희망과 화합의 등을 밝히는 2570 부산연등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양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고

주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원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보포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가 창립 11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명상 각 분야를 대표하는 4인 공동대표 체제를 구축하고 K명상의 대중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경찰청에서 봉축점등법회가 열렸습니다. 합장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긴 경찰 불자들은 포도리, 포순이, 장엄 등을 밝히며 시민 안전을 다짐했습니다. 남양주 봉선사의 도심 포교 거점이 될 전법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지 매입부터 7년의 세월에 걸려 완공된 전법회관은 지역민을 위한 교양 문화, 체험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경산 지역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비와 화합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시민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며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고 제등 행렬을 펼쳤습니다. 동국대 학생들이 하루 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오롯이 자신을 돌아보는 특별한 무문관에 들어갔습니다. 한평 남짓한 텐트 속에서 철저히 무건을 지키면서 내면과 마주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15년 출범한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가 창립 11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명상 각 분야를 대표하는 4인 공동대표 체제를 구축하고 K명상의 대중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명상을 통한 마음 치유로 우리 사회의 평화의 씨앗을 심겠다는 원력으로 2015년 출범한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 10여 년간 한국 명상의 대중화와 지도자 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협회가 4인 공동대표 체제를 공식 출범하며 제2의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공동대표는 자비명상 대표 마가스님, 해인 선

0: 훈명상센터 원장 정혜수님, 마하 윗바사나 명상원 김열권 원장, 한국 MBSR 마음챙김연구소 안희영 소장입니다.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쌓아온 출제가자의 결집은 명상 대중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 전통 수행법인 선과 윗바사나부터 현대과학적 명상인 MBSR까지 불교 명상 전 영역을 아우르는 드림팀이 구성됐다는 평가입니다.
1: 31개 단체, 우리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와 또 총본장 스님께서 주창하시는 선명상이 함께 결합을 한다면은 한국 불교에 새로운 희망이 되지 않을까.
2: 지친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 바로 명상입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0: 재가 지도자들도 합세하면서 승가에 깊이 있는 수행에 다양성과 트렌드를 더해 명상 보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다양한 사람들이 하는 명상법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명상법들이 어떻게 만나서 잘 화합하면서 이 시대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인가.
4: 현대에 맞는 그런 수행법을 결합해서 현대인들한테 맞는 그런 수행법을 제공하고자.
0: 출범 직후 협회 임원진들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이 국민 마음 평안을 위해 선명상을 주창하고 있는 만큼 협회가 종단과 발맞춰 역할을 해준다면 선명상의 가치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5: 세계적인 추세도 있고 또 국내에도 이제 명상에 대한 그 관심도 높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해나가면 그런 이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0: 협회는 다음 달 28일 조계사에서 창립 11주년 기념 한국 명상 지도자 포럼을 열어 개편 이후 첫 공식 행사를 치를 전망입니다. 이번 체제 개편이 각 대표가 가진 고유의 전문성이 모여 명상 교육의 표준화와 저변 확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6: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각계각층의 자비 나눔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행도 동참했습니다. 최위집 KB국민은행 강북영업추진그룹 부행장 등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봉축희사금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사회적 책임을 당부하며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최위집 부행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교

0: 명상을 토해낸 밝은 지혜는 복잡한 현장, 가장 올바르고 정의로운 길을 나서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1: 이날 꾸준한 포교 활동으로 경찰 조직의 정서 함양과 화합에 기여한 관문사 재무 견문 스님과 봉은사 사회국장 사면 스님 등 5명의 스님에게 감사장이 전달됐습니다. 불교계 역시 돈독한 신심으로 모범이 된 김현수 서울경찰청 불교회 봉사부장 등 5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2: 그동안 운수보살의 지혜와 관음보살의 자비와 지장보살의 대원력을 실천해온 경찰 불자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슬기롭게 헤쳐나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 법회를 마친 참석 대중은 1층 로비로 자리를 옮겨 포도리와 포순이 장엄 등의 불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겠다는 의미를 담은 큰 귀의 불빛이 켜지자 경찰관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봐야 한다는 가르침을 되새긴 경찰 불자들은 시민 곁에서 함께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의 도심포교 거점이 될 전법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지 매입부터 7년의 세월에 걸쳐 완공된 이 전법회관은 지역민을 위한 교양, 문화, 체험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4: 수도권 지하철 4호선의 시종점, 진점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들어선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봉선사가 교구 차원의 도심포교 확대를 목표로 2019년 부지를 매입해 착공한 전법회관인데 7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엔 시민을 위한 사찰 음식 체험관과 생활문화 체험관을 갖췄고 기도와 수행을 돕는 여법한 법당이 들어섰습니다. 봉선사에서 불과 5km 떨어진 전법회관은 학교, 공공도서관과 함께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해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5: 봉선사 전통 속에 도심 전법 도량의 한 일원이 되어 발전하려면 어른 스님들의 가르침과 모든 불자님들의 관심이 있어야 할 곳이라 생각합니다.
4: 전법회관 개원법회엔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을 비롯한 교구 대중 스님들이 동참해 도심포교 원력을 다졌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마련하고 하자 보수를 하느라 긴 세월이 걸린 만큼 스님들은 전법회관이 보다 내실을 갖춘 도량으로 거듭나길 기원했습니다.
6: 식당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손님이 안 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맛을 내면은 초가집이라도 많은 대중들이 모인다고 생각됩니다.
4: 봉선사의 오랜 역사를 지켜보아온 스님들은 수십 년 전 먹을 것마저 다른 절에서 빌려왔던 과거를 회상하며 이제는 달라진 교구 위상을 강조했습니다. 어른 스님들의 가르침과 보살핌 아래 교구가 크게 성장했듯이 지역사회에 그 공덕을 회향하자는 뜻을 세운 겁니다.
7: 전 주지 스님이 이렇게 이제 채워놓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주지심 오셔가지고 물심 양문은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배우지까지 끌어주신 것만 해도.
8: 광동이 여기 가까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도 거듭나기를 바람하지 않고.
4: 봉선사 전법회관은 다음 달부터 수면 무호흡증 개선을 위한 시민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문화 강좌 제공에 나섭니다.
9: 정말 열성적으로 전법 포교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그런 전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 교구 대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창건한 도심포교 도량은 인구 10만 명 진접읍에 법륜을 굴리는 안식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오대산 월정사가 지난 10일 대법륜전 앞마당에서 오대산 예술법석 월정 달을 쓸 달을 개최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열린 이번 공연은 오대산의 동서남북 중대 다섯 봉우리를 물과 꽃, 나무와 달, 님과 깨달음 등으로 상징화해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일부 시로 만나는 오대의 봄날은 배우 박정자 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상중, 서희숙 배우와 튀르키예 출신 시인 등이 무대에 올라 물과 생명, 치유를 주제로 한 시를 낭송했습니다. 또 배우 유준상 씨도 깜짝 등장해 자작곡 그냥 바람 한번 분 것처럼

0: 등을 선보이며 축제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주지 정념 스님은 예술법석이 종교의 문턱을 넘어 예술적 영성을 통해 삶을 정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경산 지역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비와 화합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시민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며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고 제등 행렬을 펼치며 부처님 오신 뜻을 시민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형형색색 연등이 어둠이 내리앉은 도심 하늘을 환하게 수놓습니다. 경산불교총연합회가 지난 9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경산실내체육관 어기마당에서 자비의 불빛을 밝히며 세상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2: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을 밝히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통해서 괴로움을 이기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부처님과 귀한 인연을 맺는 성스러운
1: 점등식에 앞서 연합회가 준비한 국악공연과 축하 무대가 봉축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으며 시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발언하는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참석 대중은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봉축표 아래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을 다짐했습니다.
3: 서로를 이기려 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자비의 실천, 그리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통찰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가치입니다.
1: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었습니다. 가수들의 흥겨운 무대와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질 때마다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과 불자들은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고 박수를 보내며 봉축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점등식 이후에는 시내 주요 구간을 도는 제등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연등을 들고 거리 행진에 나선 시민들은 봉축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지역 사회의 곳곳에 퍼져나길 기원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담은 연등이 경산 도심을 밝힌 밤. 시민들과 함께한 봉축의 빛은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새겼습니다. 경산불교 총연합회 연등문화축제는 오는 22일 밤 9시 BTN 라디오 울림앱과 유튜브 BTN 라디오를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람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 동국대 학생들이 하루 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오롯이 자신을 돌아보는 특별한 무문관에 들어갔습니다. 한평 남짓한 텐트 속에서 침묵 속 자기 내면과 마주한 순간 양육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4층에 마련된 선명상홀. 성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법한 작은 텐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세상과 단절된 한평 남짓한 무문관이 펼쳐집니다. 동국대가 건학 12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청년 무문관 하루 수행. 학부생과 대학원생 총 20명이 핸드폰도 반납한 채 참가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가부좌를 틀고 양손을 가볍게 겹쳐 배꼽 아래에 두며 선정인을 취합니다. 휴대전화의 진동도 쉴 새 없이 쏟아지는 SNS 알림도 없는 곳에서 디지털 피로를 벗어던지고 자기 내면과 마주합니다. 수행 중에는 철저히 무건을 지키고 식사는 전통 수행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도시락 공양으로 해결하는 청년 무문관. 동국대 종학연구소가 주관해온 서울국제명상엑스포의 노하우를 대학 현장에 적용한 결과물입니다.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바쁜 일상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자신을 관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5: 10시부터 5시까지 핸드폰을 떨어뜨려 놓고 자기 자신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빗바사나도 좋고 관화선도 좋고 자기를 온전히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4: 무문관 수행에 앞서 진행된 입제식에서 정각원장 재정 스님은 참여자들에게 마음의 본질을 일깨우는 법문을 전했습니다. 스님은 마음은 늘 대상을 갈구하며 탐진치에 빠지기 쉽다고 경계하며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깨달음을 닦을 기반이 돼 있는 사람은 마음을 밖으로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참가자들이 밖에 아닌 오롯이 내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접 호흡법을 지도하며 수행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6: 외적인 대상을 삼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고 진정한 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과연 그렇습니까? 별 생각 다 들 거예요. 그걸 모으는 연습을 호흡

0: 보로 통일하란 말이야.
1: 끊임없는 알람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잠시 멈춰선 청년들. 침묵의 문을 열고 들어간 텐트 안에서 동국인들이 어떤 답을 찾아 나올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서울 은평구의 천년고찰 진관사가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따뜻한 지원을 실천했습니다. 진관사는 어제 제139회 동국대학교 지역미래불자 육성 장학금으로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장학금은 동국대 열린전공학부의 불교동아리 무념무상 부원 8명과 진관사가 추천한 장학생 2명 등 총 10명에게 각 100만 원씩 전달됐습니다.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은 청년 없는 종교에는 미래가 없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인재로 성장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동관 스님은 지역뿐 아니라 다문화와 전통, 현대까지 아우르는 곳이 진관사라며 학생들이 훌륭한 미래 불자가 되길 서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 대중의 마음을 두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때론 소외된 이웃의 곁에서 목소리 하나로 포교의 최전선을 지켜온 대한불자 가수회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웅장하고 맑은 찬불가. 객석을 가득 메운 불자들이 박수로 화답하며 한마음으로 환호합니다. 노래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온 대한불자 가수회가 지난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창립 36주년 기념법회와 축하 공연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전 포교원장 해총스님과 문화부장 성원스님, 불자 가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4: 음성고향으로서 포교하는 것은 이 이상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수행하고 수행한 것을 많은 사람한테 논해가지고 행복을 전하는 것이 불자 가수의 앞장서서 하는 일이고.
3: 해총 스님은 불자 가수들이 단순히 가수를 넘어 노래로 부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전법사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성원 스님은 오랜 시간 한결같은 원력과 진심으로 불교 문화 포교에 앞장서온 불자 가수회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5: 대중문화와 불교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많은 이들이 불교 문화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공연 활동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뜻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3: 불자 가수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운영진에게 상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나훈아 회장은 청정한 불심으로 함께해준 김대영 문화국장, 김현호 행사위원장 등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6: 어차피 인생은 그 순간을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오늘 즐기는 마음으로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시간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3: 36년간 한결같은 원력으로 불교 대중화에 앞장서온 대한불자 가수회. 대중에게 친숙한 불교 문화를 전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음성 공양은 문화포교의 중심에서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오대산 월정사 금강경 봉찬 기도회가 자비보시 행보로 따뜻한 훈풍을 전하고 있습니다. 금강경 봉찬 기도회는 지난 11일 불교 의례 전승의 요람인 어산 작법학교를 방문해 학인들을 위한 장학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해에 이어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의 적극적인 후원과 구화산 성지순례팀과 삼사순례팀 등 기도회 회원들의 정성이 모여 마련됐습니다. 금강경 봉찬 기도회 신행실장 해묵 스님은 정념 스님의 원력과 순례팀들의 마음이 합쳐져 소중한 정제가 마련됐다며 학인 스님들의 배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어산 작법학교 학장 법안 스님은 지난해보다 증액된 장학금 덕분에 학인 스님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의례 학습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전통 수행과 현대 명상의 결합으로 우리 사회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갈 새로운 여정이 국민들의 마음 치유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오늘 우리도 고요히 내면을 마주하는 명상의 시간을 잊지 말고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5월 13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0: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오는 5월 24일 양주 청년사에서 열리는 이번 법요식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9-3450번입니다.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공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각사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경찰 가족을 위한 봉축 대법회를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경찰 가족과 함께하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보각사 032-522-8131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두두 자유 무구

타소산전의 설룩이여, 꽃은 산 앞에서 웃어가지고 천기를 누설하고 있고,

조가 임의 화무생이로구나. 새는 숲을 밖에 노래해가지고 무생을 말하고 있더라. 두두 자유 무궁이는 머리마다 낱낱이 꽃이 웃는 것이나 새가 노래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스스로 한없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등내 묻혀 불봉원이로구나. 그 뜻을 깨달아버리면 그 한없는 뜻을 얻어오면 그 근원을 만나지 아니하는 곳이 없어. 오늘은 개해년 10월 15일에 결제를 해가지고 90일이 지내서 갑자년 정월 15일에 해제를 맞게 되었습니다. 삼동 안거의 해제인 동시에 백일기도 회향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겨울 동안 유독 날씨가 춥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랬습니다만은 대중 스님네와 보살 선방 뭐다 보살님네들 모두가 그러한 추위와 바람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극복을 하시고 이렇게 아무 장애 없이 삼동 안거를 마치고 오늘 이렇게 해제를 맞이했습니다. 파정하면 구름이 골짜기 어귀에 가로놓였고 방아하면 달이 차운 못에 떨어져. 파정은 죽비를 치고 입정을 하는 것이고 방아는 죽비를 치고 방선을 하는 것입니다. 안거를 시작하면 결제를 하면 죽비를 친다고 해서 화두를 들고 정진을 하고 또 방선을 했다고 해서 화두를 놔버리고 잡담하고 그럭저럭 지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비 치고 입선하고 죽비 치고 방선한 것은 많은 대중이 모여서 규칙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시간 맞추어서 죽비를 치게 되는 것이지 화두를 들고 안 들고 또는 정진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인데 옛날부터 해제 기간 동에 등력을 하시고 화두를 타파하고 깨닫는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파정하면 마음을 가다듬고 정에 들면 구름이 골짜기 곡구에 가로놓이고 방선을 하면 달이 한담에 떨어지더라. 유변에 움직인 바가 되지 아니하면 근경법 중에 그림자 자체가 없고 근경법이라는 것은 안입이 설신의 육근과 색성향 비촉법 육진 육경 이 육근과 육진의 그 세계에 그림자와

자체가 끊어질 것이고 무변에 적적한 바가 되지 아니하면 무변에도 빠지지 아니하면 자변 나변에 응하는데 이그러짐이 없어. 형이 상학적으로나 형이 하학적으로나 조금도 이그러짐이 없이 응할 수가 있다. 그러면 자변 나변에 응해가지고 이그러짐이 없다. 도리는 어떠냐면 탈이 한담에 떨어진 것이고 근경법 가운데에 그림자와 자체가 끊어졌다 하는 것은 바로 구름이 곡구에 가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제 동안에 조용한 곳을 만나도 그 조용한 데에 집착을 하지 말고 시끄럽고 복잡한 그러한 환경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지를 말고서 고요한 데에서도 화두가 성성적적해야 하고 아무리 복잡하고 시끄러운 그러한 환경에 처하게 되더라도 거기에서 화두가 성성적적해서 고요한 가운데에서나 또는 시끄러운 가운데에서나 한결같이 화두를 거각해서 물샐 틈 없이 단속에 나간다면 이것이 바로 고요한 뒤에 처백기는 일도 없고 시끄러운 데에 동요땜이 없을 것입니다. 아까 조지스님 녹음 법문 가운데에도 정진해 나가는 데에 나아가서 고구정령한 법문이 계셨지만 우리는 죽은 사람이 아니요 목석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는 무엇인가 눈을 뜨면 보이게 되고 귀로는 무슨 소린가 듣게 되고 생각으로는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 간에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으로 무엇을 보든지 귀로 무슨 소리를 듣든지 좋은 생각이나 굳은 생각이나 지내간 과거 생각이나 미래 생각이나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지 거기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바로 화두를 돌이켜 거각을 해나가면 보였던 것이 보되 본 바가 없고 듣되 들은 바가 없고 먹되 먹은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두를 들되 껍데기로만 들고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계속해서 파동을 치고 속이 상할 때도 생각을 돌이켜서 화두를 들기는 들지만 화두는 들면서도 그 속상하는 생각은 여전히 훨훨 타오르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거나 말

알거나 단전 호흡을 하면서 계속해서 화두를 들면 차츰차츰 그 화두를 관하는 힘이 강해지면 한 생각 턱 돌이키면 여지없이 앞 생각은 끊어져 버리고 오직 화두에 대한 의단만이 몰록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단속을 해가면 나중에는 화두를 들려고 안 해도 화두가 저절로 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화두를 들려고 안 해도 화두가 저절로 들어지면서 화두가 순일무잡하게 의단이 동로하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라와도 내가 그것을 상관을 안 하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눈에 무슨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내가 생각을 주지 아니하고 귀로 무슨 좋은 소리나 부진 소리가 들려도 내가 거기에 신경을 써주지 아니하고 더 그 화두만을 갖다가 관해 나가면 그런 밖에 경계나 일어나는 생각이 그냥 나한테는 아무 충격도 주지 아니하고 별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서 그냥 스쳐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귓전으로 새소리가 스쳐 지나가고 봄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꽃에서 나는 향내가 스쳐 지나간다 해서 그것 때문에 공부를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지어나가면 설사 누가 속상하는 소리를 계속 내 앞에서 해가지고 나의 오장을 계획적으로 뒤집어 놓기 위해서 끈질기게 달라붙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화두를 들고서 무심으로 상대하면 상대방은 자기가 계속 그렇게 수작을 걸어오되 요쪽에서도 고를 내야 재미가 나서 더 달라붙을 텐데 내가 화두를 떡 들고서 무심해버리고 조금도 반응이 없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입이 아파서 그만 두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진하는 사람, 참선하는 사람이 근경법 가운데에 그림자와 자체가 끊어지는 것이고 자변 나변에 응허되 이그러짐이 없는 데 들어가는 최초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진을 알뜰히 단속에 나가게 되면 선방에 앉았거나 도량에 나가거나 또는 여기저기 행각을 하더라도 바로 그때 그 자리가 결제 중에 선방에서 입방선을 하면서 지낸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정진이 성성하게 잘 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결제 동안에 여름에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시간 맞춰서 정진을 하면 방 안의 공기는 탁하고 더웠고
붕대이는 땀이

나가지고 옷이 젖고 또 겨울에는 추워서 문도 마음대로 열어놓지 못하고 문을 닫고서 입선을 하게 되면 10분, 20분은 처음에는 괜찮지만 한 20, 30분 지내면 사람들의 코와 입과 84,000 모공으로 나온 탄산가스가 방 안에 가득 차가지고 벌써 그 가스 기운에 취해가지고 전부 맑은 정신이 없이 혼탕 해가지고 혼침에 떨어져서 끄벅끄벅 졸게 됩니다. 잠이 와서 좀 잠을 깨고 싶어서 아무리 허리를 펴고 눈을 부릅떠 봤자 워낙 공기가 탁해가지고 금방 또 스르르 눈이 감기게 되고 가스에 취하면 본인 졸면서도 좋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화재가 나면 잠이 깊이 들었을 때 화재가 나가지고 연기가 차면 타 죽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눈을 떠갖고 있을 때에는 연기가 나고 그러면은 박차고 문을 열고 나가지만 잠이 깊이 들은 상태에서 불이 나면 차츰차츰 연기가 차가지고 그 연기에 꽉 질식을 하되 눈을 뜰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연탄가스로 죽은 것도 역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콧구멍에서 숨 호흡하는 데서 나오는 가스도 그것이 탄산가스라 연탄가스보다는 조금 덜 독할랑가 모르지만 그것도 역시 오래 들어 마시게 되면 머리가 몽롱해지고 나중에는 골도 아파지고 뼈골도 쑤시게 되고 몸도 무겁게 되고 감기 같은 것도 잘 걸리게 되고 한번 감기에 걸리게 되면 잘 낫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졸음이 오고 정신이 흐릿허분하고 탁하고 그러지만 죽비를 치고 입선을 했으니 좀 밖에 좀 나가서 찬바람도 쐬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서 들랑달랑 하면은 20명, 30명 내지 50, 60명이 각기 입선을 해놓고 들랑달랑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대중을 위해서도 참고 앉아서 그 죽비 칠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앉아서 기어코 그 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 흐릿허분하고 혼침 속에서 억지로 그 시간을 채워야 하다가 방 이렇게 해제를 하고 나가게 되면 이제 죽비칠 것이 없으니 졸리면 나가서 포행하고 포행하다가 성성해지면 다시 와서 정진하고 이 해제 동안을 잘 채찍질을 하면서 유용하게 정진을 해가면 그래서 등력하는 율이 만하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것이고 또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는 것이라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따질 것이 없이 화두가 성성하고 적적에 잘 들리게 되면 그럴수록 더 알뜰하게 잘 단속을 해 나가야 할 것이고 이야, 화두가 산만해서 집중력이 없이 잘 안 들리고 답답하고 몸이 뒤틀리고 영 정진이 잡히지를 않는다 할지라도 그럴수록에 지혜롭게 그 고비를 단속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화두가 순위를 해서
잘 들.

일릴 때도 대단히 그러한 경계를 잘 유지해 나가도록 주의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화두가 잘 안 들리고 답답하고 먹먹하고 큰 애를 먹고 그럴 때에, 정말 그럴 때일수록 그 고비를 지혜롭게 잘 닝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대혜스님의 서장에 보면 그 공부가 잘 안 되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뒤틀리고 먹먹하고 큰 애를 먹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중요하냐고 하냐 하면, 그게 공부가 잘 못 되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동안 공부해가지고 한 곱이 넘어가려고 할 때에 그러한 경계를 만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흔히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경계를 만나면, 내가 이 업장이 수투와가지고 영 공부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짜증을 내고 번외심을 내고 한탄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인자 내가 이 고비를 잘 넘김으로써 공부가 한 계단 더 높이 올라간다, 그런 중요할 때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험직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계를 만나면 절대로 짜증을 낼 일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것을 대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것을 대처를 하는 것이 되느냐. 첫째, 짜증을 내지를 말 것이고, 둘째는 그럴 때에 단전 호흡을 잘 해서 그 고비를 냉기고, 또 혼침이 와가지고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때에는 조용하게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일직선으로 한 50m나 30m쯤 이렇게 직선으로 적당한 장소를 딱 정해가지고 꼭 그 직선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0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운데에 화두를 들도록, 그러면 혼침도 없어지고 또 가슴이 그렇게 답답하고 몸이 뒤틀리고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상쾌해지면 다시 또 자기 자리에 와서 더 정진을 하고, 또 정진을 또 어디에 한 얼마 동안 괜찮으면 괜찮을 때까지 그대로 쭉 정진을 하고, 또 답답하고 못 견디면 또 단전 호흡을 해서 얼마 동안 그놈을 그 단속을 해서 고비를 넘기다가 그래도 영 답답하고 골이 아프고 먹먹하고 지루하고 해서 잘 안 되면 또 가만히 또 나와서 포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고비를 넘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을 하다 보면

다시 깨끗하게 성성적적하게 화두가 현전하고 순일하게 정진이 되어가는데, 그 전에보단 훨씬 공부가 수월하게, 화두를 들려고 애를 쓰지 아니해도 화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순일하게 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한한 공력을 드리고 무던히 끈기 있게 이 고비를 넘기기를 수없이 이렇게 닦아가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삼아승직업을 닦아야 닦아서 55위 점차를 거쳐서 등각 묘각을 갖다가 성취를 한다. 삼아승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아승직업만 해도 몇 억만 년인데, 삼아승직업이면 얼마나 많은 그 천문학적 숫자로도 비유할 수가 없는 큰 긴 세월인데, 그걸 무엇을 그 삼아승직업에다가 비유했냐 하면, 우리 그 중생심, 중생의 끊임없이 육근 육식을 통해서 육진 육근 육식 이 18천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중생의 그 선악무기 삼성의 그 생멸식이 그 고비고비가 바로 삼아승직업에다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을 탄속으로, 또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을 단속으로, 단속하면은 그 단속하는 그 생각에서 또 생각이 일어나고, 좋은 생각이 일어나도 그렇고 좋지 않는 생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고, 수없는 생각, 하루에만 몇 천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데, 한 생각 속에 그놈을 더 미세하게 관찰을 하면 한 생각 속에 900생멸이 들어있다고 말이야. 그러니 일생 동안에 우리 그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생멸심을 무슨 전산기나 무슨 특별 장치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기록을 해서 그놈을 확대해 놓고 보면, 정말 삼아승직업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을 단속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해두고, 또 일어난 그 생각 따라서 자기도 같이 장단을 치고 춤을 치고, 생각으로 입으로 몸으로 놀아나서 업을 짓게 되면 그것이 무량겁 생사윤회가 되는데, 무량겁을 육도윤회를 하면서 생사윤회를 하는데, 천당에 갔다 지옥에 갔다 축생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되어도 빈부 귀천 남녀노소로 그 조금 좋았다 나빴다 울었다 슬펐다 썩냈다 풀어졌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그 많은 생사 유전, 그것이 무량겁으로 그것이 연속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무량겁을 두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불법을 만났고 이 최상승법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아무 힘 안 들이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생각 근원이 무엇

진정도 모르고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난 것인가도 모르고 그 일어나는 그 생각에 자기도 덩달아서 휩쓸려서 넘어가면서 고락 속에서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온전히 자기한테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전부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크나 작으나 남을 원망하고 남에게 그 허물을 두집어 씌우고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왼수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잘해주어도 왼수가 되고 더군다나 못해주면 더 큰 왼수가 되고 잘해주면 은인이 되어야 할 텐데 잘해주면 반드시 그 사람이 결국은 왼수가 됩니다. 못해지면 당장 그 자리에서 뭐 왼수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잘해주는데 왜 왼수가 되냐고 말이요. 처음에는 좀 고맙다 그러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맺어진 인연이 나중에는 왼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왼수는 친한 데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그만한 은혜도 남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아무리 조그만한 것이라도 평생 동안 잊지 말고 아무리 큰 왼수라도 즉시 잊어버려라. 이렇게 고인은 말씀하신 바도 있지만 남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되 나는 화두를 들고 화두를 들므로써 그 사람의 은혜를 갚아야 하고 남이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화두를 들므로써 그 사람이 나한테 해롭게 한 보답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바로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가장 현명한 길인 것입니다. 그 말은 어찌 생각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 말 같이 생각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왜 남이 나한테 잘못하면 즉각 방어를 해야 하고 대처를 해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고 또 남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고마운 보답으로 물심양면으로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지 어찌 남이 나를 해친다고 해서 화두만 들고 가만히 그것을 다 당할 수가 있으며 또 남이 나에게 물심양면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베풀었을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반드시 보답을 해야지 화두만 딱 들고 다 똑똑 따먹고 있을 수가 있느냐. 그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 소리다. 출가해서 머리를 깎고 도를 닦는 스님네라면 삼륜이 공적해서 보시하는 것이나 보시하는 물견이나 받는 사람이 모두가 공적, 무심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청정한 것인데 스님네는 혹 그럴 수가 있다 하지만 세속에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화두만 들고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쳤다고 하거나 모지랜다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 똑똑 따먹고 다시는 보답한 법이 없으면 그 사람 아주 수학은 욕심쟁이라고 할 것이 아니겠냐. 또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있으나 화두를 트는 마음으로 물질적으로 보답을 할 때는 하고 또 상대방이 나를 해를 치면 그걸 지혜롭게 방어를 하되 왼수의 마음을 가지고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으로 대처를 하죠.

0: 하지 말고 그런 그 상대방이 나를 해를 가하되 퍼뜩 화두를 들고서 먼저 이성에 입각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화두를 놓쳐버리면 감정에 떨어져 버리니까 화두를 한번 탁 챙길 수 있는 여유만 있어도 우선 감정에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중심을 잡고서 모든 사리를 판단하게 되고 처리하게 되니까 그리만 돼야도 얼마나 훌륭한 일이며 얼마나 그 지성인 다우며 얼마나 부처님 제자 다우냐 이것입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창령청년사에서는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요식과 효잔치 음악회를 봉행합니다. 오전 11시 봉축법요식에 이어 오후 1시 효잔치 음악회에는 강문경, 금잔디, 박구윤, 정정아 등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55-521-2185번입니다. 불기 2500

0: 70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가 오는 5월 16일에 진행됩니다. 제등 행렬은 오후 7시 시민복지타운에서 시작해 탑동광장에서 회향합니다. 또한 5월 16일까지 봉축등도 아름답게 전시돼 있습니다. 연등 행렬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창조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5월 16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봉축 점등식 및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상주불교 사업연합회는 상주시 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 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0: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상.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다립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나에 두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의 세월을 보면 노후 전쟁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지구촌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평화를 통한 행복, 부처님이 가르친 자비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 부처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1화 하나인 세상은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 꽃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서로 등지고 공격하며 미워하는 세상은 고통스럽고 불행합니다. 화합과 협력으로 행복한 하나인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 대장부가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일제 여러분, 뺏길에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좀 특징적인 거, 좀 독특한 가르침을 우리가 삼법인 그럽니다. 지난 시간에 삼법인 하면 일체 계고 재행무상 제법무아인데, 지난 시간에 재행무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일체 계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오늘 이 시간에 이어서 일체 계고부터 삼법인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행 무상 일체 계고

제법 무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일체의 계고에 대해서, 일체는 괴로움이다라는 건데, 부처님 경전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재행은 모든 것은 무상하니까 고다. 고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나의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무아다. 그래서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 무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괴로운 것만 괴로운 게 아니고, 자화경 1권에 나오는 말씀은 무상하기에 불행, 낙도, 즐거움도 괴로움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즐거움은 계속 환희스럽고 행복하고 즐거움이어야 되는데, 이 즐거움이 모든 대상을 얻었거나 뭐 여러 가지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즐거우면은 계속 거기에 대한 즐거움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괴로움으로 변한다 이겁니다. 사람 사귀는 문제도 그렇고, 무슨 물질적인 게 주어지는 것도 그렇고, 사귐으로 인해서 헤어짐에 의한 괴로움, 좋은 뭐 물질을 취함으로도 그것으로 인한 갈등과 괴로움이 우리는 살면서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자바한경 1권에 보면은 무상하기 때문에 즐거움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재행무상하고

일체 계고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대상은, 모든 상남한성의 대상은 무상한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개인으로 봤을 때 나는 이렇게 젊음을 유지했으면 좋겠어. 검은 머리와 주름살이 없고, 젊은 피부나의 모든 게 정신적인 작용도 그렇고, 그런데 대상은 무상에서 항상 변하게 돼 있는데,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욕심은 집착이 많기 때문에 항상 유모양으로 존재해줘. 물건을 취하거나 소중한 것을 가지더라도 변하지 말고 내 곁에 있어줘 하는데, 잊어버리고 변하고 깨지고 찢어지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변화하는 속성을 제대로 알면은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인연이 돼서 나한테 하고 인연이 다 돼서 헤어지고 없어지고 깨지기 때문에 인연법에 맡기면 괴로움이 없는데 변화하는 것을 변화하지 말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소유욕으로 인해서 항상 이 상태로 머물러 줘. 그러기 때문에 변하는 대상과 항상 요모양으로 있어줘 하는 서론 자기의 소유욕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마음의 고통과 관계 속의 고통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의 고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분별하다 보면은 좋다 나쁘다, 이쁘다 이쁘다, 많다 적다 하고 이분법으로 분별하다 보면은 갈등을 겪어요. 갈등을 겪다 보면은 대립이 생깁니다.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쁘다, 안 이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많다, 적다 하는 비교에서 오는 그 마음의 고통, 이분법. 그렇기 때문에 갈등 속에 대립이 온다. 직장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인간관계에서 대립적인 것, 갈등 속에서 마음의 갈등입니다. 이것이 대립적인 관계가 오기 때문에 괴롭다. 관계의 고통은 뭐냐면, 남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인간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삼라만상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은 같이 더불어 연관돼서 서로 의지해서 관계지어져서 존재하는 것을 모르고 나 혼자 뭐, 출세해도 나 혼자 출세했고, 뭐, 행복해도 나 혼자 행복해야 되고, 남의 불행은 보이지 않고 하는 것은 관계 속의 고통인데, 다시 말해서 이기심이 많고 에고이심이 많으면은, 남에 대한 모든 배려심이 없고, 존중심이 없고,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이러한 그 자비정신, 불심으로 가야 되는데, 남 아픈 건 나하고 관계가 없고, 나만 안 아프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 그런데 나도 안 아프고 계속 살수 있겠느냐 하는 게 문제죠. 여기서 관계 속의 고통은 연민심과 자비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계의 고통이 온다. 그래서 모든 괴로움이라는 것은 지금 괴로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괴로운 얘기를 하느냐? 괴로움은 스트레스로 변합니다. 스트레스라는 건 만병의 원인이라는 건다 알고 있어요. 모든 암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 어디서 오느냐 하니까 스트레스에서 온대. 스트레스는 뭐냐? 내 마음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움에서 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고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45년 동안 말씀 많이 하고 계신데, 나에 대한 고통의 원인은 어디서 오느냐? 나라는 것, 뭐 아상이라고 하자, 나. 가짜 나를 진짜 나라고 한다고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나라는 고집, 나의 스타일, 나의 생각,
그 다음에 나라는 것.

와, 그 다음에 아소, 나와 아소. 아소라는 건 나자 바소자인데 나의 것, 나와 나의 것. 내가 있으면 나의 재산이 있고 나의 딸린 식구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내 것, 나의 소유, 반 집안. 나에 대한 집착과 나의 것에 대한 집착에 대한 목마름. 나를 지키고자 하는 목마름, 나의 행복을 가져오고자 하는 나의 지은 복도 없이 비교적으로 해서 나도 행복했음에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 그걸 가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가래와 집착, 아와 아소에 대한 가래와 집착에서 괴로움은 온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통을 여덟 가지로 나오죠. 보통 사고팔고 그러는데, 사고팔고에서 사고는 뭐냐면 생로병사. 태어나는 것부터 괴로움이고,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거, 생로병사 네 가지가 고통이다. 그 다음에 원중해고. 왼수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왼수를 만들어 놓고, 애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게 괴로움이다. 에벨리고.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하고, 그대로 있어주고, 가지 말고 변심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하는 부부가 먼저 가지 말고 함께 같이 밥벌이로 살아야 되는데 헤어진다. 인간 새기면서 너와 나는 이상이 맞고 같이 마음이 맞아 해서 하는데 헤어진다. 걔도 계속 옆에 있어주면 좋겠지만서도 가버린다. 떠나버린다. 그런데 사람은 항상 구하고 삽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구하면서 살다가 구하지도 못하고 죽고, 구해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서 구하다 죽는다. 구하지도 못하고 죽고, 구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죽는다. 그래서 구부듣고 구하는 걸다 얻을 수가 없다. 오음송구라는 게 있는데, 오음송구는 색수상 행식의 인간의 구성 요소는 오운으로 되어 있는데, 나의 지수화풍 사대와 수상 행식, 느낄 수, 생각상, 인식하는 거, 식이라는 건, 인식해서 행동하는 거, 색수상 행식 오운이 욕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다시 말해서 돈이 필요한데 자기가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구해야 되는데 이 돈을 구하려고 누구한테 사기를 쳐야 되나? 어디 어떻게 누굴 걸 훔쳐야 되나? 등등 그렇게 치성하게 욕심이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인간의 인거 본능적인 행복이라고까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갈등과 대립 속에 생각할 때이 인간의 재색신명수 오용락이 치성하는 거. 본인은 거기에 지금 많이 떠나져 있고 거복이 없는데도 욕심만 가득 차서 치성되어 있는 걸 오음송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끼리도 그렇게 보고 싶고 상사병 날 정도로 밤에 잠이 안올 정도로 힘들면 부처님께서는 부정관을 해라. 내가 이쁘다는 게 진정 이쁜 것인가? 부정관을 해라. 여기서 부처님은 심지어 눈에서는 눈물이요, 코에서는 콧물이요, 입에서는 침이요, 피고름 나는, 예?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진 않지 않느냐 해서, 부정관을 해라. 깨끗하지 않다. 이쁘지 않다라는 관을 해라. 이건, 실질적으로 실천해 보면 많이 치유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 사고팔고는 증일환경 권 17사제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은 이 사바야 세계에 오신 이유가 중생들의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이 뭐고 그 괴로움을 어떻게 없애버릴 수 있을까에 대한 때문에 그걸 치유하기 때문에 이 땅에 왔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제 발정도가 사제

할 정도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 불전의 수행 체계에서 최고의 수행 체계라면은 사제 8정도입니다. 고성계, 집성계, 멸성계, 도성계, 응? 8정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심지어 나의 말씀에 8정도가 들어가 있다. 나의 말씀에 8정도가, 사제 8정도가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은 나의 말이 아니다.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래서 나의 가르침은 사제 8정도는 코끼리 발자국이라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고, 괴로움, 두카, 산스크리트 보모로 두카, 빨리어 두카라고 하는데, 불완전한 거, 불완전하기 때문에 갈등을 겪습니다. 완전하면 갈등을 겪지 않죠. 그런데 이 괴로움이라는 게 단순한 그런 신체적, 행위적 고통, 일상적인 불안을 얘기하는 것도 기지만, 이 괴로움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생로병사, 사고팔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얘기하는 괴로움의 근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108번뇌 속에 하루에 갈등과 대립 속에 108번뇌 탐진치 삼독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 괴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는 실존적 관계가 아니냐. 왜냐? 다시 태어나는 건 전생에 자기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그러한 세 가지 업이 이어져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행위적으로 겪는 불안의 고뇌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고는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기가 태어날 때 응아하고 우는 것도 이 사바세계 괴로운 세계에 살아갈라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괴롭고 불안하고 무서워서 응아하고 울기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에게는 일체 개고라 불안의 개념. 불안이라는 건, 괴로움이라는 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불안하고 괴로운 거예요. 부처님의 49년 설법 8만 대장의 가르침도 고와 고의 소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방경 삼법경에 나오는 말씀은 세상에 괴로움이 없었다면 부처님은 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석가모니불이 부른 천백호 화신, 석가모니불 화신이라고 하는데, 화신이라는 것은 중생을 교화할 때 화, 괴로운 중생을 교화해서 상라가정에 즐거움을 느끼고 살으라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나는 고와 고로부터 해탈하는 것만을 가리킨다. 솔직한 예로 여러분들이 괴로우면은, 괴롭지 않으면 종교를 찾지 않아요. 불안하고 뭔가 삶이 허전하고 힘들고 하니까 종교에 기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 12연기법, 연기법, 그것도 저는 초기 불전의 사성제하고 12연기법이 수행체계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성제 12연기법도 오직 고의 발생과 고의 소멸을 설하시고, 그러니까 사성제도 고의 소멸을, 12연기법도 고의 소멸을 말씀하고 계시다. 연기법에 의하면 고요는 우연히 오는 것도 아니요,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요, 우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괴로움이 왜 왔는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화가 나요. 왜 나한테 이러인 게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나같이 착한 사람한테. 그런데 연기법에 의하면 고는 우연히 온 게 없어. 연기법이라는 건 이것이 있는 거로 저것이 있다는 얘기거든. 내가 그런 원인을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얘기라. 그렇기 때문에 연기법에만 고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우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원인이 있다. 고는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 때문에 생겼다. 그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고는 사라진다. 모든 고가 생기는 것은 무엇에서 오느냐? 욕망과 애욕 때문이다. 모든 괴로움에서 불교에서 법문할 때, 강의할 때 사람이 욕심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냐? 욕심으로 좋은 대학도 가려고 좋은 직장도 들려고 그러고 응?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데,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은 내가 전생에 지어온 복이 그 정도뿐이 못돼. 그러니 그 복을 받고 네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네 업력으로 태어난 업식을 버리고 내 말에 의해서 가르침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분수밖에 욕망, 너는 그릇이 종적인데 대접 생각만 하고 그 욕망만 부려서 되겠느냐. 그 다음에 애욕이라는 거, 사랑에 대한 가래. 사랑이라는 건 모든 사랑, 자비. 자비는 괜찮은데 이 사랑의 맹목적인 사랑은 무조건 오고 감각적 쾌락 사랑을 찾고 그냥 몸으로 우리 의식으로 느끼는 사랑만 찾는다. 근본적으로 고를 소멸할 수 있는 자비, 연민심, 환희심, 법률에 의한 욕심을 제거하는데 우리는 정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바환경 32권의 말씀은 중생에게 생기는 모든 고는 욕망의 근본이 된다. 내가 왜 괴로운가는 원인이 있다. 왜 이렇게 괴로운가? 내가 너무나 탐진지 삼독의 재색식명수 오욕나 그릇밖에 자기 그릇밖에 욕망 더 욕망대로 안 된 게 탐내고 예? 어리석고 허는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재물 재색식명수 오욕락 재물 욕심 이성 욕심 먹는 욕심 명예 욕심 잠자는 욕심을 욕망을 부리니까 고가 괴로움이 생긴다. 그래서 자방경 제32권에 괴로움이라는 것은 욕망에서 생기고 욕망에서 모이고 욕망에서 일어나고 욕망이 원인이고 욕망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관세무살 염불하듯 외워야 돼. 부처님 말씀 초기 불전에 이렇게 짧게 나오는 말씀을 항상 외워서 삶의 현장에서 화가 나서 어? 성질 내고 마음이 안 차서 실망하고 힘들 때 내 괴로움은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경험을 보면 알아.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이 뭐냐? 욕망을 넘어버렸어. 욕심을 넘어버렸어. 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도 돼. 그게 자기의 복이야. 소욕지죠. 자기 가진 것에 만족 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면 영원히 행복은 없다. 항상 배고프다. 더 하고 구하다 죽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욕망에서 생기고 욕망에서 모이고 욕망에서 일어나고 욕망이 원인이고 욕망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그래서 중화암 고운경에 보면은 중생들은
욕망을 원인으로 하고

우리 범부중생은 업력으로 태어난 탐진지 삼독으로 오욕락을 추구하고만 사는 중생들의 삶에서는 욕망을 원인으로 하고 욕망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족, 친우, 도반끼리 뒤얽혀서 다투고 삽니다. 나와 관계없는 저 이웃과 다투고 얽혀서 사는 것도 무한대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족들이 뒤얽혀서 다투고 살아요. 저한테 챙겨놔서 상담, 신앙 상담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건 괴로움이라는 건 여러 가지 괴로움이 많은데 있고 없고는 두 번째고 형제들 간의 갈등과 다툼 그건 또 돈과 물질의 관계에서 제일 많아요. 거의 형제들하고 말 않고 자녀와 일가 친족 사촌이고 뒤얽혀 다투다 보니까 잘 지내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반반인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은 예? 욕망을 원인으로 하고 욕망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족들이 뒤얽혀 다투고 산다. 백성과 백성끼리, 직장에서는 직장인끼리, 상사와 하사 간에 지금 이란 전쟁이 많은 세상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백성과 백성끼리, 이건 내전이죠. 그 나라 국민들끼리, 국가와 국가와끼리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고 산다. 중앙 고운경에 나오는 말씀, 사람들은 욕망을 이루기 못하기 때문에 구하는 걸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만 채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욕망은 채우지 않을 때 고통을 주지만 욕망이 많으면 자기 분수밖에 자기 복밖에 욕망을 부리면은 채우지 않을 때 고통이 오지만 채워도 고통을 준다. 왜 그러냐? 채워도 고통스럽다. 욕망은 속성상 욕망의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 커질 뿐이다. 5억만 있으면 1억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어. 근데 1억이 생겼어. 그런데 남과 비교해 보니 나는 어림도 없어. 욕망의 속성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 커질 뿐 완전하게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비유컨대 바다에 빠진 사람이 바닷물을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과 같다. 동방석에 앉아서도 더더 하면서 만족할 줄 모른다. 바닷물 비교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밤 양위경에서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어진 의사, 부처님을 의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사의 왕.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부처님은 자방이 양의경에서 부처님을 괴로움이라는 병의 근본을 잘 다스리는 대의왕에 비유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범부중생의 살아가는 괴로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부 착각하고 집착하고 가래하고 욕망하고 고집 피우기 때문에 힘든 걸 아시고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병에 따라 약을 준다. 응병여약. 그래서 괴로움을 떠나서 즐거움을 얻게 한다. 부처님은 병에 따라서 그 사람의 중생들의 괴로운 원인이 병이 생긴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감로수가 있는 곳에 갈증을 느끼는 분한테 시원 한물을 먹으라고 데려다 물가에 갖다 줘도 먹지 않아. 먹으면 갈증이

이 갈아지는데 약을 좋은 약을 의사가 지어줬는데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의사의 허물이 아니야. 먹지 않은 환자의 허물이지. 부처님 발만대장의 괴로움을 떠날 수 있는 모든 말씀을 해 놓았건만 따르지 않으면 부처님의 허물이 아니고 각자 자기의 허물이야. 법구경에는 나무를 베어낸다 해.

도 넣으면 수군 비안부만 오면 더 잘하는 걸 저는 잔디밭을 매면서 많이 겪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래의 근원인 잠재력을 높이지 않는다면 나무뿌리 강한 뿌리를 조금 남겨놓으면 다시 강하게 솟아나듯이 목마름에 갈증을 겪으면서도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자기 업력대로 살아간다면은 가래의 근본은 원인인 잠재력을 가래라는 잠재력을 없애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다면 괴로움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원망을 법궁에 나오는 말씀 또 하나 소개하면은 원망은 원망에서 소란지지 않느니라. 원망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망이라는 단어를 100% 내려놓을 때만이 원망이 사라진다. 부처님 말씀대로 한다면 모든 것은 너 때문에 네가 내 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어. 그런데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렇게 됐어. 원망을 하고 산다. 그 원망은 남다르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왔어. 남탄하지 말고 네 잘못을 조국악화해서 참회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욕망의 뿌리는 색수상행시 오온이 나다라고 집착하는 데서 온다. 욕망의 뿌리는 지금 욕망에 대한 가래에 대한 집착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는데 저는 경험상 말씀드리는데 내가 힘들 때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을 때 아, 내가 정신적인 마음에 욕망이 만했다. 랐을 때 괴로움이 오더라고. 그러니 남 탓하지 말고 자기 탓하라는 거예요. 욕망의 뿌리는 색수상행식 오온. 우리가 얘기하는 반야심경의 색수상행식 오온이란 얘기인데 욕망의 뿌리는 색수상행식 지수화풍사대 나의 몸뚱아리와 수상의식의 나의 느낌과 생각과 인식하는 정신작용이 나다라고 집착해. 오온이 나다. 그래서 반야심경에는 오온이 내가 아니야 라는 걸 집착해서 벗어날 때 고통에서 소멸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실체적으로 존재한다. 오온이 나다. 오온이 내가 실체적으로 존재한다. 나에 대한 확신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고통이 온다. 색수상행식 오온이 가짜 나를 진짜 나로 실체적 존재로 알고 그걸 평생 시봉하고 관리하다가 가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 확신하기 때문에 나라고. 금방 허물어질 것. 뜬구름 나타났다 없어질 것. 그걸 나라고 집착하는 데서 확신하는 데서 고통이 온다. 그래서 제법무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모든 법은 삼라만상은 인간이나 누구나 할것 없이 내가 없다. 너라는 실체가 없다. 고의 원인은 내가 없는 오온이 개공인 것을 자기로 확신하고 내가 없다는 거, 실체가 없다는 거, 뜬구름이 나타났다 없어지고 소멸되는 나를 집착하고, 욕망하고, 목말라하고, 구하고, 책부터 채울래 그러고, 원인은,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과 욕망과 가래 때문이라 그렇다. 그래서, 부은 지금 그룹 얘기합니다마는, 뜬구름은 채가 없어서 실다움이 없다. 뜬구름은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소멸한다. 뜬구름을 보면서 우리는 대자연에서 인생을 배우자. 뜬구름이 자체가 없어서 실다운 게 없어. 구름이라는 이름뿐이야. 인연 따라 변해. 생사거래 여계연이라. 인간이 나와서 늙어서 병들어 죽고 오고 가고 만나고 헤어지고 모든 하는 것도 또한 뜬구름이 일어났다가 인연이 다해서 금방 소멸되는 것과 똑같다는 것만 알고 살면은. 그러니까 인간은 소우주고

우주 삼라만상은 대자연이야. 대우주야. 소우주가 내가 만물 일체라. 삼라만상과 자연과 있는 그대로 변하고 인간은 조작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괴로움을 받아. 짐승은 소화제가 없어. 자기 먹을 만큼만 먹어. 그렇기 때문에 소우주인 내가 대우주인 자연 삼라만상의 지수화풍 사대가 변하고 춘하추동이 변하는 거에 있어서 나도 인연이 닿으면 단풍이 지고, 응? 다시 겨울이 돼서 겨울이 되는 건 죽음이야. 죽어도 나는 봄에 되면 다시 태어나듯이 내가 이 생에서 지은 신구의 삼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금생의 삶이 다음 생으로 100% 상속되고 이어진다는 걸 믿고 살 때, 오늘 삶의 가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도 제 강의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되면, 에어리스 060 800의 7000번을 복되게 정성껏 눌러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머리도?
0: 관절 복음!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음!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음!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복음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아빠 최고.
11: 관절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2: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2026년 평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평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

을 덮고 단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여주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 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개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개금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안산불교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6회 세계불교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을 비롯해 불교문화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480-8887번입니다. 강화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있습니다. 천년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한 방울에 그래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져 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하반냐 바라미.
1: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찰 음식의 인기가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건강한 음식을 찾다 보니까 사찰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0: 스님.
1: 네.
0: 아, 스님 모자가.
1: 네.
0: 아, 저희 작년 12월에 만났는데 그때는 어. 무슨 모자 쓰고 오셨어요? 털 모자.
2: 털 모자.
0: 예. 근데 오늘 쓰고 오신 모자는?
2: 예, 풀 모자.
0: 풀 모자.
2: 네. 아, 드셔 보실래요?
0: 너무 예쁩니다. 네. 어, 안 들어와. 안 들어와.
1: 어,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
0: 아, 스님은
1: 네.
0: 모자가 진짜 잘 어울리세요.
1: 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이거 생전 처음.
0: 아니, 그리고 스님은
1: 말인데.
0: 스님을 보면 네. 엄청 귀여우신데 거기에 플러스 모자까지 쓰시니까 더 귀여우세요.
1: 아,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제가 한 턱 내야 될 것 같아요.
0: 스님도 네. 스님을 사찰음식을 알려주신 스승님이 계시죠?
2: 네. 아, 네. 저희는 저희 연사 스님이신데 아마 이분께서는 첫 우리가 만났던 분 누구시죠? 첫 명장이로.
0: 아, 선재 스님.
2: 네, 선재 네. 스님 제자이고요. 굉장히 젊으신 분이시죠.
0: 아, 젊으세요?
2: 네.
0: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1: 와, 오. 와, 사찰이 너무 예쁜데요?
0: 그러니까요. 네. 되게 작고.
1: 네, 아담하고.
0: 아담하고.
2: 어, 스님 저기 채마밭에서 일하고 계시죠.
1: 저리로 가시죠.
0: 저분이 스님인가요?
1: 어, 스님!

0: 안녕하세요.
1: 어, 스님. 아,
2: 네.
1: 어,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스님. 오랜만이에요. 네. 스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1: 네, 오늘 셰프님이랑 스님께 네. 해드릴 네. 식재료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 도와주실래요?
3: 예,
1: 어,
3: 네. 이거 열무. 네네. 열무랑 이런 배추예요, 스님?
1: 네, 열무랑 단배추예요.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여기 물김치 담궈가지고 드리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0: 아, 스님 텃밭이 네. 아담한데 엄청 풍성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텃밭에서 기르고 캐서 이렇게 직접 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1: 그렇죠. 네. 근데 저도 네. 이제 출가하고 나서 텃밭을 기르는 그게 참 로망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작은 텃밭이 생기고 나니까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보고 싶은 거예요.
0: 진짜 좋네요.
1: 계절 맞춰서. 요거 지나고 나면은 고추, 상추, 고추. 네, 이런 거, 가지, 이런 거를 심게 되죠.
2: 아, 스님이 드실 거, 신도님이 드실 거.
1: 네네, 같이.

0: 저기 장독대도 있는데 혹시 장도 혹시 담그시나요?
1: 네, 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올해 두 단지, 네, 두 말 정도 담아봤어요. 여기 고로쇠 간장인데요. 이렇게
2: 와 간장 다 잘 익어가네요. 네. 와
1: 올해 제가 당을 담으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게 됐거든요. 아, 여기는 고로쇠, 저기는 주겸 간장.
0: 주겸으로?
2: 아, 주겸 간장. 네. 언제 가르세요?
1: 하나는 한 90일쯤에 뜨고 하나는 1년을 묵혔다가 뜨기도 하거든요.
2: 이거 맛보러 오고 싶어요.
1: 아, 스님 언제든지 오세요. 그리고 저 복숭아가 이걸 무렵에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0: 7월이나 8월에 와야죠.
1: 네.
0: 간단하게 저기 한번 사찰 한번 소개해 주시면.
1: 아, 네네. 저희 요 함창 관음사는 1919년도에 함창 포교당으로 이게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시내에 있다가 76년도에 도로가 나면서 이쪽으로 이전이 됐어요. 그때 이제 관음사로.
0: 와, 스님 저 1976년생이에요.
2: 와, 그러면, 오, 네, 와. 자기 사찰로.
0: 어, 그러니까요. 와, 너무 좋습니다.
1: 네. 네. 좀 저희 그 대웅전에는 법당에는 그 아미타 회상도가 경북 유형유산으로 돼 있어요.
2: 아, 그러면 네네. 여기가 사찰 중에 굉장히 유래가 있는 사찰이에요.
1: 네, 그렇죠. 아주 오래된 불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 기운이 에너지가 너무 예뻐요.
1: 고맙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너무
2: 오늘 음식 네. 잘 만드실 것 같아요. 네.
0: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제가 공양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2: 스님을 위해서.
1: 아, 그래요?
0: 저도 공양 드리고 스님한테 사찰 음식도
2: 전 저기요. 네.
0: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완성됩니다.
2: 와, 진짜 멋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기름이 이 안에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0: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 기름 온도를 보통 이제 티 온도가 한 170도 정도 되거든요.
2: 예.
0: 근데 이거는 한 180도 정도로 해서 빠르게 튀겨내야지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2: 아.
0: 자,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2: 예. 어우, 이 고소한 향이
0: 네.
2: 너무 야, 겹겹이 쌓인 이 기름에 감자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져.
0: 모양 예쁘죠?
2: 네. 와.
0: 오케이.

0: 준비가 됐으니까 스님 네. 요거는 네. 엄나무순. 야, 근데 네. 개두릅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죠?
1: 아, 이거 진짜 최상을 사.
0: 최상을. 네,
1: 지금 나물이 최상이라. 근데 사람들이 잘못 개두릅을 센 것을 먹으면 죽어요.
0: 아, 죽어요?
1: 네.
0: 그 정도로 독성이.
1: 센 거요. 살짝 데쳐서 먹어도 이게 배앓이를 해요.
0: 아, 그러면 이거는 네, 조금 아삭한 식감을 살리기보다는 네, 그냥 완전히 익히는 약간 게.
1: 제 음식에 50%를 하시면 돼요.
0: 이렇게 개두릅 완성되었고
1: 네.
0: 요거를 갖고 왔어요.
1: 보통 이탈리아나 프랑스는 바질 페스토로
0: 맞아요.
1: 바질 그거 같아요.
0: 그쵸, 한번 향 맡아보세요.
1: 바질 냄새면 한 향도 안 나고.
0: 제가 그래도 이제 두릅 철이니까
1: 네.
0: 지금 준비한 건 개두릅. 요건 참두릅이에요.
1: 아, 참두릅.
0: 네, 제가 먹어보니까 참두릅이 개두릅보다는 조금 씁쓸한 맛이 좀 더 있더라고요. 네. 강한 맛이.
1: 네.
0: 요건 조금 연하고 좀 약간 색깔이 다르긴 한데
1: 두릅은 참두릅이라고 보통

0: 말 안 하고 그냥 두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 그래서 개두릅에다가 참두릅의 씁쓸함을 살짝 입히려고 이렇게 갈아왔어요. 오일이랑 참두릅이랑 잣 넣어가지고.
0: 아, 잣까지?
1: 네네. 플리팅 완성하겠습니다.
0: 네. 와, 궁금한데요? 이게 어떤 그림이 나올지.
1: 뭐 그냥 예쁘게 담아주시면 돼요.
0: 아.
1: 그 다음에 아까 두릅을 페스토를 살짝 넣어가지고 살짝 버무려 줄게요.

0: 이렇게 하고 와. 마지막에 네. 감자에 네. 소금 살짝 뿌려서 네.
1: 단꼬치
0: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스님과 셰프님께서 저에게 맛있는 공양을 준비해 주신다고 해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스님께 또 셰프님께 맛보여드리고 싶은 통두부 장아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크게 잘라 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제가 잘라놨는데 이 두부를 기름 두른 팬에 좀 노릇노릇하게 좀 굽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를 노릇하게 굽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두부구이보다 좀 쌀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기름기를 조금 닦고 통에 바로 담으시면 돼요. 장아찌라서 간장이 이렇게 좀 담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깊은 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부의 불, 간장을 한번 끓여볼게요. 지금 여기에 채소를 조금 준비하고요. 전통 간장, 그다음 조청. 조청을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재료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스님들이 표고버섯, 뭐 다시마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여기 다시마도 좀 넣어주시고 그다음 표고버섯. 여기 대추를 준비를 했는데 사찰에는 대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양념에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이거 준비할 때 우리 생강을 이렇게 편으로 조금 썰어가지고 넣어주면 굉장히 향이 좋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자, 조청을 좀 이렇게 잘 녹여서 생강의 맛이나 대추 맛, 그리고 표고버섯, 다시마, 이 맛들이 충분히 우러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통두부 장아찌를 드셔보게 하고 싶은 이유가 생각보다 통두부 장아찌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찰의 전통 간장의 짭조름한 맛과 또 두부의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두부 속의 부드러움을 굉장히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이렇게 두부 하나 더 달라고 할 정도로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적인 그런 조리법이기도 하고 또 음식인 것 같아요. 셰프님이랑 우리 법성 스님이 좋아하셔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자, 간장이 이렇게 맛있게 끓여지고 있는데 이때 불을 조금 낮춰서 조금 더 대추나 나무 부재료에 맛이 배어 나오게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간장하고 요걸 이대로 부어주시면 돼요. 두부장아찌가 다 완성이 됐는데 금방 드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요거를 한 2, 3일 정도 숙성시키고 나서 드시면은 굉장히 이제 밥도둑 같은 그런 두부장아찌가 될것 같습니다. 통두부장아찌 완성입니다.

0: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완성됩니다.
1: 작은 마음 모여 큰 감동을 전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화이팅!
3: 화이팅!
2: 제가 출가한 절에서 처음 맛봤던 사찰 음식에 매력에 폭 빠지게 됐던 그... 들어보셨어요?
4: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2: 아, 그래요?
4: 네.
1: 스트레스 제일 많이 풀고 가는.
2: 셰프님 뭐 스트레스가 있으셨어요?
4: 아, 스트레스는 아니고요.
2: 네. 너무 잘 두드리시는데. 아, 굉장히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비밀 레시피가 하나 더 있어요. 야. 색다른 전병의 모양을 보실 거예요.
4: 야, 네. 기대됩니다.
2: 지혜 한 스푼? 우리가 원래 둥글게 하는 거를 전병으로 다 알고 있지만
1: 네.
2: 이렇게 음식을 하게 된 계기는 살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 스승님을 통해서 사찰 음식을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몸도 건강해지고 전화 받으셔야 되는데 요즘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네, 스님, 경훈입니다.
1: 스님, 안녕하세요. 법송입니다.
2: 부처님과 네, 네. 스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음식은 생명이다라는 게 있어요.
5: 음식은 생명.
2: 네. 저는 사찰 음식을 그런 아픔이 있거나 힘든 분들한테는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건강한 음식 드셔야 된다. 건강한 음식. 그러니까 먹어야 치료할 수 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가 창립 11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명상 각 분야를 대표하는 4인 공동대표 체제를 구축하고 K명상의 대중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경찰청에서 봉축 점등법회가 열렸습니다. 합장으로

0: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긴 경찰 불자들은 포도리, 포순이, 장엄 등을 밝히며 시민 안전을 다짐했습니다. 남양주 봉선사의 도심포교 거점이 될 전법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지 매입부터 7년의 세월에 걸려 완공된 전법회관은 지역민을 위한 교양 문화, 체험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경산 지역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비와 화합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시민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며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고 제등 행렬을 펼쳤습니다. 동국대 학생들이 하루 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오롯이 자신을 돌아보는 특별한 무문관에 들어갔습니다. 한평 남짓한 텐트 속에서 철저히 무건을 지키면서 내면과 마주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15년 출범한 한국명상 지도자협회가 창립 11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명상 각 분야를 대표하는 4인 공동대표 체제를 구축하고 K명상의 대중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명상을 통한 마음 치유로 우리 사회의 평화의 씨앗을 심겠다는 원력으로 2015년 출범한 한국명상지도자협회. 10여 년간 한국명상의 대중화와 지도자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협회가 4인 공동대표 체제를 공식 출범하며 제2의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공동대표는 자비명상 대표 마가스님, 해인선명상센터 원장 정혜스님, 마하윗바사나명상원 김열권 원장, 한국 MBSR 마음챙김연구소 안희영 소장입니다.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쌓아온 출제가자의 결집은 명상 대중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 전통 수행법인 선과 윗바사나부터 현대과학적 명상인 MBSR까지 불교 명상 전 영역을 아우르는 드림팀이 구성됐다는 평가입니다.
2: 31개 단체, 우리 한국명상지도자협회와 또 총본장 스님께서 주창하시는 선명상이 함께 결합을 한다면은 한국 불교에 새로운 희망이 되지 않을까.
3: 지친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 바로 명상입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 재가 지도자들도 합세하면서 승가에 깊이 있는 수행에 다양성과 트렌드를 더해 명상 보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4: 다양한 사람들이 하는 명상법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명상법들이 어떻게 만나서 잘 화합하면서 이 시대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인가.
5: 현대에 맞는 그런 수행법을 결합해서 현대인들한테 맞는 그런 수행법을 제공하고자.
1: 출범 직후 협회 임원진들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이 국민 마음 평안을 위해 선명상을 주창하고 있는 만큼 협회가 종단과 발맞춰 역할을 해준다면 선명상의 가치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6: 세계적인 추세도 있고 또 국내에도 이제 명상에 대한 그 관심도 높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해나가면 그런 이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1: 협회는 다음 달 28일 조계사에서 창립 11주년 기념 한국 명상 지도자 포럼을 열어 개편 이후 첫 공식 행사를 치를 전망입니다. 이번 체제 개편이 각 대표가 가진 고유의 전문성이 모여 명상 교육의 표준화와 저변 확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각계각층의 자비 나눔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행도 동참했습니다. 최위집 KB국민은행 강북영업추진그룹 부행장 등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봉축희사금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사회적 책임을 당부하며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최위집 부행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교계의 자비 나눔 실천에 동참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했다며 자비가 온 세상에 가득하길 발언했습니다. 최근 신도증 현대화와 디지털 포교 시스템 구축 등 금융권과 협력을 강화해가고 있는 조계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불기 2570년 불자 대상에 황석영 작가, 황창현 국보 디자인 대표, 박명성 신시컴퍼니 예술감독, 김상겸 국가대표 스노보드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장길산, 바리대기 등을 집필한 황석영 작가는 불교적 사유를 문학으로 구현해 독자와 불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황창현 대표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화재 복구에 헌신하며 공간을 연기의 장으로 재탄생시켰고, 박명성 감독은 2024 불교도 대법회를 총지휘하며 전통 의례를 현대적 예술축제로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상겸 선수는 108배 정진을 통해 마음을 다스려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은메달이란 쾌거를 일궈냈습니다. 불자대상 시상식은 오는 24일 조계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경찰청에서 봉축 점등법회가 열렸습니다. 거수경례 대신 합장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긴 경찰 불자들은 포도리와 포순이 장엄 등을 밝히며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7: 평소라면 엄격한 규율 속에 거수경례가 오갔을 서울경찰청 대강당. 부처님 오신 날을 일주일 앞두고 걸린 괴불 앞에 불자 경찰들이 가슴 앞에 두 손을 정중히 모읍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들은 이날만큼은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서울 지역 불자 경찰들이 어제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하며 나라의 안녕과 시민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8: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시민의 아픔과 고통을 따뜻하게 감싸는 희망의 등불로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부대중 여러분의 발언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7: 부처님 전에 경찰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평안을 발언하는 스님들의 헌화와 축원이 이어지고, 조기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성웅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헌신이 곧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 세우는 정법의 실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쁜 일상에서도 잠시 멈춰 선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스스로 마음의 등불을 밝히길 당부했습니다.
9: 내가 먼저 표현해야 시민의 효능에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밝은 지혜는 복잡한 현장 가장 올바르고 정의로운 길을 나서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7: 이날 꾸준한 포교 활동으로 경찰 조직의 정서 함양과 화합에 기여한 관문사 재무 견문 스님과 봉은사 사회국장 사면 스님 등 5명의 스님에게 감사장이 전달됐습니다. 불교계 역시 돈독한 신심으로 모범이 된 김현수 서울경찰청 불교회 봉사부장 등 5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10: 그동안 문수보살의 지혜와 관음보살의 자비와 지장보살의 대원력을 실천해온 경찰 불자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슬기롭게 헤쳐나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7: 법회를 마친 참석 대중은 1층 로비로 자리를 옮겨 포도리와 포순이 장엄 등의 불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겠다는 의미를 담은 큰 귀의 불빛이 켜지자 경찰관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봐야 한다는 가르침을 되새긴 경찰 불자들은 시민 곁에서 함께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의 도심포교 거점이 될 전법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지 매입부터 7년의 세월에 걸쳐 완공된 이 전법회관은 지역민을 위한 교양, 문화, 체험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0: 공선사가 교구 차원의 도심포교 확대를 목표로 2019년 부지를 매입해 착공한 전법회관인데 7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엔 시민을 위한 사찰음식 체험관과 생활문화체험관을 갖췄고 기도와 수행을 돕는 여법한 법당이 들어섰습니다. 동선사에서 불과 5km 떨어진 전법회관은 학교, 공공도서관과 함께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해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1: 봉선사 전통 속에 도심 전법 도량의 한 일원이 되어 발전하려면 어른 스님들의 가르침과 모든 불자님들의 관심이 있어야 할 곳이라 생각합니다.
0: 전법회관 개원법회엔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을 비롯한 교구 대중 스님들이 동참해 도심포교 원력을 다졌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사 대금을 마련하고 하자 보수를 하느라 긴 세월이 걸린 만큼 스님들은 전법회관이 보다 내실을 갖춘 도량으로 거듭나길 기원했습니다.
2: 식당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손님이 안 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맛을 내면은 초가집이라도 많은 대중들이 모인다고 생각됩니다.
0: 봉선사의 오랜 역사를 지켜보아온 스님들은 수십 년 전 먹을 것마저 다른 절에서 빌려왔던 과거를 회상하며 이제는 달라진 교구 위상을 강조했습니다. 어른 스님들의 가르침과 보살핌 아래 교구가 크게 성장했듯이 지역사회에 그 공덕을 회향하자는 뜻을 세운 겁니다.
3: 전 주지 스님이 이렇게 이제 채워놓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주지심 오셔가지고 물심 양문을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폐허지까지 이끌어주신 것만 해도.
4: 광동이 가까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도 거듭나기를 바람하지 않고.
0: 봉선사 전법회관은 다음 달부터 수면 무호흡증 개선을 위한 시민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문화 강좌 제공에 나섭니다.
5: 정말 열성적으로 전법 포교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그런 전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교구 대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창건한 도심 포교 도량은 인구 10만 명 진접읍에 법륜을 굴리는 안식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6: 오대산 월정사가 지난 10일 대법륜전 앞마당에서 오대산 예술법석 월정 달을 쓸 달을 개최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열린 이번 공연은 오대산의 동서남북 중대 다섯 봉우리를 물과 꽃, 나무와 달, 님과 깨달음 등으로 상징화해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일부 시로 만나는 오대의 봄날은 배우 박정자 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상중, 서희숙 배우와 튀르키예 출신 시인 등이 무대에 올라 물과 생명, 치유를 주제로 한 시를 낭송했습니다. 또 배우 유준상 씨도 깜짝 등장해 자작곡 그냥 바람 한번 분 것처럼 등을 선보이며 축제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주지 정념 스님은 예술법석이 종교의 문턱을 넘어 예술적 영성을 통해 삶을 정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경산 지역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비와 화합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시민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며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고 제등 행렬을 펼치며 부처님 오신 뜻을 시민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 형형색색 연등이 어둠이 내리앉은 도심 하늘을 환하게 수놓습니다. 경산불교총연합회가 지난 9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경산실내체육관 어기마당에서 자비의 불빛을 밝히며 세상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8: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을 밝히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통해서 괴로움을 예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부처님과 귀한 인연을 맺는 성스러운
7: 점등식에 앞서 연합회가 준비한 국악공연과 축하 무대가 봉축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으며 시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발언하는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참석 대중은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봉축표 아래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을 다짐했습니다.
9: 서로를 이기려 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자비의 실천, 그리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통찰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가치입니다.
7: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었습니다. 가수들의 흥겨운 무대와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질 때마다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과 불자들은 함께 노래를 따라

0: 부르고 박수를 보내며 봉축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점등식 이후에는 시내 주요 구간을 도는 제등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연등을 들고 거리 행진에 나선 시민들은 봉축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지역사회의 곳곳에 퍼져나길 기원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담은 연등이 경산 도심을 밝힌 밤, 시민들과 함께한 봉축의 빛은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새겼습니다. 경산불교 총연합회 연등문화축제는 오는 22일 밤 9시 BTN 라디오 울림앱과 유튜브 BTN 라디오를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1: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람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 동국대 학생들이 하루 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오롯이 자신을 돌아보는 특별한 무문관에 들어갔습니다. 한평 남짓한 텐트 속에서 침묵 속 자기 내면과 마주한 순간 양육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4층에 마련된 선명상홀. 성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법한 작은 텐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세상과 단절된 한평 남짓한 무문관이 펼쳐집니다. 동국대가 건학 12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청년 무문관 하루 수행. 학부생과 대학원생 총 20명이 핸드폰도 반납한 채 참가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가부좌를 틀고 양손을 가볍게 겹쳐 배꼽 아래에 두며 선정인을 취합니다. 휴대전화의 진동도 쉴 새 없이 쏟아지는 SNS 알림도 없는 곳에서 디지털 피로를 벗어던지고 자기 내면과 마주합니다. 수행 중에는 철저히 무건을 지키고 식사는 전통 수행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도시락 공양으로 해결하는 청년 무문관. 동국대 종학연구소가 주관해온 서울국제명상엑스포의 노하우를 대학 현장에 적용한 결과물입니다. 종학연구소장 정도스님은 바쁜 일상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자신을 관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3: 10시부터 5시까지 핸드폰을 떨어뜨려놓고 자기 자신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빗바사나도 좋고 가나선도 좋고 자기를 온전히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2: 무문관 수행에 앞서 진행된 입제식에서 정각원장 재정 스님은 참여자들에게 마음의 본질을 일깨우는 법문을 전했습니다. 스님은 마음은 늘 대상을 갈구하며 탐진치에 빠지기 쉽다고 경계하며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깨달음을 닦을 기반이 돼 있는 사람은 마음을 밖으로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참가자들이 밖이 아닌 오롯이 내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접 호흡법을 지도하며 수행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4: 외적인 대상을 삼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고 진정한 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과연 그렇습니까? 별 생각 다 들 거예요. 그걸 모으는 연습을 호흡으로 통일하라 말이에요.
2: 끊임없는 알람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잠시 멈춰선 청년들. 침묵의 문을 열고 들어간 텐트 안에서 동국인들이 어떤 답을 찾아 나올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양육은입니다.
1: 서울 은평구의 천년고찰 진관사가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따뜻한 지원을 실천했습니다. 진관사는 어제 제139회 동국대학교 지역미래불자 육성 장학금으로 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장학금은 동국대 열린전공학부의 불교동아리 무념무상 부원 8명과 진관사가 추천한 장학생 2명 등 총 10명에게 각 100만 원씩 전달됐습니다.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은 청년 없는 종교에는 미래가 없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인재로 성장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동관 스님은 지역뿐 아니라 다문화와 전통, 현대까지 아우르는 곳이 진관사라며 학생들이 훌륭한 미래 불자가 되길 서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 대중의 마음을 두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때론 소외된 이웃의 곁에서 목소리 하나로 포교의 최전선을 지켜온 대한불자 가수회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웅장하고 맑은 찬불가. 객석을 가득 메운 불자들이 박수로 화답하며 한마음으로 환호합니다. 노래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온 대한불자 가수회가 지난 11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창립 36주년 기념법회와 축하 공연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0: 어폐에는 조계종 전 포교원장 해총 스님과 문화부장 성원 스님, 불자가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1: 음성 고향으로서 포교하는 것은 이 이상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수행하고 수행한 것을 많은 사람한테 논아가지고 행복을 전하는 것이 불자 가수의 앞장서서 하는 일이고.
0: 해총 스님은 불자 가수들이 단순히 가수를 넘어 노래로 부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전법사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성원 스님은 오랜 시간 한결같은 원력과 진심으로 불교 문화 포교에 앞장서온 불자 가수회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2: 대중문화와 불교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많은 이들이 불교 문화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공연 활동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뜻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0: 불자 가수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운영진에게 상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나훈아 회장은 청정한 불심으로 함께해준 김대영 문화국장, 김현호 행사위원장 등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3: 어차피 인생은 그 순간을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오늘 즐기는 마음으로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시간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0: 36년간 한결같은 원력으로 불교 대중화에 앞장서온 대한불자 가수회. 대중에게 친숙한 불교 문화를 전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음성 공양은 문화포교의 중심에서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4: 오대산 월정사 금강경 봉찬 기도회가 자비보시 행보로 따뜻한 훈풍을 전하고 있습니다. 금강경 봉찬 기도회는 지난 11일 불교 의례 전승의 요람인 어산 작법학교를 방문해 학인들을 위한 장학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해에 이어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의 적극적인 후원과 구화산 성지순례팀과 삼사순례팀 등 기도회 회원들의 정성이 모여 마련됐습니다. 금강경 봉찬 기도회 신행실장 해묵 스님은 정념 스님의 원력과 순례팀들의 마음이 합쳐져 소중한 정제가 마련됐다며 학인 스님들의 배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어산 작법학교 학장 법안 스님은 지난해보다 증액된 장학금 덕분에 학인 스님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의례 학습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전통 수행과 현대 명상의 결합으로 우리 사회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갈 새로운 여정이 국민들의 마음 치유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오늘 우리도 고요히 내면을 마주하는 명상의 시간을 잊지 말고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5월 13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웨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구

0: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1: 여주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 봉축대법회가 5월 16일에 봉행됩니다. 이날 연등문화체험을 비롯한 다채로운 식전 문화행사가 오후 1시부터 개최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살 십지품에 대해서 제가 바톤을 받고 주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한의지에 보시에 대한 환희지는 보시를 주로 설명하는 겁니다만은 환희지는 그동안에 부처님께서 위대한 그 공덕을 보살들이 쭉 설명하고 보살들이 기분이 좋아서 환희에 뜬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시작되는 십지품 화엄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품이 바로 십지품입니다. 합장하시고 항기대 원심 원견어제불 호지제불바 섭취

항기 대원심 항상 대원심 큰 원령의 마음을 일으켜서 원견어 재보리라 원큰대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의미는 바로 우리도 부처님같이 되기 위한 그런 원력으로 부처님을 믿고 배우고 익힙니다. 그래서 호지제 불법이라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보호를 해야 됩니다. 출가 스님이나 제가 보살님이나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불자로서 부처님의 법을 잘 보호하고 오래오래 계승이 되어서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이 부처님의 그 아름다움, 부처님의 그 거룩한 진리를 깨달아

그래서 일체 중생이 개공성불도 다 깨달음을 이루어 흔히 용락하는 그날을 우리는 바라고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섭지대선도라. 대선도는 큰 신선의 도를 섭취한다, 이룬다. 그런 것은 섭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일체 중생이 개공성불도 하는 그게 섭취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중생들이, 모든 생명들이 다 부처님의 깨우침에 하나가 되어서 마음에 있는 비로의 법신을 환하게 확 드러내면은 이 세상이 큰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큰이 즐거운 세상이 됩니다. 상세

상생여시원 항상 이와 같은 원력을 세워서 수행 재성행이라 재성행을 수행하면 재성행이라는 것은 가장 수성한 수행입니다. 가장 수성한 수성행은 우리 모두가 항상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닦아서 마음에 가려진 번뇌망상의 때를 자꾸 씻어내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일컬으며 부르며 씻어내고 간시연보살을 부르며 씻어내고 지장보살을 부르며 씻어내고 이먹고 참선을 하면서 씻어내고 그래서 자꾸 닦고 닦고 씻고 씻고 씻고 닦아서 닦을 것이 없고 씻을 것이 없이 환하게 깨끗하게 되면은 모든 음력이 싹 없어지면은 그걸 도노돈수라 그네게 뭘로 깨달아 뭘로 다 없어졌다 일체 물든 그 번뇌망상이 싹 없어졌다. 그래서 성숙제 중생이라 모든 중생들이 모든 군생들이 다 성숙되어서 푹 익어져서 음정불국토라 불국토가 다 장엄되고 깨끗하게 있을 자리에서 모두가 다 자기 노릇을 하면서 큰 것은 큰 것대로 파란 것은 파란 것대로 노른 것은 노른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모든 형형색색들이 다 각기 다 자기 노릇을 하되 조금도 사사모해라 걸림이 없어요. 일일이 낱낱이 어떤 형상이든 걸림이 없이 다 자기 노릇을 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가장 즐겁고 한의로운 경지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구지로 넘어가면은 지계 계율을 청정하게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시원력을 세우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마음에 있는 그 때 오염된 현상을 자꾸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되냐 계율을 잘 가져야 된다. 계율을 잘 지키면 깨끗해집니다. 율사 스님들이 보통 보면 잘 살거든요.

이 세계에서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들을 보면요, 참 존경스럽고 얼굴이 깨끗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눈이 아주 맑고 밝습니다. 그런데 계율을 잘 안 지키면은 눈이 침침하고, 물론 나이 많아지면은 으름으름 해가지고 잘 안 보긴 해요. 그거는 연식이 있어서 할 수 없어. 이게 기능에 연식이 조금 오래되면은 자꾸 이렇게 바꿀 때가 되거든요. 바꿀 때가 돼. 그래서 할 수 없더라고 보니까. 나도 요 자꾸 이렇게 눈이 이래 침침해질 때가 있고 그래. 그런데 바꿀 때는 바꾸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수행 정진해야 된다. 주차.

주차성취 개공덕. 주차는 이 바로 이 구지의 두 번째 그 10주에 두 번째 주에서 성취 개공덕이라 계율의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 두 번째 계율의 성취를 위해서는 계의 공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원리 살생 분리해 멀리해야 된다. 무엇을? 살생을 멀리하고 또 분리해라. 번거롭게 해롭게 하는 것을 멀리하고 또 영리 투도급 사업이라 남의 물건을 훔치는 또 살짝 눈 가리는 그런 것을 멀리하고 사음 남의 모욕 주고 또 그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것을 멀리하고 망악성계 무이어라 망령된 말이나 악구 욕을 하거나 혹은 괴리 삐딱하게 얘기하는 그런 것 그래가지고 이간질 붙이는 거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는 다 이롭지 못한 말이기 때문에 다 멀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들어서 이 세상을 전부 어지럽게 하거든요. 그래서 불탐재물 상잠인하니 이 재물을 탐하지 말고 항상 잠인 자비롭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정도 직심 무첨이라 바른 도를 바른 마음을 잘 가졌어 무첨첨이라 아첨하지 말고 아첨하지 말고 거짓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람이요 논어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가난해도 아첨하지 말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 잘 살아도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 공자님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험사만 극조유라

위험한 것은 멀리 떠나고 또 아만을 멀리 버리고 교유해야 된다. 아주 부드럽게 잘 감싸줘야 된다. 그래서 이교이행 물방일이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의지해가지고 수행하면 불방일이야. 게으르지 않게 된다. 게으르면 안 되거든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되 항상 부지런히 부지런히 살아야 그게 행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그는 계율이 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성질을 바짝바짝 내거든요. 성질을 바짝바짝 내니까 세 번째 발광지가 딱 오는데 그는 인욕이야. 인욕. 참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세상을 참고 살아야 됩니다. 성질 나도 참아야지요. 하루를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고. 참는 게 세상에 제일 좋은 겁니다. 인욕하는 것이. 그래서 세 번째 발광지 개송을 한번 다 노래를 해봅시다. 보살

보살 주차 발광지 보살이 이 발광지에 머물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재행법 고무상이라. 재행에 무상한 고의 법을 잘 봐야 된다. 잘 관찰해야 된다. 관재행법 재행은 다 무상한 것이니 부정백의 속기멸이라. 부정한 것은 폐괴하는 것이라. 이 물러나고 무너지는 것이라. 그게 부정한 것은요, 속히 빨리빨리 속히 귀멸하는 것이라. 멸해서 없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무견무주, 경고한 것도 없고 오래 머무는 것도 없고 왕래한 것도 없는 것이라. 항상 변하고 있는 것이라. 그러니 우리가 그 무상의 도리를 잘 알면은, 무상한 도리를 잘 알면은 참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아야 돼. 참으면은요 참 편합니다. 참으면은 어쨌든 참아야 됩니다. 그저 누가 약을 살살살살 올리더라도 니는 약을 올리라. 내가 뭐 니 약 올린다고 내가 거기 유혹될 것 같냐? 예. 금강경의 마지막 은간 벗겨선 그 앞에 계송 앞에요. 불취의상 여여부동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거기에 유혹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유혹되지 말아라. 유혹되면은 살짝 넘어갑니다. 살짝 넘어오면 얼씨구나 좋다 해가지고 싹 그도 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걸 잘 몰라요. 저거 약을 올리고 하는 것도 저건 나를 유혹하는 거다 해가지고 살짝 넘어가고 해야지요. 안 되거든요. 법구경에 그런 말도 있거든요. 법구 비유경에 나온 말입니다. 아들이 강아지가 쫄쫄쫄쫄쫄쫄 따라다니다가 벗겨와서 자꾸 이제 뭘 얻어먹으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강아지를 나가! 따라! 이랬다니까. 강아지도 그 감정이 있는 거라. 쨍쨍 하다가 탁 물었어. 물으니까 이게 나를 물어? 그래가지고 막 작대기로 가지고 계속 강아지를 패는 거라. 패니까 걔는 또 계속 갱갱거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얘야 걔가 니를 문다고. 네가 걔를 물면은 그러면 너는 뭐가 되느냐. 그러니 걔가 문다고 해서 강아지가 문다고 해서 네가 강아지를 물면 되겠느냐. 강아지를 때리지 말고 강아지를 이제 거두어 주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은 원한은 더 늘어난다고 그러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제4 염해지로 넘어가야 돼요. 정진으로 넘어가자. 우리 잘 참으면은 뭐 세상이 편십니다. 요새 뭐 세상 사람들이 못 참아가지고 자꾸 남을 욕하고 막 해가지고 헛뜯고 해서 세상이 시끄러워지잖아요. 그게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번째 넘어가면은 염해지는 정진이야. 부지런히 노력해야 됩니다. 게을러지 말아야 됩니다. 시덕 염지 정세력 생열애가 영불태 불법성신불계 관

예, 타불 시등염지정세력이라 비로소 등 오른다. 어떻게? 어디에 오르냐? 염해지에 오르면 정세력이라 세력이 강화된다. 세력, 힘이 아주 좋아진다. 그러면은 생열애가 영불태라 열애가에 태어나서 영원히 불태 물러나지 않게 되느니라. 그래서 불법성 신불기하니 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신불개라.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어. 그래서 간법무상 우육이라. 법을 딱 안에서 무상 무육이라. 항상 변함이 없는 진리. 있고 없음이 없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 진리에 부합된다. 그게 열애 부처님. 열애 부처님은요 오고 가고 하는 게 없습니다. 타타 같아요. 오도 가도 하는 거예요. 그래 여시여, 여시. 그 여시 고 여시 금 여시라. 그러면 옛날도 여시 여시, 지금도 여시 여시, 미래도 여시 여시. 그러면은 뭐 세상 만사 오케이. 통할 좋은 겁니다. 그래서 관세성계음 유생하면은 세상에 성계 이루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은 음유생이라 업으로부터 생겨난다 하는 것을 잘 가라면은 생사열.

잘 등업이라 생사 열반도 다 모든 것이 업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간 전우제역 관진하면은 전우제를 과거를 가나고 현재를 가나고 전부 다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그 현상을 잘 가나면은 여시 수행생 불가라. 이와 같이 수행하면 불가 부처님 가문에 태어난다 하는 것은 부처님의 권속이 되고 부처님과 같이 된다, 함께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부지런히 정진해야 됩니다. 성진해야 돼요. 자꾸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배고프다는 것도 지가 찾아 챙기 먹으면 되는 거지. 말만 가지고 배고프다 하고 앉아있으면 뭐해요. 요새 애들 갖다가 교육을 잘 못 시키가지고요. 남편들끼리 먹을지는 모르고 지 양말도 빨지도 모른대요. 요새 절에 오는 요새 행자들도 저 집에서 양말을 잘 안 빨아가지고요. 절에서 양말 빨아입고 저 전부 세탁하고 전부 빨래해 입으라 하니까 어려워요. 힘들어.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애들 갖다가 양말은 네가 빨아입어. 속옷도 네가 빨아입어. 그러고 살살 기르면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청소도 네 방 청소는 네가 해라. 그 화장실 청소도 해라 하고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요새는 학교에서도 청소를 안 시키는가 봐요. 옛날에는 초등학교에 그 돌리가면서 청소 다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아마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다 청소하고 학생들은 공부만 하고 책보따리만 시책이가 갚는가 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요새 교육이 전부 사람을 게을게 만드는 거라. 참 게을게 만드네요. 해야 돼요. 청소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청소하는 게. 청소함으로써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밝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이 세상에 수행하는 것이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게 좀 어제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그전에는 육아 만드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풀 쓰는 거 요 마두라고 이게 마두 우리 저 거기 저 용상방에 마두라고 있죠. 마두라고 있는 게 뭐냐 스님들 풀 쓰는 게거든요. 옛날에는 풀옷을 해가지고 풀미기기 때문에 풀 쓰는 그 소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 어제 내가 그 배웠어. 그 전에 풀을 그냥 써서 하긴 했는데 요 우리 수자신님이요 명신신님 수자신님이 그 풀 쓰는 걸 확실하게 내한테 가르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에 내는 그걸 잘 몰랐어요. 왜냐 나는 뭐 요 큰절에 학교 다니고 맨날 있고 그래가지고 큰절 소임을 잘 안 살아가지고 잘 몰랐는데 마두 풀 쓰는 건 알긴 알지만은 잘 몰라서 풀 쓰는 방법을. 그런데 아 그 스님 얘기 들으니까 풀을 잘 쓸고 뭐 이런 뭐 문창호지 이런 거 바르고 하려고 하면은 찹쌀을 갖다가 한 열흘 동안 푹 썩이서 담근대요. 푹 썩이 담그고 또 날마다 물을 또 갈아줘야 된다는 거야. 또 갈아주고 또 붓고 또 갈아주고 또 버글버글 그 이제 끓어가지고 일어나면 또 하고 그러면은 그놈을 가지고 다 하고서는 풀을 써가지고도 하는데 그걸 푹싹이 놓으면 찹쌀풀이 그 최고래요. 찹쌀풀이 그걸 가지고 푹 썩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루를 말라놨다가 그걸 가지고 나중에 풀을 쓴다는 거예요. 풀을 써가지고 하면은요 오가라들지 않는데요. 포구를 해도 오가라들지 않는데요. 아, 그거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가야 돼. 그래 나는 배추김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배추김치 해가지고 물론 풋김치도 한번 먹는 거는 괜찮지만은 생절이 그런 거 푹 익어야 되거든요.
익어서

그게 곰사가야 거기 이제 맛이 있는 거라. 그래 잡살불도 가지고 자반도 만들고 김자반도 만들고 미역 자반도 만들고 저 뭐 가죽 자반도 만들고 그랬는데요. 그게 삭은 풀을 해가지고 하면은요 부풀이가 푹 일어나거든. 부풀이 일어나는 걸 또 다시 딱 가라앉혀가지고 또 하면은 또 일어나면은 또 가라앉히고 그래가지고 하면은 그게 아주 아삭아삭아삭하고 참 맛있대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만들어봐요. 내가 어제 배웠습니다. 그게 이제 게을르면은 그리 못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죠.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면은 난성지야. 난성지는 자 선정이야. 참선하고 또 그러는 건데 포살주차제 오지 근수성상청정도

예, 타불 보살주차 보살은 제5 난성지에 머물러서 전수성상 청정도라. 자꾸 전수한다는 굴르고 굴르고 굴르고 자꾸 굴러서 성상 청정도라. 아주 수성한 청정도에 이르게 되면 지구 불로 불태전이라. 마음이 부처님의 법을 더 구해서 불태전 물러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염사자비 무염근이라. 항상 마음에 자비 힘을 염원해서 불염근이라. 싫어하거나 게으른 것이 없어진다. 그래 이제 그러면은 싫어하거나 게으른 것이 없으니까 참선을 하고 정근을 하고 염불을 해도 항상 마음에 신심이 나는 거예요. 환희심이 나는 거라요. 그래서 법성 본공 무재상이라. 법의 성품은 본래 공에서 무재상이라. 어떤 모습이든지 걸릴 게 없고 재상. 유여허공 분별이라. 마치 허공과 같아서 분별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초제의 지착 절 언도하니 모든 지착 가지고 집착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절 언도라. 언어가 말할 것도 없어요. 다 끊어져 버리니 진실평등상청정이라. 진실해서 항상 평등하기 때문에 항상 청정한 것이다. 그러면은 마음이 고요하고 아름다워진다. 내가 요번에 설에요 시를 하나 썼습니다.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를 이제 보너스로 하나 읽어줄게요. 제목은 뭐냐면 깨어나라 하는 제목이요. 깨어나라. 태양이 언제 어두운 적 있던가, 시간이 언제 머문 적이 있던가, 거울이 언제 차별한 적 있던가, 내 마음의 자성도 그러하다네.

죽은 해가 본래 없는데 새해가 어찌 새해가 어디 있으랴. 세월 가고 옴이 없는데 어찌 세월을 탓하랴. 나의 본래 자성 청정한 것을 부지불식간에 오염시켜 놓고 객진장난에 놀아나면서 내가 아닌 남 탓만 하누나. 가만히 살펴보라. 찰나찰나 곧 깨어나리. 바로 듣고 바로 보면 밝은 실상 나타나리. 지난 일 탓도 말고 시비는 더욱 말라. 자기 허물 감춘다고 무명업식 지워지지 않네. 태양 같은 밝고 따뜻한 마음, 물같이 부드럽고 겸허한 자비, 바람처럼 소유하지 않는 자유, 오직 수행으로 청정자성 밝히세. 이게 내가 설에 신년 병진년 병오년 병오년이 병은 불입니다. 불 남쪽입니다. 환히 밝은 것이라. 오는 또 오도 불이거든요. 그런데 말띠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붉은 말이라 그러는데, 붉은 것은 밝은 것을 의미하고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요, 밝은 지혜로 사는 해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자면은 마음이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허를 날아다닐 수 있는, 세상에 걸림이 없는 그런 마음의 평화를 갖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오해 봅시다. 방송 봅시다.

0: 강화도 전등사에서 온 지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일단 내 눈부터 밝혀야 되고 내 스스로 빛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할 수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1: 저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스님. 인도에서는 우리 한 종단의 큰 스님과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0: 없습니다. 시간을 내주시고 행보돼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님.
1: 아침 새벽에

0: 봉축대법회를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경찰 가족과 함께 하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보각사 032-522-8131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의 비타선언 행복선 명상센터에서 부처님의 명상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하림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명상에 관심이 많은데 명상이 무엇일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상은 어디서 과연 왔을까? 이런 궁금증이 저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오래 찾다 보니까 결국 명상은 부처님의 삶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걸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행복선 명상이라고 붙여서 하는데, 그 기준점을 항상 부처님의 삶에서 기준을 두고 있고, 거기서 이제 당신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한 것만 이렇게 뽑아서 우리한테 전해주는 게 이제 대념 적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타마 부다의 생애 이 책을 우리가 교재로 늘 쓰고 있고, 부처님은 어떤 고민을 하게 됐고 그 고민을 또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길을 찾았고, 그러다가 이제 당신이 발견한 그 길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걸 이제 45년간 우리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일생을 노력을 하셨죠. 그래서 이 수행이, 명상이 결국은 부처님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당신이 체험했던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다 보면. 그래서 당신 삶과 이 수행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행만 들어서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또 어떨 때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런 게 분명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고타마 부다의 생애를 보면 좀더 이렇게 살이 붙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서 항상 같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대념 적용해서 이제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모든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 그거에 이제 제목에서도 사티파사나라는 게, 그 파사나가 결국은 신수신법,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순간에 사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괴로움으로 가지 않는 그런 예방도 되고, 또 괴로움에 빠졌을 때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도 가장 중요한 건 사티다. 그래서 그럼 이 사티를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어떻게 사티를 수행할 것인가, 일상에서 그 방법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 놓은 게이 대념 적용이 되겠습니다. 대념 적용에는 서문이라고 있어요, 서문. 이 서문이 길지가 않은데, 우리는 이제 만나면 삼기하고 반야심경 하듯이 이제 부처님 수행 문화 그대로 하는 남방에는 만나면 삼기하고 이 서문을 반야심경처럼 그렇게 항상 독경을 합니다. 잠깐 소개하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꾸루 지방의 깜마사 담마라는 꾸루족들의 읍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이 경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설했는가? 그래서 지금 명상으로 알려진 모든 것은 이곳에서 세종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요 부분이, 우리가 명상을 하면 뭐가 좋아지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명상을 해서 뭘 해? 이게 이제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목적대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분명하게 명상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체크할 것이 딱 나와 있어요. 하나는 청정이고, 청정은 이제 우리가 어떤 번뇌에 물들었을 때 거기서 우리가 물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고, 근심과 탄식 이 부분이 이제 스트레스로 보면
근심은 이제

아직 생기지 않은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으로 하면 불안 걱정에 해당이 되고, 근심과 탄식을 이제 건넌다고 하는데, 요즘에 스트레스 장애로 보면, 진단으로 보면, 근심이 이제 곧 불안 걱정이잖아요. 탄식이. 요즘 가장 많이 스트레스로 영향을 미치는 우울 장애인 거죠. 그래서 불안 장애와 우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명상을 하면 그런 효과가 반드시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참고해서 명상을 그 우울 장애에 접목을 해서 노력하고 프로그램화된 게 이제 명상을 기반으로 한 그 우울증 치료라 해서 MBCT라고. 그리고 이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체적 고통으로 가는 것을 좀 관리해 보는 것, 명상으로 하는 것, 안내하는 게 이제 MBSR, 존 카바트진의 MBSR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에 알려진 이런 명상 프로그램들이 결국은 명상으로 이런 근심과 탄식, 또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이런 것을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대체해보는, 이게 이제 일상에 전해진 프로그램화돼서 전해진 게 전 세계 명상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는, 우리가 스트레스 대처를 뭐 다 하지만 그게 옳은 방법으로 이제 길을 잘 못 찾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고통을 반복하는, 그걸 윤회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방법으로 했을 때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명상을 공부하는, 해야 되는 우리가 이유다, 이렇게 설명하면 딱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사념처라고 하는데, 사념처는 우리가 일상, 모든 일상인데 그걸 이제 몸으로 경험하는 거하고, 또 보통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또 법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네 가지가 결국은 매 순간에, 24시간 매 순간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내내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그 사띠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잘 대해야 된다.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우리를 괴로움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그걸 통해서 명상을 할 수가 있고, 명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명상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무상함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번뇌로부터 이제 번뇌의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그래서 더 이상 번뇌가 나타나더라도 그거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이제 길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명상은 그냥 멍하게 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대상을, 대상이 필요가 없으면 이 신수신분 네 가지로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명상을 해야지 한다면 일단 우리가 보통 뭐 멍하다라고 하는 거, 일단 이제 잡고 있는 걸 내려놓기 위한 것이고,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엔 집중을 해야 돼요. 대상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할 거냐, 그게 이제 몸으로는 대충 대부분 이제 뭐 호흡이 되기도 하고, 뭐 움직임이 걷기 명상이

되기도 하고 또 오감 명상이 되기도 하고 몸으로 경험하는 거.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도 이제 프로그램의 반은 몸으로 훈련하는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이제 고진멸도 치유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관찰하는가, 어떻게 명상하는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명상하는가. 그게 이제 여서문에는 몸으로 경험하는 것, 몸으로 경험하는 거에서는 그거에서 그것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딱한 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명상을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아, 그 대상에서, 내가 만난 대상에서 대상을 관찰하며 머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아요. 그러면 뭐, 몸으로 경험한다면 내가 이제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이제 통증이 있어요. 느낌이죠, 이제. 느낌이 있을 때 명상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 그 느낌에서 느낌을 이 말은 이제 그 느낌이 일어났을 때 바로 나중에 더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게 근심으로 가는, 미래로 가는 거고, 아, 그때 내가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런 탄식으로. 이두 가지 길로 가는 것을 가지 않는 것이 그거에서 그것을이란 뜻이죠, 이제. 그래서 그 대상에, 거기서 더 가지 말을 하는 거죠. 그거에서 그 느낌에서 느낌을 머물러라는 게 주의를 그 느낌에서 느낌을 이제 어떻게 관찰하냐 관찰의 내용은 다 똑같이 나와요 그것이 발생하는 거 느낌이 처음에 커지는 거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 안 하고 여기서 이제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걱정하고 후회하고 근데 거기서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관찰하는 거 이것이 느낌에서 느낌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이게 명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명상을 잘 하지 않는 것은 이 사라지는 걸잘 보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근데 다 후렴구에도 나오지만 반드시 관찰이라는 것은 일어난 것을 사라지는 과정을 봐야 그래야 아, 일어난 것은 사라지는구나, 발생한 것은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모든 것은 재행무상이다. 모든 것은 재행은 이제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신수신법을 한문으로 하면 재행이 되는 거죠. 재행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으려면 이 재행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서 사라지는구나를 관찰을 하지 않으면, 무상이라고 하는 깨달음을까지 갈 수가 없는 거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무상을 깨달으면 뭘 깨닫냐? 무상을 깨닫고, 무상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무아를 깨닫는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런 것이 다, 번뇌이다. 라고 하는 게 삼법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부처님이 알려준 길이 이산염초 수행이라는 거죠. 명상하는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뭇뭇에서 뭇뭇을 관찰하며 머문다. 라고 하는 게,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에서 대상을 바로 이제 그것이 일어나서 사라질 때까지 관찰하는 것 그것이 명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부처님도 한세 번을 꼭 해요. 여기 고타마부타의 생에 보면 그런 마음이 나타나면 또 그런 느낌이 나타나면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아, 이 느낌이 왔구나 그리고 그것을 사라질 때까지 관찰하고, 그 다음에 또한 번, 똑같은 걸또한번 하고, 또한번 하고. 그래서, 세 번을, 그거를 관찰을 하면,
이제 그런 같은

느낌이 오더라도 같은 화나 같은 슬픔이 오더라도 그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정도가 스트레스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몸으로 겪는 고통, 마음으로 겪는 불안, 또 우울 이런 거를 대처하는 방법으로 우리한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서문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세상은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오원이고 뭐 신수신법이고 다 그걸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을 경험하는 순간에 그래서 바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좋아하면은 또 그것이 또 잃을까봐 걱정하고, 싫어하면 그것이 또 떠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또 그것이 또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은 다 이렇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토대로 해서 커지는 나무들이라는 거죠. 그 씨앗이 생기면 뿌려지면 이제 그거 싹이 두 싹이 나서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번뇌도 이렇게 일상에서 만나는 것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때 우리가, 이제 알아차리고, 그거에서 그것을 관찰을 하면 그것은 거기서 불이 꺼지는데, 거기서 우리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못 알아차리고, 그걸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괴로움으로,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 주의사항으로 이제 그런 마음이 나타나더라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곳으로 따라가지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이 말이 나와요.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이렇게 근면하게는 그걸 놓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대상으로 했으면 호흡을 들숨날숨을 놓치지 말고 또 걸음으로 하면 발을 드는 거 내리는 걸 놓치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챙긴다는 거는 알아차림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하려고 노력해라는 거예요. 뭐뭐 하는구나 이게 알아차림의 언어라고 하니까 그렇게 계속하는 것을 명상을 한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게 서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명상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서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이고, 이 명상을 잘 열심히 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이 서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오감 명상을 하는 것은 요 안에 보면 신수신법 안에 이제 법 안에 보면 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명상을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명상하는가이고 뒤에 법 부분에는 괴로움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괴로울 때는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치유의 과정이 사성제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부분에 아까 말한 그런 괴로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몸으로 경험하는 거, 마음으로 경험하는 뭐 근심, 탄식, 절망 다 진단지가 말하자면 그 부분이에요. 정말로 2500년 전에 마음 치유의 이론 체계를 딱 세운 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집이 원인이거든요. 원인이 그러면 가래라고 하는데 갈구하고 원하는 마음, 이 가래가 생기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 대념 적용에 나옵니다. 집 부분에. 그럼 가래가 어떻게 생기냐? 눈으로 대상을 볼 때, 아, 그 빛깔이나 색깔이나 모양이 너무 좋아. 우리가 뭐 어디
어떤 분

그릇 좋아하는 분은 그릇을 보는 순간에 어때요? 바로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저걸 어떻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못 가질까 봐 걱정하고 또못 가지고 나면 또 후회하고. 그래서 어디까지가 그러면 우리가 괴로움으로 가지 않는 길인가? 보면 이제 눈으로 그 그릇을 봤을 때, 아, 너무 좋아. 요거까지는 하버드대 연구하는 분, 내가 좀 하시는 분들 0.3초 걸린다는 거라. 그러니까 0.3초는 아무도 조절할 수, 그거는 부처님도 똑같아요. 그러면, 아, 이 그릇을 눈으로 볼 때, 아, 너무 좋아. 요런 마음이 일어났구나라고, 요때 알아차림을 하면, 그 다음 마음으로 안 가잖아요. 그것을 못 가질까봐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근심, 탄식, 뭐 이런 괴로움을 안 간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서 돌아서야 되냐? 부처님이 돌아선다는 법문을 많이 하거든요. 언제 돌아서냐? 그런 마음이 일어날, 오온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서 더 가지 말아라. 돌아서라. 이것을 연습하는 게 육근, 육경, 12처 수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진멸도에서는 집에서 그 고로, 괴로움으로 가지 않게 하는, 그 고진멸도한테 멸이, 거기서 그것이, 그것도 거기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질 때까지 멸은 그것이 일어났을 그때 그걸 대상으로 명상을 하는 게 멸의 과정이에요. 이제 괴로움이 있을 때 원인을 보고 원인을 대상으로 명상을 하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요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사성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연습을, 일상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일상에서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게 오감 명상이에요. 오감 명상.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눈으로 이제 그릇을 봤을 때 내가 너무 좋아. 그러면, 아, 이 좋은 느낌은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느낌이 어디서 왔지? 그러면 주위를 다시 눈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 그릇 빛깔이나 모양에 가져가고, 거기서 이 마음이 왔구나. 이렇게 이것을 돌아가는 것을 세 번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힘이, 그 집착으로, 그 가래로 가는 힘이 현격하게 세 번만 하면 거의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했던 방식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습하기에 제일 좋은 게 오감 명상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하는 게 차를 마시는 거잖아요. 차를 마시는 걸로 고까지만 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빛깔을 보면, 아, 이런 빛깔이구나 까지만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빛깔이구나. 그럼 더는 안 가는 거지. 그다음에 냄새를 맡으면, 아, 향이 너무 좋구나 하면은, 이 향이 좋구나 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 왔지?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코를 주위를 두고, 그다음에 그 향을 주위를 두고, 그다음에, 아, 여기서 이제 이 향이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하는 게 왔구나.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거죠. 다시 가서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우리한테 항상 노출되어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럴 때 그런 마음들이 오온이 일어나니까, 이럴 때더 가지 않는, 어찌 보면 예방법이고, 그거를 일상에서 늘 수행을 해라 라고 그 전해주는 게이 오감명상 훈련이라고, 수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차와 함께하는 오감명상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게 우리 일상

일상인데, 일상에서 번뇌로 가지 않는 명상으로는 이 오감 명상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여러 맛을 보고, 또 촉감을 해서 그런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더 이상 번뇌로 가지 않는 그것을 이제 연습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오면 차를 보고 빛깔을 아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빛깔이구나까지만 알아차립니다. 또 향을 맡으면 아 이런 향이구나라고까지만 합니다. 또 맛을 볼 때도 아 이런 맛이구나까지만 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네, 이제 차가 오면 움직임을 계속 알아차리면서 차를 자기 전에 따릅니다.

차를 마시고 명상을 하는 것이 같은 느낌이다 해서 다선일미라고 해요. 계속 깨어있기 때문에 다선일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차를 대상으로 명상을 하겠습니다. 차를 잡아주세요. 저 차의 빛깔과 모양을 보고 어떤 모양이구나, 어떤 빛깔이구나를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차잔을 잡았을 때 차가 손의 느낌이 따뜻한지, 따뜻하다면 따뜻하구나라고 하는 알아차림이 있도록 합니다. 충분히 알아차렸으면 이제 코로 가져가서 향을 맡아봅니다. 향을 맡을 때도 이런 향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만을 분명히 합니다. 충분히 했으면 이제 혀로 맛을 볼 텐데 입 안에 한 모금 머금고 충분하게 이런 맛이구나를 알아차림하고 그 후에 목에 넘깁니다.

목에 넘어가서 아랫배에 따뜻한 느낌이 차가 도달한 느낌을 몸의 느낌을 느낍니다. 자, 이제 한 모금 더 하는데 다시 빛깔을 한번 보고 이런 빛깔이구나, 이런 모양이구나, 향을 또 맡고 이런 향이구나. 그다음에 입에 머물고 맛을 보고 삼킵니다.

부위에 도달한 느낌이 어떤지 충분히 알아차리고, 자, 이제 그릇을 내리고, 편안하게 앉습니다. 호흡을 들숨 날숨을 주의를 두고, 온 몸에서 느끼는 차향과 맛을 몸의 느낌을 살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오감을 경험하는 데에만 있습니다. 아,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냄새이구나, 이런 맛이구나, 이런 몸의 느낌이구나.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알아차림이 이어질수록 우리 마음은 번뇌는 잦아들고, 집중력은 더 좋아지고, 우리 마음은 순수하고, 맑아진다고,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차와 움직임 명상이 같이 돼요. 움직일 때는 항상 알아차림을 하고 움직입니다.

자, 한번 더. 참명상을 해야지라고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찰잔을 듭니다. 차의 모양과 빛깔을 보고, 아,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빛깔이구나, 분명하고 명료하게 봅니다. 코로 가져가서 향을, 이런 향이구나, 분명하게 알아차립니다. 이제 한 모금 마시고 맛을 충분히 경험합니다.

목을 넘겼을 때 위에 도달해서 온몸에 퍼져나가는 몸의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빛깔을 보고 또 모양을 알아차립니다.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빛깔이구나. 코로 가져가서 향을 맡고 이런 향이구나. 그리고 입안에 한 모금 머물고 이런 맛이구나를 충분히 알아차립니다.

농빔을 하고 아랫배에 차가 도달하면 온몸에 어떤 느낌이 전해지는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몸을 편안하게 하고 들숨 날숨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0: 자, 이렇게 우리는 보고 듣고 맛볼 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잡아서 많이 끌려갑니다. 우리의 평온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이런 오감을 잘 알아차리고 그거에서 그것을 관찰하는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번뇌로 끌려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명상이 되겠습니다. 하는 동안 느낌이 어땠는지 잠깐 얘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이쪽에 선생님 먼저.
1: 아,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차 맛을 보는데, 아까 스님께서 혀끝에서 느끼라고 하셔서, 혀끝에서 느껴지는 그 쌉싸한 그 맛과, 그리고 다 먹고 난 뒤에도 그 혀에서 계속 그 단맛이 계속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먹을 때와 두 번째 먹었을 때, 맛이 또 조금은 달랐어요. 그래서 매번 이 맛을 느끼는 것도 계속 바뀌고 변화하구나라는 것을 좀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2: 저는 차를 마시면서 또르또르또르 소리가 무척 청아하게 잘 들렸어요. 그 소리 때문에 마음이 따라서 맑아지는 느낌? 네,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3: 네, 저는 스님께서 눈으로 보는 거에 주의를 두라고 하셨을 때, 이 담겨져 있는 차가 약간 좀 미세하게 흔들리는 거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보이는 거에서, 아, 내 손이 흔들리는구나라는 거를 또 알아차림을 했는데, 두 번째 들었을 때는 그 흔들리는 모양보다는 그 차에 아주 미묘하게, 약간 그 노란 색깔이 눈에 더잘 들어갔습니다.
4: 그래서 차를 만졌을 때 되게 따뜻한 온기가 이제 몸을 이렇게 손을 타고 올라가면서 온몸이 저와 차와 하나가 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제 내려놓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그 과정을 관찰할 수 있으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0: 저도 이제 차를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경험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계속 그 과정상에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계속 사띠가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계속 깨어 있을 수 있고 깨어 있는 게 자꾸 이어질수록 우리는 식이 맑아지고 번뇌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를 마신다는 것이 그 차를 마시는 데에 맛과 향과 어떤 그 느낌 이런 것에 이제 집중을 할수록 번뇌는 사그라들고 번뇌가 약해질수록 번뇌는 힘을 잃고 오히려 집중력은 더 커지는 이런 길이 이제 명상의 길이고 차를 대상으로 하는 오감 명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늘 파도가 오듯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데 그런 파도들이 올 때 내가 나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을 때는 작은 파도가 와도 우리는 넘어지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명상을 통해서 그런 번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오히려 그 번뇌를 극복하고

통해서 지혜가 나고 깨달음으로 가고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그런 삶의 길로 가는 게 부처님이 알려준 부다의 명상의 길이라고 봅니다. 함께.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붓다웨이.

성가사장울야 세존소골의 무주상구시복다 역구역시 불가사장수구리 보살라능유소교주수구리의 이웃나

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 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 세존야 구유인 등문시경

즐겁다는 느낌과 접촉하더라도 탐욕의 즐거움에 물들지 않고 탐욕의 즐거움에 물들지 않으므로 그 즐겁다는 느낌에 대해 탐욕의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다. 괴롭다는 느낌과 접촉하더라도 성내지 않고 성내지 않으므로 성냄의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다.

항상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니 참회하는 마음은 덕망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기 때문이다. 참회하는 마음은 마치 쇠갈고리와 같아서 능히 인간의 잘못된 마음을 억제한다. 그러므로 언제나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0: 부처님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불교와 문학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문학인이 있습니다. 소설이라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세상에 널리 울림을 전하는 김영권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어떻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1: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0: 예, 예 저는 이제 소설을 쓰면서 그 불교 공부도 함께 하고 있는 김영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08년도에 그 농민신문 신춘문에

0: 단편 소설 소가 당선되어 가지고 이제 등단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장편 소설 그 성공 강인의 몽상이라는 그 장편 소설이 이제 그 작가와 뷔페이라는 문예지의 이제 그 원고 모집에 채택이 돼 가지고 출간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단편 소설보다는 장편 소설을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1: 저도 어렸을 때부터 소설책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또
0: 그렇습니까?
1: 이렇게 우리 또 작가님 뵈니까, 아, 또 뭔가 뭐 마음이 좀 새로워진 느낌이 드네요. 예, 앞으로 하나하나 우리 작가님이 직접 가져오신 인생 키워드 세 가지 짚어보면서 대화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영건 작가님께서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직접 뽑아오셨는데요.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수용소. 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약간 살벌한데요. 수용소가 인생 키워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요?
0: 이제까지 제가 그 소설 작업을 해온 것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수용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한국 근현대사를 읽는다 하는 이런 그 수용소에 대한 소설들을 꾸준히 써왔습니다. 한 10년 동안. 처음부터 뭐 저기 계획을 하고 그리 된건 아니고 우연히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어떤 그 지금 저 경기도 안산 그 성감도에 있는 그 성감도가 있는데 그 성감도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이 이제 수용소를 지어놓고 이 어린 아이들을 그러니까 거기는 뭐 어른이기보다는 어린 아이들을 이 잡아 모아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 불황아 그 선도교육 뭐 이런 이름으로 그 이름은 좋은데 근데 그 미명 그런 미명하에서 사실은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을 뭐그 무작정 이렇게 무작위로 그냥 그 억울하게 끌려가는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 아이들 여러 이제 모아가지고 그 수용해가지고 이제 뭐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 사실은 뭐 일제 강점기에 필요한 그런 교육이겠죠. 그리고 그 당시 그 우리 독립 투쟁하신 그 지사님들, 우리 독립 투쟁가들 이런 분들의 그 자녀 자제분들을 또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저기 그야말로 지옥 같은 이런 생지옥 같은 이런 그참 고통을 주었다고 합니다.
1: 야, 우리 독립운동가 자손들을,
0: 독립운동가
1: 가족들을.
0: 그렇죠.
1: 너무 끔찍하다.
0: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그 체험하신 분을 만나가지고 그 제가 이제 그분 이야기를 쭉 듣고 취재를 해가지고 소설 이제 성감도 그 이야기를 썼는데 그러고 나서 또좀 이제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저 여의도 그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한겨울에 한겨울 그막 찬바람 불고 그 눈도 좀 내리고 하는 그 찬바람 속에서 그 행재복지원 피해자분들인데 그 부산 저기 구덕산 아래에 그 이제 또 거기 수용소를 지어가지고 그나마 성감도는 뭐그 저기 성감학원이라는 이름이라고 붙여가지고 이제 뭐 교육도 한답시고 이래 했는데 이 행재복지원은 그야말로 이 사람을 그 잡아가서 그냥 뭐 때려 죽이기도 하고 막 그야말로 거기는 어린 대여섯 살쯤 되는 이런 어린 아이들 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그 사람을 폭행해서 죽이고 한 그러한 그 아주 그야말로 악랄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1: 무섭네요.
0: 정말로 그거는 끔찍한 그런 곳이었는데 그거 이제 거기서 이제 피해를 보신 그 피해 생존자라고 할수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서 이그 추운 그 음동설안에 그 비닐 천막을 쳐놔놓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좀 봐줘야 되니까 안에 있으니까 그 비닐 그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의 인권을 회복해달라 하는 이런 그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 의사당 앞이니까 그래서 이제 비닐 천막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꼭 써야 되겠다 싶어서 또 그 이제 행제복지원 이야기를 쓰게 됐습니다. 이래서 쭉 한 10년 동안 글을 쓰고 난 후에 네. 이제 쭉 한번 뒤돌아보니까 그야말로 뭐 그동안 한 벽이 수용소 이야기만 썼구나. 아,
1: 그런 거의 10년 동안.
0: 예,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 그 키워드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1: 아, 10년 동안 이 수용소에 관한 네. 소설을 써오셨지만 그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우리 한국 근 현대사에 예. 아주 쓰라리고 아픈 역사들을 예, 예. 소설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네요.
0: 예, 예 그렇죠.
1: 아, 그러시구나. 예. 창살이 있는 수용소, 예. 창살이 있는 감옥만을 예. 우리가 수용소 감옥이라고 하는데 예. 불교에서는 예, 예. 우리가 업보 따라 생사윤회하는 예, 예. 이 윤회의 세상 자체가 아. 수용소고 감옥이다.
0: 아, 맞습니다.
1: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0: 예, 예. 저도 그런 말씀을 꼭 예.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스님께서 그 말씀을 딱 해주시네요. 예, 예, 예.
1: 저도 이렇게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 왜 그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아. 그 이심점심이 됐나 봐요.
0: 예, 예. 예, 그런가 봅니다.
1: 그러면 일단 수용소에 대한 작품 예. 우리 한국 역사의 쓰라린 그런 장면들을 소설로 또 10년이나 쓰셨고 예. 그러면 이왕 말씀하신 김에 다른 또 쓰신 작품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0: 예, 예. 제 첫 그 장편 소설인 그 성공 강인의 몽상, 그 캔맨이라는 그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그 우리 사회가 지금 그 참 그야말로 성공 지상주의로 해가지고,
1: 그렇죠.
0: 예, 그 성공이라는 것이
1: 태어났으면 성공해야지 예, 뭐 이런 예. 게 있잖습니까?
0: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성공이 정말로 그 우리 마음 속에 그 있는 아름다운 자기 본성을 그 본래 면목을 예. 잘 이렇게 꽃피워서 이렇게 우리가 저기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이런 성공이라면 참 그렇죠. 그야말로 좋은 예. 것인데
1: 예 마음의 행복이 돼야 되는데
0: 예, 예,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대부분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성공이란 것은 우리 현실에서 좀 잘 살고자 하는 그 물질욕 뭐 이런 저기 또 남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추구하는 그런 그렇죠. 행복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 자기답게 이렇게 그렇죠. 해 나가는 게 아니라
1: 꼭 남을 이기기 위한 행복이죠.
0: 예, 예, 그렇죠. 예.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 성공이라는 그 말은 좋지만은 또 이제 뭐 자기 개발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참 말은 좋지만은 이런 그야말로 각박한 세상에서 그걸 하다 보면은 우리 그 본심이 오히려 파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정말로 걱정스럽고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지금도 정말 많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 이러면은 우리 이 한국 사회 나아가서 이 전 세계라는 이 왜냐면 외국에도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으니까요.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한국 사람은 유달리 또 그 이런 그 물질적인 성공 또 자기하고 남과 비교하는 이런 성공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러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 한국이라는 이 사회가 그야말로 이 저기 어떤 그 성공 강인들의 그 수용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그 참 저 우려도 제가 들고 해서
1: 그러니까 탐욕이 가득한 예. 성공주의에 빠진 예. 그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예. 날카롭게 해부한 거네요.
0: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1: 아 그렇군요. 예. 우리 작가님께서 김영건 작가님께서 이제 작품을 쓰면서 글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핵심이 있다면 또 예. 말씀 좀 부탁드려요.
0: 예, 예, 알겠습니다. 글을 쓰면서 이 사실 그 이 소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실을 그 바탕으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현실 이야기를 쓰되 그 속에서는 사실 그 우리 인간들이 이제 그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고뇌, 뭐 이런 저기 어려움, 난관 이런 것을 이제 참 저기 마주치게 되는 거고 그거는 꼭 소설이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소설이 현실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꼭 하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그런 그 실패라든지 그런 그 고난에 그 굴복하지 말고 그 굴복을 정직하게 우리가 대면하고 그 자기가 이겨내고 그 노력을 해가지고 그 괴로움을 겪으면서 괴로움을 겪으면서 여기에 우리가 좌절을 해버리면 사실 자기 자신도 큰 상처를 입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0: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차근차근 조금이라도 어렵지만은 그 극복을 해 나가면서 그래서 그걸 극복 이겨내면은 그 자기가 나중에는 결국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1: 아, 현실 속에서 괴로움을 극복하는 예. 그런 희망이 가득한 예. 어떤 생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신 거네요.
0: 예, 예. 그런 이제 아, 그게 예. 저기 뭐 일부러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제가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 그 자연스럽게 그게 제 그 어떤 인생 예. 인생관으로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게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아니, 저도 뭐 책을 보든 예. 영화를 보든 예. 마지막 결말이 예. 좋게 끝나야 기분이 좋지. 아, 그렇잖아요.
0: 예. 그렇죠.
1: 예. 그래서 기분이 좋고 예. 희망이 생기지. 예. 예. 예. 그래서 작가님도 희망이 가득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거네요.
0: 예. 그렇죠.
1: 예. 예. 그러면 우리 작가님의 작품 이야기 잘 들었고요. 예. 그 두 번째 키워드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가님의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 비유, 치유, 이응, 스님이네요. 그 예, 제가, 예. 우리 김영건 작가님이 저기 어떤 뜻으로 저걸 쓰셨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힌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힌트 좀 말씀해 주십시오.
0: 예, 예.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하신 게 아니고, 그 이제 그 일심회라는 그 비밀 결사를 조직해가지고, 예, 그 지하 독립 투쟁을 그 벌이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제가 소설도 쓰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1: 아, 네. 독립 운동 하신 스님 하면 딱 떠오른 분이 예, 예. 백용성 스님. 근데 일단 안 맞고요.
0: 예, 예, 그렇죠.
1: 만의 한용운. 그것도 안 맞고요. 예, 예. 저 답을 알았습니다. 예. 저 예전에 그분 어린이들을 위한 예. 그 위인전 같은 아, 예, 예. 만화가 있었는데 예. 거기서 저 스님의 이야기를 제가 어린이 만화책에서 아, 봤거든요.
0: 아, 예, 예.
1: 백초월 스님입니다.
0: 아, 예.
1: 예, 맞췄습니다. 예. 근데 독립운동하신 스님 하면 백용성 스님 말고 예, 예. 또 만의 한용운 스님은 예, 예. 아는데 백초월 스님은 잘 모르는데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인생 키워드 두 번째 백초월 스님.
0: 예, 예. 예, 그, 이 백초월 스님은, 그, 제가 이제,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분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쭉, 그 어릴 시절부터, 그, 세상에, 이제, 세상을 떠실 때까지, 떠나실 때까지 쭉, 그, 이제, 그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이걸, 그,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그 2009년에 그 진간사에서 태극기 보투기 속에서 이제 이런 그 독립운동 관련된 이 자료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 스님이 이제 그 이름이 우리 대중들에게 이제 우리 불자님들에게 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사실은 이분이 이제 워낙 그 뭐 저기 지하 운동을 이렇게 하시고 물론 이제 그 이 드러나게도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 이 지하 운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명을 쓰셨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명을 쓰시다 보니까 이제 그 자료 속에도 이리저리 그 자료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도 있고 뭐 이래서 불교 학계에서도 이거를 그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렇게 저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또 공백 기간도 많고 해가지고 그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이었는가 그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제 그 독립 운동을 하신 어 참 분이다. 진간사 태극기와 관련이 된 분이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지만은 이분이 정말로 그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 저기 독립 운동에 자기 일신을 바쳤는지 이런 것은 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소설을 통해서 그분의 그 진면목을 한번 밝혀보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백초월 스님에 대한 일대기를 소설로 쓰시는 거군요.
0: 예, 예.
1: 너무 기대됩니다. 진짜 예. 기대됩니다. 예. 작가님, 예. 그 많고 많은 분들 중에서 예. 그래도 백초월 스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어떤 인연이 있어요?

0: 있습니까?
1: 예. 그 이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이걸 이 백초월 스님을 삶을 갖다가 소설로 쓸 그런 생각이 그런 참 계기가 아직 없었는데 그 제하고 친하게 지냈던 그 외사촌이 그 한번 이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설을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백종원 스님이 제한테는 이제 외가 쪽으로 그 할아버지뿐이 되는 그런,
0: 집안 어른신이었네요. 야,
1: 그래서 이제
0: 뼈대 있는 집안. 야.
1: 그 이제 그런, 그걸 알고 보니까 이게 참 그야말로 뭐 하나의 그 역사적인 한 인물로서 또 중요하지만은 또 이런 또 어떤 좀 유대감이랄까 어떤 인연 같은 이런 것도 좀또 느껴지고 예 그리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이 자료를 다 살펴봤죠 제가 예 그리 했는데 그렇기는 하더라도 사실 제가 만약에 이 백졸이라는 이한 인간상에 대해서 막 별로 이렇게 감동을 받지 못했다든지 어떤 감명을 받지 못했다. 이랬으면 저는 소설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뭐 저기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예, 그런데 이제 이쭉그 검토를 하고 제가 그이 사실은 그 2009년 무렵부터 쭉한 10여 년 동안 이것을 그 이제 자료 수집하고 또 이제 그 생, 아니 뭐 구상만 하면서 아직 착수는 못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뭐 소설 작업 하느라고 그 이제 그 못하는 동안 한 10년 동안 쭉 흘렀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이런저런 많은 그 자료들을 제가 보게 됐고 그러는 사이에 이 정말 그참 이분은 그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분이지만은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한뭐 10분의 1밖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예, 지금 뭐 저기 광복절이라든지 이런 그 때에 보면은 그 백종원 스님이 자주 이렇게 소개되지만은 이 어떤 겉모습만 이렇게
0: 예.
1: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그 스님의
0: 그렇군요.
1: 정신, 그 영혼, 겉모습 이런 것은 저 깊이 있게 아직 그 예, 밝혀지지 않은 것 같고 해서 제가 이것은 아 정말로 그 할아버지라는 것을 넘어가지고 한 인물로서 정말로 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저 제대로 그 모습을 내가 할수 있는 가능한 만큼이라도 해서 한번 한 인물상으로 이 피가 돌게 해보자. 이 우리 뼈대도 있고 살도 붙이고 피가 돌게 해가지고 정말로 그이 스님의 정신이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좋은 그 뜻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0: 와, 기대됩니다. 그 무엇보다 백초월 스님 같은 분이 계셔서 또 그런 어른들이 계셔서 지금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습니까? 그 백초월 스님 이런 분들, 이런 훌륭한 어른들이 세상에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쯤에 우리 김영건 작가님이 쓰신 백초월 스님의 일대기 소설을 볼수 있을까요?
1: 책으로 바로 출간을 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은 그 전에 조금 이렇게 연재를 해가지고 좀 많은 분들한테 우선 이렇게 좀 알려보자 해서 그 지금 그 불교계의 그 대표 신문 한 곳하고 이렇게 연재를 앞으로 할수 있도록 이게 저기
0: 와, 기대됩니다.
1: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뭐 아마 조만간 이제 그게 잘그 협의가 되면은 그 연재가 시작되고 또 책도 이제 곧또그 출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저도 꼭 찾아보도록 하고요. 책으로 출간되면 제 손으로 직접 사오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백초월 스님, 아, 또. 백초월 스님 잘 모르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백초월 스님이란 분이 있었구나. 또 지금 우리 작가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집필할 새로운 소설을 통해서 많이 많이 더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불심으로 쓴 소설. 아,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0: 그 당시에는 그 평준화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마침 그 배정이 이제 학교가 배정이 됐는데, 그, 그것이 아주 뭐 거리도 멀지만 그 거리보다는 그게 거의 평준화 되기 이전에 그좀막썩뭐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니었기 때문에 였는데, 그 어쨌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일류 학교에, 일류 대학에 많은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시험 결과에 따라서 그 매, 이런 그, 그 매질이 너무 많았습니다. 폭, 말하자면 그,
1: 체벌.
0: 예, 체벌이라고 하죠. 예, 그 체벌이 아주 심했습니다. 예.
1: 아,
0: 그,
1: 저희 때도 많이 맞았죠.
0: 아, 예,
1: 요새는
0: 그렇습니다.
1: 애들 절대 못
0: 예,
1: 때린대요.
0: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참, 이 학교라는 것이, 그, 이 저한테는 뭐 공부하는 데가 아니고, 이거, 그리고 뭐 통학 시간이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4시간 걸리니까, 예, 그뭐 공부할 시간도 얼마 안 되고 이래서 그 자퇴를 했습니다. 예, 자퇴를 하고 제가 이제 금전고시 공부하기 위해서 저 통도사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통도사 여러 그뭐아그 암자가 이제 산중 암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 조용한 암자에서 들어가서 이제 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독경 소리, 뭐또 종소 이그 풍경 소리 이런 이제 범종 소리 들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세계 명작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예
1: 절에서요.
0: 예예
1: 세계 명작을.
0: 예예 물론 이제 공부를 한다라 그 공부한다고 들어갔는데
1: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소설책 보고
0: 예 공부를 조금씩 하고
1: 계셨네요. 예.
0: 이 세계 명작 그 소설 그그 젊은 어린 나이에 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어서
1: 재밌죠.
0: 예예
1: 예.
0: 그래서
1: 저도 밤새서 소설책 읽고
0: 아
1: 그랬어요.
0: 예 그래서 그 거기서부터 아마 그 제가 문학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이 아니었는가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때부터 문학가의 꿈을 꾸게
0: 예,
1: 되셨네요.
0: 그렇죠.
1: 그러면 불교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
0: 아,
1: 건가요?
0: 불교하고는 또 제가 그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불심이 깊은 분이라서 근데 그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그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 당시 이제 거의 뭐 스무 살이 다된 청년이죠. 청년인데 그 저한테는 형님 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어머님이 그다 이제 키운 그렇게 이제 청년이 되도록 다 키우는데 그 그냥 어떻게 뭐 어떤 일로 그냥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또 남아선호 사상이 아주 상당히 심했던 때고 이래서 이 대를 이어야 된다는 그런 참또 사명 그런 의무감 때문에 어머님이 이제 아들을 하나 낳으려고 그참그 불공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 새벽에 머리 감고 이렇게 불공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애를 쓰신 끝에 저를 이렇게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 그러다 보니까 또그참 얼마나 또 저기 기뻤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저 절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예. 불교 그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이러면서 저는 그 어릴 때부터 불교에 대해서 아주 친숙감을 가지면서 자랐습니다.
1: 어머니의 큰 영향을
0: 예, 그렇죠.
1: 받으셨네요.
0: 예.
1: 불심 깊은 어머님이 이렇게 훌륭한 작가님이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글들을 쓰고 계시니까
0: 예.
1: 어머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0: 저도
1: 기쁘시겠어요.
0: 정말 그렇게 계셨으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 그래서 불심으로 이와 같이 또 좋은 소설을 쓸수 있었던 게
0: 예.
1: 어머니의 영향이었구나.
0: 그렇죠. 어머님의 덕분이 크죠. 왜냐면 제가 또 어릴 때부터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귀찮다고 생각 안 하시고 이렇게 참 항상 이렇게 밤에 잘 때라도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고 그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릴 때부터 들은 이야기가 다 지금의 그 소설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1: 그러면 작가님이 본 최초의 소설은 그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봤던 그 소설책들이 아니라 어렸을 때 어머니 품 안에서 들었던
0: 예,
1: 이야기가
0: 그렇죠. 이야기죠.
1: 그게 바로
0: 예.
1: 문학인이 될수 있었던
0: 예,
1: 씨앗이었네요.
0: 그렇죠. 그게 바로 그, 그러면 씨앗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
1: 어머니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0: 예,
1: 그러면 이제 뭐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0: 그렇습니다. 예.
1: 우리 작가님께서 또 엄청난 가피를

0: 체험하신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그 이야기를 저희가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예. 한번 또 썰을 풀어주시겠습니까?
1: 예, 근데 이제 이게 참 엄청난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산에 갔다가 이렇게 좀 위험한 그 상황에 이렇게 처했던 그런 것인데, 저그 통도사 수도암이라는 곳에서 이제
0: 통도서 수도하며.
1: 수도암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한여름에 이제 그 시원한 그 국수를 이제 점심으로 한 그릇씩 먹고, 이제 그 당시 같이 공부하던 세 사람이 셋이서 이제 그러면 바람도 쐬를 겸 이제 산책이나 하자, 이래서 이제 그 뒤산으로 쭉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그야말로 뭐 여름철이니까 그이 옷도 이렇게 가벼운 차림에 신발도 그냥 고무신이나 쓰리빠 신은 채 이렇게 슬슬 이야기하면서 올라갔는데,
0: 가볍게 뒷산 올라간 거였는데.
1: 그렇죠. 근데 가다 보니까 산이 대충 이렇게 그 산책만 하고 올라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좀 산이 한번 그러면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이제 의논이
0: 가는
1: 되었습니다.
0: 김에 꼭대기 한번 찍고 오자. 뭐 이렇게 됐네요.
1: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열뭐 여덟 아홉 살쯤 되는 이런 청년들이 혈기는 왕성하지만은, 말하자면은 그게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자면은 하나의 그 무지 아니겠습니까? 무지이고 무명이고 또이 자만심이고 뭐 이런 것인데, 뭐 그런 마음으로 일단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처음에 올라갈 때는 그뭐 이렇게 바닥을 보고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뭐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위에서 그 바윗돌이 막 굴러 내려오는 겁니다.
0: 바윗돌이요.
1: 바윗돌도 이그 산에 웬그 그런 바윗돌이, 이렇게 수박만한 이런 바윗돌들이 하나씩 굴러 내려오니까 빨리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윗돌이 굴러 내려오는 그 비탈길이, 산 비탈길이 나중에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부 근데 그뭐 풀이라든지 나무는 거의 없고, 그야말로 그 바위가 쪼개진 그 날카로운 바위 조각들이지 않습니까?
0: 암벽 따라서 이렇게 절벽같이 올라가셨네요. 낭떠러진.
1: 저쪽 한쪽에는 그 절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 우리는 산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런 그 바위 조각이 케케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발을 디디면 이제 그 바위 조각들이 스스로 이렇게 부딪히고 미끄러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으로는 이제 잡을 길이 없고, 밑에서 올라올 때는 살살 이렇게 짚고서 올라오면 되었는데, 이제 점점 산이 가팔라지다 보니까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발로 이제 지탱을 할 수도 없습니다. 조금만 거기서 이제 더 움직이면은 떨어져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서 바위돌은 계속 내려오죠. 근데 어떻게 피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모든 잡념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0: 위급하니까 오히려
1: 위급하니까
0: 아무 생각도 안 나죠.
1: 아무 생각, 머리가 하얗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살아나야 되니까, 이제 그 죽으면 이게 또그 어머님이 그참그
0: 난리 나죠.
1: 기도하셔가지고 이 겨우 낳은 아들이
0: 귀한 아들.
1: 그래서 이제 꼭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이제
0: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
1: 그래서 이게 참 합장을 할 수는 없고, 이제 그냥 그이 눈을 감고 이제 그아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0: 마음속으로
1: 마음속으로 이제
0: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1: 그래 했죠. 그래 이제 그래 하니까 제 마음속에서 제 머릿속에서 이제 울려 나온 소리이기도 하고, 또그 그야말로 외부에서 이렇게 들려온 소리이기도 한데, 그럼 그 침착하게 우선 침착하게 뒤로 돌아 앉아가지고 천천히 미끄러 내려가라. 침착하게 뒤로 돌아 앉아서 천천히 미끄러 내려가라.
0: 그 소리가 딱 들린 거예요?
1: 그 소리 머릿속에서 떠오른 겁니다.
0: 침착하게 뒤돌아서 미끄러지면서 내려가라.
1: 거기서 뭐 어떻게 더는 할수 없으니까 미끄러지 내려갈 수밖에
0: 그러니까
1: 없으니까.
0: 방법을 딱 알려준 거네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리가 딱 들린 거죠, 마음에서.
1: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 앉아서 보니까 실제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맨 위에 있는 그 친구한테, 그러면 일단 우리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라. 왜냐하면 그 움직이면 바위가 또 내려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맨 밑에 있는 친구부터 해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제가 내려가고, 내려왔는데, 그 내려가는 길도 사실 그게 그냥 쉽게 내려오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목숨을 걸고 그냥 다치면서 온갖 뭐 상처 다 입으면서 굴렀더니 머리만 겨우

0: 그 참, 그 부심이구나.
1: 예.
0: 예, 이런 것을 이제,
1: 아유,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0: 예.
1: 부처님.
0: 그래서 그야말로 그 셋이서 그 내려와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1: 아, 너무 놀라, 막 울었군요. 놀라고, 기쁘고, 다행이고.
0: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가장 위급했던 순간에 눈앞이 깜깜할 때 마음속으로 부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어쨌거나 마음속에서, 마음의 소리에서, 아, 침착하게 뒤돌아서 미끄러지면서 내려가라. 결국은 무사하게 내려오게 되었나요? 아,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더 이야기 듣고 싶은데,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 공식 질문 드릴 시간입니다. 김영건 작가님, 가피란 무엇인가요?
0: 저로서는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가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또좀 구체적으로 우리 참 불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은 무엇일까? 제가 이제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상실이다.
1: 상실이다.
0: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끼는 것,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재산도 포함되지만 사람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참 그야말로 그 상실감이라는 것은 정말로 심해가지고 그막 우울증에도 걸리고 또 그러다 보면은 그 상실감 때문에 그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뭐가 되겠습니까? 이 상실감 때문에 이 상실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자기 목숨까지 거기다 이렇게 상실을 해버리면은 너무나 이참 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사람이란 것은 우리가 그런 상실을 겪다 보면은 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또 우리 중생 인간이고 그런 상실감을 겪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 쪽으로 가지 말고 그 상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것은 없을까? 예, 그래서 사실 인간이란 것은 자기 것을 자기 너 스스로 너 그걸 좀 버려라. 이러면 안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아끼는 것을 누가 버리라 하면 안 버리니까. 부처님께서 이것을 대신 버려줌으로써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가피란 상실이다. 그 상실을 괴로움으로 여기지 말고 그 상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 작가님 오늘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좋은 인연으로 뵙고요. 이제 곧 저희가 만나게 될 백초월 스님의 일대기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저희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보내셨죠? BTN 불교TV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사람의 목숨은 깊은 산의 계곡물보다 더 빨라서 오늘 살아있다 해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 어떻게 악법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젊은 육체는 어느덧 늙어 달리는 말과도 같다. 어떻게 그것을 믿어 교만을 일으키겠는가?

마음이 탐욕으로 물든 사람은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고 어리석음으로 마음이 가려진 사람은 아는 것이 순수하지 못하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강화도 전등사에서 온 지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일단 내 눈부터 밝혀야 되고 내 스스로 빛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어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1: 저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스님. 인도에서는 우리 한 종단의 큰 스님과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을 내주시고 행보돼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님.
2: 오늘 아침 새벽에 풀밭에 걸어가면은 이슬이 많아가 막 옷이 젖거든. 그 이슬을 갖다가 이제 막대기로 가지고 설 털면서 지나간다 이거라. 지나가면은 옷이 안 벗을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자꾸 지팡이가 이슬 터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걸어 끝내는 수가 많아. 근데 태양이 떠버리면 일체에 다 없어져 보는데, 태양이 뜨는 것이 이제 비교하자면 깨달음이라, 도노라. 한번 깨달아보면 그와 마찬가지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질문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이 잘못되어 가산을 거의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저는 억울함과 죄책감으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잡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분은 얼마 전에 친구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해놓고 가산을 다 갖다 때려박아 넣나 보네요. 이건 100% 날리지 않을까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는 이렇게 얼마 전에 주식을 투자할 때 다 날렸어요. 그런 분이 아니라 스님 제가 주식 인생 30년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산을 연세 은퇴하시고 은퇴자금 좀 더 빵빵하게 모으려고 은퇴자금이 아내랑 둘이 쓰기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아내를 좀 인생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걸 불리려고 30년 경력을 믿고 했다가 가산을 다 날려가지고

선생님하고 두 분이 오셔가지고 막 그냥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게 많은가 보죠. 그러니까 주식이 보통 이제 뭐한 1, 2% 정도가 주식으로 돈을 벌고 한뭐 90, 뭐 7, 8, 9%가 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벌었다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거는 이래서 그렇대요. 그 누가 나 주식으로 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특정 시기에 특정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그 소린 거래요. 나는 주식으로 늘 돈을 버는 사람이야가 아니고 전체를 놓고 보면 거의 다 잃는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꼭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주식이라는 게뭐 이제 회사를 튼튼하게 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뭐 필요한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이제 둘째치고, 이런 예를 들어 이미 주식으로 날렸잖아요. 그러면 인정을 해야 돼. 일단, 아, 내 돈이 아니었구나. 2년 따라 그냥 돈이 왔다가 2년 따라 돈이 갔구나. 그리고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고 포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것 같아요. 똑같아요. 마음 공부랑 똑같아서 주식을 할 때도 하더라도, 주식으로 대박 나겠다라는 과도한 집착으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스님 자꾸 그 집착 없이 여윳돈으로 하라고 하시는데, 집착 없이 여윳돈으로 해봐야 그걸로 돈못 벌어요. 이러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집착 없이 여윳돈으로 하면, 예를 들어 몇십만 원, 1,200만 원, 몇백만 원 가지고 하면 그걸로 죽어라고 벌어봐야 몇만 원, 몇십만 원 버는 건데, 그거 가지고 왜 주식을 하겠어요? 그 스트레스 받게. 그 말은 곧 이걸로 벌려고 하는 거니까 크게 벌려면 크게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잃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첫째는 집착이 없어야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한 가지 놓쳐선 안 되는 진실이 있단 말이죠. 진리가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진정한 지혜는, 참된 지혜는 모를 뿐 하는 지혜예요. 안다고 여기는 순간 그건 어리석은 망상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식으로 날리겠어요? 10년, 20년, 30년을 했든 이제 막 시작했든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이거는 몰빵할 만해. 이거는 오를 수밖에 없어. 이 회사는 잘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 이거는 막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 그러면 막 돈을 빌려서라도 막 몰빵을 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그 확신을 가지는데 수많은 정보가 동원이 되겠죠. 내가 주식 잘하는 사람 누구누구 아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여기에 하면 도움이 된다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걸 더 자기 생각을 더 확신할 수 있는 확증 편향 같은 게더 강렬한 확신으로, 이건 확증 편향이라고 생각을 못 해요. 치쳤다고 생각을 못 하고 확실하다. 온 우주가 나를 돈 벌게 해주려고 지금 이 모든 정보를 나에게 주었다. 이거는 망할 수가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과도하게 무리한 돈을 투자하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이건 거의 100%에 가까운 확신을 가졌는데 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이 회사의 미래를 봤을 때, 그 비전을 봤을 때, 심지어 뭐그 회사를 가봤는데 혹은 그 회장을 만나봤는데 회장님이 마인드도 좋고 뭐 모든 게 완벽해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 몰빵을 해 투자하면 될까요? 완벽한 회사가 확실해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거는 계산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아, 거기에 민감한 회사라면. 그런 건 계산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연기법의 세계라는 건, 중중무진 연기의 세계라는 건 뭐냐면, 계산에 없는 것들이 언제 어떻게 툭툭 튀어나올지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던 회사 아니면 뭔가 이제 막 시작한 회사인데 너무너무 미래 비전이 있는 회사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 투자를 했는데 거기 격리 직원 하나가, 신문 뉴스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격리 직원 하나가 미친 척하고
돈을 그 막 수백억을

들고 튈 수도 있잖아요. 그런 회사도 있더구만요. 이온 우주 전체와 연결돼 있잖아요. 온 우주 전체를 내 생각으로 통제 가능하다고 믿는 망상이에요. 확신을 가지는 것은. 모든 확신은 그냥 확증 편향이에요. 확신이라는 건 없어요. 어떻게 100% 확신할 수 있어요? 분별로 알수 있는 게 없어요. 연기법의 세계는 전부 다알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까지 스님, 제가 이번에는 완벽하게 다 확인했어요. 미국 정가의 모든 소식까지, 모든 것까지 다 완벽하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 못한 기상 이변이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코로나 같은 게, 그뭐 얘기하고 터져요? 코로나가? 아니, 세계대전 일어나는 거, 그러는 것도 계획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지 못한 실수에서 일어나거든요. 오해에서 일어나고. 그 모든 가능성을 우리가 계산할 수 없다 해서 시작해야 돼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하심할 줄 아는 거죠. 내가 다알수 없어. 보세요. 다알수 없다라는 딱 지혜가 있으면 어떨까요? 아무리 확신을 가져도 100% 투자 안 하겠죠. 이게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또 망할 수 있으니까. 그래 되면 자연스럽게 무리한 투자는 안 하겠죠. 과도한 투자는 안 하겠죠. 이거 없어도 되는 정도만 투자하겠죠. 근데 보니까 많이 한 사람, 많이 한 사람일수록 오래 했기 때문에, 아, 내가 어지간히 이판 돌아가는 걸 대충 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내 손바닥 안에 딱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 수가 없죠,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어떤 거 하나도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자기 통제라는 게 없어요. 얘도 내가 통제 안 되잖아요. 내가 언제 어떻게 아플지. 이 몸뚱아리 내가 통제됩니까? 그럴 것 같았으면 병원에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프지 마! 이러면 되죠. 근데 얘가 얘를 통제 못 하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세상을 통제해요? 어떻게 엔비디아 주가를 내가 통제한다고 확신을 해요? 얘도 하나, 오늘 난 반드시 저녁 때 짜장을 먹을 거야. 그런다고 짜장 먹어지나요? 되는 때도 있지만 안 되는 때도 많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어요. 그 단순한 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망상, 세상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될 거야라는 생각, 그건 다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확신에 찬 생각, 그건 확신을 가진 것 같이 느껴지는 망상일 뿐이지, 정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오직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뭐든지 할수 있는 세상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도 내 통제를 할수 없다라는 진실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 세상을 전혀 통제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어때요? 세상은 있는 그대로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겠어요? 이 몸과 마음이 나다라는 망상에서 놓여나니까, 이온 우주법계 전체가 다 마음 하나가 꾸는 꿈인 줄 아니까, 꿈의 내용을 손쓰려고 하지 않아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꿈의 내용을 뭐하러 바꾼지요? 이 전체가 꿈인 줄 깨달으면 되는 거지. 삶의 이야기 스토리, 연기법의 현실적 스토리를 바꾸려고 하는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단 말이죠. 그 연기법을 깨달으니까 해탈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떻게 펼쳐져도 상관없어요. 이 해탈의 자리에는, 이 마음의 자리, 이 마음의 자리는 어떤 걸로도 오염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좋거나 나쁘지 않고, 옳거나 그러지 않고,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고,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증불감의 자리거든요. 그러니 이 진실, 여기 하나에 눈을 뜨면, 그게 정멸이에요. 그게 해탈이에요.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 세상에서 하늘에 별이 무너져도 상관이 없고, 지구가 폭발해도 상관이 없고, 이 몸이 병이 들어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이게 내가 아니거든요.
이게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이 온 우주 전체가 통으로 내가 꾸는 꿈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 움직이지 않는 여여부동한 바탕이 자기지, 그 위에 오고 가는 모양은 자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바다가 파도가 예쁜 파도가 쳤다고 막 내가 예쁘다고 하겠어요? 바다인 줄 알면 이런 파도가 치든 저런 파도가 치든 상관하지 않아요. 파도의 모양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평생 뭐 하려고 그래요? 파도의 모양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모든 파도가 전부 다 하나의 바다인 걸 깨달으면 끝나는데, 얘가 난 줄 알고, 이 하나의 파도가 난 줄 알고, 얘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좀 잘 나가고 능력 있고 칭찬받고 그런 인생으로 바꾸려고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거 됩니까? 얘 마음대로 되나요? 이거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인연 따라 펼쳐질 뿐이지. 애초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생각으로 붙잡아서 집착하면 그것도 틀렸어요. 왜냐면 인연법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내 인연이 이래서, 얘의 인연이 이래서 이렇게 살아왔으면 지금 내가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신구의 삼업을 바꾸면 얘의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지거든요. 다르게 무르익거든요. 얘의 업을 다르게 익어가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힘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과거에 수억겁 전에, 수십 년 전에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지금 참회하고 지금 마음을 밝게 쓰고 지금 마음을 깨닫고 지금 신고의 삼업을 청정하게 한다면 그 일체의 과거의 업이 소멸돼요. 그러니 지금 내 신고의 삼업에 얼마나 큰 힘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불교에서는 그 신고의 삼업의 방편의 법문으로서 신고의 삼업이 힘을 지닌다는 뜻으로서 업장 소멸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업을 짓고 했어도 그 업장 소멸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팔자가 드세고 팔자가 괴롭고 업장이 두터워도 그거 깨끗하게 청정하게 바꿀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스님들이 법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신고의 삼업을 청정히 하세요. 어떻게? 지금. 계율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살생투도 망어라는 삿된 업을 청정한 업으로 바꿔라. 악업을 십선업으로 바꾸세요.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열 가지 업을 청정하고 선하고 좋은 업으로 바꾸면, 지금 바꾸면 바로 지금 업이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뿐이기 때문에 지금이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수억겁 동안 어두웠던 동굴에 지금 불을 하나 밝히면 지금 곧장 밝아지잖아요. 동굴이 천년 어두웠던 동굴은 천년 동안 밝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에요. 과거 업장이 아무리 두터웠어도, 아무리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고 나쁜 짓을 많이 했어도 지금 바르게 깨달아서 지금 내가 신고의 삼업을 청정히 하는 마음으로 바꾸면, 지금 마음이 청정해지면 그 수억겁의 업이 여기서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용광로와 같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용광로 속에 어떤 걸 집어넣어도 다 그냥 용광로에서 녹아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신고의 삼업이라는 이 몸뚱아리라는 사법계, 현실 세계의 나인 것 같이 느껴지는 이 몸뚱아리라는 아상, 얘를 바꾸는 것도 안 되는 건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방편의 법문, 시론, 계론, 생천론이라는 방편의 법문. 시론, 계론, 생천론은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오온을 나라고 아직 생각하는 업습이 너무 강한 사람들에게 방편으로 하는 법문이거든요. 보시를 해서 복을 짓고, 계론,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선업을 지어서 복된 삶을 살고, 그렇게 되면 생천론, 좋은 과보를 받게 된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과보를 맺게 된다. 얘가 누가? 얘가. 그건 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방편의 이야기죠. 아직은 실혼 결혼 생천론 수준은 방편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수행해 보세요.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님들이 방편의 가르침을 얘기를 하죠. 그거는 실혼 결혼 생천론 수준의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방편의 법문이에요. 힘들고 괴로운 업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정한 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 영혼이 묶여 있으면 안 되죠. 거기서 좀 너무 힘든 삶을 한번 좀 해결한 사람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진짜 도가 무엇인지, 법이 무엇인지, 깨달음이 무엇인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자 하는 출세간의 이 법문을 듣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한 발 성큼 내디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초기 경전에서 끊임없이 얘기하신 오온 개공에 오온이 무아라는 사실, 눈 깊고 혐엄 때 색성왕의 미촉법이 그저 인연 따라 모였기 때문에 나와 세계가 있는 것처럼 삼사가 화합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분별될 뿐이다라는 사실, 즉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인연으로 본다는 의식이 일어날 뿐이지 그런 그 봐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는 의식은 이런 세 가지가 나라는 생각과 내가 보는 것이라는 생각, 그 분별의식이라는 생각이 모여가지고 그런 망상이 일어날 뿐이다. 무아니비소신의 무색상의 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기 하듯이 그 18개가 전부 다 공한 줄 안다면, 그게 인연으로 화합해서 있는 건 줄 안다면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지금 법문 듣는 동안 전쟁은 없죠. 지구 반대편에 전쟁은 없죠. 법문 듣는 동안, 왜? 법문 들을 때는 여기서 전쟁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떠올리지 않았잖아요. 눈 깊고 혐엄 뜻으로. 아니비설신의, 의근으로, 색성의 미촉 법, 법경, 전쟁이라는 경계를 헤아리지 않았죠. 헤아리면서 의식을 일으켜가지고, 저 나쁜 놈들 왜 저렇게 전쟁을 일으켰느냐 하면서, 이 의근과 법경과 의식을 일으켜가지고 막 그 속에 빠져들어서 거기서 만들어낸 그 모양의 세계에 빠져들어가지고 그걸 분별하면서 그걸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법문 듣는 동안. 그러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여기서 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10년 전에 나를 괴롭혔던 그놈이 10년 전에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10년 전에 그놈하고의 걔가 나를 괴롭혔는, 나보고 무시했던, 그 때문에 트라우마가 남았던, 그게 그때 10년 전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일이지. 그래서 그거 10년 전에 돌아가가지고 해결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해결할 수 있어요. 실제 그렇잖아요. 만약에 지금 갑자기 여러분이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사회에서 막 존경을 받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어요. 물질적, 정신적 모든 면에서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걔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10년 전에 그 기억만 해도 막 그 친구를 보면서 분노를 했는데 지금 내가 너무 큰 사람이 돼버리면 어때요? 10년 전에 그 친구를 생각해도 그냥 웃기죠. 미소를 띠면서 아이고 난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렇게 흥분하고 화를 냈지? 여전히 내가 지금도 구질구질한 사람이 돼 있으면 그 친구 볼 때 막 여전히 분노할 거예요. 내가 너무 큰 사람이 돼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을 지금 만나면 웃으면서 먼저 다가가서 야, 그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야 너한테 참 뭐 그랬다 하면서 오히려 귀엽게 보죠. 저절로 업장이 소멸돼요. 그 사람과 응어리가 저절로 해결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달라졌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럼 10년 전에 그 일이 아닌 거예요. 또 지금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탁 해결이 됐어요. 아, 내가 그 생각에 끌려갔던 거네. 지금 해결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나도 괴롭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10년 전에 그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 분들이 돈에만 집착해서

돈 벌면 제대로 돈을 벌겠어요? 근데 이 마음 공부는 뭐냐면 세상 모든 공부예요. 돈 공부이기도 한 거예요. 세상 모든 공부예요. 왜? 전부 다이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일이 없거든요. 구조는 똑같거든요. 세상 모든 분야에서 지혜로워져요. 이 마음 하나 깨달으면. 마음 공부 제대로 하면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없어지고, 부부관계에서도 문제가 없어지고, 자식관계에서도 문제가 없어지고, 회사에서도 문제가 없어지고, 과도한 집착과 욕심, 욕망 부리지 않으면서 할수 있게 되니까, 할수 있는 만큼 하게 되니까, 인연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과도하게 유의 조작하는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이건 해야 되고 저건 절대 하면 안 되라는 틀이 없어요. 왜? 나라는 게 없으니까 인연에 내맡기고 사는데 내가 못할 게뭐 있어요? 한계를 두지 않으니까 무엇이든 다할수 있죠. 야, 수행자는 이런 걸 하면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야, 저 방거산은 자기 재산이 수행자는 재산 갖지 않는다고 방거산 재산을 전부 다 동종에 다 갖다 버렸대. 나도 그래야 돼. 수행자는 모름지기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 벌어놓은 돈, 노후 자금 마련해 놓은 돈 전부 다 한강에 갖다 던져버릴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그것만이 도가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인연인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겉모양, 모습으로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는 것이 도의 모든 모습이 아니에요. 도인은 화를 안낼 거야. 그 종말인가요? 도인은 화를 더잘낼 수도 있어요, 도인은. 오히려 도인 아닌 사람은 남들한테 좋은 사람인 척 하려고 화가 나도 꾹꾹 참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남한테 잘 보이거나 뭐 이럴 생각이 없으면 그냥 할 말은 그냥 상관없이 막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정해진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도에는. 도인들은 이렇게 살거나 저렇게 사는 게 정해진 게 없단 말이에요. 네, 오늘 부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보면은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좀잘 모르던 뭐 지도 비구니 뭐 이렇게 잘 모르던 육조 스님의 제자들이 나왔었고요. 오늘부터 육조 스님의 그 가장 걸출했던 제자가 연이어 세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세 스님과의 일화가 나와요. 첫 번째가 이제 청원 행사가 나오고, 두 번째가 이제 남학회향이 나와요. 이 청원 행사와 남학회향이라는 두 스님이 육조 스님의 두 명의 걸출했던 제자들이고, 뭐 육조 스님의 2대 제자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남학회향 아래에서 그뭐 오가 칠종이라 해가지고 육조 스님 밑으로 일곱 개 종파, 다섯 개의 종단 뭐 이런 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이 남학회향과 청원 행사라는 두 스님에게서 만들어졌어요. 또 남학회향 밑에는 마조 도일이라고 강서성의 마조 도일이 있었고, 청원 행사의 제자로 호남성의 석두 희천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학회향의 제자 마조 도일과 청원 행사의 제자 석두 희천이 강서성과 호남성에서 아주 법을 혁혁하게 펴는 그런 아주 큰 스님으로서 아주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강서, 마조, 호남, 석도 이래가지고 강서, 호남, 그래서 강호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무슨 무협 영화 같은 데 보면 강호에 뭐 무슨 강자가 뭐 나타났니 뭐 이런 얘기하지만, 강호라는 말이 이렇게 걸출했던 바른 법을 펴는 스승 밑으로 모인 승가, 공부인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강호라 불렀어요. 바른 법을 펴는 어떤 공부인의 모임,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무슨 강호 도량, 이러면 진짜 바른 법을 전하는 도량, 뭐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뭐 강호, 승,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 바른 법을 이렇게 펴는 그런 스님들의 모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정도로 이두 명의 스님들이 아주 훌륭했었고, 그 밑에서 지금 우리가 선을 배울 수 있었던 모든 선사 스님들의 이야기가 주로 이두 스님의 문화에서 나왔었어요. 그첫 번째 스님이 이제 청원 행사 선사고요. 청원 행사 선사는 성이 유씨요, 길주의 안성 사람이다. 조계의 법석이 성대하게 잘 교화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 인사를 드리고는 물었다. 육조
조계산에 계시는 육조

하나님의 법석, 법을 펴는 이 승가가 아주 성대하게 법을 잘 펴고 교화한다는 소문을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찾아와 인사를 드리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보면 보통 이제 제자들이 찾아올 때는 스승에게 찾아와서 도를 묻죠. 도가 뭡니까? 뭐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공부를 점검하고 공부를 묻고 어떻게 공부할지를 좀 점검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청원 행사와 남약해양 또뭐 연가 현강 이랬던 분 이런 걸출했던 분들은요. 여기 와가지고 도를 깨달았다기보다는 이미 오기 전에 한 소식을 했던 그리고 본인이 했던 그 공부의 체험이 바른지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확신을 가진달까 뭔가 이렇게 검증을 받는달까 증명을 받는달까 그러기 위해서 온것 같은 느낌이 더 커요. 육조 스님도 그랬죠. 오조 스님이 법을 펴서 도를 깨닫게 하는 그 방편이 아주 뛰어났으면 오조 문하에 수백 명이 있었다는데 그 중에 수십 명은 깨달았지 않았을까요? 수십 명, 수백, 뭐꽤 많은 견성 도인들이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오조 스님 문하에 수백 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오조 스님이 본인의 법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방편으로 교화하는 이 재능은 조금 없으셨나 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상수 제자가 신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조 스님이 탁 들어왔는데 육조 스님은 그냥 나무꾼으로 있을 때 금강경 구조를 듣고는 뭔가 한 소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조 스님에게 와서 본인이 뭔가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을 이렇게 한두 마디씩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대화를 몇 마디 나눠보면 지금도 그럴진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세밀하게 알아봐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또 세밀하게 같이 살아봐야 알수 있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워낙 이런 법이 많으니까 그걸 머리로 많이 공부해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 같으면 더욱더 그랬겠죠. 이 법에 대해서 바르게, 법을 펴는 그런 게잘 없었다 보니까 한두 마디 딱 들어보면은 벌써 이 사람이 법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그 대본에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오조 스님도 육조 스님과 몇 마디 거량을 해보고 나서는 아, 이 사람이 법을 바르게 깨달은 게 분명한 줄 알고는 본인이 가르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러고 육조 가사 의발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원 행사도 이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보통 와서 그뭐 도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요. 마땅히 어떻게 힘써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힘을 써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느냐? 계급에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계급은 이렇게 층층이 계급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래 계급과 윗 계급이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이것과 저것이 있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여기서 저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이잖아요. 중생이 부처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다못해 수다원 계급에서 사다원 계급으로 가려면 사다원에서 뭐 아나함으로 가려면 이렇게 공부의 단계 단계로 점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급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급에 떨어지는 건 둘에 떨어지는 거예요. 분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르긴 해도 이 스님의 이 질문을 봤을 때는 본인이 이 계급에 떨어지지 않는 이 지위를 어느 정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걸 물어보는 수도 있고 모르긴 해도 이 질문 그 뒤에 나오는 질문까지를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스님이랄까요? 이렇게 자기 마음을 확인한 스님들 같은 경우에 이 자기가 확인한 이 마음을 뭔가 이렇게 더 익숙하게 챙긴다? 뭐 이렇게 법을 챙긴다 이런 표현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점점 더 이렇게 확고해지고 이 법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생기고 이런 시간을 보내요. 시간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법에 대한 뭔가 믿음, 신심이 굳건한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떨어지지 않는 뭔가 하나가 이 정말 이게 다일까? 이게 끝일까? 이게 구경일까?

님이 깨달은 게 정말 이게 맞을까? 이거 말고 그래도 뭔가 하나가 더 있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 미진한 거 더 끝까지 끝끝내 내가 하나 더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부처와 같은 지위일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뭔가 마지막 하나가 더 있지 않을까? 내가 공부한 이것이 마지막 정말 구경각이 맞을까 하는 어떤 그 공부가 다 마지막 꼭지가 떨어지기 전에 그런 어떤 그런 계급에 대한 그런 분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마 본인이 아마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걸 스스로 아마 해결을 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마지막에 고민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힘써요? 이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마지막 한 단계를 더 올라가야 될것 같은, 그래서 마지막 정점을 찍어야 될것 같은 그런 분별, 그런 게 들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바탕 신나게 흥을 돋우는 연희놀이가 진행되며 오후 6시부터는 연등회 30년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연등회가 처음 열렸던 1995년 여의도 대법회부터 현재의 연등회 모습까지 불교계의 소중한 기억을 함께 추억해봅니다. 오후 7시부터는 행복과 평화, 기원과 희망의 마음을 담은 10만 등불의 향연이 도심을 아름답게 수놓는 연등 행렬로 이어지고 오후 9시 30분에는 환희의 꽃비가 내리고 서로 맞잡은 손길마다 행복이 가득한 대동 한마당이 종각 사거리에서 펼쳐집니다.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감동과 환희의 현장을 BTN 불교TV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선불교에서 스님이 했던 얘기나 질문을 보통 화두라고 불러요. 무문관이라는 책을 제가 딱 고른 이유는 화두가 그 선문답이 48개가 있어요. 48개. 짧잖아, 생각보다. 무문관의 이 관문을 통과하는 안내인 가이드예요, 가이드 저는.

계속 화두를 풀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게 화두 예 이게 누가 이거 집중을 더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배운 사람들 고졸이상 그러면 거의 다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는 척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용도에 좀 화두 같다 그래서 일단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막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죠 뭐 개태는 이렇게 말했고 니체는 이렇게 말했고 금강경에는 이런 말이 나오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일단은 말문이 막혀 왜냐면 굉장히 유명한 책인 거야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 책엔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고 그 사람이 똑똑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자랑하는 건 뭐냐면 자기는 니체도 알고 뭐 예를 들면 부처도 알고 내지는 뭐 강신주도 알고 뭐 누구도 알고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좀 지적이다라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말문이 딱 막히잖아 사실은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지도 몰라요 저 사람 말문을 막기 위해서 아무 도움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니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자식은 또 못 가르쳐 보면은 너무나 훌륭한 말을 하는데 삶은 엉망인 사람들도 많다고요 사실은 좀 그런 맥락에서 좀 들여다봐야 될 화두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들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운문화타라는 화두인데

어느 스님이 물었다. 광명이 조용히 모든 세계에 두루 비치니. 한 구절이 다 끝나기도 전에 운문 스님은 갑자기 말했다. 이것은 장졸 수재의 말 아닌가? 그 스님은 예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운문 스님은 말에 떨어졌군 이라고 말했다. 뒤에 사심 스님은 말했다. 자 말해보라. 어디가 그 스님이 말에 떨어진 곳인가? 뭐 유명한 사람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건데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어떤 스님은 그 어떤 걸 인용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인용이 꽤 구절이 되겠죠? 그 첫째 말을 딱 하자마자 운문 스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그거 장졸 수재가 했던 말이잖아. 했더니 그 스님이 말하다 말고 네! 그래 버린 거야. 그랬더니 운문 스님이 그런 거야. 말에서 떨어졌다. 말에 떨어졌다. 그게 하나의 에피소드예요. 근데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한참 시대가 지난 다음에 사심 스님이 이거를 화두 삼아 던진 거야. 제자들한테. 말에서 떨어진 데가 어디냐. 말에 떨어진 데가 어디냐. 그 스님이. 어딘지 말해봐라. 딱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뒤에 사심 스님 얘기는 그냥 약간 좀 지적일 수도 있죠. 어느 부분에서 떨어졌는가. 말에 떨어졌다. 앞에 있는 말에 떨어졌다라는 표현 있는 거 어느 스님과 운문 스님 있잖아요. 그 얘기에서도 그냥 말에 떨어졌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면 되고 사신 스님 얘기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말에 떨어졌다고 평가를 내렸는가. 운문 스님이 말에 떨어졌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오늘 그 재밌는 거고 여기 장졸 수재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수재라는 건 지금 우리 수재라는 말 쓰잖아요. 공부 잘하고 뭐 좋은 대학 가면 수재라는 말을 쓰는데 수재는 뭐냐면 과거 시험에 합격은 했는데 벼슬에 아직 임용이 안 된 거야. 이런 사람들을 수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장졸이 이름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뭐 이렇게 뭐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 뭐 시장이든 무슨 뭐 과장이든 붙여야 되는데 그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당선인 같은 거야. 당선인 일종의 장졸 수재의 장졸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과거 시험에 붙었는데 또 불교의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꽤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또 재밌는 거죠. 불교의 한 전통이기도 해. 예를 들면 다른 종교에서는 종교 지도자를 빼놓고 기독교 같은 경우는 얘기 못 하잖아요, 사실. 근데 불교라는 거는 내가 주인이 되면은 내가 그렇게 붙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찰에 굳이 없어도 돼요. 일반 사람이어도 상관없다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꽤 유명한 사람이 이통연. 중국의 뭐냐면 중국의 일반인이 일반 지식인 신화엄경론이라고 화엄경에 대한 그 논문을 쓴 사람이 일종의 긴 논문을 박사 논문 같은 신화엄경론. 보조국사 진울서부터 우리나라 스님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책이거든요. 스님이 쓴 게 아니에요. 그 이통연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장졸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뒷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데 어떤 얘기길래 어떤 스님이 운문 스님한테 했을까. 여기 화면에는 안 올라갈 거예요. 나중에 아마 방송 밑에는 여기 자막으로 올라갈 텐데 그 장졸 수재가 썼었던 그 말이 꽤 유명해서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오등회원이라는 책. 등잔 비유 기억나죠? 선불교는 전등사처럼 등불이 전달된다. 요거 굉장히 다른 느낌이에요, 많이. 왜냐하면 인도 불교에서는 굉장히 강한 게 수레의 비유야. 법륜. 불법의 수레. 그런데 동아시아에 들어오면서 비유가 수레가 아니라 등불로 변해요, 많이.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은 사과나무다. 그러면 사과나무가 타올랐을 때, 그러면 그 불빛의 색깔과 배나무나 다른 나무가 타올랐을 때 불빛은 다르죠. 불은 불인데, 부처는 부처인데 다르다고. 그런데 예를 들면 사과나무가 녹색 불빛이 났는데, 배나무가 녹색 불빛이 났다. 그러면 이거 가짜인 거야.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흉내낸 거야. 그래서 이 불빛 비유가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 다른 사람 불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날파리처럼 저기 불 있다 그래서 쪼르르르 가가지고 그런 게 아니야. 내 삶을 내가 비추는 거야, 이 주변을. 그러니까 주인의 비유로는 굉장히 괜찮죠. 인도 불교의 비유는 오히려 수레의 비유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승, 소승만 하더라도 그 승이 수레 승자잖아요. 작은 수레, 큰 수레. 그리고 그 바퀴를 법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가르침의 수레바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초전 법륜이라는 말 많이 쓰죠. 첫 번째 바퀴를 언제 움직였는가. 첫 번째.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동아시아에 들어오면서 그게 다 심플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 바퀴라고 그러면 뭔가 진문개고 누군가한테 흔적을 남기고 바퀴가 길을 가면서 땅에 흔적을 남기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저쪽 저 사람도 불이 펑 터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 동아시아 불교, 선불교든 동아시아 불교에 보면 등불 얘기랑 등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기도 오등회원이라고 해서 등자가 이미 그 등잔이야, 등잔. 여기에 전체가 나오니까 장졸수재가 아까 제일 처음에 했었던 얘기가 뭐였어요? 강명이 조용히 모든 세계에 두루 비치니까지만 얘기를 했잖아요. 예. 네. 그러면 전체 그 식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 장졸이 잘못 얘기했다가 지금 포인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 정도가 선불교라든가 어쩌면 불교의 정수를 요약할 수 있는 어떤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 사이에서도 그게 문제가 된 거야. 너무나 근사한 얘기고, 그 당시도 다 서로 얘기했던 얘기. 읽어드리면 이래요. 광명이 고요히 모든 세계에 두루 비치니, 범부든 성인이든 생명을 가진 것들은 모두 나의 가족이네. 어떤 잡념도 일어나지 않아야 온전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만, 감각의 작용들이 일어나자마자 온전한 모습은 구름에 가려버리네. 번뇌를 끊으려는 것은 번뇌의 병만을 증가시키고, 진여에 나가려는 것도 또한 바르지 못한 일이네. 세상의 인연에 따라 어떤 장애도 없다면, 열반과 생사도 모두 헛된 꽃과 같을 뿐이네. 이게 시예요. 처음에 딱 읽어들어서, 들은 다음에 바로 이해되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한 구절씩 읽으면서 제가 풀어드릴게요. 광명이 고요히 모든 세계에 두루 비치니. 아마 이 광명은 마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마음,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됐을 때, 그러니까 나에 사로잡히지 않고 무언가에 집착하지 않을 때 산책을 하더라도 주변 것들이 보이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작게는 나 하나도 못 비치지만 크게는 다 비칠 수도 있어요. 그런 비유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범부든 성인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성인이란 말은 부처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든 부처든 생명을 가진 것들이 모두 나의 가족이네. 생명을 가진 것들은 다내 가족이다. 여기서 당연히 알겠죠. 내 가족이니 남의 일이 아니잖아. 그 사람한테 탐욕을 부리겠냐고. 아, 세상 사람들은 다내 가족이야. 생명은 다내 가족이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죽이고 때리고 학대하고 그래.

어떤 가족에서 최근에 그런 문제 많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이인데 아이를 괴롭힐 때 있잖아. 그건 내 가족이 아닌 거예요. 나한테만 국한돼 있는 거야. 법적으로는 가족인데. 층간소음이다. 그러면 윗사람이 내 가족이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 가족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아유, 건강하게 잘 뛰네. 이랬을 거라고. 어느 할머니가 손주가 팔딱팔딱 뛴다고 뭐라 그래? 시끄럽다고 왜 그래? 그건 내가 시끄럽다. 걔는 나라는 범위 바깥에 있는 존재죠. 세상이 다 가족인데 전쟁을 일으키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듯이? 내 가족인데?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버지가 사는데?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수성이 뭔지 알겠죠? 아, 여기서는 다 가족인 거야. 생명까지도. 굉장히 많이 확장됐죠. 풀, 벌레, 이런 것까지도 내 가족이야. 가족이니까 꽃 같은 거 꺾을 수도 없지. 내 가족이니까. 나랑 무관하고 내 가족이 아니고 내가 돌봐야 되는 범위 바깥이라 그럴 때 우린 잔인해지는 거예요. 네. 남편한테 잔인하다, 아내한테 잔인하다, 아이한테 잔인하다. 별거 아니에요. 내 가족 아니에요, 그 순간. 내 피붙이가 아닌 거야. 세 번째는 이래요. 어떤 잡념도 일어나지 않아야 온전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만, 그러니까 온전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잡념이 안 일어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양이 아픈 거 보려고 그러면은 막 내가 잡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예, 어떤 생각에 몰두한다던가 이러면은 고양이가 쓰러져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야. 나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아주 사사롭고 작은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그게 멍청한 마음이 아니에요. 맑은 마음 같은 거예요. 뭐든지 담아둘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돼서 산책을 하면, 계절의 변화도 들어오고, 뭐또다 들어온다고. 근데 내 마음이 있잖아요. 막 다른 거에 막그 마음이라는 그릇에 다른 것들이 담겨져 있으면 다른 걸못 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잡념도 일어나지 않아야 온전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감각의 작용들이 일어나자마자 온전한 모습은 구름에 가려버린다. 감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눈, 귀, 뭐 이런 것들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육체적인 것들, 우리의 본능적인 이기주의 같은 것들. 남 많이 도와주고 싶죠? 근데 나 배고프면. 우리 죽을 때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이기주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피해볼 것 같은 그 끓어오르는 이기주의와 거의 맞서 싸운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여유롭고 부유하면 누구 돕기 좋아요. 그리고 나 컨디션 좋고 푹 쉬고 잠도 잘 자면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내 아이의 고민 충분히 들어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어. 살기가 너무 팍팍하고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했어. 그러면 짜증이 나기가 쉽다고. 왜 너마저도 나를 힘들게 하니? 나중에 후회할 짓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거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고, 내가 내 딸한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돌아보면 내 가족과도 같았는데 그런 거 보이지 않게 됐었잖아. 나만 생각하니까만. 컨디션이 좋은 엄마는 아이의 똥냄새도 달콤하게 오지만 컨디션이 나쁘면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 냄새도. 왜 이렇게 불쾌해? 기저귀 또 빨아야 되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옛날 서양의 귀족들이요. 귀족 부인들이 왜 아이를 잘 돌봤는지 알고 아이 오면은 유모한테 받아서 어머, 오늘은 뭐 하고 지냈니? 왜냐하면 일주말에 처음 보거든요. 얼마나 반가워. 무슨 말인지 알죠? 계속 볼때 나도 생명인지라, 나도 피곤하고 나도 배고프고 나도 자야 하는지라, 그거를 자야 된다라는 그거 자기를 돌봐야 된다라는 이기주의가 있다 우리가. 근데 그거대로 딱 해버리면 나중에 후회하는 거야. 아유, 내가 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힘들죠. 그거 아니거든. 그런 삶의 조건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테니까. 그래서 사회가 좋아져야 된다라는 의미는 별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최소한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사회에서

안 들어준 다음에 왜 사랑하지 않았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갈수록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 성인 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렇게 끝나고요. 다섯 번째 보면 번뇌를 끊으려는 것은 번뇌의 병만을 증가시킨다. 이건 뭐 별거 아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잊어야지, 잊어야지. 누가 죽었거나 누구랑 헤어져서 잊어야지, 잊어야지.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끊어야 돼.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을 못 끊는 거야. 번뇌를 끊는다라는 말이 그런 것들이에요. 아이러니한 거죠. 다이어트 해야지. 실패해요. 100%. 다이어트의 병만 가중시켜.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그쵸? 이해되시죠?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때때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거나, 그게, 죽어서 떠난 거일 수도 있고, 잠시 떠난 거일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 알잖아요. 몇 개월 지나면, 아련하게 보고는 싶지만, 지금 현재만큼 그렇게 아프진 않아. 죽을 것 같죠? 그래서 그 경험은 누구나 다 해봐야 되는 것 같아. 시련의 경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경험. 막 옛날에 기억이 나요. 제 친구가 상을 일찍 당했는데 친척들이 와서 저도 그 친구니까 그 상집에 갔는데 그 제 친구가 분노했던 건 에? 아버지가 죽었는데 친척들이라는 게 고스톱치고 술 마시고 논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친척이라 친구들이. 그런데 제 친구도 상 다 치르고 7, 8개월 뒤에 MT 가서 고스톱 쳤어요. 안 할 것 같죠? 밥도 안 먹을 것 같죠? 이렇게 아픈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는데 내가 어떻게 밥을 먹어. 처음에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와 헤어졌던 대학교 1학년들 봐봐. 영어 이제는 식음을 전폐할 것 같지. 네, 이제 영혼이 안 먹을 것 같지. 다른 남자 안 만날 것 같지. 자살하면 안 만날 수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조금씩 그 남자가 그 여자가 기억에는 나지만 그렇게 아픔을 주진 않아. 아련하게. 아련할 뿐이야. 시간이 더 한참 더 지나면 38번째 남자 중에 첫 번째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돼. 세상에 남자는 굉장히 많구나.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든이 됐는데 39번째 남자는 누구인가.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산책을 나가는 할머니도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번뇌를 끊으려고 한다. 때때로 아픈 거는 아픈 대로. 무리하게 끊으려고 하면 더 오래 간다.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요. 진여에 나가려는 것도 또한 바르지 못할 일이네. 번뇌가 없는 세상에 나가려는 것도 또 마찬가지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엔딩은 이래요. 세상의 인연에 따라 어떤 장애도 없다면 열반과 생사도 모두 헛된 꽃과 같을 뿐이네. 이 시를 쓴 거예요. 근사하죠? 예쁘죠? 굉장히 예쁜 시예요. 인연에 따라서 장애가 없어야 된다. 우리 옛날에 지난 하두에 썼던가 그거 있죠. 수처작주 입처개진. 임재가 했던 말.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내 앞에 펼쳐지는 게 다 참되다라고 얘기했잖아. 이 장졸이라는 사람도 세상의 인연에 따라 어떤 장애도 없다면 열반과 생사도 모두 헛된 꽃과 같을 뿐이네.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유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다시 한번 저 화두를 한번 가보세요. 첫 번째를 얘기한 거야, 저게. 저걸 왜 이걸, 이 장졸의 이 글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 불교의 에센스? 내지는? 어쩌면은 이 스님은 뭔가 물어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 외웠어요. 화두, 그 자기의 이게 뭐 인용문처럼. 강명이 뭐, 조용히 모든 세계에 두루 비치니 하면서 일단은 물으려고 그랬대가 운문 스님한테. 쫙 얘기가 진행, 저 구절을 딱 얘기했어요. 8개 구절 중에 한 구절만 얘기했어. 그랬더니 운문이 뭐라 그래. 장준 수재가 했던 말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건 운문 스님도 알아.
이 말 유명한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 스님이 장졸수재의 이 말들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야. 그거 묻기도 전에 장졸수재 말 안, 장졸수재 말 있잖아. 딱 그랬더니 그 스님이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말에 떨어졌다. 야, 이게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에 떨어졌다라는 게 뭘까? 말에 떨어졌다. 말에 떨어졌다. 20세기 초반부에 모르겠어요.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20세기 초반부에 좀 서양의 천재적인 지성인들은 동구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예를 들면 양자역학만 해도 폰 노이만 같은 사람 굉장히 유명하죠. 게임 이론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 이론, 경제학의 게임 이론, 양자역학, 수학부터 천재예요. 천재 거의. 그리고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그중에 제가 하나 저만 간혹 얘기를 하는데 거의 얘기는 안 했다. 어느 글에 잠깐 인용을 했던 사람인데 코르지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체코 출신. 미국에서 활동했던. 이 코르지프스키가 했던 이 말을 오늘 저기 저 이 화두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예 영토요, 테리토리.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너무 자명한 말인데 외우고 살아야 돼. 사랑에 대한 책 같은 것도 지도야. 괴테의 책도. 그런데 그건 내가 살고 있는 땅은 아니에요. 맞아. 그거는 괴테가 느꼈었던 영토에서의 경험에서 나온 지도야. 그런데 그 책을 읽고서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서 그거를 안다라고 해가지고 사랑을 잘할 것이냐? 이건 다른 문제요. 외우고 살아야 된다고. 아이의 육아법 책이 있어. 지도야. 그걸 가지고서 내 아이는 다른 땅인데, 다른 아이들의 땅을, 그러니까 어떤, 외국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를 돌보는 거야. 그 땅이에요. 애랑 관계를 맺으면 애를 더듬어야 되죠. 주변을 살펴야 되고, 애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고, 아, 이랬더니 애가 좋아지고, 이랬더니 애가 스트레스 받는다를 가지고, 조금 더 확장을 하겠지, 확자니까. 뭐, 예를 들면 영국의 분위기라든가. 그래서 만들어. 국내 번역이 돼. 그러면 우리가 그걸 사요. 우리 땅이 안 맞는데, 우겨.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건 테리토리를 배운 적이 있느냐? 이거 맵만 배운다고, 맵. 이거 배우고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다. 대개가 그래. 이건 자연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슈뢰댕거가 양자역학했지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 배우고 물리학자들은 그거를 그 사람들이 했었던 맵에 따라서 실험해가지고 논문 쓰고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양자의 세계에 바로 붙어가지고 지도를 만든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도 왜곡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맵과 영토. 이거에 간격을 머릿속에 넣으면 굉장히 사실은 좋아요. 왜 선불교에서 불림문자라고 그랬을까? 문자는 맵. 어떤 사람의 지도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곳을 가봤던 사람이 지도를 만들어야 되잖아. 이해되죠? 그럼 100%예요. 그런데 지도 만든 사람의 유일한 거는 그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도를 봤다면, 그거를 내가 살고 있는 테리토리에 바로 적용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많은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어. 지혜로운 게 뭘까? 자기 영역에서는요, 어떤 대학교

교수가 우리 마을에 온다고 해도 마을의 역사도 있고 그것도 있잖아. 근데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최소한 거기서는 최고 전문가예요. 절대 역사학자 교수나 누가 오더라도 이해되시죠? 그 사람처럼 몰라. 그러니까 이 지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머릿속에 잘 넣어놔야 되는 것 같아요. 코르지프스키라는 그 사람이 했었던 유명한 표 같은 거예요.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장졸 수재의 말은 지도예요, 영토야. 지도란 말이야. 그 지도를 지금 묻고 있는 거야, 지금 지도에 대해서. 말에 떨어졌다라는 거는 뭐냐면, 넌 지도에 떨어져 있다라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니? 라는 거예요, 사실은. 네 얘기를 해. 너 스님이잖아. 너 구도자잖아. 광명이 조용히 모든 세계 두루 비치니라는 그 여덟 구의 시 있잖아요. 그게 이 사람한테는 지도인 거야. 그러면은 불린 문자 아니잖아요. 기껏 이해해봤자 뭐 이해해요? 장졸의 마음만 이해하는 거야. 내가 주인이 되는 건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화두 하나 풀때 기억나시죠? 예, 염화시 중의 미소. 모든 제자들이 시타르타가 왜 꽃을 들었지? 시타르타의 마음은 뭐지? 이랬을 때 가손만 웃었잖아. 꽃을 보고 왜 웃었다고 그랬어요? 꽃이 이쁘니까. 요거랑 사실은 거의 구조적으로 같은 거예요. 말에 떨어졌다. 요게 딱 들고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어느 스님이 물었어요. 강명이, 그러니까 이거 물어본 거죠. 쭉 물어보면서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다가 일곱 번째 구절, 여섯 번째 구절, 이건 무슨 의미예요? 물으려고 그랬을 때, 운문스님은 바로 얘기를 한 거야. 장졸 수재 말 있잖아.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했어? 예! 라고 대답했어. 예! 라고 대답하는 부분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저기에 떨어졌을 수도 있어. 아니면 강명이 조용히 모든 세계에 두루 비친다라는 저 말을 했을 때 말에 떨어진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운문스님이 말에 떨어졌군! 딱 이래 버렸을 때 그때 그 순간에 그 스님이 말에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전 상황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많이. 어떤 말을 인용을 하거나 유식한 사람 말을 인용하거나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지도 같은 거예요, 지도. 지도를 딱 보여준다고. 예. 네. 그런데 전혀 몰라. 여행을 많이 간 사람들 경우만 지도가 얼마나 영토랑 무관한지 알 거야. 진짜 많이 간 사람. 진짜 많이 돌아다닌 사람은요, 지도가 참고 자료일 뿐이다를 알아. 지도 맹신하지 않아요. 지도에서 안 그려놓으면은, 그쵸? 안 그려놓은 부분도 있잖아. 지도를 맹신하면 안 그려놓은 좋은 부분도 못 간다?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우리 지금 생활이 얼마나 복잡해졌어요. 지도가 지배하는 세계예요, 지금은. 자동차 타봤잖아요.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지도가 위에 떠 있잖아요. 어디 누르잖아. 그 사이사이요. 그 파란색 줄서 있는데 말고 옆쪽에 굉장히 좋은 곳 많습니다. 그쪽은 우리 가지 않아요. 절대 가지 않아.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영토를 경험하는 감각이 없어졌어요. 지도가 먼저 있고 거기에 검색어를 치고 그쪽으로 가. 그런데 그게 입체적인 화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 화면 위에 표시가 되니 리얼해 보여. 안 그래요. 누군가가 만든 지도야. 어떤 회사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맛집 같은 걸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그게 검색이 되는 것뿐이잖아요. 우리가 예전 우리 화두 풀때 소유유 얘기했잖아요. 목적 없이 걷는 것. 그거랑 같은 전통이기도 해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지도가 영토가 아니다라는 이 느낌들을 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사심 스님이 또 말했잖아. 어디가 그 스님이 말에 떨어진 곳인가? 말에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장졸의 이야기를 얘기를 안 해야 되나? 아니면 운문 스님이 야, 그건 너, 네말 아니잖아.
장조림 말이잖아.

0: 라고 했을 때, 예! 이게 문제인가? 어디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남의 말을 쓰지 말자. 남의 지도를 쓰지 말자. 라는 건 맞아. 그런데 남의 지도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그곳에 가본 사람은 그 지도를 쓸 거야. 쓰긴 쓰되 어떻게 쓰죠? 수정을 하겠지. 에이, 처음 지도 가짜야. 저기 가면 복숭아 꽃.
1: 전쟁에서 100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기는 것보다 하나의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참으로 전쟁의 승리자이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아마 이분께서는 우리가 만났던 분 누구시죠? 첫 명장이로.
2: 선재 스님.
1: 네, 선재 스님 제자이고요.
3: 수행과 사찰 음식을 따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행을 완성해주는 최고의 조건?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거든요.
1: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오, 진짜 재밌는데요. 이렇게 인상을 주면서
2: 진짜 궁금한 게 사찰 음식에서 이렇게 뭔가 재료를 때려서 하는 조리법이 있는 건가요?
3: 아주 즐겁게 이렇게 두드리는 재미를 느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 깊이가 남다르고
1: 네. 정말 남다라요.
3: 먹는 즐거움?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수확했던 열무도 들어있으니까 네.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가에서 채공을 살면 지혜가 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 번의 대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한 18번에 걸친 항암을 하고 저는 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했던 음식이 사찰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신인보를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한국이 하면 전 세계가 따라한대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이 한국에서 결집이 된대요.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앞으로의 불법이라 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한중 관계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 단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제 한국과 중국을 광화문과 천안문을 대비해가지고 한중 관계론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천안문과 광화문을 바꾸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살아 숨쉬는 우리 그 이 대중들의 힘, 그다음에 이 집단 지성의 힘을, 집단 지혜의 힘을 빌어서 우리는 다소 좀 혼란스러워 보일 수는 있으나 늘 전 국민이 함께 동일한 어떤 토론의 광장이 열려 있는 곳에서 이렇게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에게는 현대의 어떤 사회가 오더라도 국민 전체가 그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서로 토론과 쟁론을 함께 해나가고 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좀 한번 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양극단으로 치우쳐가지고 그 국가의 어떤 국론이 너무 분열되어서 외세에 기회를 주거나 우리가 분열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화합이 되지 않아서 일제시대 때나 구한말의 그 어떤 그 외세의 침입이라든지 그다음에 곳곳에 역사의 곳곳에 너무 큰 당쟁과 사화로 인해 가지고 국가에 큰 손실이 오는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정신 문명과 한국의 문화 역량은 중국에 못지않다. 특히 한국 불교의 역사에 봤을 때 한국의 도인 스님들을 지켜봤을 때 중국의 그 어떤 국가대표가 나와서 붙는다고 했을 때 한국의 그 정신적인 수승한 부분들에 있었던 도인과 선비와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을 차출을 해서 중국의 대표들과 한번 시합을 한다고 했을 때 절대 중국에 뒤지지 않는다. 한국에 그만큼 산매력과 집중력이 있고 수승한 수행력과 공부의 역량이 있다. 한국은 이 힘을 가지고서 현대의 세계 문화, 그 문화와 한류라고 하는 역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게 어디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단시일간에 이렇게 펼쳐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중 관계론에서의 어떤 저의 어떤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국을 얘기했으니까 일본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저는 그 출가하기 전에 20대까지 여권이 없었어요. 중국도 백두산을 가보기 위해서 이제 중국의 그 연변을 통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중국을 가보게 됐습니다. 출가한 이후에 40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일본을 가본 것 같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참 그 저는 좀 약간 민족적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일파 그다음에 일본의 그 식민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선친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일본을 통해 가지고 일제 강점기에 너무나 많은 폭력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국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죠. 그래서 일본을 그다지 가깝게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개인적인 취향이 그러하듯이 또 중국학을 했고 하기 때문에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당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불교학을 하려면 일본 불교학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만 조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특히 이제 이 그 불교학술원에 동국대 불교학술원에 오면서 이제 일본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들을 봐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일본을 좀 많이 다니게 됐는데 우리는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알기가 어려운 나라인 것 같아요. 일본도 가깝고도 먼 나라는 말이 참 맞는 표현인데 일본 문화론, 일본 논에 대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평양 전쟁 때 그 일본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도 전쟁을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나라인데 진주만 태평양에 하와이의 어떤 공습을 당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됐는데 일본이란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분석을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이 해온 것 같은데 일본에 대한 문화론을 집필을 해온 많은 책들에서는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일본에게는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로 이렇게 그 내외가 명철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겉과 속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문화론의 대체적인 그런 그 연구 성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내다, 다떼마에다,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르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일본인 가운데도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양심적이고, 그 다음에 솔직하고, 그 다음에 국가와 어떤 사회와 상관없이 굉장히 지킬 걸 잘 지키면서 정말 정직하게 사는 소시민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일본을 가보시는 분들은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일본을 정확하게 일본한테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믿었다가 당하기도 하고 몰랐다가 당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일본을 어떻게 보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일본은 우리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업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은 끊임없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혐한 시위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잘못을 자꾸 죄업을 과업을 자꾸 짓고 있지요. 안 그랬더라면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나쁜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처럼 그런 나쁜 일들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잘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 대한 야욕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땅이 너무 좋기 때문이죠. 자꾸 지진이 나고 자연재해가 많은 그 섬나라 일본이 이 우리나라 같은 땅이 얼마나 가지고 싶은 나라이겠습니까? 이거를 반드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게 지정학적인, 장소학적인, 풍수지리학적인 측면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은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야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좋은 땅입니다, 한국 땅은. 그래서 이건 욕심을 버릴 수 없다. 땅에 꽂히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 땅을 가고 싶고, 요즘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살고 싶고, 이사를 하고 싶고, 그 지역에 가서 살고 싶고, 미국도 보면 땅이 얼마나 넓고 좋은 땅이 많습니까?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땅에 대한 욕심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을 바라봤던 여러 시각들 가운데 유명했던 분이 이제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이었어요. 이어령 선생은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글을 썼죠. 일본인이 그 겸손과 섬세를 바탕으로 해서 축소를 지향했을 때는 굉장히 번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심과 잔인성을 품고 주변으로 확대를 지향했을 때는 오히려 실패했을 때가 많다. 그러니까 고 안분지족에서 고 안에서 아주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심미적인 감각을 펼쳤을 때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령 선생이 그 문화론에 굉장히 밝았는데 그 장점을 일본인의 축소를 지향했을 때 장점을 몇 가지로 뽑아낸 게 화, 조화로울 화자요. 그다음에 공경할 경자. 맑을 청자, 고요할 적자. 이런 가치가 확대되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웠다. 여기서 공경할 경자는 저는 이제 학문적으로 봤을 때 이제 퇴계 선생의 경사상 같은 거. 화라고 하는 건 이제 불교의, 불교 교학적인 부분. 일본이 이제 불교하고 신토하고, 신도하고 두 가지가 대표적인 그 종교잖아요. 이런 거였을 때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일본이 발전했다.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그 선불교, 선적인 부분 그런 부분일 때는 이제 맑을 청자, 고요할 적자, 뭐 맑을 청자가 유불선 동양학의 모든 그 가치에 다 해당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었을 때는 일본이 참 아름답고 좋은 나라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교토를 가보니까 교토에 있었을 때의 그 일본의 역사. 그 진짜 불교의 진심이었고 성인을 존경하고 그와 같이 되고자 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엿보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사무라이라든지 일본이 어떤 그 야심을 가지고 폭력성 무력이 이제 증장했을 때에 나타나는 양상들은 이제 축소가 아니라 확대를 지향했을 때 나타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는 태평양 전쟁에까지 가는. 그런 야심이 됐을 때 어떤 벌어지는 무력과 관련됐을 때는 확장이 됐을 때는 일본은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형태로 이 미국의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일본을 한 번도 가보지 않고도 일본 문화론을 쓴 책이 유명한 책이 국화와 칼이라는 책이죠. 국화와 칼에 보면은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전쟁을 숭상한다. 이 일본의 이중성을 아주 그냥 이 국화 칼이라는 양면을 가지고 날카롭게 비판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탐미주의적인 어떤 그런 국화, 그 다음에 폐쇄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밖으로 돌려가지고 동물적인 야망성으로 폭발시킬 때 나타나는 군국주의적인 칼, 이 이중주가 일본 문화의 특징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미국의 인류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탐미와 야만의 이중주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그다음에 자상하고, 친절하고, 그다음에 섬세하고, 그런 어떤 미학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이어령 선생님이 봤을 때 이제 그 어떤 축소지향의 어떤 섬세함 쪽으로 갔을 땐 그렇게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고, 학문에도 그래요. 뭐, 저기, 불교학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보면 정말 섬세하게 연구를 잘 해놓잖아요.
우리나라의 조선총독부에서

한국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해 놓은 것도 보면 오히려 한국인이 해 놓은 것보다 더 열심히 정말 저 자세하게 연구를 해놔요. 물론 그 마지막 연구의 목적이 한국을 폄훼하고 질적으로 그 수준이 떨어진다는 설명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만 확장시켜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얘기해놓은 부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했던 그 식민사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하여튼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연구를 할 때는 굉장히 아주 집착적으로 천착을 아주 멋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일본의 장점이기도 하죠. 그게 이제 국화라고 한다면 섬나라에 있는 그 내부적인 불만을 표출하게 될 때 외부로 나갈 때는 이제 그냥 궁극적인 칼을 들고 말이죠. 사무라이의 어떤 그 니폰도, 그죠? 일본 칼의 그 어떤 그런 야만성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게 지금 거짓말은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본을 보는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우리 옆에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 이전에 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먼저 왜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기 시작을 했는데 끊임없는 약탈과 그다음에 지금도 끊임없이 독도가 본인의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끊임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뭔가 땅을 범하려고 하는 작게 약탈을 하거나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하거나 이제 외란을 일으키고 외란이라는 것 자체가 외놈이 일으킨 난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 자체만 해도 병자호란은 호란이죠. 오랑캐가 일으킨 거라는 거예요. 중국 중화의 본령이 아닌 한족이 아닌 청나라라고 하는 그 만주적인 그 오랑캐가 일으켰다. 이 외란이나 호란이나 말 자체만 해도 한국인이 조선인이 얼마나 당시에 이 두 나라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단적이 드러나는 언어적 표현 아니겠어요? 이 일제시대를 겪었던 우리 토지를 쓴 대표적인 한국의 그 어떤 민족적인 부분이 물씬 풍겨나는 작가, 박경리 작가 같은 경우는 일본론이 말이죠. 아주 좀 좋은 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중주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일본의 집단 강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일본의 역사는 칼의 역사일 뿐이고 그 본질은 뼛속까지 야만이다. 일본 야만론을 펼쳤어요. 일제시대를 살았던 분 아니겠어요? 이 박경리 선생은. 일본을 긍정적으로 보면 반드시 실패한다. 라고 하면서 일본의 잔인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들의 그 유미주의 아주 그 멋진 그 섬세한 유미주의를 뭐라 그랬냐면 천진한 유미주의다. 천진한 그들의 유미주의는 가냘픈 로맨티시즘에 불과한 것으로 강자가 되지 못하면 영원히 복종해야 한다는 일본식 전체주의를 문명이라는 탈로 교묘하게 위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일본에 대해서 가장 날카롭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 박경리 선생 같은 경우는 가냘픈 로맨티시즘이다. 결국은 무력이 등장하는 순간 아무것도 없다. 그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그냥 천진한 유미주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일본에 갔을 때 그 소도시들에 가면 그 나라에 이렇게 갔을 때 어떤 게 보입니까? 길거리에 쓰레기 한 점 없고 좀 깔끔하고 말이죠. 아주 그 이 섬세한 모습이 보여요. 호텔이나 이런 데 가도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참 그런 거 보면 일본 소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집도 작고 방도 작고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박경리 선생이 얘기했던 그 표현 천진하고 갸냘프다. 뭔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보여요. 국가는 잘 살지만 국민 개개인에게는 뭔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원하고 통쾌하고 통렬하고 막 그냥 좀 자유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어딘가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거대한 나라이긴 하나 섬나라입니다. 섬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이런 게 있겠죠. 옆집하고 싸웠어요. 그러고 나서 싸우고 그냥 이사 가버리고 그냥 멀리 떠나버리면 되는데 일본은 배가 있어야 되죠. 멀리 떠나가려면은 이 무태 오르려면 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러니까 겉마음과 속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제가 늘 얘기했던 것이 하나 봤던 게 뭐냐면 일본에는 말이죠. 신간 사또가 없다. 신간 사또를 구경하기 힘든 나라다. 여러분 이제 신간 사또를 구경하기 힘든 나라다 말이죠. 일본은 일왕이 있어요. 그다음 쇼군이 있습니다. 장군이 쇼군이 있어요. 귀족이라고 하는 봉건 영주가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떤 사무라이나 농민 공인 상민 그러고 나니 천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신분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어떤 폐쇄적 사회였다. 그야말로 봉건 사회였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사회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신분과 계층이 정해지면 좀처럼 바꾸기 힘든 구조입니다. 우리와 같은 과거 제도마저도 없어가지고 신분의 갑자기 급격한 상승, 과거 고시를 패스했을 때 갑자기 신분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는 새로 부임해오는 신간 사또를 구경해 보기 힘든 세습된 영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영주하고 나와의 관계가 형성돼 있으면 저기에 아들이 대대로 하고 있고 우리 아들은 대대로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본 현대 사회에서도 말이죠. 가업을 5대 이상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장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인 정신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냥 유명한 음식점이 대대로 이어져 오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물건을 만드는데 장인들 있죠. 공예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으나, 그 자체로 보면 그들의 전통과 전문성은 극찬할 만한 것인 부분이 있지만, 좋은 측면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직업마저 바꿀 수 없는 세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집단주의의 폐해와 고통이 함께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 우리는 이런 거죠. 우리 아들에게 이거 물려주고 싶지 않다. 우리 아들은 좀더 좋은 직업들, 좀더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좀더큰 어떤 사회로 나아가라. 이게 부모님이 그렇게 원하는 것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걸 했지만 너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학교를 좋게 나오고, 시험에 합격하고 이렇게 해서 신분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 조선조에는 이제 과거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도. 근데 일본 사회는 그 엄청난 폐쇄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때문에 철저히 자신의 그 위치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하게 처신해야 된다. 남에게 절대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본인들이 남에게 신경 쓰지 마라. 그 다음에 남을 쳐다보지 마라.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현실에 순응하고 집단 규율을 그 엄수하면서, 이제 상대편에게 어떤 그 주변에게 굉장히 친절하나 진심을 다해서 하기 힘든 어떤 모종의 어떤 그 터부와 이지매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본 사회의 독특한 특색인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한 번씩 일본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일본 국민들에게 보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국인은 분명히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이것이 일본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우리 까짓거 뭐 한바탕 저지르고 그냥 걸어 그냥 백두대간을 타고 만주까지도 갈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그와 같은 사회가 아니다. 그러면 그 내부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자체로 불만이 쌓이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 불만이 쌓이게 됐을 때 그것이 어떻게 터져 나오느냐, 어떻게 터져 나오느냐, 정한 논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내부에 있는 불만을 외부의 전쟁을 통해서 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어떤 그런 양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한류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던 즈음에 한국의 그 젊은 배우 배용준이라는 배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격하게 환호하는 일본의 50, 60대의 아주머니들을, 여성들을 모습을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의 남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것인 측면도 있지만, 일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한국 남성들이 훨씬 친절하다. 잘 베풀어 준다. 이런 측면도 있대요. 뭔가 드라마를 보면서 열광했단 말이죠. 그러는 측면이 이때는 이제 제가 글쓸 때는 배용준이라는 분이 이제

있었지만 요즘 뭐 한국 배우들이나 가수나 연예인들이 엄청나죠. 일본에서도 인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극렬히 싫어하는 혐한 시위도 여전히 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죠. 역사적으로 일본은 우리의 문화와 문물을 지독하게 애호했어요. 최고의 문화로 생각을 하고 사들이고 가져가기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한국 땅을 정벌하겠다, 유린하겠다라고 하는 정한론이 나오게 됐죠. 이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일본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잘 지내면서 어떻게 교류해 나갈 거냐. 자를 건 자르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역사의 측면과 현재의 측면을 어떻게 서로 이중주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화두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은 한국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또 중국인, 일본인을 한국 사람들이 정확히 좀 분석해서 정확히 알아야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피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인의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후지산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후지산 말이죠.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도쿄에서도 보이는 후지산 아니에요? 이 후지산은 참 굉장히 3776m랍니다. 우리가 백두산만 해도 2000m 되는데 일본의 후지산은 이 3000m가 높아요. 넘어간단 말이죠.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이런 산을 일본 도쿄에서 볼 수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일본인이 후지산을 보는 느낌이 어떨까? 우리가 북한산을 보는 느낌과는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국민들의 심리가 한국과 일본을 좀 다르게 만드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게 착안을 했는데요. 우리가 풍수지리학 명제 가운데 제가 늘 얘기했듯이 사람이 거짓말하지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인간은 땅과 자연 환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뜻일 것인데요. 일본인과 한국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후지산과 북한산, 수도 도쿄와 서울에 인접해 있는 어떤 그 큰 산들의 그 전모가 드러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특징은 두 산을 바라보는 서울 시민과 도쿄 시민들의 관점에 그 확연한 대조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본의 이 엄청난 이 후지산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의 상징이자 영산이잖아요. 도쿄에서도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눈 덮인 후지산 이 바라보는 일본인들에게는 그 위용에서 성스러움을 느끼면서 넘을 수 없는 경지에 대해서는 경외감을 가진다. 일본인에게는 어떤 이 후지산은 경외감이기도 하고요. 저게 우리나라야 라고 하는 그 일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부심도 이게 있을 겁니다. 그 눈이 덮여 있는 엄청난 산의 모습. 이런 형태의 경외감이라고 하는 게 일본인에게는 어떤 것을 하나의 측면을 가질 수 있느냐. 클래스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바로 인정하고 복종하고 굴종을 보여주는 일본의 속성은 이와 무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든 외국이건 그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봤을 때 훨씬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갑자기 딱 인정을 하는 거죠. 후지산을 본 느낌 같이. 그러니까 한국의 배우나 한국의 어떤 위대한 문물을 봤을 때 아 이게 대단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땐 갑자기 최고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승복을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본인에게 느낌이 가지고 있는 심성 가운데는 후지산을 보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글을 썼어요. 혈혈단신으로 현해탄을 건너가서 일본의 한국 남아의 용맹을 보여주었던 사명대사 같은 분들. 그다음에 근대에는 역도산, 최배달 같은
그런 무술가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인물에게 납작 엎드렸던 일본인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이러한 어떤 그 경외와 성스러움을 느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후지산을 보면서 습득해온 일본인의 심리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잘난 사람은 인정해준다. 탑클래스는 탑클래스로 인정을 하고 딱 고개를 숙여서 배우겠다. 나보다 나으니까 인정해주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산을 보면 쉽게 뭐 나도 올라갈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잘 못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이러한 봉우리 같은 이런 봉우리의 어떤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주거나 도와주거나 영도해줄 어떤 사람을 기다린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죠. 막 다 같은 사람이라 뭐 너나 나나 뭐 똑같지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이런 후지산 봉우리 같은 사람이 나타나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봉건주의 사회에서 신분이 별로 바뀌지 않는데 위에서 어떤 엄청난 인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 신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과 관련돼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어떤 이 카미라고 하는 신사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사람이 잘 살아서 한 생을 잘 살게 내면 이제 신으로 격상이 돼가지고 신사에 이제 딱 모셔진단 말이죠. 그래서 참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인물이 나도 이런 인물이 한번 되어봤으면 잘 살아서 이런 인물이 한번 나도 되면 어떨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우러러보면서 경배하고 경외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인생의 어떤 하나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신사를 참배한다고 했을 때 그게 그 사람들이 다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 막아져 있고 언제 격이 돼 있다. 이게 어떤 뭐라 그럴까 격 떨어져 있는 이 격이죠. 격이라는 말이죠. 이 격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일본의 사찰에 가면 부처님을 보여주지 않는 곳들 많고 법당에 들어갈 수 없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격돼 있는 이런 형태는 뭔가 경외감을 표현하는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게 어떤 이 후지산을 보는 특별함에 대한 인상과 심리가 일본인에게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이러하지 않은 상황들, 이러하지 않은 보통의 형태라고 한다면 가차 없이 무시할 수 있는 부분도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이중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 섬나라의 어떤 이 특징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 어떤 분노의 표출 방식에 있어서 후지산을 경외하듯 삶에서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은 임치감치 포기해야 했다. 아기자기한 정원에 축소된 우조를 담고 정교한 분재와 꽃꽂이에 함축된 자연을 입히는 그들의 섬세한 탐미주의는 여기에서 발달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떠나갈 수 없는 세상, 떠나갈 수 없는 세상이라면 이곳의 우주 자체를 축소해서 한번 보여주는 양상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일본의 교토나 이런 다양한 사찰을 못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정원의 축소된 우주를 담고 정교한 분재와 꽃꽂이에 함축된 자연을 입히는 이러한 어떤 섬세한 탐미주의는 일본에 있는 선종 사찰에서 발견이 돼요. 예. 선종 사찰과 선원에 가보면 이렇게 시원이 여기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장실 앞에 이렇게 보면은 태평양 바다와 같은 모습들, 그 어떤 축소된 자연,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을 그대로 담고 있는 모습들을 여기에 보여준 양상들이 나오고 이것이 사무라이라든지 어떤 일본의 주류의 귀족들이 취향을 가지고 애호를 하면서
보편화됐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양상들이. 이제 이게 섬나라의 특징이겠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나 우라가 치밀었을 때의 어떤 그것이

수직적으로 배열된 신분제 속에서 분출되는 민중의 불만을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할 때 국외로 돌릴 때마다 우리 이제 한국 정벌이라든지 정한론, 군국주의는 꿈틀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은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과 대비했을 때 그럼 한국은 어떻게 다르냐? 한국이 이제 이 북한산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북한산 인수봉이 있고 이게 백운대 쪽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찍은 데인데 여기까지 다 올라와 있어.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습니다. 후지산은 올라갈 수 없고 경외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정말 엄청난 높은 산인데 우리 수도 서울에 있는 산들은 북한산, 관악산, 뭐 인왕산, 남산 전부 다다. 그죠? 전부 다다 북악산을 비롯해서 뭐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특징은 어떠냐? 일본과는 정반대겠죠. 서울의 조산은 북한산인데 기세가 좋은 바위산에도 불구하고 835m에 불과합니다. 서울을 둘러싼 북악산, 인왕산, 낙산, 남산, 이 관악산들이 전부 다 뭐 100m, 200m, 뭐 600m 정도 되는 나지막한 산들로 언제든 등산이 가능한 산들이란 말이죠. 일본인들이 후지산을 바라보며 경외심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우리 국민들은 서울 주위의 산들을 돌면서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저 정도의 산은 내가 올라가지 않을 뿐이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한국인들은 모두가 내심으로 나도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윗사람들에게도 당당하고 배짱이 좋은 편이다. 아유 높이 있는 위에 있는 사람들, 지위가 높은 귀족, 양반, 뭐 위쪽에 있는 뭐 위정자, 리더 이래도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하면 다 잘할 수 있어. 뭐 후지산 같은 게 아니니까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평등성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등의식이 있어야 되고 갑질하면 안 돼요. 그리고 겸손이 겸비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주의식은 대단히 강렬하다. 우리나라의 이 민주의식이라고 하는 게 근대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때도 보십시오. 그냥 성균관 유생이 끊임없이 그냥 시위를 합니다. 아니 되옵니다. 국왕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이제 붕당 정치로 쟁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와 관련된 거 아니겠느냐. 조선조의 사대부들이 임금에게 끝까지 간응하고 성균관 유생들이 끊임없이 시위에 나선 것을 떠올려보면 알 수 있다. 높은 자리에 오래 있는 사람을 보면 시기와 질투를 보내며 겸손의 부족을 책망하다가 더 심해지면 저항하고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단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려와라 이런 거예요. 내려와라. 때려쳐라. 이런 것도 깊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며. 장단점이 여기 있어요. 좋은 민주의식이 대단한 측면도 있지만 그러면 한국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뭡니까? 겸손이요. 겸손. 그래서 여러분 주역배 중에 한국에서는 이 뭐니 해도 이제 겸께. 겸께가 가장 중요하다. 지상겸이다. 여러분 이 말이죠. 땅이 말이죠. 땅 밑에 산이 있어요. 이게 괴의 형상이. 땅이 말이죠. 산이 땅 밑에 들어앉아 있단 말이죠. 이게 겸께의 형상이거든요. 겸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한국인의 특성인데 일본은 그냥 절대적인 봉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자리에 가면 지위가 보장이 되지만 우린 그렇지 않아요. 다이나믹하고 유동적이란 말이죠. 그것이 이 산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니겠느냐. 북한산 정상 백운대에 올라가서 사진 촬영을 한다면 빨리 한 컷 찍고 내려와야 한다. 정상 부근에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도 오랜 시간 정상에 머무르면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꿈을 갖고 비상을 준비해온 능력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좀 비유를 든 거예요. 후지산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는 알피니스트가 아니면 못 올라갈 텐데 한국인은 아무나 올라갈 수 있어요. 일요일 날 그냥 등산화 신고 그냥 쭉 올라가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상에서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베풀어야 되고 한번 정상 찍고 그냥 내려와야 됩니다. 너무 높은 곳에 독점을 하고 독재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당하게 돼 있다.
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 산매력이 있는 곳이고 한국의 정신 능력은 대단해요. 숨어 있는 을 가운데 뛰어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고 다 보고 있는 도인 같은 지혜로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그 차이점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일본의 자민당 일당 독재가 지속되었는데 최근에 바뀌었다 그래요. 이 글 쓸 때만 해도 자민당 일당 독재가 계속 갔는데 이제 일본도 좀 변화가 왔는 모양입니다. 이제 변화가 좀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못하죠. 그래도 한국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격렬하게 정권 교체를 한다. 한국의 역동적인 힘과 다이나믹한 변화는 바로 누구나 도전해 볼 만한 북한산의 접근 가능성에 그 상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 그리고 일본인이 변화를 부정당하는 집단의 억압 속에서 탄미와 무력,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이중성을 길렀던 것과는 달리 한국인에게는 언제나 즉흥적이고 창의적으로 순간순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호탕한 자유로움이 있다. 이 변화가 가능해야 자유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야 창의적이고 호탕한 측면이 생겨날 수 있어요. 아무리 해도 내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유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야. 우리가 부모님이 비롯 신분이 못하고 좀 부귀가 떨어진다 해도 자식을 교육을 잘 시켜서 얼마든지 변화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힘과 변화를 추동해낼 수 있다. 이게 한국인의 어떤 태극이 가지고 있는 다이나믹스 아니겠느냐. 아, 이런 부분이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북한산에 100군데에 아무나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저는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일본인들처럼 축적된 불만을 국외로 발산하는 광기를 부릴 필요가 없다. 다소 질서가 없고 혼란스러워 보일지는 모르지만 겉다르고 속다르는 이중성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한국 정치판은 늘 엄청나게 변화합니다. 조선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냥 여당, 야당이 끊임없이 막 뒤집어 엎어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말이죠. 그냥 그 전임 대통령이 좀 훌륭한 분으로 그냥 남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미국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장점들을 잘 가지고 발전을 시키되 이것이 분열과 그 다음에 국가의 전체적인 이익을 다 떨어뜨리지 않은 수준에서 정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한국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일과 극일 사이에서 일본 문화론을 언급한 지성들은 한결같이 일본은 자신의 전쟁 행위를 반성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대해서 집요하게 열망을 가지고 소유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들의 일본의 그 팽창지향적인 어떤 그런 군국주의와 패권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력의 힘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반일 감정은 일본에서도 혐한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고 그다지 발전적이지는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반일이 아니라 극일을 해야 됩니다. 진짜 일본보다 훨씬 뛰어난 나라가 돼야 돼요. 그냥 과도한 힘겨루기보다는 우리는 문화적인 측면, 적극적인 교류를 하되 매력적인 한국 문화의 힘으로 그 저들을 녹이고 사로잡아야 됩니다. 무력이 아닌 물력의 힘으로 철없는 일본인의 마음을 빼앗고 달래야 하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우리 문화의 힘으로 단순한 뭐 그냥 그 반일 감정, 뭐 친일파 이런 걸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역사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우되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부분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 우리가 도달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일본에도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양심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서 그런 말 썼죠. 애처로운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희생당한 그 일본 국민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찬란한 벚꽃 말고 끈기 있게 향기를 뿜어주는 매화의 매력을 한국에서 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성숙한 문화의 힘으로
그들이 다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인의 좋은 면모를 발

발전시키고 교류도 잘하고 다시는 전쟁과 같은 무력을 쓰지 않는 방식, 그리고 일본도 이제 역사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솔직하게 가르쳐서 자기들의 과오를 정확하게 참회하고 반성해야죠. 그런 것과 함께 우리는 좀 더 발전된, 좀 더 성숙된 방식, 우리가 훨씬 고도화된 방식으로 문화의 힘으로 일본인들을 잘 이렇게 설득시켜가지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자긍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우리가 영향력을 좀 많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단전성을 발휘하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백운대 북한산에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졌으나 우리 사회도 좀 더 지혜롭게 갈등을 잘 해결하고 양극단적인 부분을 잘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오늘은 이제 또 북한산과 후지산을 통해서 본 그 한일 관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일리가 있는 부분이 보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다양하게 앞으로 연구가 돼야 되고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서 한번 이야기해 본 건데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하고 서로 그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냉철함을 잃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를 잘 발전시키고 세계의 한국의 중심 문명을 선도해서 나갈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거냐, 국민이 될 거냐, 노력을 계속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미국과 관련된 한미 관계론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 마음에 번뇌가 도사리고 있음은 마치 검은 독사가 그대 침실에 숨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마땅히 계율의 갈고리로서 독사를 밖으로 쫓아낸 다음에야 비로소 편안히 잠잘 수 있는 것이다. 그냥 두고 자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0: 국내에서 손꼽히는 명산 덕유산을 비롯해 향적봉 적상산에 이르기까지 수려한 절경을 간직한 고장 전라북도 무주를 찾았습니다. 무주하면 가장 먼저 구천동을 떠올릴 정도로 무주 구천동은 무주를 대표하는 명소인데요. 구천동에서 빼어난 절경을 찾아 이름 붙인 33경. 낮의 통문은 그 첫 번째 절경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1: 아는 만큼 보인다. 이원종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 사찰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설화 견문록. 저는 오늘 뒤에 보이는 낮의 통문을 지나왔습니다. 낮의 통문 백재화 씨.
2: 정읍 내당산 용굴에 옮겨 1년 동안 지켜냅니다.
1: 와.
2: 그러고 정부에 반환을 하게 되는요.
1: 아니 진짜 이런 분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2: 그게 없었으면 태조에서 명정까지 13대 진로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 임진왜란이 완전히 평정이 된 후에 이제 그 만주에서 새롭게 일어난 후금과의 외교 관계가 악화로 해가지고 그 평안도에 있던 이제 그 사고가 굉장히 이제 그 위협을 받습니다.
1: 그렇죠. 북쪽에 있었으니까.
2: 예, 예. 그런데 그러고 무주 현감 이유경 그 현감인 상소를 이제 올리게 됩니다. 사관은 이제 적상사를 보내서 땅의 모양을 살피게 하고 이제 산성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1614년 광해군 6년에 말한 적상산 사고가 창건이 된 거예요.
0: 적상산 사고는 조선 후기 5대 사고 중 하나로 손꼽히며 300여 년간 그 역할을 이어왔는데요. 1910년 일제에 의해 조선 왕조 실록 등이 규장각으로 옮겨지면서 사실상 사고지는 폐쇄되었습니다. 현재 조선 왕조 실록 복본 34권과 왕실 족보인 선원록 복본 5권이 전시되어 있는 적상산 사고 전시관은 중요한 역사 학습장입니다.
1: 이래서 적상산이구나.
2: 예, 적상산이 이제 사면이 저렇게 깎아지는 절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저 암벽이 저렇게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2: 예, 군사 한 명이 말하자면 3천명의 그 적군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다는.
1: 아, 그러니까
2: 그 정도
0: 한 1614년 적상산성 안에 실록전이 건립된 후 묘향산 사고에 있던 실록은 1618년부터 1633년까지 10여 년에 걸쳐 모두 적상산 사고로 옮겨졌습니다. 그 후 1641년 선원각을 건립하고 왕실 족보인 선원록을 봉안하면서 적상산 사고는 비로소 완전한 사고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는데요. 적상산 사고와 산성을 수호하는 데는 사실 스님들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사고를 설치한 직후 덕웅 스님이 승병 92명을 모집해 산성을 수리하는 한편 분번으로 사각을 수호하였는데요. 그 후 사고를 지키는 일에 어려움을 겪자 1643년 산성 안에 사고를 지키는 승병들의 거주처인 호국사를 세우고 1771년 영조 때에 이르러서는 스님들의 기도처였던 사찰을 늘려지어 안국사라 이름하였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 나라를 지키기 위한 호국도량으로 자리 잡은 안국사. 천혜의 요새인 적상산성을 따라 호국사터로 옮겨진 안국사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1: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일출문이 적상산 안국사. 적상산에 해발 900m 정도에 위치한 안국사에 드디어 제가 도착했습니다. 편안한 안자에 나라굽자 안국사. 과연 이 안국사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안국사의 사무장님을 모시고 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좀 둘러봐도 이 사찰 이름에 나라 국자를 쓰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인데.
3: 아 예. 그 원래 이제 통일신라 이전 또 그리고 고려 시대 때는 좀 덜 있었습니다.
1: 아 그렇죠.
3: 조선주에 돌아와서는 나라 국자를 쓴 사찰이 많지는 않고요.

0: 조상조 실록이 들어오면서 안불사라고 이렇게 특별히 왕명에 의해서 쓰게 된 겁니다. 아.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사찰이다.
1: 아.
0: 그렇게 해서.
1: 아.
0: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1: 국중 제일 정토 도량이라. 선생님, 이게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까?
0: 나라 안에서 가장 깨끗한 그런 도량이다. 사찰이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조선 조초에 왕사였던 무학다스께서 여기 주석을 계시면서 삼재불입지처라. 그러니까 수재와 인재와 화재를 멸할 수 있는, 부러울 수 없는 그런 좋은 지토이다. 그런 근거로 해서 국중 제일 정토 도량이라고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1: 그럼 실제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재나 화재가 없었죠?
0: 전혀 없었습니다. 화재도 없었고요. 특히 이제 주민들 말씀 들어보면 산불이 나서 이렇게 타오르다가도 이 근처 오면 비가 내려가지고 다 산불이 소멸되고 그랬답니다. 여기 가까운데 도교산 정상도 있습니다. 향적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적상산에 오셔서 계시면서 그런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명산을 잘 알아보신 거죠.
1: 이 풍수지리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말씀하신 거겠죠.
2: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치가 뛰어난 도량으로 손꼽히는 안국사는 고려 충렬왕 때 월인 화상이 창건하고 무학대사가 중창한 적상산에 유일하게 남은 고찰입니다. 적상산 사고와 그 역사를 함께해온 안국사는 1989년 적상산 양수발전소 건립으로 인해 수몰되고 빈터만 남은 호국사에 극락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각이 이전 복원됐습니다.
1: 선생님, 보통은 이 전각이 대웅전이나 석가모니부를 모시는데 이 안국사는 아미타열의
0: 아미타 부처님을 이제 주전으로 모시고 계시고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이제 전각 이름이 극락전입니다. 저희들은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표방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나라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신 호국 영령들을 영혼을 이제
1: 호국 사찰로서
0: 그래서 이제 극락전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1: 이렇게 한눈에 보기에도 이 단청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쁘고.
0: 금단청이라고 하는데요.
1: 금단청.
0: 굉장히 이제 모로단청보다 훨씬 좋은 그런 기법으로 해서 지금 뭐 요 용도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반야용선을 뜻하는 겁니다.
1: 반야용선. 두 마리.
0: 용들이 이제 우리를 선계로 이제 안내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1: 타고.
0: 있습니다. 이제 학에 대한 것은 우리의 극락전 좌측편에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1: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디 있는지 한번 보자. 뭔가 그림이나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선생님, 이 뭐죠?
0: 예, 잘 찾으셨습니다.
1: 아니, 딱 이 부분만.
2: 안국사 극락전에는 단청에 얽힌 재미있는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국사 극락전을 지은 스님이 단청불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던 어느 날 어디선가 호련히 하얀 도포를 입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범상치 않은 노인은 스님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였는데요. 앞으로 100일 동안 단청을 할 테니 극락전에 하얀 막을 치고 물 한 그릇만 넣어주되 절대 안을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는 노인의 말. 스님은 애써 궁금증을 참으며 단청불사를 맡겼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단청불사가 무사히 끝나기만을 기다렸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함이 날로 더해갔습니다. 결국 단청이 시작된 지 99일째 되는 날 안을 엿보고만 스님. 놀랍게도 천막 안에 노인은 온데간데없고 그곳에는 학이 붓을 물고 단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학은 순간 미처 끝내지 못한 하루치의 단청 분량을 남겨놓은 채 멀리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때문에 극락전의 뒤편에는 딱 하루치에 해당하는 단청이 완성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나뭇결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0: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선생님, 예. 이 단청을 모두 학이 그렸다는 얘긴데.
2: 그렇죠. 학이 부처님 화현이죠.
1: 그러겠죠.
2: 극락조. 예, 그러니까 이제 육바라밀 중에서 예. 이제 첫째 부시바라밀이 있고 예. 또 이제 인육바라밀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예.
2: 인육바라밀을 이제 교훈을 삼아서 후세들한테 아. 교훈을 이제 주는 이제 그런 그쵸, 설화입니다.
1: 인욕이라는 것은 참는 자, 예, 참을 인자를 써서 참는 것에
2: 예,
1: 대한
2: 맞습니다.
1: 그 욕심.
2: 예.
1: 요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2: 그렇죠, 그렇죠.
1: 하루를 못
2: 예,
1: 참고.
2: 못 참아요.
1: 근데 하루를 못 참고 여러 번 분에
2: 예.
1: 이렇게 유명한 것을 남기지 예. 않았습니까?
2: 어떻게 보면 뭐 전화 이북이 됐죠.
1: 아,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저희 제가 배우 생활을 한 30년 하고 있는데 배우들도 인내. 아.

재앙영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 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온가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 업 길이 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라니 지닌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지닌 마음

야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계정해를 어서 속히 얻어주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뉘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 덕불 금강명각 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 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란에 죄업을 뉘우치는 진언 옴 살바 못자 모지사다야.

계송 준제 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제 보살 나무 칠구집 불모대 준제 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제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 소리에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에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누군가 남몰래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가만히 손을 잡아주세요. 많이 아파하고 걱정했던 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차가운 내 손을 누군가가 따뜻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슴을 보듬어주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머리를 쓰다듬어주세요.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은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느끼는 건 돈이나 물질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0: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귀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욕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화가

0: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님께 사례였다.
2: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룡야차와 건달바, 아스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았느냐.

0: 있다 죽게 되어도 관세 물려마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히어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 물려마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 물려마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 물려마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 물려마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 물려마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 물려마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총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 물려마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엄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곤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몇 주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내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곤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안녕하십니까. 울산 도수사 주지 해암입니다. 우리 곁에 지혜의 등불로 오신 부처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뜻을 모두가 본래의 부처이고 세상의 주인공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를 보듬는 마음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성불하십시오.

0: 오늘 쾌남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바로 우리 춘길 씨였습니다.
1: 사실 평상시에 좀 많이 저를 많이 보고 좀 따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2: 잠깐만요. 저 녹화 끝나고 두 분의 관계는 저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예.
3: 그때 활동했던 그 캐릭터와 노래 뒤에 그림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쭉 기억에.

0: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 법어를 내렸습니다.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갈등 문제에 화합을 대안으로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명상이 마음 건강과 미래 교육 등 정책 수립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가 정책 반영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경찰청 불자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점등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경찰을 불교의 수호신인 사천왕에 빗대 높이 평가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조계종 연구소가 지난해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세미나에서 대중이 불교적 가치를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법연 중심의 포교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구 지역 천태종 사찰들도 등불을 밝히며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성사와 동대사가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며 시민 안녕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화합과 치유를 핵심으로 봉축 법어를 내렸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우리 본성에 갖춰진 열애의 지혜덕상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정예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많은 갈등과 대립을 화합으로, 폭력과 전쟁은 평화로, 무명번뇌는 지혜로운 안목으로 바꿔왔다며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갈등 문제에 화합을 대안으로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조금도 차별이 없다는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면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며 이런 이치를 보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을 만물이 노래하고 춤추며 찬탄한다고 설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명상이 시민 마음 건강과 미래 세대 교육 등 정책 수립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걷기 건강 정책에 선명상 접목을,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는 선명상의 공교육 모델 수립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6.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며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정치권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어제 오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오 후보는 최근 화제를 모은 로봇 스님을 비롯해 국제 불교 박람회 등 유행을 선도하는 불교의 변화가 젊은 층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한국 문화가 세계의 주류 문화로 뻗어나가는데 서울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와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그게 이제 선도 주자로서의 역할을 우리나라 특히 우리 서울에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전통 문화에 대한 것도 많이 이제 보존 관리 또 전승하는데.
1: 오세훈 후보는 특히 조계종의 선명상 보급에 큰 관심을 드러내며 서울 시민 3분의 1이 이용하는 걷기 건강 정책에 선명상 결합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3: 꼭 불교의 심취에서가 아니라도 명상은 트렌디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스며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미 걷기 실천율이 높은 도시 서울에서.
1: 진우 스님은 1700년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을 대중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명상을 보급하고 있다며 낮은 국민 행복 지수를 높이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오후에는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교육 현장의 갈등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안 후보는 인성교육과 정서적 안정정책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4: 지금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어렵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정신질환 심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구조적인 문제를 접근해서 교육청하고 중단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에서 좀 한번 모델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1: 지식을 넘어 지혜와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이 시대 교육의 과제임을 강조해온 진우 스님은 교육 현장의 선명상 도입이 사회 안정

0: 개선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신적 복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1: 개인의 마음이 안정되면 사회적 불안도 많이 이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비용도 덜 들고 그렇게 하면 아주 그 국민 정신 건강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평소 학교가 중심이 되는 교육 구조를 강조해온 안 후보는 선명상 프로그램의 공교육 접목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업무 협약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교계의 정신문화 자산이 미래세대 교육과 국민 마음 건강의 대안으로 크게 주목받으며 후보들의 정책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박은식 신임 산림청장의 예방을 받고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와 전통문화 보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전통 사찰은 오랜 세월 우리 산림을 지켜온 파수꾼인 동시에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기후위기와 재난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사찰림의 생태 문화적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특히 산불 등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사찰 주변 안전공간 조성 사업과 임도 설치 등 실질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산림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등 새로운 제도가 사찰림 보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통문화유산 보전 정책을 강화하는 등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1년 36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안 유지를 위해 애쓰는 경찰청 불자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점등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경찰을 불교의 수호신인 사천왕에 빗대 높이 평가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하늘 높이 날아올라 용맹스러운 기계를 뽐내는 듯한 참수리 형상 전통등에 밝은 빛이 들어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경찰청 경승실장 담화 스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찰 불자들은 다 함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세상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역 곳곳에서 펼쳐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법회가 전국 13만 경찰의 심장부인 경찰청에서도 열렸습니다. 진우 스님은 치안의 사각지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경찰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경찰이 불교의 수호신인 사천왕과 같은 존재라고 격려했습니다.
4: 사천왕의 역할을 우리 경찰들이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들의 능력도 사천왕 못지않게 국민들의 개인의 능력 이상으로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3: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기리는 사부대중의 아기 부처님 관욕의식이 거행된 법회. 법회엔 총무원 부실장 스님과 조계사 국장 스님들, 송영호 치안정보국장과 경찰청 불교회 회원 등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경승을 대표해 참석한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은 경찰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사회의 평안으로 이어지고 온 세상이 화합으로 나아가길 축원했습니다.
5: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켜내는 경찰 여러분의 소임은 그야말로 자비의 실천이며 보살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3: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에 가담한 조지호 전 청장이 탄핵되면서 경찰청장은 어느덧 1년 5개월째 공석이지만 경찰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는 법회에 참석한 대중의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도 24시간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밤낮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 우리 경찰관들이 어디에 있든 주인이 되면 그 자리가 곧 진리의 자리라는 수처작주의 자세로 정진한다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3: 경찰의 상징인 참수리 등은 부처님 오신 날까지 청사를 밝히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경찰들에게 자비 정신을 전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탈종교화의 바람 속에서 한국 불교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조계종 싱크탱크인 조계종 연구소가 지난해 실시한 한국인의 한국 불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교의

0: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첫 정책 연구 세미나 박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시민 2천 명에게 불교와 스님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었습니다. 불교는 사찰과 부처, 스님은 목탁과 수행이라는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한국인이 가진 불교의 표상이 단순한 교리 체계가 아닌 공간과 인물, 의례적 상징을 통해 형성되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 확인된 겁니다. 조계종 연구소가 지난해 한국갤럽과 함께 도출한 인식지표를 나침반 삼아 올해 첫 종책 세미나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핵심은 이미지 분석을 통한 전법 전략의 재구성에 맞춰졌습니다.
2: 단순히 학술적, 종책적 과제에 대한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종단이 시행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자 한다는 의미입니다.
1: 특히 전체 인구의 60%에 달하는 무종교인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무종교인을 하나의 덩어리로 볼 게 아니라 종교의 호의적인 층과 이탈층 등을 세밀하게 분리해 각각에 맞는 맞춤형 포교를 펼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3: 실제로 그 안은 굉장히 다양한 균열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그 무종교인을 종교 없다라고 생각해서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분리해서 각각의 타겟팅을 하고 각각의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새로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1: 대중이 불교적 가치를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법연 중심의 포교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불자로 전환을 강요하기보다 자비와 평화, 마음 돌봄 같은 불교적 가치가 사회적 공감대를 얻도록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불교는 전통 문화에서 생활 세계의 지혜로, 스님은 의례 담당자에서 마음 고통을 듣는 상담자로 이미지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포교 전략이 이미지 관리에만 치우쳐 불교 본연의 수행 정신이 퇴색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4: 불교는 본래 단순한 위안의 종교라기보다 인간 존재의 괴로움과 집착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수행 종교라는 점에서 대중적 호감 이미지와 수행 종교로서의 본질 사이에는 일정한 긴장 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 불교 현실을 진단한 조계종 연구소는 올해 총 4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전법 모델을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조계총림 송광사가 정해결사로 한국불교의 수행 가풍을 불러일으킨 보조국사 진울스님 열반 816주기 종제와 보살계 수계 살림을 봉행했습니다. 송광사는 어제 국사전에서 방장 현묵 대종사, 주지 무자 스님 등 사부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헌향과 헌화, 행장 소개로 진울스님의 수행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무자 스님은 제1세 법주 보조국사의 정해결사 정신과 16국사 조사 스님들의 모구가풍 선양에 총림 대중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서 대웅보전에서는 정계대화상 현묵, 지현, 대경 스님을 3사로, 보성 1귀 범종 스님 등을 7증사로 병원염 보살계 수계살림 수계식을 열었습니다. 송광사는 보조국사의 종제에 맞춰 보살계 수계살림과 법성도 요잡, 조상경과 천도로 3월 불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하남당 중원대종사 150주년 탄신 달해제가 오대산 월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어제 월정사 적광전에서 봉행된 달해제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법등 대종사와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해 대종사의 수행 가풍과 가르침을 기렸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어렵고 혼탁한 시대에 치열한 수행을 통해 선과 교를 겸비한 하남스님의 사상이 널리 선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남당 중원대종사는 참선과 염불, 간경과 의식, 가람수호 등 승가오칙을 주창한 한국 근대불교 대표 스승으로 사부대중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구룡사 고향 열애사회주 정우대종사가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우 대종사의 상주와 동국대이사 성화스님, 열애사주지 각심스님은 어제 대종사를 대신해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공과대, 바이오시스템대, 사범대 불교동아리 학생 30명에게 총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평소 사회 각계각층에 자비심을 베풀었던 모친 곧 대자화 보살의 유지를 받들어 지난 어버이날 동국대 학생들을 위한 기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화스님은 은사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 이후 학교를 찾아 향후 10

10년간 매년 1억씩 총 10억의 장학금을 약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구 지역 천태종 사찰들도 봉축의 등불을 밝히며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성사와 동대사가 봉축 점등식을 봉

0: 지난 9일 경례 대웅 보전 앞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봉축 점등 대법회 및 예술 대제전을 봉행했습니다.
1: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힌 한 등불이 한 사람의 마음을 밝히고 그 밝아진 마음이 다시 또 다른 생명을 비추어 마침내 온 세상을 환히 밝히는 지혜의 광명으로 이어지기를.
0: 점등식에는 불교계 각 종단 스님들과 공용렬 신도회장, 정관계 인사 등이 참석해 자비와 광명이 세상 곳곳에 퍼지길 발언했습니다. 대구불교 총연합회 회장 성광스님과 봉축봉행위원장 선덕정사는 부처님 오신 날의 진정한 의미가 온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했습니다.
2: 이 땅의 부처님 오심이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했는가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그런 성대한 부처님 오신 날을 만들어 가십시오.
3: 신도분들하고 마음을 바쳐서 우리 대성사가 천태종 으뜸 사체 될 수 있도록.
0: 점등식 이후 이어진 봉축예술대전에선 풍락합창단과 인기 가수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지면서 시민들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다음 날인 10일 동대사도 나라의 구군융창과 시민들의 건강, 지역사회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4: 부처님께서 세우신 원은 서원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등에 발언하시는 원은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밝히는 등이 소원으로 시작해서 서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0: 봉축등에 불을 밝히자 경례는 연등 불빛으로 장엄됐고 참석자들은 합장한 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5: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수행의 시작이며 일상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소원의 자리라 할 것입니다. 이웃을 배려하며 공동체를 밝히는 수행자로 거듭나기를.
0: 점등식은 갈등과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로를 배려하고 화합하는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자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성사와 동대사가 밝힌 자비와 희망의 메시지는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더욱 깊게 전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6: 포항불교 사암연합회가 연등 문화축제인 시민소통문화제를 봉행하고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함께하길 발언했습니다. 지난 9일 봉행된 포항 시민소통 연등 문화제에는 연합회장 덕화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중림사 주지 성웅 스님, 연합회 소속 사부대중과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덕화 스님은 포항의 연등 축제가 80여 년을 이어오고 있다며 정성을 다해 밝힌 연등 불빛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 희망과 자비의 불빛으로 밝혀지길 기원했습니다. 연합회는 연등 축제로 시민과 소통하고 생필품과 먹거리 나눔, 장학금 전달을 비롯해 모범 불자들을 표창하며 신심을 격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엄 등을 선두로 시내 일원에서 연등 행렬을 진행해 부처님 오신 날의 기쁨을 시민과 함께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불교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며 지역사회의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기장군 불교연합회는 지난 10일 장안사 설법전 및 도량 일원에서 연합회장 도림 스님과 정종복 기장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점등식 및 음악회를 봉행했습니다. 회장 도림 스님은 오늘 밝히는 연등이 각자의 지혜를 깨우고 가정과 사회에 자비 광명이 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년 전 산불 당시 사찰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애쓴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점등식에 앞서 열린 음악회에서 정상급 연주자들이 참여해 국악과 클래식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무대를 선보였으며 사부대중은 점등식 후 봉축탑 주위를 돌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기장군의 번영을 발언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대, 인류가 쌓아온 고전 지혜를 현대적 서사로 풀어내 마음의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시도가 시작됩니다. 미산 스님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지혜 소설을 처음 공개할 예정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양육은 기자입니다.
7: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대. 한국불교 심리치료학회가 오는 16일 온라인 줌을 통해 인공지능, 불교 그리고 인간의 의식을 주제로 봄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의 진보 속에서 인간 의식의 본질을 탐구하고 고전의 지혜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계승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 미산 스님이 처음 지혜 소설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0: 쏠리고 있습니다.
1: 아주 쉽고 대중들이 잘알수 있도록 이제 그걸 소설로 풀어서 지금 이제 책을 썼거든요. 이제 고전의 지혜에서 그 지혜를 마이닝, 채굴 해가지고 서사로 푸는 거예요. 근데 그 서사가 재미있는 소설로 푸는 거죠.
0: 지혜 소설은 불교 경전뿐 아니라 인류의 고전 속에 담긴 정수를 현대인이 이해하기 쉬운 소설 형식으로 풀어낸 새로운 장르입니다. 스님은 법성계 출판 작업에 참여하며 느꼈던 대중화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지혜 소설 개념을 구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전은 박제된 텍스트를 넘어 AI 시대에 반드시 발굴해야 할 핵심 자산이라는 판단에 섭니다.
1: 그 소설로 풀어서 그 기본 텍스트가 되면 그걸 가지고 VR, XR 이게 그 디지털 그 디바이스하고 연결해서 그걸 이제 젊은 AI의 네이티브들 즐길 수 있도록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고전을 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저기 장르를 새로 만들었어요.
0: 세미나에는 이외에도 AI 부디즘 연구소 오일스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 차지호 의원 등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한국불교 심리치료학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AI 시대에 요청되는 인간 의식의 본질을 학술적으로 조망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순천금융사가 지난 10일 새로 조성한 극락보전 아미타불과 관음 지장보살 점안 봉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진옥 스님이 달라이라마로부터 받은 진신사리를 복장에 봉안한 금용사 아미타불은 내충신탁 스님이 집전을 맡아 티베트 전통 의식으로 점안했습니다. 법회에는 회주 진옥 스님, 주지 범일 스님, 파계사 수자 법천 스님, 정승호 신도 회장, 노관규 순천시장 후보 등 4부대 중 500여 명이 동참해 삼존불 점안을 봉축했습니다. 진옥 스님은 달라이라마의 호법인 내충신탁 스님이 특별한 인연으로 금용사까지 와서 점안을 집전해 준 것은 매우 희유한 일이라며 불사에 수의 동참해 준 신심 깊은 신도들의 공덕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오늘 종정리학께서 우리 본성의 지혜를 깨달아 갈등을 화합으로 꽃피우길 당부하신 만큼 부처님과 중생이 차별 없단 가르침을 되새기며 서로 공존하는 평화로운 일상을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창령청년사에서는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요식과 효잔치 음악회를 봉행합니다. 오전 11시 봉축법요식에 이어 오후 1시 효잔치 음악회에는 강문경, 금잔디, 박구윤, 정정아 등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55-521-218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가

0: 오는 5월 16일에 진행됩니다. 제등 행렬은 오후 7시 시민복지타운에서 시작해 탑동광장에서 회향합니다. 또한 5월 16일까지 봉축등도 아름답게 전시돼 있습니다. 연등 행렬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창조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5월 16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봉축 점등식 및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상주불교 사업연합회는 상주시 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

0: 원 하남 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혜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혜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원하고 또 원치 않는 불행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면 항상 염불하고 복을 짓고 선업 공덕을 닦고 그리고 지혜를 잘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염불을 하게 되면 늘 불보살님의 은은한 가피가, 불보살님의 자비 광명이 염불하는 사람을 항상 비춰주고 항상 염불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소나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노는 입에 염불하자. 항상 염불하는 습관을 갖자. 노는 입에 염불하다 보면 어느새 염불이 완전히 습관이 되고 결국에는 염불과 나 자신이 하나가 되는 그런 또 깊은 염불 삼매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항상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불을 하면 항상 은은하게 불보살님의 가피와 자비와 광명의 힘이 염불하는 우리를 은은하게 보호해 주시고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그러니까 늘 염불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몇십 년 전 일이에요. 오래전 일인데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어른 스님이신데 큰 스님이 계셨어요. 이 큰 스님께서 몇십 년 전에 서울의 아주 유명한 사찰에 주지 발령을 받아서 이제 주지 스님으로 가시게 돼요. 이 큰 스님이 그 서울에 있는 큰 사찰에 주지 스님으로 딱 갔는데, 이게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아니, 그 부처님의 맑고 깨끗해야 할 그 도량이 세상에 시장바닥도 그런 시장바닥이 없더래요. 그냥 막 물건 파는 사람, 잡상인, 막 별의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시끄럽게 구는데, 부처님 법당 앞마당에서 하루 종일 시끄럽게 구는데, 그래도 또 특이한 게 그 무당이나 점치는 그런 역술가들, 점쟁이들이 그 부처님 법당 앞마당에 돗자리 깔아놓고 오고 가는 신도들 점을 봐주고 있더래요. 그래서 큰 스님이 이건 아니다. 그래도 이게 부처님께 기도드리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해야 이 부처님 도량에서 이게 무슨 이게 시장바닥도 아니고 뭐 여기가 무슨 점 봐주는 점집촌도 아니고 이게 뭔가.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알고 지내는 스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전부터 주지 스님들이 여기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여 부처님 법당 앞마당에 잡상인들하고 점 봐주는 사람들 싹 정리하려고 하는데 하도 성격들이 우악스러워가지고 막 큰 소리 나고 막 분위기가 험악해져가지고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다고. 거기 큰 스님이 그래도 부처님 도량에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뭐 절 밖에서야 물건을 팔든 말든 뭐 점을 봐주든 말든 그거는 그 사람들의 할 일이지만 엄연히 여기가 절 사유지고 절에서 관리하는 절 사유지고 부처님 법당 앞마당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부처님 법당 앞마당은 좀 뭐가 맑고 깨끗하고 청정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어디 시장을 가도 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 뭐 해가지고 이 큰 스님이 마음을 굳게 먹고 거기 앞마당에 그 잡상인들과 거기서 막 점 봐주는 막 그 점쟁이들을 싹다 몰아내게 됐대요. 그 와중에서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몇 살 잡고 막 험한 얘기 나오고 정말 그때 좀 시끄러웠대요. 이게 몇십 년 전 얘기래요. 몇십 년 전. 뭐 다 이제 옛날 옛적 얘기인데. 그렇게 이제 온
조금만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이 큰 스님이 그래, 나 하나 욕 먹더라도 요 부처님 모시고 있는 여기 법당, 요 앞마당이라도 좀 신도들이 맑고 깨끗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여기 정리를 해야지. 이게 뭐냐. 그래, 나 하나 차라리 욕먹더라도 뒷사람들을 위해서, 뒤에 오실 스님들과 또 앞으로 이 절에서 신행생활을 할 이 신도분들을 위해서 내가 욕먹더라도 한번 싹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오만 평생 먹어야 할 욕을 다 먹어가면서 그 법당의 그 앞마당을 싹 정리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잡상인들도 이제 절 밖으로 몰아내고 그 법당 옆에서 막 전봐주는 사람들도 싹 몰아내고 그렇게 일단락이 됐는데 어느 날 신도들이 찾아온 거예요. 신도들이 이제 큰 스님한테 찾아와서 스님 스님 여기 응? 여기 법당 앞마당 여기 싹 정리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죠. 그러니까 큰 스님이 아우 내가 평생 먹을 욕을 내가 다 먹었어. 나 막 멱살까지 잡혔어. 막. 근데 스님 흉흉한 얘기가 들려요. 어이 뭔데? 여기서 전봐주던 무당 할머니가 계셨는데 무당 할머니가 있는데 이 무당 할머니가 자기가 쫓겨났다고 여기 법당 앞마당에서 자기가 쫓겨났다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유명하다는 기도도량을 다니면서 신기도를 하면서 저 암흑의 주지 스님 빨리 죽게 해주세요 라고 저주의 기도를 올린대요. 아 웬일이야 사람들 못 됐어. 아니 어떻게 저 사람 빨리 죽게 해주세요, 저 주지 스님 빨리 죽게 해주세요, 아무리 미워도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생들의 어리석음의 뿌리는 너무나 깊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무당 할머니가 자기가 여기 절 앞마당에서 돗자리 펴주고 사람들 전봐주면서 여기 몇십 년을 자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자기가 쫓겨났다고 분하다고 스님 못됐다고 그러면서 막 신기도 다니면서 저 암흑의 주지 스님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저 스님 빨리 죽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스님 저주의 기도를 올리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그 큰 스님께서 그런 말에 휩쓸리지 말아라.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부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저 사람이 나 죽으라고 기도한들 내가 정말 죽겠느냐. 때가 되면 죽는 거고 때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거지. 다 인연법이지. 그런 말에 휩쓸리지 말아라. 그런 말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 그냥 귀에 들리면 싹 씻어버려라.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거 신도들이 야 역시 우리 주지 스님 큰 스님 우리 주지 스님 멋져 부려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신도들 다 보내고 나서 이 주지 스님 방에 다 오셔가지고 앉은 뒤에 관세음보살님 막 염불을 하셨대요. 무당 할머니가 자기 빨리 죽으라고 막 기도하고 다닌다니까. 주지 스님이 신도들한테는 아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신데 무슨 걱정을 하냐고 그래놓고 방에 오셔가지고 관세음보살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셨대. 하루 종일. 근데 이 큰 스님이 젊었을 때부터 관음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엄청난 가피를 많이 받으셨대요. 이분은 항상 관세음보살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뭐 무당 할머니가 자기 죽으라고 기도를 하든가 말든가 늘 하던 대로 관세음보살 염불하는데 여러분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있어요. 다들 아시죠? 뭐 불자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내가 관세음보살을 염불한다면
나에게 퍼부었던 그 저주가 나에게 저주를 내렸던 그 사람한테 그 저주가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 아무 문제 없고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누군가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악한 말을 하면서 나에게 저주를 내려도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는 이 불자들은 나에게 온 그 저주가 오히려 부메랑처럼 돌아가서 나에게 저주를 내렸던 그 사람한테 저주가 돌아가리라.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와요. 여러분들 다 읽어봤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관세음보살 늘 염불하시던 그 큰 스님이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이고 뭐니나, 그 저 암흑의 주지 스님 빨리 죽게 해주세요 라고 저주의 기도를 올렸던 그 무당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가 있었는데 손자가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목숨만 살아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 이제 주지 스님이, 큰 스님이 들으신 거예요. 어휴, 악한 마음으로, 악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으니 그 업보가 자기한테 돌아간 거 아니냐. 그래서 할머니가 막 난리 나가지고 이걸 어떡합니까? 내 손주 어떡합니까? 아니, 자기 손주, 자기 가족이 소중한 걸 알면 다른 사람도 소중한 걸 알아야지. 자기 손주 다치는 거는 뼈저리게, 자기 가족 다친 거는 가슴 찢어지게 아파하면서 왜 남한테는 빨리 죽어라 그렇게 저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 세상 중생들 중에서는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소나무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절대 그런 분들 안 계시죠? 행여라도 다른 사람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이번 생 업장 소멸하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며 좋은 인연을 짓겠다. 늘 마음으로 명심하면서 우리가 지혜와 자비를 조금이라도 닦아야지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올바르게 공부하는 불자라면 행여라도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미워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스님께서 그 손자가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간 게 물론 주지 스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걔 주지 스님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갔대요. 큰 스님이 도량이 넓어요. 자기 죽으라고 산기도 하러 다닌 그 무당 할머니 손주가 크게 다쳤다니까 큰 스님이 일부러 다 그 문병을 간 거예요. 다 문병을 가가지고 손주한테, 누워있는 손주한테 빨리 나아라, 어서 건강 쾌차하고 빨리 나아라, 이렇게 이제 약사열애불 관세음보살 다 축원을 해주면서 그 무당할머니한테 다른 사람은 죽어라 저주를 내리니까 본인이 그 업보를 받은 거 아니요. 마음을 잘 써야지. 백날 다른 사람 운명 봐주고 다른 사람 점쳐준 게, 백날 다른 사람만 봐주는 게 무슨 그게 소용이 있느냐. 자기 마음을 잘 써야지.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그렇게 호되게 한마디를 해주신 뒤에 이제부터라도 관세음보살 염불하면서 제가 지은 죄업을 참회합니다. 제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을 참회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시오. 그러면 손주가 빨리 건강 쾌차하게 될 것이오.
할머니가 그 무당 할머니가 큰 스님 앞에서 막 어쩔 줄 몰라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손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손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큰 스님이 그 자기 죽어라 죽어라 저 스님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그 무당 할머니 앞에서 그 손주 빨리 낳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우리 이 어린 손주가 어서 툴툴 털고 건강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원을 올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들리는 소식에 결국에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무당 할머니도 다시는 그 스님에게 악담을 퍼붓거나 그 스님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을 입에도 올리질 않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우리 중생들이 어리석음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이 어리석음의 미혹 속에서 헤매며 살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혹이 가득한 우리 불쌍한 중생들 안타깝게 여기시어 부디 자비의 손길로 우리 중생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생각이 저절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자꾸 마음에 좋은 인연의 업을 지어야 됩니다. 좋은 인연의 업 자꾸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 몇십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이 한국 불교 현대사에 좀 가슴 아픈 역사가 있어요.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일본의 그 식민지 시절에 일본 제국주의의 그 탐욕에 우리 조선이,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이 와 짓밟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이 일본에서 우리 스님들의 정신을 꺾어버리려고. 왜냐면 우리 스님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에 있기까지 한국 불교, 이 스님, 호국 불교, 한국 불교가 있었기 때문에, 스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바다에 이순신이 있었다면 육지에는 뭐 수많은 의병들과 장군들이 있었지만 바다에 이순신이 있었을 때이 육지에서는 서산대사, 삼형대사, 승병들이 있었어요. 삼형대사의 그 명성이 저 일본 땅까지 전해졌다고 하잖아요. 스님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죄 없는 백성들을 저 칼날 아래에서 지키기 위해서 스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역사 기록에 나와요. 우리가 차라리 지옥에 가더라도 저 중생들, 저죄 없는 백성들을 우리가 지켜주자. 그리고 칼을 들고 싸운 게 우리 승병들이에요. 스님들이세요. 그래서 바다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면 이 땅에는 삼형대사와 승병들이 있었다. 또그 삼형대사를 키운 분이 서산대사시잖아요. 서산대사. 그러니까 충북 서산에 사시는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너무, 너무 오버했다. 하여튼요. 어쨌거나, 이와 같이 우리 스님들이 임진왜란 때 승병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켜, 병자호란 때에도 스님들이 칼을 들고 또 나라를 지켜, 또 여러분, 우리 대한 독립운동을 하셨던 가장 중요했던 독립운동가들 중에 스님들이 엄청 많아요. 예? 뭐 용성 스님, 만해 한용운 뭐 이런 분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실제로 그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면 스님들이 막 김구 선생 독립운동가들한테 스님들이 이렇게 독립운동 자금도 조달하고 이 나라를 지키고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스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우리 스님들의 정신을 꺾으려고 어떤 방법을 쓰느냐? 우리 이제 스님들을 막 억지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막 억지로 막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결혼을 안한 스님들은 이제 승적에도 안 올려준다거나 뭐 그런 이제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독립이 되고 광복을 되찾게 되고, 우리가 이제 광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뼈저리게 가슴 아팠던 6.25 한국전쟁을 이제 끝내게 되고,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 결혼을 안한 비구 스님과 결혼을 한 대처 스님들 간에 이렇게 이제 좀 분쟁이 일어나요. 뭐 이런 거뭐 책에 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이제 좀 가슴 아픈 역사죠. 예. 뭐 결혼 안한 스님은 결혼 안 하신 스님대로 뭐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때 결혼하신 스님들도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서 뭐또 어쩔 수 없이 결혼하신 분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서로가 서로 시대의 그 아픈 상처를 서로가 어루만져 주면서 결혼을 한 스님이건 결혼을 안한 스님이건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이 머리 깎고 승복 입은 스님들이 한국 불교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뭐 이렇게 좀 서로 화합하고 그렇게 좀 서로 손을 잡고 잘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막 크게 싸움이 붙어요. 엄청나게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결혼 안한 스님들과 결혼하신 스님들이 이렇게 싸움이 붙는데, 이제 그런 이제 아픈 역사가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서로 스님들끼리 잘 지내시고.

서로 서로 이제 존중을 하는데 어차피 뭐 우리가 부처님 믿고 공부하는 불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좋은 것만 생각해야죠. 근데 그때 그 험악했던 시절에 서로 싸우다 보니까 지방에 어느 이제 좋은 절이 있었어요. 몇십 년 전 얘기죠. 그 절에 그 결혼을 해가지고 스님인데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하면서 애 낳고 절에서 살고 있던 대처 스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비구 스님들이 가가지고 결혼 안 한 비구 스님들이 가서 자 여기는 이제 우리 스님들이 와서 청정 스님들이 와가지고 청정 비구 스님들이 와서 이제 공부하고 수행할 거니까 이제 그 결혼해서 처자식 있는 대처 스님은 여기 방 빼주시오 나가주시오 이랬대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이 내보낼 때 내보내더라도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그분도 얼마나 막 정신적으로 힘들겠어요. 갑자기 막 몇십 년 살았던 절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그러니까 조금 뭐 먹고 살 수 있게 밭이라도 좀 떼주든가 갑자기 막 나가버리라 하면 그 사람도 어딜 나가겠어요. 뭐 하여튼 서로 합의를 잘 봤어야 되는데 그 처자식이 있는 대초 스님이 나보고 지금 나가라면 어디 가라는 거냐 나 못 나가겠다 뭐 이러니까 그 비구 스님들이 아 여태껏 여기 절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절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됐지 이제 여기서 이제 스님들이 공부할 거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가정을 꾸리든 뭐 어떻게 하든 여기 이제 나가 달라 뭐 이렇게 뭐 서로가 옥신각신 나갈래 말래 안 나갈래 안 나가면 어떡할래 뭐 이러면서 뭐 이제 싸웠나 봐요. 그러다가 뭐 어쩌겠어요 이제 결국은 그 대처 스님이 이제 가족들하고 절에 이제 나가가지고 절에서 이제 쫓겨난 거죠. 쫓겨나서 어디 이제 마을에 집을 하나 구해놓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됐대요. 뭐 어떻거나 좀 안타깝네요. 근데 이거 다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이제는 그런 일 없어요. 지금 그랬다가는 막 뉴스 나오고 난리 나죠. 요새는 이제 법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해요.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 서로가 서로 합법적으로 나가야 할 사람 있으면 나가고 있어야 할 사람은 있고 근데 이제 옛날에 좀 흉흉했을 때 그랬을 때 얘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대처 스님이 절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마을에 이제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절에 새로운 이제 주지 스님이 오셨어요. 비구 스님이 다 오셨는데 또 그나마 다행으로 이제 막 절에서 와 절에서 스님들끼리 나갈래 말래 막 싸웠으니까 신도들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으로 기도를 많이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스님이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 새 주지 스님으로 왔대요. 그래서 신도들 어루르면서 그 우리 스님들끼리 좀 그런 역사적으로 좀 서로가 아픈 상처가 있어서 그거 해결하다 보니까 절이 좀 시끄러워졌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 우리 신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축원 열심히 해줄 테니까 그냥 평상시대로 절에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뭐 이렇게 신도들을 어루만져줬대. 그러니까 신도님들도 아유 그래도 새로 오신 스님이 새로운 스님이 아이고 얼굴도 환하고 기도도 잘하고 경전 공부도 많이 하셔서 법문도 술술 잘하시고 하니까 신도들 이제 새로 오신 주지 스님을 이제 많이 의지하게 됐대요. 그렇게 됐는데 이 신도들이 새로 오신 주지 스님한테 가서 스님 야단났어요. 야단났어요. 이거 어떡해요? 막 이러더래요.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스님 이거 입에 담기도 무서운데 이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말을 하지 말든가 실컷 밑밥 다 깔아놓고 이걸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주지 스님이 아 얘기해보라고 무슨 일이냐고 스님 이 절에 원래 살다가 그 마을집으로 내려간 스님 있잖아요. 여기 원래 사셨던 주지 스님 여기 나가신 그 스님 왜 그러냐고 아니 그 스님이 여 절에서 나가서 밑에서 저 마을집에서 살고 있는
그 전 주지스님이

너무 분하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그렇게 막 하시다가 인형을 만들어서, 어우, 나 무섭다, 여러분. 여러분, 무서운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예, 이렇게 마음의 준비. 깜짝 놀라지 말고 마음의 준비. 그게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많아. 인형을 만들어 놓고, 인형에다가 요 새로운 주지 스님 이름을 다 붙여 놓고,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바늘로 막 찌르면서 저주를 내린대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 난 너무 속상해 죽겠어. 우리 중생들 사는 거 보면. 아니, 쫓겨난 스님도, 아, 비록 쫓겨나서 불쌍하긴 하지만, 아, 이것도, 아유, 전생에 내 업본가 보다 생각하시고 또, 아니, 그 쫓겨난 스님도, 아, 쫓겨나면 쫓겨난 대로, 아유, 그냥, 그래도 내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내가 열심히, 농사라도 짓고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뭐좀 이렇게 열심히 사시든가. 아유, 그래도 내가 전생에 업보 때문에 내가 살던 절에서 쫓겨났나 보다 좀 생각하고, 이번 생에 좀 기도 좀 많이 하시면서 좀 마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분하다고, 속상하다고, 저놈의 자식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인형에다가 새로운 주지 스님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막 바늘로 찌르면서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너는 쫓겨낼 만하다. 아무리 결혼해서 애가 있는 스님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머리 깎고 승복 입고 평생 부처님한테 기도 올렸던 스님이신데, 어떻게 아무리 분하다고, 새로 오신 주지 스님 빨리 죽으라고, 인형에다 이름을 써가지고 바늘로 꾹꾹 찌르면서, 죽어라, 죽어라. 야, 네가 중이냐? 그래 놓고 네가 스님이냐? 아, 뭐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몇십 년전 얘기예요. 지금은 다 죽었어요, 그분들. 제가 이제 약간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 평생 부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스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그래서, 아, 우리 중생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러니까 이 새로 오신 주지 스님이, 아유, 아무 걱정을, 나는 아무 걱정 안 된다. 분명히 팔만대장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로지 부처님만 믿고 의지해라.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면 부처님이 다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 나는 아무 걱정 없다 하고 신도들한테 다 얘기한 뒤에 그 새로 오신 주지 스님이 법당에 가가지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막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예. 솔직히 물론 나도 100% 부처님을 믿지만 누가 막 나한테 저주를 내린다고 하면 아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왜 나만 갖고 그래?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새로 오신 주지 스님이 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몇달 후에 소식을 들었대. 몇달 후에 신도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신도들도 난리가 나가지고 몇달 후에 어떤 소식을 들었냐? 그 절에서 쫓겨나가가지고 마을집에 내려가서 인형에다가 그 자기 쫓아낸 스님들 빨리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바늘로 막 찔렀던 그 스님이 갑자기 하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대요. 그 바늘 찌르면서 막 저주를 하던 그 못된 스님이 본인이 하면서 심장마비로 하면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막그 소식을 들은 막 스님들하고 신도들이 야, 인과 업본가 보다. 남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 빨리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바늘로 꾹꾹 찌르더니 본인이 먼저 갔구나. 본인이 저렇게 갔구나. 참으로 인과 업보가 무섭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중생들이 불쌍합니다. 그 바늘로 꾹꾹 찌르다가 왁 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던 그 스님도 바늘 찌를 시간에 차라리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염불을 하면서 금강경을 외우면서 법화경을 사경하면서 죽어라 하고 바늘 찌를 시간에 차라리 염불하고 기도를 했더라면 업장을 소멸

0: 라고 더큰 공덕을 짓게 되고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을 받게 되었을 텐데. 다른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스님 죽어라 죽어라 판을 찌르다가 본인이 심장마비로 죽어가지고 이번 생에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 생에 다른 사람 죽어라 죽어라 했던 그 나쁜 마음의 업보 때문에 다음 생에 더 힘들고 괴로운 세계에 나쁜 몸을 받게 되었으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치장보살 마하살 부처님 부처님 우리 중생들이 이렇게 업장이 두껍고 어리석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부디 소멸케 해주시고 우리 중생들을 미혹의 바다에서 구제해 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하사.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교훈 잘 들으셨죠? 남 죽어라 죽어라 하니까 누가 업보를 받더라? 본인이 업보를 받더라. 진정한 불자라면,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는 수행자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게 했던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저와의 모든 악연이 빨리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기도해줄 망정. 절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진정한 불자라면 마음 공부를 잘해야 된다. 라는 걸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마음 공부 잘하고 계시죠?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마음을 닦고 계실 거다. 그렇게 저도 기분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 생 좋은 인연, 성근 공덕을 지읍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포교 후원에 동참해주신 분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803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아도 화상이 구미 일선군에 도착하니 천지가 진동하였다. 구미시에 자리한 도리사는 417년 고구려의 승려 아도 화상이 신라인의 마음에 불심을 심기 위해 처음 세운 초전 법륜의 성지입니다. 외래 문물에 배타적이던 신라 사회, 불교 박해를 피해 신분을 숨기고 불법을 전하던 아도 화상은 한겨울에도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활짝 핀 신비로운 터에 절을 짓고 도리사라 이름했습니다. 신라 최초의 가람인 동시에 아도 화상이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하는 정멸보궁 도리사. 1600여 년 역사를 이어온 전법과 원력의 도량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구미 도리사는 교통이 편리해 전국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 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0: 여주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 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개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개금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안산불교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6회 세계불교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을 비롯해 불교문화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480-8887번입니다. 강화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 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안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0: 자손들은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발원 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있습니다. 천연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타소산전의 설룩이요. 꽃은 산 앞에서 웃어가지고 천기를 누설하고 있고, 조가 임의 화무생이로구나. 새는 숲을 밖에 노래해가지고 무생을 말하고 있더라. 두두 자유 무궁이는 머리마다 낱낱이 꽃이 웃는 것이나 새가 노래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스스로 한없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등내 묻혀 불봉은 이로구나. 그 뜻을 깨달아버리면, 그 한없는 뜻을 얻어오면 그 근원을 만나지 아니하는 곳이 없어. 오늘은 개해년 10월 15일에 결제를 해가지고 90일이 지내서 갑자년 정월 15일에 해제를 맞게 되었습니다. 삼동 안거의 해제인 동시에 백일기도 회향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겨울 동안 유독 날씨가 춥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랬습니다만은, 대중 스님네와 보살 선방, 뭐다 보살님네들 모두가 그러한 추위와 바람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극복을 하시고, 이렇게 아무 장애 없이 삼동 안거를 마치고 오늘 이렇게 해제를 맞이했습니다. 파정하면 구름이 골짜기 어귀에 가로 놓였고, 방아하면 달이 차운 못에 떨어져. 파정은 죽비를 치고 입정을 하는 것이고, 방아는 죽비를 치고 방선을 하는 것입니다. 안거를 시작하면, 결제를 하면 죽비를 친다고 해서 화두를 들고 정진을 하고, 또 방

잡았다고 해서 화두를 놔버리고 잡담하고 그럭저럭 지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비치고 입선하고 죽비치고 방선한 것은 많은 대중이 모여서 규칙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시간 맞추어서 죽비를 치게 되는 것이지 화두를 들고 안 들고 또는 정진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 내에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비단 90일 동안 석 달 동안 이렇게 안거를 하고 정진할 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해제를 한 뒤에도 설사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시거나 해제를 하고 더 걸망을 지고 행각을 나설 시간에 해제 동안에 이 행각을 하면서 도중에서 죽비 누가 쳐줄 사람도 없고 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러면 죽비를 안 치니까 참선을 안 하고 화두를 안 들으냐 뭐 그게 아니거든. 석 달 동안 대중이 모여서 시간을 짜가지고 그 시간대로 규칙 생활을 하면서 정진을 하는 것은 해제 동안에 일정한 규칙 없이 자유롭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정진이 여유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특별한 기간 동안 특별한 시간을 짜서 규칙하에 대중이 정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결제는 인도에서 장마철에 비가 너무너무 연속해서 비가 내리니까 숲속에서 정진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비가 많이 오는 그 계절에는 국왕이나 또는 장자나 그 밖에 신심 있는 분이 스님네들을 위해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을 위해서 지원정사라든지 중림정사라든지 그러한 선방을 지어드린 그 선방에서 그 장마철을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선방에 들어가서 대중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기가 끝나면은 이제 그 흩어져서 각기 이리저리 흩어져서 숲속에서 자고 숲속에서 정진하고 인연 따라서 설법하고 공양은 다 탁발을 해서 바루를 들고 하루 한 끼씩 얻어 자시고 그러면서 정진을 한 것이 그것이 결제 안거의 유래인데 중국, 한국, 일본 이 북방으로 오면 여름에 장마철뿐만이 아니라 겨울이 돌아오면 또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해서 날씨가 차우니까 또 자유롭게 다니면서 정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그래서 이 북방으로 와서는 겨울 석 달 동안 안거를 또 하게 된 것입니다. 죽비를 치고 대중이 모여서 규칙 생활을 하고 입방선을 할 때는 여러니 같이 살고 그 법도에 맞춰서 하니까 특별한 생각을 내지 않아도 제절로 대중 따라서 정진을 할 수밖에 없고 정진이 되어질 것입니다만은 해제를 하게 되면 그런 엄격한 규칙이 없이 동서남북으로 행각을 하면서 자유롭게 지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입승이 되어야 하고 자기 자신이 주지가 되어야 하고 자기 자신이 원주가 되어야 하고 자기 자신이 모든 소임을 한 몸에 다 가지고 소임을 하면서 정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제 기간보다 훨씬 더 해제 기간 동안에 자기를 단속을 엄격히 하고 스스로 자기에게 채찍질을 호되게 가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야만 되는 그런 계절인 것입니다. 계절인 즉서는 앞으로 석 달 봄철 동안 참 더웁지도 않고 추웁지도 않고 가장 좋은 정진하기에 좋은 계절이 돌아옵니다. 그런 좋은 계절을 참 알뜰히 단속을 하신다면 결제 동안에 그 추위 속에서 웅크리고 하기보단 또 여름 결제 그 더우고 땀나는 그 기간 동안보단 이 봄철 산철 동안과 가을철 산철 동안 그 기간에 박력을 가해서 박차를 가해서 충분히 정진을 한다면 정진에 큰 향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해제 기간 동에 등력을 하시고 화두를 타파하고 깨닫는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파정하면 마음을 가다듬고 정에 들면 구름이 골짜기 곡구에 가로놓이고 방선을 하면 달이 한남에 떨어지더라. 유변에 움직인 바가 되지 아니하면 근경법 중에 그림자 자체가 없고 근경법이라는 것은 안입이 설신의 육근과 색성향 비촉법 육진 육경 이 육근과 육진의 그 세계에 그림자와 자체가 끊어진 것이고 무변에 적적한 바가 되지 아니하면 무변에도 빠지지 아니하면 자변 나변에 응하는데 이그러짐이 없어 형이상학적으로나 형이하학적으로나 조금도 이그러짐이 없이 응할 수가 있다. 그러면 자변 나변에 응해가지고 이그러짐이 없다. 도리는 어떠냐 하면 탈이 한담에 떨어진 것이고 근경법 가운데에 그림자와 자체가 끊어졌다 하는 것은 바로 구름이 곡구에 가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제 동안에 조용한 곳을 만나도 그 조용한 데에 집착을 하지 말고 시끄럽고 복잡한 그러한 환경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지를 말고서 고요한 데에서도 화두가 성성적적해야 하고 아무리 복잡하고 시끄러운 그러한 환경에 처하게 되더라도 거기에서 화두가

성성 적적해서 고요한 가운데에서나 또는 시끄러운 가운데에서나 한결같이 화두를 거각해서 물샐 틈 없이 단속에 나간다면 이것이 바로 고요한 뒤에 처뱉기는 일도 없고 시끄러운 데에 동요땜이 없을 것입니다. 아까 조지스님도 본 법문 가운데에도 정진해 나가는 데에 나아가서 고구정령한 법문이 계셨지만 우리는 죽은 사람이 아니요 목석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는 무엇인가 눈을 뜨면 보이게 되고 귀로는 무슨 소린가 듣게 되고 생각으로는 무슨 일인간에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으로 무엇을 보든지 귀로 무슨 소리를 듣든지 좋은 생각이나 굳은 생각이나 지내간 과거 생각이나 미래 생각이나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지 거기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바로 화두를 돌이켜 거각을 해나가면 보였던 것이 보되 본 바가 없고 듣되 들은 바가 없고 먹되 먹은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두를 들되 껍데기로만 들고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계속해서 파동을 치고 속이 상할 때도 생각을 돌이켜서 화두를 들기는 들지만 화두는 들면서도 그 속상하는 생각은 여전히 훨훨 타오르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단전 호흡을 하면서 계속해서 화두를 들면 차츰차츰 그 화두를 관하는 힘이 강해지면 한 생각 돌이키면 여지없이 앞생각은 끊어져 버리고 오직 화두에 대한 의단만이 몰록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단속을 해가면 나중에는 화두를 들려고 안 해도 화두가 저절로 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화두를 들려고 안 해도 화두가 저절로 들어지면서 화두가 순일무잡하게 의단이 동로하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라와도 내가 그것을 상관을 안 하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눈에 무슨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내가 생각을 주지 아니하고 귀로 무슨 좋은 소리나 굳은 소리가 들려도 내가 거기에 신경을 써주지 아니하고 그 화두만을 갖다가 관해 나가면 그런 밖에 경계나 일어나는 생각이 그냥 나한테는 아무
충격도 주지 아니하고 별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서 그냥 스쳐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귓전으로 새소리가 스쳐 지나가고 봄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꽃에서 나는 향내가 스쳐 지나간다 해서 그것 때문에 공부를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지어나가면 설사 누가 속상하는 소리를 계속 내 앞에서 해가지고 나의 오장을 계획적으로 두집어 놓기 위해서 끈질기게 달라붙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화두를 들고서 무심으로 상대하면 상대방은 자기가 계속 그렇게 수작을 걸어오되 요쪽에서도 고를 내야 재미가 나서 더 달라붙을 텐데 내가 화두를 떡 들고서 무심해버리고 조금도 반응이 없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입이 아파서 그만 두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진하는 사람, 참선하는 사람이 근경법 가운데에 그림자와 자체가 끊어지는 것이고 자변 나변에 응허대 이그러짐이 없는 데 들어가는 최초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진을 알뜰히 단속에 나가게 되면 선방에 앉았거나 도량에 나가거나 또는 여기저기 행각을 하더라도 바로 그때 그 자리가 결제 중에 선방에서 입방선을 하면서 지낸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정진이 성성하게 잘 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결제 동안에 여름에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시간 맞춰서 정진을 하면 방 안의 공기는 탁하고 더웁고 붕대에는 땀이 나가지고 옷이 젖고 또 겨울에는 추워서 문도 마음대로 열어놓지 못하고 문을 닫고서 입선을 하게 되면 10분, 20분은 처음에는 괜찮지만 한 20, 30분 지내면 사람들의 코와 입과 84,000 모공으로 나온 탄산가스가 방 안에 가득 차가지고 벌써 그 가스 기운에 취해가지고 전부 맑은 정신이 없이 혼탕해가지고 혼침에 떨어져서 그벅그벅 졸게 됩니다. 잠이 와서 좀 잠을 깨고 싶어서 아무리 허리를 펴고 눈을 부릅떠 봤자 워낙 공기가 탁해가지고 금방 또 스르르 눈이 감기게 되고 가스에 취하면 본인 졸면서도 좋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화재가 나면 잠이 깊이 들었을 때 화재가 나가지고 연기가 차면 타 죽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눈을 떠갖고 있을 때에는 연기가 나고 그러면은 박차고 문을 열고 나가지만 잠이 깊이 들은 상태에서 불이 나면 차츰차츰 연기가 차가지고 그 연기에 꽉 질식을 하되 눈을 뜰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연탄가스로 죽은 것도 역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콧구멍에서 숨 호흡하는 데에서 나오는

가스도 그것이 탄산가스라 연탄가스보다는 조금 덜 독한가 모르지만 그것도 역시 오래 들어 마시게 되면 머리가 몽롱해지고 나중에는 골도 아파지고 뼈골도 쑤시게 되고 몸도 무겁게 되고 감기 같은 것도 잘 걸리게 되고 한번 감기에 걸리게 되면 잘 낫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졸음이 오고 정신이 흐릿허근하고 탁하고 그러지만 죽비를 치고 입선을 했으니 좀 밖에 좀 나가서 찬바람도 쐬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서 들랑달랑 하면은 20명, 30명 내지 50, 60명이 각기 입선을 해놓고 들랑달랑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대중을 위해서도 참고 앉아서 그 죽비 칠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앉아서 기어코 그 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 흐릿허분하고 혼침 속에서 억지로 그 시간을 채워야 하다가 이렇게 해제를 하고 나가게 되면 이제 죽비 칠 것이 없으니 졸리면 나가서 포행하고 포행하다가 성성해지면 다시 와서 정진하고 이 해제 동안을 잘 채찍질을 하면서 유용하게 정진을 해가면 그래서 등력하는 율이 만하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것이고 또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는 것이라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따질 것이 없이 화두가 성성하고 적적에 잘 들리게 되면 그럴수록 더 알뜰하게 잘 단속을 해 나가야 할 것이고 화두가 산만해서 집중력이 없이 잘 안 들리고 답답하고 몸이 뒤틀리고 영 정진이 잡히지를 않는다 할지라도 그럴수록에 지혜롭게 그 고비를 단속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화두가 순위를 해서 잘 들릴 때도 대단히 그러한 경계를 잘 유지해 나가도록 주의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화두가 잘 안 들리고 답답하고 먹먹하고 큰 애를 먹고 그럴 때에 정말 그럴 때일수록 그 고비를 지혜롭게 잘 닝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대스님의 서장에 보면 그 공부가 잘 안 되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뒤틀리고 먹먹하고 큰 애를 먹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중요하냐고 하냐 하면 그게 공부가 잘 못 되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동안 공부해가지고 한 곱이 넘어가려고 할 때에 그러한 경계를 만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흔히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경계를 만나면 내가 이 업장이 수투와가지고 영 공부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짜증을 내고 번외심을 내고 한탄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인자 내가 이 고비를 잘 넘김으로써 공부가 한 계단 더 높이 올라간다. 그런 중요할 때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험직하다 이거.